0: 네, 그러니 뭐 예수,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이라고 우리가 공자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1: 네.
0: 이제 공자가 우선 태어났던 시대가 기원전 551년경이니까 흔히 춘추 전국시대 중에 춘추 시기의 후반부.
1: 아.
0: 그때 바로 지금의 산동반도에 있는 노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1: 네.
0: 원래 이제 공씨 집안은 원래 고대 상나라,
1: 예.
0: 우리가 은나라라고도 하는 상나라의 왕족 출신이라 그래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런데 예. 이 상나라가 주나라 무왕 때 멸망을 당하죠.
1: 네.
0: 그러면서 주나라가 상나라의 귀족이나 이 왕족 계통 사람들을 따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분봉해준 땅이 송나라예요.
1: 송나라요.
0: 예. 그러니까 공자의 그 조상은
1: 예.
0: 상나라 그게 통해서 나중에 송나라에서 살다가
1: 예.
0: 또 나중에 그 더 지나서 그 조상이 노나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원래는 송씨 계통의 성을 쓰다가 공씨로 성을 바꾼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예.
0: 공자는 상나라와 송나라 계통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 예.
0: 이제 공자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제 상당히 몰락한 그런 상나라의 귀족 감은 출신이고 공자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 공울이라는 사람은
1: 네.
0: 이미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요. 거의 초로에 접어드는 사람이죠.
1: 늦둥이를.
0: 그런데 그때 10대에 불과한 한 여인과
1: 오.
0: 사랑을 나눴는데
1: 아, 예.
0: 아마 하룻밤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 오.
0: 일설에는 그녀가 무녀 즉 무당 출신의 무녀라는 설도 있어요.
1: 예.
0: 근데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공자가
1: 아, 그렇구나.
0: 예. 근데 이거를
1: 예.
0: 사마천은 공자 세가편에서
1: 예.
0: 이 공자가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거를 야합의 결과로 태어났다.
1: 야합
0: 썼어요. 예.
1: 야합.
0: 들야자에 서로 합치다. 만날 합칠 합자를 써서 우리가 오늘날 야합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뭐 정치용어로도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예. 뭐 쓰게 되는데
1: 예.
0: 공자의 출생이 바로 이 야합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의외지만 마치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마구간에서 출생했다든가 모세가 버려진 날강 유역에서 이 어린아이가 구해서 이집트 왕가에서 성장한 마치 기이한 출생설화.
1: 아,
0: 그런데 그런 출생설화인데도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성현이 되는 일종의 그런 출생설화의 패턴이라고도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1: 비슷한 패턴이네요. 어쨌든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야합으로 출생했다.
0: 예.
1: 그렇다면 공자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성현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걸까요?
0: 그래서 이제 공자의 뭐 어린 시절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생과 성인이 됐을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들은 자세한 건 없는데
1: 공자 이름이 공구죠?
0: 공구?
1: 공구.
0: 네 맞아요.
1: 맞죠, 그리고 맞죠.
0: 예. 자는 중리라고 그러죠.
1: 자바 중리.
0: 네. 예. 뭐 일설에 성인이 됐을 때 키가 구척이 훨씬 넘었다 그러는데
1: 구척.
0: 그 당시에 도량으로 말하면 그래도 180 중반.
1: 오.
0: 상당히 키가 컸다고 볼 수 있죠.
1: 예.
0: 외모는 아마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1: 네.
0: 언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 시대에 제자백가나 유세가들이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모나 언변을 잘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예. 공자는 거기에 좀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가지고
1: 예.
0: 공자가 말이 눌변이고 외모가 그래서 그런지
1: 예.
0: 공자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했죠. 그게 논어의 교원영색이에요.
1: 아, 교원영색이에요.
0: 교묘한 언어와 아첨하는 뛰어난 외모로 하는 그런 거를
1: 약간 컴플렉스 있나?
0: 그렇죠. 컴플렉스인지 경계한 걸 보면
1: 예.
0: 그런 게 좀 엿보이죠. 다만 고대 경전에 어디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공자가
1: 네.
0: 어릴 때부터 제사의식에 매우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나라에서는 이 사대부나 대부급들의 귀족들이 제사 지내가도 하다가도 잘 모르면 야 그 공자 걔가 그거 잘할 텐데
1: 걔한테 물어봐
0: 걔한테 물어봐
1: 예.
0: 걔가 그거 해박하다더라 어떤 신에게 어떤 계절에 어떤 제사물을 바쳐야 되고 또 어떤 신분에 따라 어떤 제사 의례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데 도통한 게 공자란 사람이에요.
1: 독립부터 남달랐네요. 예.
0: 이런 거에 뭐 집안의 분위기에서 그런 걸 익힐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무녀 출신이라는 어머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 공자 개인이 그런 제사관 계열의 경전에 밝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게 공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이 제자백가 계열에 대해서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사기를 집필할 때
1: 네.
0: 이제 앞부분을 좀 썼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춘추전국 시대의 지식인들의 집단을 분류하면서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등의 제자백가들을 분류한 사람이 사마담이에요. 그런데
1: 아.
0: 사마담이
1: 예.
0: 이 공자와 제자 집단을 뭐라고 표현할까?
1: 어.
0: 이들을 유라고 기록한 거예요.
1: 예예. 예. 유가.
0: 예, 유가라고 할 때 유자인 거죠.
1: 네.
0: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네. 유가의 유자 한자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1: 기억나냐고요?
0: 무슨 뜻인 아, 것 같아요?
1: 어, 저게 유자입니까?
0: 그렇죠.
1: 아,
0: 이게 무슨 뜻이죠?
1: 무슨 유지? 저게 뭐지? 어, 뭐 다스리다 뭐 이런 뜻?
0: 유생 유가.
1: 어, 예.
0: 그런데 저 유자의 고문자는
1: 네.
0: 왼쪽에 있는 사람 인변이 원래는 없었어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고대 문자 유자는 위에
1: 비우자에
0: 비우자와
1: 말일 이자가
0: 아래 이자는 오늘날 옥편은 어조사 말일 이자지만 어. 저 글자의 원래 고대 문자 뜻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터럭이에요.
1: 아, 예, 터럭처럼 보이네요. 예.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유자의 두 가지 코드는 비와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1: 무슨 뜻입니까?
0: 저 글자의 원형은
1: 네.
0: 하늘에게 비가 내려달라고 샤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우제 지내는 샤만의 모습을 묘사한 글자예요.
1: 아, 그럼 그런 해석을 담아서 사마담이 유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0: 공자 집단이 무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1: 어, 네.
0: 이 공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1: 네.
0: 제사의식에 도통한 집단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1: 약간 뭐 주술적 지식인 이렇게 본 거는 아니라는.
0: 그렇죠. 약간 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유자로 쓴 것 같아요. 다만
1: 예.
0: 그렇다고 해서 사마담이 이 집단을 샤만의 집단이라고 본 건 아니지만
1: 예.
0: 아주 특징을 잘 잡아낸 거죠. 오히려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1: 네.
0: 주술적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로의 이성적 세계로 전환되는 그 시대고 그 시대를 연 사람이 공자예요.
1: 아.
0: 본인은
1: 네.
0: 주술적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1: 그렇죠.
0: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옛날에 샤만이나 신을 불러내는 축이나 무, 축, 악사, 악관이나 사관 같은 이런 제사관 계열들이 원래 상나라나 주나라였던 지배계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시대가 아니라 시경, 서경, 역경 같은 경전에 기반한 새로운 사대부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고한 사람이 공자인 거죠. 그래서
1: 예, 예.
0: 공자 논어의 그 유명한
1: 네.
0: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괴력난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죠.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나 귀신의 세계를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시대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제사 중요하죠.
1: 네.
0: 그러나 공자의 논어에 보면 중요한 것은 조상과 신에 대한 정성과 마음으로 소박하게 제사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
1: 아.
0: 번잡한 허례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네.
0: 신을 향한 인간의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어 전편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 아, 육아에서 강조하는 제사가 샤머니즘과 다른 부분이네요.
0: 그렇죠. 그런 예. 시대를 연 게 공자라고 볼 수 있어요.
1: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인데요. 공자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봤으며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0: 우리가 뭐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때 이 춘추시대는 보통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53년까지를 보통 많이 잡아요.
1: 네.
0: 이 시대를 흔히 주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성주 지역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겨서 서주시대가 끝나고 동주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1: 네.
0: 이 시대의 노나라의 역사책이 춘추라는 역사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춘추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 예.
0: 바로 그 춘추 후반부에 공자가 태어나 활동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때 공자가 살던 춘추 후반에 이 시대의 혼란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 공자는 서주 시대의 질서의 시대의 핵심은 뭐냐? 주왕서부터 왕, 공경, 대부, 사왕, 생산을 담당한 인구 대부분의 민이 철저하게 종적 질서가, 신분 질서가 아주 일사불란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정된 시대인데 이 종적 질서를 보통 종법 질서라고도 하죠.
1: 예.
0: 근데 그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 예라는 거예요. 예.
1: 그게 예입니까? 그 신분의 질서가?
0: 그렇죠. 공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예는 예. 그냥 에티켓이나 매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철저히 신분에 따른 역할을 나눈 예치와 예법의 시대. 그 기준 원리는 종법 질서인데요.
1: 네.
0: 이게 바로 공자는 예예요.
1: 예.
0: 근데 이 종법 질서 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1: 아.
0: 그래서 제후들이 주왕을 막 능멸하고 제후국 안에서도 대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후를 쫓아내고
1: 예.
0: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공자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 질서를 흐트리니까.
0: 이거를 공자식 표현으로 하면 예악이 붕괴되었다.
1: 아.
0: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 문제의식이 이러니까 공자의 솔루션도 뭐겠어요?
1: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0: 질서를 바로 잡는 거니까 예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솔루션은 끊임없이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유명한 극기복내.
1: 아, 극기복내.
0: 나를 이기고 예로 회복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 종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0: 그렇죠.
1: 거죠.
0: 심지어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1: 맞아.
0: 모든 이 지배계층들의 생활 원리와 질서는 예법에 따라야 된다. 종법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논어에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 제 나라의 군주인 경공이 공자 선생에게 선생님 도대체 정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 네.
0: 그때 공자의 답변은 잘못 들으면 이거 선문답 같죠. 공자의 답변이 이거예요.
1: 뭐라고 했죠?
0: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 이런 게 이제 논어의 한문의 좀 난해함이면서 한자의 뜻글자의 절묘함이에요.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1: 그렇죠.
0: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다우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1: 네네.
0: 바로 공적 질서든 사회적 사적 질서이든 종적 질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
1: 아.
0: 이게 바로 정치의 요체라는 거죠.
1: 그러네.
0: 이게 공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예. 그 종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0: 예.
1: 좀 중요하게 받고 또 그 밖에 공자의 핵심 사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예. 이제 예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질서 원리에서의 핵심이라면, 사적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윤리도덕적인 것이 인인 거죠.
1: 인.
0: 네, 공자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인이라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인은 예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논어에 보게 되면
1: 네.
0: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물어보죠. 선생님 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1: 네.
0: 공자의 답변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이거를 애인이라고 그랬어요.
1: 애인.
0: 사랑할 애자에 타인에 대한 인이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1: 예.
0: 관련은 되죠.
1: 예.
0: 바로 타인의 배려와 존중 이거를 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이라는 것도
1: 네.
0: 인을 갖춘 자여야만이 예악이 진정으로 발휘된다라고 공자는 강조한 거죠.
1: 그렇군요. 예.
0: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공자 사상의 오늘날 굉장히 각광받는 공자의 핵심 사상이 있어요.
1: 뭐죠, 뭐죠?
0: 공자는 네. 종적 질서에 따른 엄격한 분별이라는 예도 강제했지만
1: 네.
0: 분별과 차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1: 네.
0: 사실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화합도 공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바로 공자 논어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명한 말이죠. 소인은
1: 네.
0: 그때그때 다름을 맞춰주는 듯 하지만 보다 큰 의미의 화합은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군자는 비록 다름이 공존하는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더라도 군자는 큰 화합을 이룬다 그래요. 이거를 바로
1: 네.
0: 소인 동의.

0: 군주의 일종의 애티튜드와 네. 자세를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중국 황제의
1: 한자 들어갈 것 같은데
0: 태화전이에요.
1: 아, 태화전이군요. 예.
0: 바로 정치의 큰 지향은 이 거대한 제국의 큰 화합을 이룬다는 게 그 사상의 출발이 공자의 화이부동에서.
1: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노나라에서 고위 관직도 역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서 말씀하신 공자의 그런 정치 이념이 실제 춘추시대 정치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0: 네, 사실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자에 대해서 기록한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노나라의 일종의 건설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공 직무라든가, 뭐 법무부 장관에 비슷한 사구관직을 역임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1: 네네.
0: 오늘날 우리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조금 그걸 회의적으로 봐요. 사실 공자가 그렇게 고관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1: 그렇습니까?
0: 그런 점에서 사실 공자는 네. 정치가로서는 불호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관이 아닌 거죠.
1: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공자는 그렇게 위대한 성현으로 나중에 추앙받게 된 건지.
0: 네. 물론 실패한 정치가일지 모르나 네. 흔히 우리는 공자를 위대한 교육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1: 위대한 교육자.
0: 이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혹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사실 이제 고대 중국에서 바로 이 시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위의 지배계층들의 자제들만 국가가 교육을 시켜요. 바로 왕 밑에 제후급의 인물들을 공이라 그러죠.
1: 네.
0: 공경대부의 이 인물들의 최상위의 자제들,
1: 네.
0: 이들을 공의 자제라는 의미로 공자라거나 국가의 자제라는 의미의 국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고대 교육기관에는 뭐 옛날에는 성균이라는 교육관이 있었다더다.
1: 예, 예, 예.
0: 한무제 때는 뭐 태학이 있었고 좀 후대 내려가면 국자들을 교육하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1: 국자감. 예.
0: 근데 이 교육기관들은 다 국가의 공립학교, 국립학교예요.
1: 아, 예.
0: 다 공교육인 거죠.
1: 네.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출신 성분이나 심지어 외국인이더라도 해박하고 능력 있으면 돼요.
1: 영입을 하죠.
0: 이 사람들을 막 스카우트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예.
0: 근데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대부 이하의 지식인들,
1: 네.
0: 대부와 사, 심지어는 민중에서도, 백성 네. 중에도 내가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길이 이 시대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안 받아주지만 내가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사인들이 네. 듣자니 저 노나라에 고금의 경전에 도통한 분이 계시다더라. 네. 공자 선생이겠죠?
1: 예.
0: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막 찾아가요. 저 나라에 가면 뭐 노자, 장자, 묵자 그런 선생님에 찾아가서 사적인 집단을 구성해서
1: 네.
0: 바로 그런 고명한 여러 선생님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1: 제자.
0: 여러 제자의 자, 여기서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존칭에 대한 그 범칭으로 이미 쓰는 거, 선생님이란 뜻이죠.
1: 네.
0: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학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1: 네.
0: 그 선생과 제자의 집단은 일종의 학문 공동체이자 교육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학단을 여러 개의 학단인데 집가자를 써서 백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제재백가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1: 네.
0: 만들어진 사학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 학문 공동체예요. 바로 공자와 그 집단이 가장 초기의 형식의 조직이었고 그런 점에서 공자와 유가는 동아시아 사학의 출발이에요.
1: 사교육의 출발.
0: 사교육의 출발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1: 네.
0: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했는지 보면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해요.
1: 왜요, 왜요?
0: 사실 노노의 매력은 저는 뭐 공자의 사상도 물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약 70여 명의 제자를 양성했다 그러는데
1: 70여 명.
0: 제자들의 취향과 성향과 성정, 개성이 다 달라요.
1: 네.
0: 근데 그들 하나하나의 개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 성급한 친구에 대해서는 워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예, 예, 예.
0: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궁 같은 친구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아내처럼 너무 소극적이고 신중한 친구는

0: 좀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요즘에 말하는 교육학의 맞춤형 교육의
1: 최고의 선생님이네 진짜.
0: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뭐 칠판이 있을까요? 뭐 PPT로 했을까? 사실 2500년 전의 교육이란 거는 교과서도 거의 없어요. 텍스트도 없어요.
1: 아, 책도 안 봅니까?
0: 거의 없어요.
1: 오,
0: 예. 왜냐하면 시경 하나라는 경전만 해도 305편의 노래집이면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그 당시에 목간 주간이라면 이 두루마리를 300, 400개를 쌓아놔야 시경 하나예요.
1: 그러네요. 예.
0: 이 경전은 예.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도통한 선생님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선생님이 그 경전을 네. 선창하면 제자는 따라 부르거나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1: 네.
0: 선생이 묻고 제자가 답하고 제자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선생이 답변을 하는 대화법 혹은 문답법의 방법이 거의 유일한 것이자 방법인 거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대화편.
1: 예.
0: 왜 대화편이에요? 플라톤의 이야기 전부 다 소크라테스 입을 빌은 대화예요.
1: 아, 그렇군요.
0: 이게 네. 바로 한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서도 교육학에서
1: 네.
0: 최고의 교육 방법은 선생님과 제자의 1대1 토론과 대화와 문답인 거죠.
1: 아까 저한테 U자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보셨잖아요.
0: 그거 아마 네.
1: 문답법.
0: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굉장히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그걸 보면
1: 네.
0: 아, 공자가 정말 대단한 학자이자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공자를
1: 네.
0: 만세 사표다. 영원한 스승이라고 공자를 추존하면서
1: 네.
0: 공자가 전국시대 후반부터는 물론 유가집단이 먼저 그렇게 일부러 만든 면이 있지만 성현의 반열로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공자의 사후에 그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예, 그런 대화와 문답을 엮어서 논어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잡지사 구독자분들께 심어주고 싶은 한마디 추천하고 싶은 공자나 맹자의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글쎄요 뭐 너무 많지만 그래도
1: 네.
0: 여러분들이 뭐 논어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맨 앞부분은 많이 보셨을 테고 또 거기에 저는 굉장히 공자 사상의 핵심이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유봉자 자원방 내면 불역 낙호와 또 인부지 불원이라도
1: 예.
0: 불역 군자호와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1: 부끄럽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0: 배우고 예.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야.
1: 아 그거구나.
0: 그리고 친구라는 봉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를 붕이라 그러는데
1: 네.
0: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1: 아.
0: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개의치 않는다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특히 우리 잡지사가
1: 네.
0: 이거를 애청하는 구독자분들이야말로
1: 네.
0: 학위 시습지를 생활화하시는 언제든 필요하면 또 보시고
1: 네, 네.
0: 즐겁게 지식과 학문과 상식과 즐거움을 얻는 공자님이 바라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저희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또 기뻐질 수 있게 또 네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모시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요즘 별의별 다이어트법과 건강음식이 유행을 하는데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73세까지 살았다는 공자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논어 향당편에 따르면 공자는 깨끗이 씻어 찌은 쌀밥에 아주 잘게 썬 고기와 생선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상한 음식, 철진한 생선, 제대로 익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공자의 최애 식품은 생강이었다고 하는데 생강을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최애 음식 앞에서도 과유불급 손수 실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과하지 않게 식탁에 생강을 한번 곁들여 보시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현지 달랑마을에 갔었는데요. 잘생긴 한국 총각 두 명이 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마을에 이제 시집을 안 가신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다음에는 자기가 서로 가겠다고. 맞습니다. 주식회사 TAB의 오한종입니다. 설 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만우절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세바시의 출연 요청 전화였는데요. 만우절이라서 누가 장난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제 대학교 졸업작품입니다. 제 졸업작품은 최초의 마개 형태를 가진 UV 식수 살균기인데요. 개도국의 물문제기를 위해서 보완된 제품입니다. 오염된 식수 문제는 현재 로봇이 서빙을 하고 드론이 배달을 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인류가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UN이나 WHO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코로나보다도 이 물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만든 건 순전히 세바시 덕분이었습니다. 우연히 세바시 배상민 교수님 편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바시를 보고 졸업작품을 만들었던 제가 세바시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 기분이 왜 더 특별한지 아시겠죠? 10대 시절 저는 산업 디자이너라는 꿈에 꽂힌 철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사지선다로 된 그 시절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태 디자인에 푹 빠져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한다 해도 요트는 요트를 소유하거나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사치품입니다. 대학교 시절 배상민 교수님의 세바시는 그래서 저의 졸업작품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인생 세바시가 된 겁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풀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이너는 세상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푸는 사람입니다. 마치 수학의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물고 늘어지듯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해결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되돌아보니 수학 문제처럼 딱딱 떨어지는 정답은 인생에 없더라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내 삶의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정답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려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최근 참 기뻤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발명한 UV 살균기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우에 위치한 국립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파괴돼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무균실 환자들처럼 그런 항암치료를 받거나 백혈병, 장기이식, 에이즈 환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장 환영받는 곳은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입니다. 작년 6월 달에는 한국과 우간다 수교 6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제품 500대가 카키리라고 하는 지역의 조산원에 보내졌습니다. 아기들 분유를 타줄 때 생수를 사용하는데 그 생수를 살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품의 심미성, 즉 아름다움을 초점을 두고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기능 위주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발명식의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합니다. TAB는 팀 알파 브라이터의 약자이고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가장 앞선 팀이라는 뜻입니다. 물문제 같은 인류의 난제에 대해서 산업 디자인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기억될 만한 일을 하고 기억될 만한 것을 남기자인데요. 기존에 태양으로 물을 살균하는 소디스라는 방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보다 문제를 먼저 푼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소디스는 솔라 디스인펙션의 약자입니다. 태양의 자외선으로 물을 살균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페트병에 물을 담고 6시간 동안 햇볕을 쬐어서 햇볕에 있는 자외선으로 물을 살균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고요. 사용 방법이 번거로워서 효과가 있음에도 개발도상국분들이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의 자외선을 UV 램프의 살균용 인공 자외선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산업 디자인의 핵심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용하는데 편해야 하거든요. 개도국 주민들이 주로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원래는 뚜껑 대신에 제 제품을 이렇게 결합하고 버튼을 누르면 살균용 UV 파장이 2분 동안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리터 이하에서는 미생물을 99.9% 제거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혁신성을 여러 기관에서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을 포함해서 많은 디자인 어워드와 그리고 장관상을 4회 정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어 필리핀 농촌마을에
2,000대를 보급해서 라오스와 필리핀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프로젝트 이름이 The Light of Life였고요. 왜냐하면 빛으로 물을 살균 소독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2,000대를 2,000가구에 보급해서 보급된 마을에 단 3개월 만에 수인성 질병 발생률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식수에서 균이 번식하는 문제는 국내나 선진국에서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드시는 생수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개봉하면 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섭취 시에는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이 발명된 배경은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원에는 아무래도 위생에 주의가 필요한 무균실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소량의 세균에도 몸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드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꼭 살균식, 멀균식만 드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수에 번식한 소량의 세균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외선으로 제거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병원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소셜벤처 스타트업으로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역에 주의가 필요한 백혈병 환자와 무균실 환자분들에게도 제품을 무료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다른 아프리카에도 무료로 보내졌는데요. 나이지리아에는 500대가 보급되었고 라고스에 위치한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팀으로도 마찬가지로 500대가 보급되었고 수도틸리의 농촌마을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졸업작품 마기형 UV 살균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렇게 해당 제품은 현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더 잘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인 거를 언제 느끼시나요?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삼성 광고판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고 반겨줬을 때, 저는 집에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느낍니다.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 꿈인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죠. 라지스가 이게 전자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된 제품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에서 망가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이런 새로운 간이정수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개도국에는 기생충 감염 문제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요. 기생충 감염의 90% 이상이 식수에 있는 기생충 알을 섭취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개형 세라믹 필터 간이 정수기인 호프탭을 개발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개도국 주민들이 식수원에서 물을 받아올 때 주로 쓰시는 20에서 30리터 용량의 물통에 이제 물을 받아오신 다음에 원래 있는 뚜껑 대신에 지금 보이시는 이 필터가 결합되어 있는 마개를 결합하고 옆으로 눕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당 1에서 2리터의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정수기로 바꿔주는 제품입니다. 마치 집안의 작은 옹달샘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 세라믹 필터는 커피박을 50% 정도 섞어서 제조하는데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서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의 식수 오염 문제는 인류가 함께 싸워야 하는 정말 거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이 문제를 잘 풀었구나 하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가정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제품을 30대 정도를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의 농촌 지역에 뿌렸었고 전체 마을에 뿌린 게 아니다 보니까 몇몇 마을의 주민들만 사용하고 계셨는데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건 저희 제품을 받은 가정에서 주변에 이 제품을 못 받은 5개에서 6개의 마을을 가정을 저희 제품 한 개로 물을 정수해서 나눠 쓰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거죠. 심지어 여기 붉은색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을에서 이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요. 제품으로 물을 정수해서 그 구멍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물을 판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받았고 이 사업을 같이 주관한 센터장님이 같이 가셨었는데요. 이걸 보고 이건 진짜라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공짜로 물건을 주면 별로인데도 그냥 고마우니까 좋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대요. 근데 실증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모두 잘 활용하고 계시고 심지어 저희 제품을 가지고 물을 판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좀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거 되겠구나. 잘해서 확산시켜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큰 확신과 믿음이 이때 생겼습니다. 또 베트남에도 제품을 보급해서 수인성 질병 발생률을 91.5% 정도 낮췄었는데요. 보급처에서. 이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TAB의 기술과 이제 얼굴을 맡고 있는 잘생긴 CTO이자 제 절친인 철웅이와 함께 베트남 현지 발랑마을에 갔었는데요. 이후에 통역을 도와주셨던 현지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때 마을 현지 분께서 이제 자원봉사로 저희를 좀 도와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랑마을에 잘생긴 한국 총각 두 명이 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마을에 이제 시집을 안 가신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다음에는 자기가 서로 가겠다고 자원봉사자 수의 그런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 BTS와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감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프리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2,500대가 탄자니아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 필터를 생산하는 공장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산업 디자인이라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행복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들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더 심하게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실패자인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쩌면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월급은 마약이다. 곧 예상치 못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 오늘을 즐겨야 한다. 등등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가 될 수가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빠른 시일 내 생을 마감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으실 겁니다. 실제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섣부른 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저마다 다른 재능, 가치관,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정답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적용되는 진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합한 방향,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는 요트 디자인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른데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만으로 시합을 하고 보상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MZ세대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가는 방향이 정답인 것 마냥 진리가 있는 것인 마냥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 즉 가진 것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것에 대한 부러움, 질투, 박탈감, 허영심 등이 사회에 매우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MZ세대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깊게 고민하고 정해야 하는 청소년기 시절에 그 시기에 너무 지식 교육 경쟁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로 즉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단순히 주입식 교육의 등급에만 맞춰서 전공의 그 어떤 순수한 고민보다는 그저 학교의 이름과 그 전공의 이름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걸 뒤늦게 인지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지치고 무기력한 친구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MZ세대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 시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인생 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대부분이 향하는 몇 안 되는 방향에서 누가 빠른지 경쟁하기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남들이 제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저는 한참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언스웨탐 성적에 대한 고민보단 나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일이 적성에 맞으니 잘하고 흥미를 느끼니 즐겁고 재밌습니다. 잘하는데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둘의 시너지가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에 가까워지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즉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나만의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명확한 진리, 닭바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는 방향, 방법이, 진리가 존재하고 저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찾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TAB 오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약간의 더위가 잠시 주춤하게 되는 내일 주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 그리고 내일 8월 15일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인 2세들까지도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부모로부터 한 번씩 들어온, 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날이 내일 8월 15일입니다. 1945년 그 해방의 날로부터 81년이 지나고 우리들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더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른다? 그리고 어쩌면 한복을 입고 부르게 된다? 뉴욕 매츠 프로야구 홈구장 시티 필드에서 내일 광복절에 우리 역사의 전통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말복입니다. 말복에 삼계탕과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여러, 더위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오늘 날짜 8월 14일을 보지만, 이번 주 썬데이에 비가 잠깐 치고 나면 썬데이 하루는 좀 시원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다음 주 사흘 동안은 온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예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첫날 우리가 청포도라는 시를 들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시인 이육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로 혹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노력했던 이육사 시인의 1943년 그때 당시 3살 되던 딸의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일본 형사에게 끌려가게 됐던 그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평생 동안 전해준 모습이 두 손과 발이 묶인 채 얼굴엔 지푸로 된 용수를 뒤집어 씌운 그런 죄수로 등을 떠밀려 북경으로 떠나는 모습. 그리고 이육사, 이 시인은 1943년 1월 북경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 종이를 남겼는데 이육사에 이런 시가 적혀 있었죠.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오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청포도라는 시는 즐겁게 정말 청포도에 맛있는 그 하나하나를 터뜨리며 먹는 것처럼 즐기지만 이육사 시인의 광야는 자주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 여러분의 카톡에도 말복에 또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주말에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다. 그런데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7도, 그러니까 뭐 섭씨로 3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온도가 좀 내려갑니다. 내일 토요일에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뉴욕, 재미, 제주, 도미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야유회와 또 장학금 수여식이 저쪽 허슨강 서쪽에 톨만 스테이트 파크에서 오전 11시에 시작된다고 어제 우리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맑은 날씨로 지나가다 보면 이번 주 썬데이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지만 그 덕분에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 이번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약 27도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화수는 또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골라오면서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분석도 하고 나름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오늘은 특히 이 뉴스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어떤 헤드라인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맞서는 측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의견을 갖고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또 젖혀놓게 되고 이란에 대해 전쟁을 지금 정식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이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참 안 됐다 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루이지 만지오니가 무슨 일을 했더라? 그 들어본 이름인데. 한 번씩 사진으로 혹은 TV 화면으로 소셜미디어로 올라오는 이 젊은 청년, 반듯하게 잘생긴 이 청년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법정에 출두해 있나. 2024년 루이지 만지오니는 올해 나이가 28세니까 그때 26살의 나이로 미국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보험 의료 건강보험회사 United Healthcare의 CEO 브라이언 톰슨을 맨하탄에서 계속 스토킹하던 끝에 그렇게 지금 혐의가 나와 있죠. 총으로 쏴서 죽게 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의료 보험업계를 또 동시에 흔든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CCTV에서 이 후디를 입은 이 청년 같은 누군지 모르지만 남성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어느 한편에서는 또 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똑같은 옷을 사입고 맨하탄을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2024년에 바로 이 루이지 만지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감옥에서 재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혐의가 연방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뉴욕주 법원에서 2급 살인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또 기소가 돼 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스토킹 혐의 두 건을 기소를 했는데 여기 혐의에 대한 벌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재판은 원래 내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고요. 똑같은 이 케이스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2급 살인 여러 중범죄 등 해서 기소가 됐는데 9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 뉴욕주 법정에서 만지오니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25년에서 종신형까지 그러니까 최대 연방법원 뉴욕주 법원에서 루이지 만지오니 이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전하게 됩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루이지 만지오니 이게 뭔가 뉴욕주 사건의 마지막 사전 심리를 마쳤는데 그때 연방 검찰과 만지오니 변호인단이 갑작스럽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11시 긴급 심리를 요청하게 되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이게 사건이라고 또 이 자체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만지오니가 연방 사건에서 guilty plea를 할 거다, 유죄를 인정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무죄다라고 일단 재판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던 이 용의자 지금 기소된 만지오니가 정말 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물론 그건 연방판사 지금 마거릿 가넷 판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지오니 28살 청년은 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서 bargain, guilty plea를 하면서 형량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이 사건에 만지오니가 유죄 인정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량을 감해서 조금 그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보다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뉴욕주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만지오니가 연방검찰과의 길티 플리를 하고 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스토킹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한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하면 그 연방 사건이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뉴욕주에서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뉴욕주에 예정된 살인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뉴욕주 검찰은 만지오니 측이 연방 사건의 유죄 인정 결과를 이용을 해서 주 사건을 우리가 듣고 있는 더블 제퍼디 이중 처벌 조항으로 이걸 들고 나와서 기각시킬 수가 있다. 그걸 주장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뉴욕주의 법은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사건에서 유죄 인정해서 이렇게 그쪽의 재판이 연방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면 이 똑같은 케이스로 뉴욕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 이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지금 변수가 오늘 오전 11시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원지원이의 변호인 측과 또 검찰이 만났을 때 연방검찰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길티플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굉장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더블 제퍼디, 제퍼디 그렇죠. 이거 이중처벌을 같은 사건,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뉴욕주 법에 대해서는 아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만지오니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자 1월이 되기 전까지 그랬는데 일단 판사는 이 사형 가능성이 벌로 그러니까 포함된 일부 연방 혐의를 기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두 법정에서 연방과 뉴욕주 법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지오니, 루이지 만지오니 네, 복잡한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미국의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대중의 불신과 분노가 대단합니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아플 때 이거 커버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걸 deny,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지오니 자신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 출신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가처럼 United Healthcare의 CEO를 추적을 하고 뉴욕의 맨하탄에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호텔 앞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좀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사건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찰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에 있을 이 양측이 만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만지오니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몇 년의 광복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많은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광복절은 알고 그때 정말 광복절마다 학교에서 노래도 불렀는데요. 올해로 81주년이 되니까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몰라볼 만큼 그런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 뉴욕과 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광복절의 의미를 많이 강조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당연한 자유와 주권국가로서의 삶이니까요. 그렇지만 8월 15일 내일은 한 번쯤은 오늘부터 해서 자녀들과 광복절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또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81주년 광복절 경축식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그리고 이번엔 한인회와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 여기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 이 경축식은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경축식,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고요. 예상 문제집,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하는 예상 문제집을 미리 이렇게 나눠주면 영어와 한국어로 된 그 연습 문제 있죠. 예상 문제를 쭉 풀고 얼마 만에 또 예상 문제집을 받아보나.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등학교 학생은 영어로 25문제로 이게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각 부문에 $1,000, $500, $300, $50 상당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81주년 광복절 경축식, 또 뉴욕 한인회와 세종역사연구소 공동주최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 한번 관심 갖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티필드 뉴욕 매체 홈 구장에서 내일 광복절에 Korean Heritage Night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텐데요. 티켓을 미리 사셨다면 진짜 좋으네요. 선물도 있고 여기 Jersey 유니폼을 나눠주는데 뒤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는 유니폼이에요. 이게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매츠 구장에 그러니까 매츠 단의 야구단의 정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조금 늦은 것도 같네요. 모든 저지가 배분이 되는데 이게 사이즈는 엑스라지로 그냥 하나로 통일했다. 이렇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한. 아무튼 내일 뉴욕 매츠 시티필드 구장을 가면 내일은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인가요? 이런 Korean Heritage Night의 시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전 제대로 된 협정을 지금 만들지 못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파병된 군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뉴스에도 많이 알려진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모함, 여기에 탄 미국 해군만 해도 해군과 또 도와주는 승조원이라고 부르죠. 한 5천여 명이 타고 있는 그 USS 에이브라함 링컨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너무나 오랜 장기 기간 나가 있어서 물에 떠 있는 그러니까 항구로 들어가서 육지를 밟아보지 못하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해군들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지금 디프레션이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 8월 3일에 그중에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에 한 해군 병사가 정말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고 합니다.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에서 그 망망대해로 뛰어들었을까요? 가까운 육지로 헤엄쳐갈 생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브레이크다운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정도 만에 어쨌든 구조 헬기가 빠르게 떠서 구조가 되고 이 의무진의 평가가 있고 나서 일단 추가 치료를 위해서 이 함정 밖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하는데 해군은 이 사건을 정신건강 위기 여기 지금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해군들의 정신건강 위기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이 항공모함이 원래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거기 가족들이 타운홀 미팅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또 거기 나가 있는 가족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뜨겁게 책임을 묻는 그런데 여기 타운홀 미팅에서 드러난 200명 이상이 참석한 여기 승조원 가족들 거기 생활 환경이 너무나 지금 나빠졌다. 물이 오염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미국 해군 항공모함 안에서의 소식입니다. 곰팡이가 피어난 샤워실 또 화장실도 고장나고 뜨거운 물도 없고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 밀이 어떤 데는 반 컵 밥 라이스하고 두 장의 또띠아 이거 배고프죠. 몇 개월 동안 지금 우편 이런 것도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런 환경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이게 문제는 250일 넘게 계속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던 마지막 날짜로부터 해서 200일이 넘는 물에 떠 있는 거죠. 2025년 11월에 샌디에이고 항을 떠나서 사실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거기 나가서 5월까지만 있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면서 그래서 연방의회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서 뭐 야단이 났죠. 연방 상원 의원 하나는 국방부 장관과 해군 장관 등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장기 배치의 위험성을 그리고 생활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나는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서 미국 해군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당연한 이런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방장관 피드 헥세스는 중남미 방문하고 있던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하니까 상황에 대해서 잘못 묘사돼 있다. 지금 이동하고 있고 거기 대치해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뭐 이게 몇 주가 걸린다고 하기는 하지만요. 이게 지금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불안한 상황은 아니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이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국방장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에 지금 떠 있는 그 상황으로 200일 어쨌든 항구에 도착해서 내려보지 못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 초기에 이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은 전쟁의 초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 또 자폭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다 격추했다라고 일단 국방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이렇게 오랫동안 물에 떠 있는 상황이 무기한으로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정신건강 또 생활환경의 붕괴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차에서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면 차에서 내려야 할 때 라디오 끄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디오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어도.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면 뜹니다. 스마트폰 화면 혹은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에 kradio.us 해서 화면이 열리게 되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거기에 보면 on air 이 말은 지금 방송되고 있는 네,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그러면 유튜브가 되고 있는 시간에는 또 저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도 보시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디오 없이도 우리 K라디오 AM 1660 그리고 AM 1310 라디오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내일 있을 뉴욕 매츠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 매츠 시티필드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의 특별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런 뉴욕 매츠 구단의 배려와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특별한 날 야구도 보고 광복절의 의미도 함께 나누자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간에 또 등장해서 애국가 부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축하 공연을 경기 전에 하게 되는 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의 멤버 한 명을 제가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뭐 화이트하우스도 가고 여러 곳에서 그랜드 센트럴도 터미널에도 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는데 학교 공부 틈틈이 하면서 움직이고 연습하고 할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움직여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단원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갈 계획인데 늘 따라다니셨던 아버지와 딸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0: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청취권 킴스보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서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보서 47스트리트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킴스 보석 재테크형 골드와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계속해서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소장품 중에 남아있는 동아라는 있잖아요. 그 한국과 미국 정부 각각 발행한 그 공식 기념 주화 골드 코인, 실버 코인을 내놓으셨습니다. 좋은 가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뭘 해먹나? 아직까지는 덥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도 있고요. 국, 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도 끝. 잔치 음식 주문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무료 상담 전화로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으로 오십시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벤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란털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16-331-2250으로 전화하세요. 키스 뷰티 그룹. 그리고 영화가 오늘 개봉되네요. 근데 이거 10년 전에 부산행, 와, 이 영화가 다시 나왔나요? 부산행, 달리는 열차 안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앞서서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 올여름에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K-좀비 시초 영화 부산행이 10주년을 맞아서 더 선명해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개봉됩니다. 부산행 10주년 리마스터링. 미주 극장에서 재개봉되는데 뉴욕은 AMC 베이 테라스 6, 베이 테라스 6,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 여기서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K라디오에서 특별한 두 분 초대했는데요.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에서 그동안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노래 부르며 활동해온, 그리고 올해 광복절인 내일 또 뉴욕 한인의 경축식, 그리고 뉴욕 매체 홍구장 시티필드에서 함께 또 멤버들과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신윤주 양, 또 그 딸을 항상 응원하며 여기저기 또 데려다주며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해주신 아버지 신승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동안이나 이 따님을 이렇게 차로 혹은 걸어서 데려다주고 손잡고 하셨나요?
1: 뭐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합창단을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
1: 이제 계속 쭉 활동하면서
0: 네.
1: 그러니까 뭐 자기 이제 운동 가는 거 뭐 네. 그런 거 다 하니까.
0: 아, 행복하신 아빠의 모습. 네. 근데 지금 신윤주 양은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2: 괜찮아요.
0: 괜찮아요. 네. 마이크 가까이 끌어당기시고요. 올 가을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0: 그럼 9학년. 브롱스 하이스쿨 사이언스에 입학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광복절이라는 그런 우리에게는 특별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찾은 그런, 그러니까 해방된, 노연한, liberation, independence day인데, 광복절이라는 그 말, 한국말로 처음 들었던 때 기억나세요?
2: 그 말을 한글 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0: 한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2: 네.
0: 네. 그러면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다. 근데 그 의미는 알았어요? meaning?
2: 네.
0: 네. 부모님께서 먼저 광복절은 이런 날이다라고 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게 돼요. 미국에 와서 그냥 당연한 take it for granted 그러잖아요. 아무튼 내일 광복절에 두 곳에서 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으로 어떤 노래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2: 그 미국과랑 애국과를 부를 거고
0: 네.
2: 그리고 매츠에서는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을 할 겁니다.
0: 와,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어떻게 시작되는 노래죠?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말로 읽어도 돼요. 리릭스.
2: 그 제일 첫 번째 가사가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입니다.
0: 야구장도 해놔주세요. 네. 신은주 형 몇 번이나 아빠가 야구장 데리고 가셨어요?
1: 자주 가게 된 게
0: 네.
1: 벌써 매츠에서도 여러 번 초대했었고
0: 아.
1: 우리가 또 그 또 음력 쓸 때 또 매츠가 항상 또 루나
0: 뉴이어
1: 이벤트 한다고 그때도 우리 초대하고
0: 네.
1: 그것도 뭐 그냥 또 가까이 사니까는
0: 네.
1: 뭐 1년에 뭐 세네 번은 가게 되네요.
0: 그렇죠. 네. 네. 뉴욕 매츠 홈구장 시티필드에서 내일 광복절 특별히 우리 Korean Heritage Night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은 뭘 입고 올라가나요? 노래 부를 때.
2: 한복 입을 겁니다.
0: 한복 입어요?
2: 네.
0: 내일도 조금 더울 텐데 더운 날 한복 입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1: 오전에는 한복을 입고 오후에는
0: 경축식에서는
1: 이제,
0: 한복을 입고
1: 경축에서 한복을 입지만 오후에는
0: 네?
1: 우리가 그 태극 디자인 특별히 저 이 뭐 그러니까 상호 얘기해도 되나요?
0: 여기
1: 그 또 네. 한국 디자이너 바이 더 아리라는
0: 네.
1: 그 태극 디 태극 옷을 디자인 우리 특별히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디자인한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태극기가 나오는
0: 네.
1: 그 이제 스페셜한 디자인된 샷스를 입고 매츠
0: 네.
1: 구장에서
0: 네. 한국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적인 특별한 경축일에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학년부터 불렀으면 잘 몰랐겠다. 그죠? 이런 데 초대받아서 가면
2: 네.
0: 네. 함께 모여서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광복절이나 또 우리 설날에 같이 만나면서 지금 벌써 6 years, 7 years 동안 노래를 해왔는데 어떤 걸 얻었어요?
2: 그 코리안 컬처를 많이 배웠어요.
0: 네.
2: 이 노래에서 가사랑 그 아리랑이랑
0: 네.
2: 홀로아리랑이랑 그런 노래를 많이 해서
0: 네.
2: 조금
0: 근데 진짜 한국말로 하려고 정말 애를 쓰네요. 아빠가 아니, 뭐 혼내세요?
1: 보통 때 잘하는데 지금 넓었어가지고 그래.
0: 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래. 그 뉴욕 매츠 그 시티필드에서도 서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1: 네, 뭐냐면 이 항상 제가 그 아이한테 우리는 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0: 네.
1: 그러니까는 그이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 represent 우리가 이 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그 representa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것도 오히려 그 representation 더 중요하다.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이런 이벤트 가면은 참 많은 뭐 란 김부터 그레이스 맥, 네. 뭐 산드랑 이런 정치인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아시안일 그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0: 네.
1: 우리를 이 사회에서 대표해주는 representation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0: 네. 네,
1: 우리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또 이런 이벤트에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0: 네.
1: 그러니까 generation gap을 또 네. 이 커넥션 해주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냥 팝송 같은 거는 뭐 70년대 사람 그때 뭐 유행했던 네. 노래나 지금 현재 뭐 K-pop 노래들 서로 네. 모를 generation gap 모를 수가 있지만
0: 네.
1: 우리가 뭐 고향의 봄이라든지
0: 네.
1: 아리랑 애국가 이런 거 부를 때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이제
0: 네.
1: 한 마음이 되고 그 유나이트 된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이 커뮤니티 서비스다. 이건 발런티어 서비스로 커뮤니티 서비스로 항상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 알리고
0: 네.
1: 사람들을 더 모으고
0: 네.
1: 같이 뭐 투게더네스가 항상 느껴진다.
0: 네. 그래서. 아빠가 진짜 말씀 많이 하신다. 따님이 혹시 좀 수줍어서 그럴까 해서 그 덮으시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sometimes 이런 이벤트나 있으면 특별한 의미를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자꾸 들으려고 그리고 또 그걸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don't worry about it. 그냥 이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합창단을 통해서 물론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신윤주 양은 또 북도 친다면서요? 퀸즈 한인회
2: 네, 네.
0: 국악예술단? 북은 어디 가서 쳤어요? 옷도 제대로 입고
2: 어저께 그 월스트리트 볼링그린 있는데
0: 네.
2: 그 북 쳤습니다.
0: 네, 차징 볼 그 황소상 앞에서.
2: 네, 네. 네.
0: 그 북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치면 기분이 좋아요?
2: 네.
0: 노래 부를 때하고는 또 다른. 네. 근데 공부도 하면서 또 합창 그 리허설도 하면서 한글 학교도 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많은 가정에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 경험을 하고 보니까 힘들죠?
2: 네. 학교 가는 것도 한 시간 반 걸리고 그 합창단 리허설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2: 북도 연습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데
0: 네.
2: 근데 재밌어서 하고 싶은 거니까
0: 네.
2: 그
0: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2: 네. 네.
0: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될까?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or become?
2: 지금 그 생각 중이에요.
0: 생각 중이에요.
2: 네. 네.
0: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외할머니 제가 이게 조금 전에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우리 외손녀가 이렇게 국가 부르며 다니네? 그죠?
1: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름에 외할머님이 오셨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0: 네.
1: 와 너희들 진짜 애국자다. 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한복을 입고 또 이런 우리나라 노래들을 부르고 또
0: 네.
1: 북을 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모습에 오히려 네. 놀라시는 거죠.
0: 네. 네.
1: 오히려 그냥 미국에서 크면서 미국 문화만 흡수하고 한국 거는 모를 줄 알고
0: 네.
1: 아시는데 오히려 한국 아이들보다 더 이런 거 더 챙기고 뭐 삼일절이다, 뭐 개천절이다, 광복절이다 뭐 이런 거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놀라시죠.
0: 놀라시고 참 뿌듯하신 그런
1: 네,
0: 마음으로
1: 네.
0: 보셨을 것 같습니다. 따님과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냥 딸 신윤주 양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아빠가 항상 관리하시고 따라다니시고 그렇게 되셨나요?
1: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0: 네.
1: 뚜렷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것 같지는
0: 네.
1: 않고 그냥 이제 아이한테 이제 좋은 거를 계속 가르쳐 주고 싶고
0: 네.
1: 좋은 경험을 뭐 내가 아는 걸 뭐 지식이건 뭐건 지혜건 넘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 항상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0: 네.
1: 이거를 뭐든지 서포트해 주겠다는 마인드로 뭐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또 오히려 잘 따라줘서 지금도 고등학생인데도 네. 뭐 저랑 항상 매일 같이 대화하고 네. 책 같은 것도 같이 읽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대화해 뭐 지금도 요 최근에 같이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주제가 뭐 어. 세상에서 뭐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0: 진짜
1: 뭐 시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0: 기억나요? 어떻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읽었어요.
1: 그래서 이제 네. 그럼 거기 이제 레퍼런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영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옛날 명작들 뭐 ET라든지 아. 뭐 이제
0: 그런
1: 네.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같이 대화하는
0: 아,
1: 옛날 이런 영화가 있었고 이런 네. 씬이 있었고
0: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아빠 네. 시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신인주 양은 또 요즘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는 않네요. 오랜 세월 따님에게 투자를 하셨네요.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네.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네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세요? 네, 광복절 경축식은 11시니까 뭐 1시간쯤 전에는 가야겠다, 네. 그죠? 그리고 시티필드에서 하는 뉴욕 매츠가 해주는 Korean Heritage Night은 어때요? 몇 시까지예요?
2: 그 게임이 4시에 시작해요. 근데 네. 연습해야 되니까 저기 시티필드 3시에서 도착해야 돼요.
0: 아, 3시까지? 이게 저녁이라고 자꾸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4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뉴욕 시티필드에서의 특별한 시간 네. 또 한국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함께 풀어가면서 멋진 태극 문양의 옷을 입고 신윤주 양 네, 합창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그리고 아버님 박수 쳐주시고요. 오늘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신윤주 양 아버지 신승원님 우리 K라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모든 아침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오늘 준비되어 있는 다음 시간 우진숙의 투데이로 가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수의 투데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김경주입니다. 제가 우진수 진행자 일주일이라고는 하지만 닷새 동안 잠시 휴식하는 동안에 이 자리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금요일 닷새째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나고 나면 익숙한 목소리 우진수 진행자가 투데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8월 14일에 세상의 모든 아침부터 지금 쭉 들어오셨다면 내일 광복절에 또 우리 한인 2세들이 노래로 그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비단 광복절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 명절 그리고 국가의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는 자리를 미국에 와서 대표해 왔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을 줄 압니다. 시인 이육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노력하다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이육사. 내년 7월에 우리는 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익어가는 시절을 말하며 하늘 및 푸른 바다, 먼데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히는 하늘을 이야기하겠지만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 시인 이육사가 청포를 입고 찾아온 고달픈 몸의 손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 이 시 속의 손님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손 한뿍 적셔도 그렇게 청포도를 따먹으며 행복해 하겠죠. 하얀 모실 수건 그리고 은쟁반, 선하고 여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육사 시인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노래인데 Barbara Streisand 와 Josh Groban이 또 부르니까 와 진짜 어딘가에 뭔가 우리가 바라볼 생각지 못한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8월 14일 삼복 더위 중에 마지막 복날이어서 입추가 지나고 나서 말복이 있어서 얼마나 한번 덥게 때리고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무더위가 이제 서서히 꺾여가는 걸 입추 지나면서 느끼는 거죠. 온도는 높은데 뭔가 달라요. 가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엄청 덥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덥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열대야가 없었다라고 그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뭐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섭씨로 이 정도였고 밤에도 열대야가 없어서 잘 자고 일어났지만 한낮의 기온이 아직도 33도까지 섭씨로 오르고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 그대로 있다. 그렇습니다. 말복에 듣는 한국의 날씨. 한국에 있었다라면 말복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말복이라든가 뭐 입추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설에도 한복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떠나와서 그런지 우리는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한복도 입고 그러잖아요. 왜? 추석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에서 한복을 엄청난 숫자의 우리 한복을 입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같이 추석 대잔치에 참여하자.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좀 몇백 단위인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추석 대잔치 아직도 우리가 항상 같이 흥겹게 그렇게 만나는 잔치인데 한복을 입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또 그런 올해의 추석 대잔치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동풍이 현재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 여기를 보면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 말복을 보냈겠다. 한국의 밤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있을 11시에 광복절 경축식이 이번에는 또 뉴욕 한인회가 함께 이렇게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오전 11시에 하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오후 4시에 뉴욕 매츠,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츠의 홈 경기장인 시티필드에서 우리가 계속 또 듣고 있죠. 이건 역시 잊지 못할 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준다. 우리 Korean Heritage Night 경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 국가 연주가 있고 한국의 셀레브리티가 이 시구를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맞죠? 누가 하게 되죠? 그리고 야구장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인게임 순간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티켓 오퍼를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com에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야구. 블록파티에서 또 야구장 밖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축하 행사인데 여기 특별 티켓을 이 오퍼를 통해 사신 분들에게는 한정판인 한국판 매츠 유니폼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거기 유니폼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등판에 써 있는데 사이즈는 다 X-large. 이거 너무 커요. 이렇게 받기만 하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게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또 컬렉션이라고 K-뷰티와 K-웰니스 인기 제품이 담긴 이 선물 꾸러미 구디백이 이것 역시 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즐거운 일이 우리 광복절 경축과 함께 내일 뉴욕 시티필드에서 있을 것 같아서 김밥도 등장을 하고 아주 끝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광복절이라든가 특별한 의미 1945년 그때가 상황이 어땠지?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로 따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로 해서 또 돌아가서 심각하게 보는 그거 말고 1945년 VJ Day 일본에 대해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전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광복절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해서 전쟁이 끝난 날이 바로 오늘, 8월 14일. 미국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거죠. 8월 14일에 항복을 받아들인다라는 항복 수용 발표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8월 15일인 거죠. 일왕의 그 항복 방송이 나왔고 공식적인 이 항복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한 서명식은 9월 2일 미주리 호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포츠담 선언 무조건 항복 수용 공식 발표하고 오늘이 그래서 특별한 날이고 타임스퀘어 뉴욕에서 등 뭐 여러 곳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2차 세계대전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들어가 있는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희생과 또 누구나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의 모두 다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건너 전쟁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또 유럽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이 8월 14일이 특별한 날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보게 됩니다.

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2: 빔덴탈
1: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0: 국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네, 오진숙의 다정한 목소리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아, 오늘 금요일로 어디가 갈 만한 곳이 있나. 멀리는 못 가도 미국도 뉴욕 내 특히 아름다운 숲이 부르고 또 바다가 부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50개 주 본토에 붙어있는 주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태어난 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주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41%나 된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미국인의 40%,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 맞죠? 자신이 태어난 주가 아닌 곳에서 살게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살다가도 또 은퇴를 하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움직여서 거기서 살아야 하는 도시는 이제 학교를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칼리지 타운에 최근에 이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이런 칼리지 타운, 캠퍼스 타운, 뉴욕주의 이타카가 코넬 유니버시티 때문에, 코넬 유니버시티가 있는 이 이타카 보니까 1년에 이주자 비율이 19%까지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또 자연환경도 아름답지만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또 행정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겠지만 학생들이 들고 나고 하는 19% 거의 20%까지 인구의 이동이 있는 대학 도시 그런가 하면 또 군사 도시가 그런 성격이죠. 대규모 군사 기지가 있어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인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잭슨빌이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하인스빌에 포트 스튜어트인가요? 베이스가 있어서 거기도 또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 유입되는 것뿐 아니라 유출이라고 해야 하나요? 군인들이 배치받아서 가고 또 떠나고 하는 인구 이동이 많은 그런 도시들이다. 그런데 군 기지나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이주자가 많은 예외적인 도시들이 미국의 몇 군데 또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지아주의 사바나가 그렇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그러면 우리는 애틀랜타 그 외곽에 우리 한인들이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이민을 오고 또 미국 내에서도 거기 진짜 살기 좋다 해서 특히 이제 젊은 층이 그쪽으로 새로운 패밀리들로 이주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사바나가 인구의 10% 이상이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숫자 아닌가요? 사실 조지아주 사바나는 비교적 남쪽인데 여기를 굳이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그렇게 최근에 이주해서 산 사람들이 전체 사바나 조지아주의 10%가 넘는다고 하는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는 이쪽의 그 데모그래픽.

어떤 인종이나 뭐 교육 수준 또 문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지아 사바나는 또 물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또 제조 공장들 많이 열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다. 네, 이렇게 이 원인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들어놔서 항만 경제가 또 주요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고 있고 신기한 건요. 조지아주에 가면 사바나 여기 이주해서 3분의 1 정도가 도착하고 나서 바로 집을 산다라고 합니다. 조지아주로 떠나신 애틀랜타 그 외곽에 한인들 많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여기 바로 집 샀어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뉴욕과 뉴저지 일대 거기서 집 장만해서 살다가 그거 팔고 가니까 집이 진짜 대걸 같은 집을 살 수 있더라. 제가 뭐 들었던 가장 최근의 지인은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었지만 한 10만 불에다가 옆에 호수까지 끼고 10만 불짜리 대저택인데 거기에 10만 불을 여기서 집값 빼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리마르닝을 하니까요. 진짜 멋진 집이 됐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조지아주에 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지금 방송 거기서 듣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또 이주자가 많은 뭐 군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있는 것도 특별히 아닌데 인구의 9%가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이다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 그렇습니다. 이 찰스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데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좋고요. 일자리, 이 job market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가 싸고 저렴하다. 이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무튼 미국에서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는 도시들이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젊은 나이에 가족 데리고 일찌감치 가서 조지아 주라든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자리 잡은 인구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신기하면서도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여기 이 은퇴하고 나서 많이들 사시는 곳이 특별하게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아리조나 레이크 하바수 시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레이크 하바수 시리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인공호수 레이크 하바수를 큰 호수를 만들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 도시가 성장을 했는데 사막의 건조한 기후인데 그 안에 넓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놀이라는 거죠. 수상 레저의 중심지가 됐다. 은퇴하시고 가셔서 거기서 보트 띄우고 수상 스포츠, 해변 축제 이런 거 하시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시는군요. 전체 도시가 하나의 리조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 여기다. 그리고 이 레이크 하바수 시리는 애리조나주 옆에 캘리포니아가 너무나 모든 게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세금, 교통도 범죄 이런 걸로 머리가 아프니까 많이들 이주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서 애리조나 인공호수가의 주변에 만들어진 이 도시가 진짜 인기다 이렇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우더당 2불99, 시험수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수호 목동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공개간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의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투데이를 시공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 유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 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특별한 세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사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볼라바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의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볼라바드 929-845-0958 929-845-0958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또 제공됩니다. 929-766-0088로 전화 먼저 해보세요.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욘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요, 갓 지은 우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립니다.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것. 와, 오늘 점심 진짜 배고파지네요.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올여름에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K-좀비 시초 영화 부산행이 17년을 맞으면서 더욱 선명해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개봉하는 날입니다. 달리는 열차 안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맞서서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 영화 부산행 17년 리마스터링 오늘 금요일 미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극장을 지금 찾고 계신다면 여기 있죠. 뉴욕은 AMC 베이 테라스 6,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 부산행 리마스터링 버전 한번 감상해 보시죠. 투데이 공동 제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동부관광에 우리가 여행 전문가 카일로 사랑하고 있는 카일님. 오, 제가 우진숙 진행자의 투데이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 뭐 추운 데로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폭염이 시작된 그런 오래된 유럽인데 가을이면은 떠날 만한 곳을 벌써 말씀하신다고요, 동부관광.
1: 글쎄, 네.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하면 이번 주는 좀 날이 많이 풀렸죠.
0: 그죠.
1: 사실 뭐 네. 한국도 정말 불볕더위였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네. 많이 풀린 것 같고요.
0: 네, 재밌어요. 여름 날씨가 풀렸다라고 하면 겨울에는 껌껌 얼었던 게 풀리니까.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네. 뭐 이렇게 벌써 나와 있네요.
1: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을 투어들은 이미 한창 접수 중이고요.
0: 아.
1: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수개월 정도는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0: 네.
1: 또 항공료도 또 경쟁력 있게 이렇게
0: 그렇죠.
1: 발권하려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마 학생들 방학도 다 끝났고 이 방학에 갈 수 있는 투어들은 지금 다음 주에 저희도 한 세 팀 정도 나가죠.
0: 네.
1: 이태 말씀드렸던 이태리, 뭐 북유럽, 돌로미테 뭐 등등등. 뭐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다 그룹을 해가지고 8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 나가게 되는데
0: 네.
1: 아마 이제 그 투어가 끝나면 이제 우리 학생들 방학도 네. 끝나지 싶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아마 네이버데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0: 네.
1: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방학이어서 오히려 더 힘든 두 달을 보냈을 것 같고.
0: 야, 이제 자유다.
1: 네, 그래서 이제
0: 내려놓고.
1: 여름 휴가를 네. 혹시 미처 못 갔거나 아니면 네.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시간이 그 녹록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도 그 가을 여행 계획 세우시느라고 요즘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네. 문의, 동부관광 문의, 동부관광 전화번호 먼저.
1: 아, 그럴까요? 동부관광은 어떤 거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잠깐 그리는 거,
0: 네.
1: 뭐 잠깐 TV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곳,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0: 네.
1: 718-939-1000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0: 네.
1: 뭐 뉴욕 인근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뭐 모든 상품들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 하면 늘 가는 곳들입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간 분들이 훨씬 더 많은.
0: 맞습니다.
1: 네. 보통 우리가 언제 여행하기 좋아요라고 네. 하면 봄가을이죠.
0: 네.
1: 봄가을이 뉴욕 봄가을이 아니고요.
0: 네.
1: 현지 나라 기준의 봄가을이죠.
0: 네.
1: 다행히 우리가 북방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뉴욕과 계절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늘 가는 서유럽,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동유럽, 크로아티아, 발칸, 스페인, 포르투갈
0: 네.
1: 등등등은 늘 10월쯤 해가지고
0: 네.
1: 출발이 계획돼 있죠.
0: 이 이름들을 쭉 들으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가을 갈 만한 곳 들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1: 네.
0: 바로 그 달력에 여행의 달력이 가을로
1: 맞아요.
0: 넘어가는
1: 그래서
0: 시점이네요.
1: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좀 알만한 분들은 아세요.
0: 네.
1: 유럽 1번 투어 서유럽, 2번 투어 동유럽,
0: 네.
1: 3번 투어 스페인 포르투갈,
0: 네.
1: 4번 투어 크로아티아 발칸,
0: 그렇죠.
1: 5번 투어가 여름에 갈 수 있는 북유럽.
0: 북유럽.
1: 네.
0: 네, 기다렸습니다.
1: 이렇게 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개국 정도
0: 네.
1: 이렇게 방문하는 거라고.
0: 네. 아, 30개국을 달려 오신 그런 분도 계세요?
1: 꽤 많은 분들이 네,
0: 그러세요.
1: 이 정도까지는 다 가셨죠. 그래서
0: 네.
1: 이 정도까지 유럽을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출발하는 돌로미테를 간다던가
0: 네.
1: 남프랑스만 해서 프랑스 일주를 한다던가 영국 일주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한나라 투어들을 또 기획을 하고
0: 네.
1: 이태리가 영 볼거리는 많았지만 또 서운했다는 분들은 이태리 남부나 뭐 시칠리아나 몰타
0: 네.
1: 이런 데를 또 가시는 분들이 있고 상품은 너무너무 다양해서요.
0: 아, 네, 그래요?
1: 이미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이태리 다 봤는데 시칠리아와 몰타를 좀 더 봐야겠다 하면
1: 그럼요.
0: 딱 가실 수도 있어요.
1: 똑같은
0: 네.
1: 느낌이지만 다른 느낌의.
0: 그렇죠.
1: 네. 시칠리아까지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섬이고요.
0: 네.
1: 몰타는 이제 몰타
0: 네.
1: 다른 나라죠. 하지만
0: 네.
1: 시칠리아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같이 이렇게 관광을 하기도 하죠.
0: 네. 아름다운 유럽을 머리에 두고 지금 올 가을에 떠날 만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초강추 가을 유럽 여행지 해서 눈부신 애기의 보석 같은 여행지. 어머, 말만 들으면 갑자기 보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1: 네,
0: 간단하게.
1: 그래서
0: 네.
1: 뭐 서유럽, 동유럽, 뭐 저기 스페인도 우리 저 조만간 또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0: 네.
1: 오늘은 그리스 터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여러 번 설명이 들은 적도 있고요. 사실 조금 아직도 조금 경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마치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0: 네.
1: 그 우리가 미국 살면서 LA에서 지진 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는 전화 오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늘 그래요.
0: 네.
1: 내가 서울 사는데 여기 홍콩에서 지진 났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라고.
0: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네, 그렇게 우와. 얘기를 하는데 네. 비슷합니다. 중동하고는 거리가 꽤 있고요. 사실은 네. 그리스하고 터키 이렇게 늘 같이 가지만 전혀 다르죠. 같은 듯 다른데 그리스까지는 네. 유럽으로 보죠 우리가. 아, 터키는 이스탄불 정도 존까지는 육로로 발칸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0: 네.
1: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는 그래서 그리스 그 터키는 아시아반 유럽반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지중해와 에게해가 같이 공유되어 있는 네.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죠.
0: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튀르키예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지진 소식도 들었고
1: 맞아요.
0: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여행지에 대해서 막 문의가 많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가도 되겠습니까?
1: 터키가 커요.
0: 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1: 미국의
0: 있어요.
1: 한 주만큼 돼요.
0: 네.
1: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10시간 이상 걸리는
0: 네.
1: 규모의 그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0: 네.
1: 아마 교회 단위로 해가지고 성지순례로 해서 7대 교회 도는
0: 네.
1: 그런 패키지로 해가지고 왕왕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고
0: 네.
1: 여행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데요.
0: 네.
1: 그렇게 돌고 항공편으로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 가면 또 뭐 빠뜨리지 않고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1: 아크로폴리스, 네. 뭐 페르테논 신전.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우리는 메테오라. 그리고 산토리니 꼭
0: 산토리니
1: 가야죠.
0: 꼭
1: 산토리니도
0: 가야죠.
1: 왕복 항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산토리니를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산토리니는 1박 숙박을 해야지 산토리니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일출과 일몰을
0: 네.
1: 다 봐야지 내가 정말 산토리니를 다 봤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보통은 우리가 우리 저보다 꼭 연배가 있는 세대들은 한국의 CF의 포카리 스웨이트 때문에 산토리니 섬이 유명한데
0: 네.
1: 파란 지붕의
0: 네.
1: 건물들 뭐 피라하고 이라라는 섬에서
0: 네.
1: 이제 두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 네.
1: 당연히 그거는 보는 거고요.
0: 네.
1: 사진 찍으면 역시 잘 나옵니다.
0: 사진 찍으면 네. 가장 중요하네요. 네. 네.
1: 이게 사진이라는 게
0: 야,
1: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0: 네.
1: 때의 색깔과
0: 네.
1: 우리 앵글을 통해 가지고 담아놓은 색깔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왜 그 한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딱 봐도 한국 분들임을 알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아웃도어
0: 네.
1: 웨어를 많이 입고 여행들을 많이 다녔죠. 그런 옷들을 보면 조금 원색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그게
0: 네.
1: 원색으로 이제 기원을 하게 된 거는
0: 네.
1: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게 어쨌든 트레킹을 하다 보면 조난사고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색깔로 일부러 옷을
0: 그렇죠.
1: 많이 만들었죠.
0: 네.
1: 근데 이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촌스러운 원색들이
0: 네.
1: 사진에는 너무너무 예쁜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0: 네, 원색을
1: 좀 촌스러운 원색의 옷을 입으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0: 원색, 촌스럽다. 그렇지만 그게 사진에 잘 나온다. 원색은 사실 미국 오니까
1: 네.
0: 그 막 꽃 이렇게 꽃 플라워 어레인지먼 한 거 보면은 꽃들 막 그냥 빨간색 노란색
1: 맞아요.
0: 막 집어넣잖아요.
1: 네.
0: 우리 같으면 한국에선 그랬을 여행 가서 좋습니다. 며칠 날 떠나죠?
1: 저희가 그리스 터키 전체 일정은 10월 12일에 떠나고요. 물론
0: 네.
1: 이 투어 역시 터키만도 가능합니다. 터키만도 8박 9일로
0: 네.
1: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스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0: 네.
1: 12박 13일로
0: 네.
1: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0: 네. 더위도 지나고 튀르키예, 터키, 그리스, 특히 산토리니에서는 1박을 하시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나요?
1: 저희가 그 현지에서는 비행기도 4번을 타요.
0: 네.
1: 터키 구간에서 2번을 타고
0: 네.
1: 산토리니 왔다 갔다 할 때도 2번을 타니까 이
0: 네.
1: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3,790불이에요.
0: 네. 지금
1: 아마 많은 여행사들은 이 비용을 따로 별도로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꽤 경쟁력 있게 가격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0: 네.
1: 미루지 마시고 올 가을에는 산토리니에서의 나만의 낭만을 한번
0: 네.
1: 그리고 나만의 컷을 한번 찍어보시기를
0: 원색을 입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0월하고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동부방방을
1: 네, 10월에는 거죠. 그리스 터키를 다 갈 수 있고요. 네. 11월에 가는 투어는 터키만, 튀르키예만 가는 투어로 이렇게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0: 네, 스케줄 보셔서 동부관광에 전화하시고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718-939-1000번인데요. 아, 그런데 여긴 지난번에 갔다 와서 나는 다른 데 가고 싶다 하면 비슷한 시기에 가을에 갈 만한 곳이
1: 네, 9월, 10월에는 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0: 사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1: 네, 가을이니까요. 네, 한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0: 한창
1: 모집했었던 그 한국 단풍 투어.
0: 네.
1: 네. 가끔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에 간다니까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단풍 다 졌을 텐데.
0: 네.
1: 단풍 시기 맞춰서 늦춘 겁니다.
0: 아.
1: 요즘 단풍 시기가 조금 늦어져요.
0: 단풍도 네. 우리 또 전 세계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한국 단풍도 그렇게.
1: 맞아요. 열대야 때문에 아무래도 아. 뜨거웠다가 찬바람이 확 불어야지 단풍 색이 예쁜데.
0: 네.
1: 예.
0: 네.
1: 그래서 딱 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고급 관광은 물론 당연히 가는 거고요.
0: 네.
1: 네, 설악산쯤 해가지고 멋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거고.
0: 네.
1: 그래서 고급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오사카가 있고.
0: 오.
1: 또 오사카 말고 다른 곳을 가고 싶다는 분들은 싱가포르하고 네. 백두산도.
0: 네.
1: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네. 문의하시면 좋을
0: 그러면
1: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고급 방문 단풍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1: 네네, 당연히 그렇게 문의가 가능하고요.
0: 네.
1: 물론 늘 가보신 분들이 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음식과 얼마나 좋은 호텔에서 자는지는 제가 뭐 굳이
0: 중요하네요.
1: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0: 신기하네요. 가본 분들이 또 가보신다.
1: 왜냐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늘 다 다른 코스로 이렇게 레코멘드를 드리고요.
0: 네.
1: 이 여행에서는 먹는 거 자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0: 네.
1: 내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0: 네.
1: 그 다음날 투어가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0: 그렇죠.
1: 않고 불편하고 피곤하면
0: 네.
1: 예쁜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충분한 휴식을 또 해야지
0: 네.
1: 예쁘게 두 배로 예쁘게 보이거든요.
0: 네. 우리 조상들께서 아주 평범한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1: 맞습니다.
0: 네, 잘 주무시고 네. 네, 동부관광에 무조건 전화하셔서 어딜 갈 수 있나 가을철에 9월부터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죠. 718-939-1000번. 우리가 빠뜨린 거 있나요?
1: 네, 빠뜨린 건 없고요.
0: 네.
1: 그거 말고도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0: 네.
1: 동유럽도 발칸 따로, 동유럽 따로, 스페인. 포르투갈, 또 네. 모로코까지 같이 가는 일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0: 네.
1: 지금 바로 전화해서
0: 네.
1: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동부관광과 함께 가을을 먼저 느껴봤습니다. 어쩐지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카일, 여행 전문가 카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익숙한 노래, 익숙한 목소리. 오늘 투데이 그리고 그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저는 볼펜 한자루와 씨름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검정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어서 누르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색깔인데 볼펜이 스프링 불량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색깔을 내지 못하네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색이라도 잘 하자.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아침과 또 우진숙의 투데이, 우진숙 진행자 대신 두 가지 색깔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펜은 저쪽으로 던져봤는데요. 하나만이라도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이제 생활의 지혜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오전 11시 K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요,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시영 식료품점이 들어선대. 어머, 30%나 싸게 팠네.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이 시영 식료품점 진짜 운영이 될 수 있나? 또 이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존폐 문제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제대로 넘겨볼까 하거든요. 라디오 생활 백서 오늘의 출연진입니다. 국제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박광민 회장님이시고요.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님이시고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이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 하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아, 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박광민 회장님 오셨고, 그리고 함께 오셨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 구군서 전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구군서입니다.
0: 오늘 사실 저는 처음 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참 맑다, 맑아 보인다, 그런 느낌? 그게 인생을 비춰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칭찬인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얘기들을 나눌 텐데, 제가 가능하면 좀 쉽고, 가볍게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영 식료품점이 들어서면 오, 서민들은 좋겠다. 뭐 30%나 싼 마트가 생길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서민의 입장에서 저소득층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저도 자영업을 하기 이전에 식료품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러기 이전에 또 저 역시도 소비자이기도 하죠. 저희
0: 네.
1: 가족들도 또 그런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분명히 내기는 좀 난감하긴 한데
0: 네.
1: 저는 오늘 그 단체장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0: 네.
1: 아까도 서두에 우리 저 아나운서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0: 네.
1: 그 이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뉴욕시리에는 타주와 달리 정말 소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0: 네.
1: 그러면 이에 대한 또 여기에 자영업자 세금 내고 하시는 이 열심히 하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대책도 강구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자, 과연 어떤 대책들을 갖고는 있는지 우리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거고요. 처음에 저는 뭐 시영 식료품점이 들어선데 그러길래 또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곳이야. 걸어서 10분 안에 뭐 몇만 명이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아, 이거는 그냥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마트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네.
2: 예. 제가 공부하기로는 뭐 뉴욕시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0: 네.
2: 그리고 뭐 사실 부자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그걸 막을 만한 어떤 그런 그 이유도 없고.
0: 네.
2: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그 아이템인 뭐 우유, 달걀 그리고 이제 뭐 빵이나
0: 네.
2: 또는 그 고기 종류, 생선 종류 아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거는 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도 있고 코스코도 이제 뉴욕시에 많이 보존하고 있는데
0: 네.
2: 이제 그런 업체들과 비교해서 지금 시작을 브롱스 한 군데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군데 물건을 구입하는 그러한 경쟁력으로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좀 있는 건 사실이죠.
0: 네. 뭐 아직 실행되고 딱 나타난 게 아니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실현은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만약에 근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봤다가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소상공인들 몇몇을 위해서 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 그렇죠. 이게 그 뉴욕 저소득층 시민들 지금 안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0: 네.
1: 그 위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또 스냅이라든지 이런 후드 스탬프들이 많이 지금 그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분명해요.
0: 네.
1: 그리고 이 정책을 우리가 반대할 그런 이유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뉴욕 시민으로서는. 그러나
0: 네.
1: 문제는 이러한 시기라면은 지금 보십시오. 30% 싸게 지금 공급을 한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홀세일러들한테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파는 그 마진폭이 에버리지 한 30%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그럼 우리가 홀세일한테 도매상들한테 사는 물건 공급받는 물건 가격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한다라면은
0: 네.
1: 이게 어떤 공정치 못한 경쟁이 되는 거죠.
0: 예, 네.
1: 공정치 못한 경쟁이 되고 이것은 자영업자가 지금까지 그 지역사회를 위해거나 뉴욕시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것에 반하는 참 저희들한테는 진짜 반갑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 네. 자, 이 진짜 이 마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서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존폐 문제인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미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이쯤 되면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로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음식도 즐기세요. 또 최신 한국 시설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 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키스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뉴욕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서면 우리 소상공인들, 이게 존폐 문제로 연결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서 오늘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박광민 회장님, 그리고 뉴욕 한인 식품협회 구근서 전직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왜 두 분을 모셨을까?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대표의 입장으로 오셨는지. 네.
2: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식료품 관련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식품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팩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또 그전에 또 사실은 그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 역시 또 전직 회장님을 하셨었어요.
1: 네.
2: 총연합회. 그래서 저보다도 경험이 많고 또 그래서 같이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1: 네. 네.
2: 또 사업종 회장님들, 단체장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상식적으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1: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조란 밤다니 뉴욕시장, 민주사회주의자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민주사회주의라는 게 뭘까요? 그냥 쉽게.
3: 네. 네. 그게 그분이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인 뉴욕에서 살고 계시고
1: 네.
3: 여기서 이제 시장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1: 네.
3: 아마 뭐 여기를 공산주의 사회다, 사회주의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그분이 실행하시는 정책은 상당히 깊이 어떤 사회주의 또는 그분을 갖다가 뭐 다른 분들은 또 공산주의자라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어느 사회라고 그래서 이 사회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저 사회는 공산주의고 독재다 이렇게만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1: 네.
3: 우리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민주주의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도 많이 부여하려고 했고 그래서 세금도 걷고 또 그 세금을 또 통해서 여러 가지 분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1: 네.
3: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만 해도 이제 뭐 공산주의라고 하지만은 어떤 경제적으로는 또 오픈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방과 비슷한 그러한 네. 일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가지로 딱 이렇게 결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뉴욕이 워낙 요즘 살기가 힘들다. 생활비, 뭐 렌트비 해서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이렇게 솔깃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 시형 식료품점이라는 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지?
3: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는,
1: 네.
3: 공부를 하기로는, 일단,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1: 민간 운영.
3: 민간 운영업자를 네. 선정을 해서,
1: 네.
3: 10년간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 종업원을 갖다가 고용을 하면은 일정 이상의 이제 고용 조건을 포함해라.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후하게 대접을 해라.
1: 네.
3: 라는 어떤 그런 조건도 포함을 하고 뭐 한 30% 핵심 품목에서 뭐 쌀이나 뭐 이런 그 고기라든지 우유, 달걀 이런 거는 30% 생필품을 갖다가 위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해라라고
1: 네.
3: 알려져 있습니다.
1: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괜찮단 말이죠. 그냥 서민들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운영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건지 네 우리 박광민 회장님 네.
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직격탄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다행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주역이었던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인들

0: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이 식료품점에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1: 그런 것도 우려할 네.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한인들한테는 피해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민족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 이탈리안이나 주이시한테 그분들이 하던 거를 사업을 이어받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80년대에. 이제 지금은 그 히스패닉이라든지 아랍권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던 것을 많이 이제 테크오버 하는 그런 편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인구 중에 상당수가 자영업 스타일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으로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 보고도 같이 연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내밀고 이런 상황인데 좀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같은 이런 자영업 비율이 이제 거의 소멸돼가고 있는 입장에서 단체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투쟁을 한다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뭐 거기 시민들까지 안 가서 우리 코리안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또 보여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0: 네.
1: 자칫 이것이 만인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반면에 일부 자영업 단체들이 대표하는 단체들이 소수의 이익이
0: 네,
1: 자기
0: 네.
1: 집단 소속 그저 이기주의적인 네.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그렇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이제 벌이가 안 좋아지는 게 되는 문제 이게 아니라 점점 커져나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유발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얼핏 말씀하시기를 코리안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줄고 있다. 업종별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현황들 한번 살짝 예.
1: 네, 우리가 그 이민 1세대들이 처음에 미국에 러시가 이뤘을, 이민 러시가 있었을 때가 70년대 후반부터 뭐 90년대 초라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0: 네.
1: 그분들이 연령대가 대부분 20, 30대였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게, 1.5세나 2세들이 바톤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전문직으로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처럼 언어 장벽 때문에 이런 1차적인 그런 델리 가게라든지 야채 가게, 네일 산업, 세탁소는 거의 이어가는 걸 저는 별로 못 봤어요.
0: 그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거군요. 은퇴를 하면 네. 그게 고스란히 타민족으로 넘어가는 거지 2세나 1.5세 가는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1: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새 시대가 변해가면서 아마존이 컸듯이 모든 것이 온라인 구매 패턴이 변해가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한테는 굉장히 그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0: 네.
1: 예,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런 정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참 대책이 없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또 어떤 대책 마련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이게 이 지금 사업의 우리들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지금 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도 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도 살짝 나눴었거든요.
2: 예, 뭐 지금 저는 벌써 그 어떤 소송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좀 더 들어보니까 아직 준비 단계지 아직까지 직접적인 어떤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아요.
0: 네, 타민족하고 전부.
2: 예, 예.
0: 네.
2: 10월 16일 날이 이제 그 데드라인입니다. 10월 16일 날 맘다니 시정부에서 민간업자를 하나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네.
2: 근데 이제 그 전에

0: 아마 소송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어떤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쉽사리 일이 쉽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일단은 그 더브롱스 쪽이죠. 예.
0: 예.
1: 일단은 부지도 선정을 했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뭐 초기 비용은 이 정도 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행여라도 이제 수에 걸리게 되면은 일이 또 딜레이 될수 있다는 말씀.
0: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이 나라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설사 누가 민간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 자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 네.
0: 이미 잘 알려진 그러한 큰 업자들은 이런 문제에 얽히기 싫어하죠. 얽히기 싫어하고
1: 네.
0: 좀 이제 중소규모의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발판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 이제 뭐 덤벼들 가능성이 있는데
1: 네.
0: 그런 업자들하고 그 시정부가 그 계약을 이루려고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이제 그 사업 아이디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점도 확실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1: 네.
0: 들어서 모든 그 사업의 어떤 로스를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는데 과연 어디까지 보전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도
1: 그냥 가격만 이렇게 보존해 준게 아닌가요?
0: 그 가격을 30%를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1: 네.
0: 근데 30% 보전하는 것만 가지고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어떤 문제들이 또
0: 시정부에서, 종업원들한테는 상당히 후한 그 페이를 해주라고 하고,
1: 네.
0: 또 값도 싸게 해주라고 하는데, 뭐, 초기 투자 비용을, 대주고 세금
1: 혜택을 주고,
0: 혜택을 준다고
1: 네.
0: 해서, 이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을 하는 그 장소가 넉넉하신 분들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이나 또 손님들의 어떤 부정직함으로서 생기는 그러한 로스가 지금 예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던 뭐 7, 8, 90년도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1: 어떻게 다르길래 아까 얼핏 들었는데 폐업하기까지 이어진다고. 네.
0: 지금 그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제가 우리 딸이 거기서 좀 살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1: 네.
0: 제법 큰그 체인 업소들이 숫자 문을 닫는다 그래요.
1: 그 도난당하고 이런 것들.
0: 도난당하고 하는
1: 네.
0: 그게 들어와서 뭐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뭐 떼로 들어와 가지고 약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약속을 해서 떼로 들어와서 물건 들고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목숨을 지켜가며 그걸 막아설 시큐리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시 정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 민간업자를 고용해서 10년간 계약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나 이러나 저러나 시정부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자기 목숨 걸고 자기 비즈니스를 지키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1: 네.
0: 아마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네. 스몰 비즈니스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먼저 좀 챙겨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0: 아마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기 전에 기존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물건을 좀더 싸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은 아마 초기 투자 비용도 훨씬 적을 수 있고요.
1: 네.
0: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그 냉장고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1: 네.
0: 또 먼틀리 그 베니핏도 좀 주고 이래서 적어도 뭐 핵심 아이템은 좀 싸게
1: 네.
0: 공급을 해라 이랬으면은
1: 더 좋았을.
0: 더 좁고 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들어가고 나올 네. 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1: 잠시 후 얘기.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2: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세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가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 6353. 오늘 점심은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어? 그러면은 노던 블러버드 백육집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해.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백육십과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뉴욕 시영 식료품점 생긴다는 얘기를 놓고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강민 회장님 그리고 뉴욕 한인식품협회 구근서 전직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지금 푼다고 풀었는데 제대로 풀리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저는요. 네.
2: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까? 뭐 이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갖고 계신 걸로, 그죠? 저도 사실은 이게 금방 뚝딱 되지는 않을 거야. 뭐 2027년에 하나, 29년에 하나, 그다음에 퀸즈로도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3: 여러 가지 난관이 많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또 우리 이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이 뉴욕에 사는 그 시민들조차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1: 네.
3: 일부는 환영한다. 저가로 공급한다니 환영을 그쵸. 당연히 할 거고요.
1: 네.
3: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갭을 메꾸는 것이 결국 자기네들 세금 낸 그걸로 충당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이런 비즈니스 단체들 또 보데가라든지 이런 데서 법정 소송을 지금 뭐 하겠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1: 네.
3: 이것이 과연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리라고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저소득 정말 생계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면에서도 다소
1: 네.
3: 다소 자영업자 기존의 분들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1: 네.
3: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조차도 저렴한 가격을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들은 네, 이게 좀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이거든요.
1: 그렇죠.
3: 어떤 무슨 뭐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당신들한테는 그런 거를 주겠다라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어요, 발표가.
1: 네.
3: 이런 것은 정말 이거는 완전히 페어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3: 그럼요.
1: 어떤 정책을 준비해서 네. 시작했어야 네. 되는데. 네.
2: 그리고 지금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슈퍼마켓이라고 하면은 뭐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1: 네.
2: 상관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천 스퀘어 피트 정도 규모의 지금 그러한 그 업소들, 소규모 업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듭니다.
1: 네.
2: 지금 뉴욕에 예전에 없던 뭐 코스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또는 대형 체인들 뭐 그런 데들하고 경쟁하기 힘들고 또 아마존 같이 딜리버리 하는 그런 그 운영업소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많은 소규모 자영업소들이 지금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요.
1: 네.
2: 그런데 그마저도 남아있는 것도 시흥 어떤 업소로 인해서 더 빨리 퇴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과연 그게 조그마한 소규모 업소들의 오너들이 과연 갑이냐 하면 똑같은 의리거든요.
1: 네.
2: 똑같은 힘든 그런 소시민들이 소시민들 다른 소시민들 도와주겠다고 해서 과연 지금 조그마한 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업소들 또 다른 의를 갖다가 공격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1: 네. 이게 실제로 정말 운영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예, 어떤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일단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식품업체 협회에서 아 우리는 결사반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결사반 이런 입장도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다만 이제 우려된다는 거.
3: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소수의 그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1: 네. 이게 뭐 앞으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할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행 여부도 잘 모르겠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또 소상공인들은 당장 그냥 닥칠 문제들을 걱정하게 되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힘든데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그런 기분. 네. 자 오늘 뭐 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은 뉴욕 시형 식료품점이 뭐 곳곳에 한 100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오픈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공정하게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존폐 문제를 두고서 결사반대 이런 입장도 사실은 아니고 또 한인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 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죠?
3: 그렇죠. 네. 이것이 아빠인 저는 자영업자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지만
1: 네.
3: 저희 자녀들은 또 소비자 아닙니까?
1: 네.
3: 그런 차원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문제죠.
1: 네.
3: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뭐하고 뭐 옛날처럼 지금 한인 자영업자 수가 식료품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1: 네.
3: 또 이거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청취자들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1: 네.
3: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단체를 맡고 있다 해서 단체적 차원에서 이것을 뭐 타민족과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투쟁해 나간다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1: 네. 네. 일단은 업종도 다 변했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소상공인들 자체가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가까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2: 예. 예를 들어서 80년도, 90년도, 뭐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아마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지금 82년도쯤에 아마 코스코가 들어왔어요.
1: 네.
2: 그때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들어왔죠.
1: 네.
2: 그 다음에 또 월마트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 타격이 있었죠.
2: 타격이 이제 말도 못하게 컸어요.
1: 네.
2: 그래서 아마 지금은, 뉴욕시에서, 소규모 이제 마켓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밀려났고요.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슈퍼마켓들도 힘들어서 밀려나고 아마존이 물건 지금 뭐 오다하면 한국처럼 뭐 새벽 배송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2: 지금 다음날 배송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2: 이제 마켓들 큰 마켓들도 그 문제가 크고 힘든데 과연 시형 업소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점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1: 네.
2: 지금 브롱스에 이제 가게 하나를 이제 먼저 오픈한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업원들 임금도 많이 주고 가격도 싸게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 얼마만 난관이 있겠어요.
1: 네.
2: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고 다른 어떤 큰 대형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을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고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스럽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한인 소상공인들 요즘 어떻습니까? 이 문제 좀 뒤로 밀어놓고 요즘 어떤지 궁금합니다.
3: 같은 맥락인데요.
1: 네.
3: 지금 대형 그런 메가스토어와 그다음에 코스코라든지 BJ 같은 이런 거의 홀세일 수준의 이런 대형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저희 솔직한 얘기로 자영업자들은 입지가 굉장히 지금 없어졌어요.
1: 네.
3: 더구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구매 패턴이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전부 온라인이 추세입니다.
1: 예.
3: 네, 온라인 특히 젊은 20, 30대들은 대부분 가격을 높고 낮고를 떠나서
1: 네.
3: 집에서 도어투도어를 선호하는
1: 편하니까.
3: 상황이에요.
1: 예.
3: 네. 아까도 우리 구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당일 배송, 시금치 한 단도 갖다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1: 네.
3: 상황 속에서 또 시 차원에서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육성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1: 네.
3: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갈수록 그 어렵다 보니까 진짜 우리보다 과거에 자기네 자국이 못 사는 그런 나라 민족들은 와서 합니다.
1: 네.
3: 그러나 우리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상이 지금 이제 경제 위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 네.
3: 이런데 이민자 유입도 안 되고.
1: 네.
3: 또 우리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제 젊은 시절만큼 그런 이제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소멸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또 이런 사업 정책까지 편다 하면은 참 이제 거의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예.
1: 네.
2: 게다가 최근에는 또 이민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1: 아유, 그러니까
2: 그게. 예. 그게 생각 밖으로
3: 심각해요.
2: 심각합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안 오고 예, 이민
2: 뭐 사람들이 길거리에
1: 네.
2: 저 특히 뉴욕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LA 쪽에는 아마 그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1: 네.
2: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업소에 찾아와서 술 담배 뭐 이런
1: 네.
2: 것들 많이 사주던
1: 네.
2: 그런 고객들인데
1: 네.
2: 그런 분들이 요새는 길에 나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또 종업원들도
1: 네.
3: 저희들이 주로 남미 히스패닉 종업원들과 많이 이제 그 고용을 하는
1: 네.
3: 편인데 이 친구들도 지금 몸을 사려요.
1: 그렇죠.
3: 예, 대부분의 이제 불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니시 전문 인력 하는 그런 에이전시에 연결을 좀 해달라고 해도 잘 없습니다.
1: 요즘
3: 친구들이 예,
1: 네.
3: 없어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무슨 뭐 법적인 무슨 티켓 발부라든지 또
1: 네.
3: 이 시의원들이나 이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툭 하면은 우리 소수민족들이 하는 그 자영업 이런 거에 대해서 꼭 법안을 만든다든지 좀 우리가 좀 버거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1: 네.
3: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아니면 말구식에 그러는
1: 아 그냥 한번 해보고
3: 예, 많이
1: 네. 안 되면
3: 생성해냅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메가스토어들 때문에 그 주위의 반경 뭐 몇 마일은 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3: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지금 다행인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지금 청가협회 같은 경우에도 협회 얘기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청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 예전에.
3: 예. 네. 웬만하면 청가업이었었어요. 대부분 코리안들이 했었죠.
1: 네.
3: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청가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자영업들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저는 그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1: 네.
3: 그런 허드렛 일 또는 언어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1: 네.
3: 했던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을 좀 탈피해가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구근서 전직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스몰 비즈니스의 패턴도 좀 많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2: 지금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 그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뭐 1980, 90년이 좀 됐나요?
1: 네.
2: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격변기 아닙니까? 뭐 AI 하죠.
1: 네, AI.
2: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흘러간 옛날식의 어떤 비즈니스는 이제는 이제 흘러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수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식들 많이 안 낳는 게 대세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몰 비즈니스까지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네. 한인 이민자로 1세대로 미국 오셔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고 사실은 그냥 저희 지금 이 세대들이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1세대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헬로 마이 프렌드님이 시대가 변하고 생활 양식도 달라지고 의식 구조도 변해가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사실은 이제 뉴욕 시형 식료품점을 두고 소상공인들 이게 존폐 문제다 이래서 혹시 뭐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타민족도 마찬가지 다 뭉쳐서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소상공인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힘드실 거란 말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민자도 없고 손님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참 난감한 이런 시국인데 힘내시라고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뉴욕 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3: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시형 식료품 이런 문제뿐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협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수많은 네. 이런 분쟁 또는 뭐 불공정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3: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경을 우리 선배 이민자들께서 잘 헤쳐나왔고
1: 네.
3: 우리 한민족의 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그 우수한 경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잘 지혜롭게 풀어온 만큼 앞으로도
1: 네.
3: 이런 변화에 저희들이 순응하면서 또 앞으로도 잘 한인 커뮤니티가 또 특히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1: 네.
3: 열심히 우리가 이민생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바로 그 전직 회장님이시니까 그 앞세대 되겠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 구근서 전직 회장님. 네. 지금 어렵다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러시다 보면은 또 좋은 날도 올 겁니다.
1: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뭐 그런 거죠?
2: 그렇죠. 좋은 일도 또 있습니다.
1: 네. 힘든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네. 그나저나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2: 아마 젊었을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때는 이민 초기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새로 읽어야죠. 애들 키워야죠.
1: 아유.
2: 지금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멀리 보면 그게 최고죠, 뭐.
2: 예,
1: 네,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 할 수 있다면 협회에서 또 열심히 나서서 함께 앞장서서 도와줄 거고 우리 모두가 더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타이틀이 길어요. 국제 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박광민 회장님 그리고 현재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님이시고요. 뉴욕 한인식품협회 전직 회장님입니다. 구근서 전직 회장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3: 저희들 임원들 몇 분하고 네. 뭐 시원하게 콩국수나 제가 네. 좀 사드리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다고.
1: 시원한 점심 드시고요. 앞으로 모든 문제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에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인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갖고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시킬 씨앗을 선정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인터뷰에서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소에서 만나서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석 국민의원이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강행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의도 자리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소식과 함께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고해드린 대로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네.
1: 취임한 지 1년 넘으셨습니다.
3: 네, 이제 막 1년 좀 넘었습니다.
1: 예, 사실 민간 네. 기업에 계시다가 네.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소회랄까요? 어떠십니까?
3: 네. 1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좀 많고
1: 그럼요.
3: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또,
1: 예.
3: 또 이제 제가 과학기술 또 부총리 역할을 맡다 보니까 예, 본부처 이제 R&D 전체를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고
1: 예.
3: 이러다 보니까 진짜 1년 동안 이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1: 예전에 명벤저스 영상을 보니까 네. 직원분들한테 일찍 일어났다.
3: 네.
1: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
3: 아, 네.
1: 왜 그러세요? 정말.
3: 아, 그때는 정말.
1: 2시 반에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네. 일어난 게 아니라 깬 거죠, 중간에 자다가.
3: 뭐, 그때는 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메시지도 네. 밤에도 많이 주셨고.
1: 아, 그러세요?
3: 네. 그리고 진짜 일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좀 미리 봐야 될 것들도 많았고.
1: 예.
3: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그래도 네. 2시 반보다는 양호하신 상황인 거죠?
3: 아, 요즘 많이 자는데요.
1: 예.
3: 뭐 그저께도 한 3시 반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1: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 뭐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각에 있는 분들이 네. 열심히 일한다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3: 네.
1: 또 건강한 상태에서 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3: 네네. 고맙습니다.
1: 이 내각 이게 막내 장관이시라면서요?
3: 뭐 나이로는
1: 막내 네, 직급은 막내입니다. 부총리이시니까.
3: 네, 뭐 네, 제가 거의 뭐 서열상으로는 높은 편이죠.
1: 예. 예, 예. 네. 근데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3: 네.
1: 최희영 장관이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3: 아, 제가 이제 그 산업계 출신 네. 장관님들이 좀 계십니다.
1: 예. 예.
3: 뭐 한성수 국무총리님 포함해서
1: 맞아요.
3: 같이 산업계 그 장관님들끼리 좀 그런 뭐 저녁 회식할 때 제가 좀 주도해서 이제 모임도 잡고 일정도 잡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했었고요.
1: 예.
3: 뭐 최희영 장관님 부럽다고 한 말씀은 이제
1: 예.
3: 우리 저는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1: 예, 예.
3: 굉장히 뭐 수학하고 과학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우리 저기 최영 장관님은 문학에 이제 문화 또 예체능 뭐 이쪽을 다루시다 보니까
1: 네.
3: 다양한 연예인도 만나시고 또 얼마 전에 또 박지성 또
1: 아, 예, 예, 예,
3: 선수도
1: 예.
3: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시고
1: 예.
3: 그리고 이제 문화 공연도 다 챙기셔야 되고
1: 예.
3: 월드컵 때도 챙기셔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다루는 아젠다가
1: 예, 마음에
3: 예, 저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우리 과기부랑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젠슨왕을 대통령님과 기업 총수가 만나는 자리에 가셨었어요.
3: 네네.
1: 거기서 대통령이 오늘 부총리께서 밥을 사신다고 한다.
3: 네.
1: 사셨습니까?
3: 아, 밥은 뭐 제가 샀습니다.
1: 오, 네. 그러셨군요.
3: 뭐 그 자리가 이제 네.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1: 예.
3: 여러 빅테크 CEO들과 그리고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같이 이제 AI 관련된 중요한 어떤 선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 디프리로 이제 저녁 식사가 있었고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 그 이제 서밋 자체를 저희가 이제 주관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밥을 사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1: 아 그러네요.
3: 사실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갔으니
1: 예.
3: 젠슨한테 이거 한번 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하다가
1: 예.
3: 아 그냥 사실 정부에서 이제 뭐 정부 제가 그 또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예. 제가 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 기업 CEO님들이 예. 아 내가 사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1: 예상외로 네,
3: 아무도 안 나서시고 없어. 오히려 젠슨왕 CEO는 맥주 더 먹겠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예. 모두 다 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1: 아,
3: 이제
1: 뭐 그 뭐지 네. 뭐 배를 올려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3: 네, 골든벨.
1: 아, 골든벨. 네. 예. 원래 총수들이 또 약간 짠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대통령이 뭐랄까 이런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만남도 좀 즐기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장관님도 민간기업에서 네.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좀 익숙하신 부분도 있어서 좀 같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3: 네, 뭐 지금은 뭐 저는 대통령께서 뭐 일단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듯이 지금 국정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3: 정말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차원에서
3: 많은 기업들과 이런 모임도 있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실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큰 단위예요. 거의 4,500조 단위 어떤 큰 예.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큰 단위의 투자를 한국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도 유치하고 관련된 예. 협업도 여러 가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바쁘신 와중에 2시 반에서 3시 반으로 이제 일어나시는데 책을 내셨어요. 네.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책 예. 가져오셨어요.
3: 아, 책 예. 예. 가져왔습니다.
1: 예. 예.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3: 책이고요.
1: 예,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3: 이거 한번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실시간을 받는 건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 열심히 보겠습니다.
3: 사인도 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25년 차 AI 연구자에 대해 현역 장관이 답하는 네. AI 생존 문답.
3: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가계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AI 정책들이
1: 예.
3: 있는데,
1: 예.
3: 너무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 아.
3: 어떻게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AI 정책집을 만약에 내면은
1: 예.
3: 너무 재미없고
1: 아.
3: 또 일부 또 뭐 관계자분들만 보실 것 같아서
1: 예.
3: 국민들께서 가장 그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 일자리가 AI로 인해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AI 시대에 키워야 되지?
1: 전공은 뭐 시켜야 되지?
3: 네, 전공도 뭘 하고 지금 뭐 코딩 수업을 가르쳐야 된 예.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 예.
3: 어쨌든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추진하는 다양한 과제 중에서 뭐 독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1: 예.
3: 왜 대한민국이 미국 뭐 중국 이런 AI를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독자적인 이런 AI를 확보해야 되는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4가지 많이 그동안 제가 질문 받았던 내용을 추려서
1: 아.
3: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하는 책을 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의 큰 정책은 또 큰 그랜드 팔러시 그 네. 내가 뭐 그런 정책일 수 있고 또 이 책은 실생활에
3: 네, 맞습니다.
1: 국민들이 AI와 함께한 생활에 대해서 네. 자세한 친절한 안내서 뭐 이런 네. 내용이 되겠군요.
3: 네, 저나 또 과기정통부에서 뭐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네, 책을 만들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예. 읽어보시고 또 예.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AI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백용원이라는 가장 솔직하고 다정한 다정한의 망점이 있습니다. 네. AI 생존 안내서. 요거는 또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자, 이제 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이게 이제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메가 프로젝트.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하십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부총리님이 계시는 과기정부 역할이 네. 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방점을 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3: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반도체.
1: 예.
3: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예.
3: 사실 국민들께서 아직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예.
3: 이제 AI 대전환 시대가 올 겁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1: 예.
3: 기본적인 AI 인프라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반도체도 중요하고 사실 GPU나 NPU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AI 컴퓨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반도체 부분도 중요하고
1: 예.
3: 사실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1: 예.
3: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AI를 이 컴퓨터나 뭐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데요.
1: 그렇죠. 네.
3: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 현실 세계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1: 아하.
3: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 피지카 AI에 있어서는 네. 대한민국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대통령님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총리님은 네. 다시 2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3: 네.
1: 사실 향후 1년의 골든타임을 생각해라. 사실 인프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처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1: 어떤 게 좀 제일 어려우실까요?
3: 실제 그 뭐 많은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1: 예,
3: 단순히
1: 예.
3: 인공지능이 이 모델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 예.
3: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 사실 AI 이외에도 뭐 전력 문제, 용수 예. 문제, 또 부지 문제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기업에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부는 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예.
3: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전력 용수 문제도 있고
1: 예.
3: 인허가를 또 이제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 또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1: 예.
3: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대중소 이렇게 상생 협력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마련하다 보니까
1: 예.
3: 사실 많은 부분들이
1: 예.
3: 예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1: 그렇죠.
3: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것들
1: 예.
3: 그리고 기업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뭐 AI 데이터 센터를 뭐 짓는다든지 피지컬 AI를 추진한다든지 또 국민들의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1: 예.
3: 저희가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 들어보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오늘 중화하고 고속도로를 막 이제 서울과 부산에 네. 쫙 나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정보고속도로, AI 고속도로를 AI 놓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 네.
1: 그래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3: 네.
1: 저 같은 사람 잘 모르는데
3: 네.
1: 데이터 센터 구축 굉장히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3: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힘만으로
1: 네.
3: 또 기업의 힘만으로는 좀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또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1: 그럼요.
3: 네.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AI 컴퓨팅 센터를 해남 솔라시도에 지금 40메가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1: 예.
3: 다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메가 프로젝트 단위가 이런 40메가 단위가 아니라 한 1기가 와트급의
1: 예.
3: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1: 예.
3: 부지만도 거의 10만 평 정도 필요하고요. 1기가 와트급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70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분산시켜서 한 8개 정도 이제 일단 2029년까지 이제 저희가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 예.
3: 총 그 합산해 보면은 거의 550조에 달하는 투자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1: 그 데이터 센터 지을 경우에 지금 댓글에 반대 시위는 미국 유럽에 굉장히 큰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냐 뭐 이런 질문이 국민들 네. 하시는
3: 미국에서도 이제 네. 전력 공급 관련해서
1: 네.
3: 또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1: 네.
3: 또 이제 전력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환경 문제라든지
3: 네, 환경 문제, 네. 전력 문제 이런 네. 데서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네.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기간 동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게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할 일이 많으신데 여기에 또 수요일에 어떤 걸 발표하셨냐면
3: 네.
1: 7대 시드 프로젝트, 시드 네. SED 영어로 씨앗이죠.
3: 씨앗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씨앗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3: 좀 개념이 좀 다른데요.
1: 네,
3: 제가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발표했던 로보텍
1: 로보텍 국무회의 때 그 네. 들고 나오셨던 거잖아요.
3: 네,
1: 그렇죠?
3: 네. 이 로보텍 건보이로 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설명드려보면
1: 좋네요. 네.
3: 이 반도체는
1: 네.
3: 어떤 이런 초지능을 만드는 이런 머리에 좀 가깝습니다.
4: 태권부의 머리라.
3: 머리 칩.
4: 네. 네. 머리 칩.
3: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AI의 어떤 기초 그 이해 그 생산단인 예. 토큰이라는 걸 막 생산해내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심장에 해당합니다.
4: 아, 태권부의 심장.
3: 네. 예. 그리고 피지컬 AI는 예. 뭐 이런 지능도 포함되지만은 예. 전체적인 로봇의 이렇게 몸체,
4: 예, 몸체.
3: 전체
4: 예.
3: 완성형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예.
3: 그럼 이제 7대 시드는 뭐냐?
4: 뭐냐?
3: 근데 사실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만으로는 온전히 태권 부위가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4: 아, 그렇죠.
3: 왜냐면요. 이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4: 그렇죠.
3: 이
4: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3: 로봇 태권 부위가 한 56m 크기가 그리고 이 무게만도 1,4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4: 예.
3: 이런 초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자력 같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4: 예.
3: 그래서 이 7대 시드는 SMR 같은 소형 그
4: 모듈 원자
3: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이런 그 핵융합 같은 어떤 기술들
4: 예.
3: 그리고 태양 전지 같은 재생 에너지 이 3대 에너지 시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4: 예.
3: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은 예. 뭐 GPU나 NPU 같은 이런 AI 칩 컴퓨팅을 기반으로 이제 AI 연산을 하는데
4: 예.
3: 앞으로는 양자 컴퓨팅 기반으로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4: 양자 컴퓨터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3: 네.
4: 드디어 또 함께 가는군요.
3: 이제 양자도 이제 상용화된 시점이 그렇게 예. 멀지 않았습니다.
4: 그렇군요.
3: 양자 기술도 필요하고
4: 예.
3: 또 이제 바이오 기술도 들어가는데 이 태권부에서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냐?
4: 예.
3: 그 조종사 훈이 기억하십니까?
4: 아, 네. 기억하죠.
3: 훈이가 태권 부위 안에 들어가서
4: 네, 맞아요. 조종하잖아요.
3: 로봇과
4: 네. 일체화되죠.
3: 연결, 싱크를 네. 맞춥니다.
4: 네.
3: 그래서 훈이의 동작 따로 이 로봇이 작동이 됩니다.
4: 아.
3: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4: 아.
3: 어떤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돼서 그 작동되는 BCI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4: 예.
3: 이런 첨단 바이오 기술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로봇이 마하 그 1.2 정도로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냥 로켓 같은 어떤 이렇게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4: 우주항공
3: 기술 필요하죠.
4: 예.
3: 그리고 또 이 로봇이 이제 크고 무겁기도 한데
4: 예.
3: 굉장히 그 강철 기반이기도 하지만은
4: 그렇습니다.
3: 초경량이어야 돼요.
4: 아, 가벼워야죠.
3: 예. 그래서 첨단 소재 같은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곱 가지를
4: 예.
3: 7대 시드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4: 예.
3: 이 7대 시드를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주로 R&D 레벨에서만 우리가 바라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장시키기 어렵다. 메가 프로젝트급으로 키워야겠다.
4: 아하.
3: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R&D 과제를 어떻게 보면은 실증 상용까지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형 R&D 방식을 이용해서
4: 예.
3: 정부도 지분 투자도 하고
4: 예.
3: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허. 이런 투자형 R&D 방식으로 같이 리스크도 지고 이런 성공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형태의 이런 준비를 이제 하겠다는 선언이
4: 예.
3: 7대 시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설명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3: 네.
4: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 이제 지금 근데 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4: 예.
3: 뭐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4: 예.
3: 근데 이제 7대 시드는 이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4: 국가 대계
3: 네,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로봇 태권 부위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되겠네요.
3: 네,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태권 부위를 위한 어떤 뭐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4: 아니요.
3: 모든 네. 어떤 산업
4: 그렇죠,
3: 분야에
4: 상징적으로.
3: 들어가는 네, 첨단 기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걸 또 단순히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또 현실화, 10년 또 20년 안에 현실화시켜서 그걸 실제적인 산업화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도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4: 예, 국민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설명이 잘 들어왔을 것 같긴 합니다.
3: 네네.

0: 하면서 좀 지금부터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그런 개발들이 빅테크로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로 가기 위한 뭐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면 뭐랄까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정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네.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정말 어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이를테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은 나라에서 진짜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네. 막 이제 그 발전이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네. 이제 중간제적 입장에서 이게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네. 그런 균형도 중요하고 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형 R&D도 그렇고 네.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1: 네.
0: 기업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뭘 더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AI 칩 얘기를 좀 드리면요.
1: 예,
0: 반도체.
1: 예.
0: 예, 반도체 기업을 저희가 한 4, 5개 기업들을 거의 7, 8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1: 아, 정부에서?
0: 네, 네. 지금 2, 3개 기업이 이제 유니콘이 됐고요.
1: 아, 예.
0: 이제는 지금 AI 칩, 그 NPU라는 것이 이제 상용 단계에 있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사실은 근데 이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뭐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예.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런 R&D 지원부터 실증까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실제 이런 상용 레벨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레벨까지 이런 지원하는 체계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첨단 기술 분야,
1: 예.
0: 인공지능 분야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원하면서 네. 우리 기업들이 더 잘 R&D고 네. 사업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최근 K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뭐 과학, 뭐 이제 로봇, 뭐 드론, 뭐 반도체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 또 기자에는 인재 유출이 있다. 대한민국에 네. 또 훌륭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 반도체 과정에서는 막 연봉 두 배, 세 배 준다고 하면서 막 스카우트 전쟁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안보도 중요하지만 기술 안보도 중요하겠다.
0: 네.
1: 정부도 좀 고민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인재 유출.
0: 인재 유출 부분은 뭐 인재 전쟁이라는
1: 전쟁이죠.
0: 네, 다큐도 네. 있었고
1: 네.
0: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출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1: 네.
0: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으로도
1: 그러니까요.
0: 이제 유출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무조건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그들이 왜 나가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뭐 단순히 연봉을 많이 뭐 안 줘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첨단 과학기술을 또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
1: 인프라.
0: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 R&D 투자가 돼야 되는데
1: 예.
0: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자들이 내 연구가 뭐 5년이면 끝날까 10년이면 끝날까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연구를 못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정부에서도 투자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일자리들
1: 예.
0: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도
1: 예.
0: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고용 창출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1: 예.
0: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1: 예.
0: 그 관련돼서 뭐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1: 예.
0: 이 피지컬 AI가 컴퓨터 안에 있는 AI가
1: 예.
0: 우리 현실에서 나오다 보면
1: 예.
0: 뭐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뭐 네. 드론, 뭐 자율주행차, 또 우리 뭐 삶에서 다양하게 이제
1: 휴머노이드,
0: 뭐 하여튼 네. 이런 다양한 분야의 AI가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저는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주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떤 부분들은 없어지거나 변화되겠죠.
1: 예.
0: 그러나 이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일자리에서 우리가 더 적응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생산성, 그 더 높은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부총리님은 30년 전에 의대 안 가고 공대를 가셔서 나라를 키우고 계시는데.
0: 네.
1: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하면 좋아요?
0: 그게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네. 시점에서는 네. 뭐 이제는 AI가 네. 이런 코딩도 굉장히 좀 잘하게 됐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0: 이제 우리 애는 컴퓨터 공학과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AI가 이제 한 10년 안에 예. 우리 전기 쓰듯이 그냥 더 이상 이제 AI 지금 어디서나 지금 AI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0: 이제 어느 순간 되면 AI 얘기가 안 되고 그냥 AI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드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1: 예.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반드시 열립니다. 이제 그걸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적응도 좀 하기 위해서 조금씩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내가 지금 당장 일 관련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질문들, 평소에 고민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또 새로운 어떤 고민을 좀 해보고 이런 것부터 좀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저희가 이제 그 AI 디지털 대형터와 전국민 AI 경진대회라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1: 예.
0: 전국민 AI 경진대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1: 예.
0: 70이 넘으신 노인분도 있으세요.
1: 그렇군요.
0: 그분들이 AI를 배워서
1: 네.
0: 책도 쓰시고요.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도 하세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AI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삶을 눈을 이제 삶의 눈을 이제 띄워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1: 예, 그렇군요.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우리 배경부 총리가 쓰신 책이 있으니까요. 거기 또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총리님. 이제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랄까요? 그런 거 어떤 일이 있을까요?
0: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전 국민이
1: 예.
0: 한번 AI를 다 쓰실 수 있는 환경 모두 AI를 좀 달성하고 싶고
1: 예.
0: AI를 저는 국민들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AI가 내 삶에 굉장히 윤택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증명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AI의 혜택을 누리고 또 AI를 통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제가 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휴대전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이 공기와 같이 된 것처럼 이 AI를 또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는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K라디오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 99. 냉동 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 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 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 예, 박정희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1: 예,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님이 팬들이 많이 풀었나 봐 댓글에.
3: 아,
1: 김성열 고정하자. 한 분이 주로 얘기하셨군요. 예, 네. 어머니신가? 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원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반갑습니다.
1: 자, 민주당 전당대회. 네. 3일 남았습니다.
5: 네.
1: 자, 우리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2: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1: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2: 아,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1: 아,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들어요, 지금?
2: 아니, 후보들한테는 죄송한데.
1: 네.
2: 무슨 당의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의 노선에 대해서 특별히 다툼이 있는 것 같진 않고.
1: 그렇죠.
2: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요즘 조금 반응이 안 좋은데
1: 예.
2: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2: 하여튼 둘이 세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1: 예.
2: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줄 서 있다고 하는데 물론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몰입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아.
2: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1: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2: 네,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뭐 경쟁이 안 돼서 빨리 정해서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정도.
1: 예, 역시 정책 수석부 대표시기 때문에
2: 네.
1: 이제 좀 비전을 생각하자는 건데 김성열 책은 뭐 이렇게 좋으세요? 민주당의 상황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십니까?
3: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같은 당에서 보시기에도 참 보기 힘들면은
1: 네.
3: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1: 예.
3: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여당 대표 선거라고 하면 그래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제 당정청을 할 때 당이 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나가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1: 예, 예.
3: 즉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겠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1: 예.
3: 지금 나오는 건 과거에도 뭐 했니?
1: 그렇죠.
3: 이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3: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1: 아,
2: 예. 아 제가 우리 당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예, 예.
2: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1: 제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2: 당대표랑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1: 예, 예.
2: 뭐 하여튼 누구를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최고위원들은 한 두어 분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1: 미래 정책 얘기
2: 네, 네, 그리고 들을 만한 얘기
1: 예, 예.
2: 지역에 소구할 쓰는 내용
1: 예.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본인 얘기보다도 그냥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갖고 좀 안타까운데
1: 예.
2: 괜히 제가 발언을 더해서
1: 예.
2: 재무덕을 또 파고 있군요.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네.
1: 막 제가 묻고 싶어. 어떡하지? 이제
2: 아, 그만하겠습니다.
1: 예, 수습해 주세요.
2: 수습할 필요가 없죠.
5: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키워드는 파묘 아니겠어요?
2: 아, 파묘.
1: 네. 뭐, 파묘.
5: 파묘죠.
2: 역사 고증.
1: 다시 리서치.
5: 리서치, 오케이.
1: 예.
5: 예, 그거 가로 열고 파묘.
1: 예.
5: 가로 닫고.
1: 예.
5: 아니, 그 지금 자극적으로 들리는 내용들 중에서 앞서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당으로서의 비전, 여당으로서의 정책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1: 네.
5: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이제 몇 번 얘기하셨지만 과거에도 뭐 했니? 떠났니? 나갔네? 돌아왔네? 나의 적통이다 아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라 그러셨죠? 송영길 의원님께서 붕어 IQ 뭐 이런 예. 얘기하고 앉아있고
1: 예.
5: 이게 과연
1: 유감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유감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1: 예.
5: 유감 표명이야 뭐 수습하기 위해서 대충 하신 것 같고 진심은 붕어 IQ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은 지금
1: 예.
5: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1: 예.
5: 전당대 끝나면 우린 다 잘 지낼 거야. 그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얼마나 잘 못 잴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지.
1: 아, 우리 안 싸워, 안 싸워. 응. 머리를 안 놔, 지금.
5: 예. 그러니까. 그래서
1: 예.
5: 보기 힘들다는 말씀 맞고요.
1: 예.
5: 그 정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원석 의원님은?
4: 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1: 네.
4: 뭐 여당 전당대회 답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 예.
4: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까 이재영 의원 얘기했듯이 파묘 전쟁 비슷하게 전당대회 경쟁이 흘러가는 게
1: 예.
4: 비전 경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는 없고 너 그때 뭐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뭐 작년 재작년 일이 아니고 예. 24년 전에 뭐 했는데 뭐 이런
1: 24년이면 기억도 안 나지 않나?
4: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그 기준으로 보면 6.25 때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4: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글쎄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는 당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어느 한편에 서서 굉장히 격렬한 갈등에 한축이 되어 있는 당원들도 있겠지만
1: 그렇죠.
4: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도 이제 2012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예. 한 15년 정도 민주당을 본 건데
1: 예.
4: 예전에는 그 플레이어들이 제한돼 있었어요. 이를테면 후보로 나선 사람들 그리고 그 측근이나 세력들.
1: 네.
4: 근데 이제는 여기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1: 아.
4: 유튜버들.
1: 그렇죠.
4: 뭐 그다음에 무슨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
1: 네.
4: 거기에 강경한 당원들.
1: 네.
4: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게 격렬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토론이나 연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실제 상대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도. 자기 지지층을 강하게 자극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토론이나 그런 메시지나 이제 그런 연설
1: 예.
4: 이런 것들 주로 하더라고요. 이게 상대하고 어떤 그 쟁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논박을 벌이고 누가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걸 비교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 편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토론이나 논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마저 그걸 의식하고 이른바 쇼츠 정치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1: 예. 이제 투표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3일 남았어요.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발표가 되고 11일에 12일 진행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데 호남. 온라인 투표율은 이거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사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네, 링크가,
1: 네, 링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 근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 네.
2: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아. 올라가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도 집어넣고 이름도 집어넣고
1: 아.
2: 신호등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것도 눌러갖고 왜냐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허들이 있고 그래서 전화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호남은 아마 ARS 투표율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022년 이후에 계속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그 이유는 제가 정치를 해보면 호남은 당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 선거 때.
1: 예.
2: 그러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1: 예.
2: 특히 지방선거 때 당원을 가입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구 대비.
1: 예.
2: 그런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지자체장 후보 아니면 지방의원 후보 때문에 당원에 가입됐지
1: 예.
2: 전당대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2: 상대적으로.
1: 예. 지역 정치에.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 직후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전당대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좀 이유는 있다. 네.
1: 그럼 이거 후보마다 셈법 다를 것 같은데 김성열 최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은 호남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한 후 과반 득표를 정청래 후보 측은 도청 농석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 뭐 이렇게 수도권에 뒤집겠다 이런 포인트인데 가능합니까?
3: 그래서 지지율이 아니 투표율이 낮으면은 네. 아무래도 네. 정청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1: 예, 예.
3: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은 그 연령층이 좀 있어요. 당원분들이.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이낙연 대표 때 전당대회를 해봤는데 그때도 보면은 ARS 투표율이 호남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 왜냐하면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요.
1: 예.
3: 당에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 예. 이분들이 전화를 오히려 걸어서 하는 ARS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3: 본인들이. 예, 그렇게 두 단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ARS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1: 예.
3: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를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7% 35%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20% 정도는 더해져서 최종 투표로는 한 55, 56 요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1: 예.
3: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3: 예. 그리고 그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전에 앞에서 백영원 장관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그 호남에 반도체 프로젝트 네.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1: 메가 프로젝트.
3: 네, 메가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에는 호남 당원들의 그 의식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네. 다들 그 말씀 하세요. 그래도 요번에
1: 어, 전화해보셨어요?
3: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많으니까.
1: 오, 취재까지. 있었고, 예, 야. 저희.
3: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알아봤더니 네. 실제로 이번에 광주에 정말 우리 전남에 제대로 된 산업 하나 들어온다는데 이거 밀어줘야지 뭐 밀어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프로젝트가 좀 영향을 미쳤기에 제가 보기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박원석 의원님.
4: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주차까지 예. 한 전체 투표의 한 25% 30%까지가 끝났잖아요.
1: 예, 맞아요.
4: 근데 전체에서 25% 35%가 열리면 30%가 열리면 대체적 추세가 보이거든요. 근데 1주차보다 2주차가 조금 더 벌어진 김민석 후보 우세로 드러났잖아요. 예. 저는 점진적으로 그 추세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호남 김민석 우세, 수도권 정청래 우세 이렇게 점치는데 예.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수도권도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예. 호남에서 그냥 여기가 그 최종 종결이 될 거냐 수도권 안 열어봐도 결과를 알 정도로 호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냐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하.
4: 그래서 뭐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10% 얘기를 하는데 10%까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도 호남에 공을 엄청 들였어요.
1: 그럼요.
4: 지방선거 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1: 아하.
4: 다만 격차가 확대될 걸로 보이고 마지막에 있는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30% 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어서 잘하면은 과반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근데 과반 쉽지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득표를 아예 못하면 모르겠는데
1: 마지막까지 제일 열심히 하세요.
4: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가 좋잖아요.
1: 방송가에서 인기가 좋아요.
4: 일정한 득표를 당원들이 할 거여서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는 그래서 선호 투표를 열어서 최종 정리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1: 그 저희 박성태 뉴스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붕어 IQ 발언. 예,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후보가 이제 당정청인데 당청이라고 해서
4: 그 CBS가 잘못한 거네 결국에.
1: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선거의 중심에 항상 그 CBS가 이제 이번에 박성태 뉴스쇼가 붕어 IQ 발언 얘기를 했는데 사과는 했습니다. 유감이다.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재용 의원님은 민주당은 선거 끝나면 다 괜찮아 우리는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2: 아니, 바람이 분명히 있죠.
1: 아 바람이다. 예.
2: 아니 근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정도로 박빙이면 네. 진 쪽에서 상실감이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뭐 당연히 통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예. 지지층의 문제인데 예, 그런 면에서는 앙금이 좀 갈 것 같고 다만 의원들끼리는 예. 뭐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내 뭐 계파 간의 분열이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경향이 많고 지금 저희가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보고 정치하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의 성공이 내 총선에 승리하고도 연결되고 좀 이런 분위기지
1: 예.
2: 지금 야당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야당은 당대표가 완전한 유일한 리더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결국은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반 남았는데 예. 결국은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고 공동 운명체라서 금방 뭐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나면 의원들이 단체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신다는데 이재용 의원님?
6: 이제 2014년으로
1: 리서치
6: 리서치 파미오 저희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당이었잖아요. 새누리당
1: 여당.
6: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있었죠. 당내 선거가.
1: 맞아요.
6: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진짜 선거는 볼만했어요. 너무 이게 컸고 셌고 뭐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재미있었는데 일단 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서청원 대표였고 그래서 이게 싸웠는데 끝나고 나서 다 잘 지낼 거야라는 말을 저희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1: 아, 물론 그 언급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6: 남았으니까 1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아... 예, 소위 말해서 저 당이 쇠락하기 시작한 게 전 16년도 선거라고 보는데
2: 옥새 들고 나르샤
6: 찐박 네. 그렇죠. 그렇죠. 찐박 공천 뭐 감별사 뭐 네. 등등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봉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물론 저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과의 합은 맞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는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아마 예상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최고위원 회의도 꽤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1: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도
6: 네, 그렇죠. 그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인간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다.
2: 이거는 이건 안 된다. 이재용 위원장이 희망적으로 우리가 정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
1: 뭐 이런 느낌인데
2: 아니 국민의힘은 그런데 당시에는 친이 친박이라는 대선을 두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던 두 거두 간의 대리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은 대통령과 누가 이제 가깝냐. 그렇게 경선을 할 정도의 대통령과 라이벌인 사람이 지금 당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밖에, 다르지 않을까라고 또 희망을.
4: 당밖에 있지 당밖에.
2: 아니, 어디 있어요. 우리 없죠.
4: 유시민도 있고 한유근도 있고.
2: 그분은 우리 당원이 뭐, 아니잖아요.
4: 문조 어뢰요 이런 그 아, 예. 여친구름 아유, 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 전당대회 끝나면은 네. 외형적으로는 당분간 이제 봉합이 되고 갈등이 잠복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완전히 해소되고 치유되는 거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2: 쉽지 않아요.
4: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정치권 들어온 이래 민주당의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이 정도에 든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5년 사이에는.
1: 아, 최근 15년
4: 이 정도 격렬함은 아. 없었습니다. 그나마 격렬했던 전당대회가 문재인 박지원이 당대표를 놓고 그 결과가 분당이었어요. 국민의당 생기면서 박지원 대표 뭐 안철수 대표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격렬함의 정도가.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잠복된다. 2028년 총선 공천 때까지.
1: 바이러스가 1년 10개월 후에 발현된다.
4: 그때 폭발할 거고. 아.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그 좀 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기는 쪽이 확실히 이겨야지 예. 애매하게 이긴다. 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는 지고 선호 투표로 이긴다. 이러면 형식적으로 승복해도 그 승복 안, 지지자들이 승복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전쟁 치르듯이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아까 2014년도 얘기 나와서 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최고위원회만 열면 당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싸웠어요. 아, 기억나시죠?
1: 아, 그러니까요.
4: 면전에서 서청원 대표가 거의 아. 김무성 대표를 네. 향해서 직격을 하고, 네. 김무성 대표 그냥 마이크 접어버리고, 회의하다 말고 나가고.
1: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당대표랑 최고위원 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차점자가
6: 집단지도
1: 체제니까 네. 네, 수석 최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4: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도체제의 특성도 있는데 네. 그때는 대통령 권력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격렬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친박인 서청원 의원.
4: 아니 예. 서청원 대통령이 배후에 있으니까 예, 예. 서청원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만약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예. 그건 진짜 그때부터는 난장판 될 겁니다.
1: 자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이분이 지금 이제 카틀막 카메라를 틀어막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오마이뉴스 TV 카메라 찍고 있었는데 이제 보좌관 같은 분이 보좌관이죠. 그분이 이제 막 예. 같이 이동하시면서 이제 막았던 그 논란이 있는데. MBC 시선 집중이 오마이 TV 옹호 인터뷰를 했다. 언중에 재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최민희 후보가 MBC랑 굉장히 좀 MBC랑 우호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MBC 시선 집중에 대해서 언중에 재소하겠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2: 다른 분이 먼저
1: 하겠습니다. 자, 김성열 최고. 예.
3: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예,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까지 지금 세게 움직이는데
1: 후보랑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3: 언론이랑 싸우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분도 언론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께서 이렇게 예. 예. 본인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제 오마이TV나 뭐 MBC나 사실 민주당의 되게 친화적인 언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대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언론이거든요. 예. 언론이 정치인의 잘못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언론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사명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본인이 해명은 할 수 있죠. 해명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카메라를 틀어 막는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죠. 근데 그걸 과방위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1: 아니 근데 그게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이뤄진 게 더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3: 아니 전당대회를 찍고 있었잖아요.
1: 여기까지 여의도 내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개혁신당 김상열 최고,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네 분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말복. 안녕하세요. 한식 먹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명아입니다.

0: 오늘이 그날입니다.
1: 아이고 깜짝이야.
0: 뉴욕의 이글거리는 태양도 페이팍의 습한 공기도 우리 동포들을 활활 태우려다가 지쳐 쓰러진다는 네, 바로 위대한 삼복의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대망의 그게 말복이에요.
1: 아유 정말 기다리던 말복이에요.
0: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닭을 좀 뜯어야 되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날인데 닭들아
1: 미안하다.
0: 아 입추 쳐서 말복 이렇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예, 또 다음 주에 또 쳐서요. 자 24절기가 아니라 또 뭐
1: 그러니까 24절기란 얘기를 해야지. 말복이 24절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훈 씨 24절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다 빼먹고 해가지고
0: 아까 넣어서 바보가 되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 갔지?
1: 아무튼 24절기가 아니라면서요? 아니다. 네.
0: 야,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시음악다방은 정말 한순간도 뺄 수가 없네.
1: 아니요 말복은요 네. 24절기가 아니라 잡절이래요. 잡절.
0: 오 마이 갓. 어떻게 이거를 잡절로 왔지?
1: 아니 잡절 오
0: 마이 갓. 말의 표현도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잡절이 뭡니까?
1: 그러니까요. 이 말복은요. 가을의 서늘한 금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불 기운에 엎드려서 굴복을 한다 해서 엎드릴 복자를 써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복자를 쓰는 거라고 해요. 엎드릴 복자라고 합니다.
0: 더위 앞에 돌이 좀 질긴 해요. 시원하려면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거든.
1: 그러니까요. 7, 8월 전기세 너무 무서워요.
0: 야, 우리 조상님들 정말 지혜로우시지. 이게 야 금이 불에 엎드린다. 야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1: 그러니까요. 바짝 엎드리는 네 말복.
0: 자. 그런 여러분의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H와트 상품권을 내걸고 매주마다 하고 있는 바로 주간베스트
1: 오늘 야, 특집입니다.
0: 주간베스트 특집입니다.
1: 네.
0: 우리 조상님들을 찾아보니까
1: 네.
0: 이 삼복더위에는
1: 네.
0: 산간의 계곡을 찾아가셔서 찬물에 발을 담그는 요걸 탁족이라고 한대요.
1: 아니 진짜 근데 네. 발만 담궈도 정말 시원하잖아요.
0: 아니 그 밑에 있는 하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 발을 담그는 거예요.
1: 아니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빨래도
0: 그래?
1: 하고.
0: 아 그래?
1: 그렇죠.
0: 그렇긴 하다.
1: 네.
0: 또 팥죽을 드시고 이열치열이죠.
1: 네.
0: 삼계탕 뜨겁게 드셔서 이열치열로 이겨내셨다는 네, 그런 날이 또 복날이 되겠네요.
1: 아유 지혜롭기도 하시지.
0: 자 오늘 팔팔 끓는 삼계탕이든 뭐 그냥 시원한 냉면 콩국수든
1: 네.
0: 아무튼 오늘 아주 마음에 장착을 하시고 오늘은 정말 맛있게 한번 좀 먹어보자고요 저녁에.
1: 아, 게다가 불금이잖아요.
0: 불금이잖아.
1: 네. 제대로 뭐 치킨 먹기 딱 좋은 그런 불금. 날이네요.
0: 불금. 불금. 이 불금을 또 확 달궈줄 우리의 또 불금 노래. 우리 또 조용필의 모나리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0: 시작. 약간 모자라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왜 찔리니?
0: 아 그러니까 예. 도둑이 신발 저린다 그러죠. 괜히 그냥 상대방은 예술품을 얘기하는데
1: 아,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0: 스스로 그런 생각 나는 모자라다 모자라다 막 생각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조용필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1: 와,
0: 너는 모자라다.
1: 야, 색다른 느낌이었네요.
0: 네. 조용필이 불러주는 모자라다 모자라다 함께 들었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미있는 사연들 탑5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0: 매주 금요일 또 저희가 사연을 받아보다 보니까
1: 네.
0: 이 주간 베스트 사연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셔서
1: 맞습니다.
0: 아주 보람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 은근 인긴 코너예요.
0: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직접 만들어주시는 투표를 해주셔야 되니까 네. 또
0: 그런 시간이라.
1: 네, 사연도 여러분이 보내주시고,
0: 맞습니다.
1: 투표도 여러분이 해주시고, 네, 직접 장원을 뽑아주시는 네. 날입니다.
0: 저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날 주간 베스트예요. 약간 방송 준비할 때도 좀 부담이 없고, 감사드리네요.
1: 네, 여러분이 다 보내주시니까.
0: 네, 그런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1: 이번 주 주제는 여름철 이 무더위를 확 날려버리는 나만의 여름철 별미 음식
0: 네.
1: 그 레시피 아니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네. 나는 더위가 물러가더라 네. 네,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는 그런 주간베스트 사연을 네.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0: 혹시나 좀 특별한 게 없으셔가지고 사연이 안 올까봐 조마조마 했으나
1: 야 깜짝 놀랍니다.
0: 이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0: 네.
1: 좋아요.
0: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네. 네.
0: 아직 아니,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고?
1: 그러니까요.
0: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너무 특이한 네. 네, 그런 별미 음식들이 좀 많이 왔죠.
0: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당장 시급하게 해먹어야 될 메뉴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1: 그러니까요. 네. 더위야, 가지 마라. 나 이거 뭐 해먹어야 된다. 네.
0: 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나는 생각이 다르다.
1: 네. 여러분, 오늘 다섯 예, 탑5 네, 사연 탑5? 모아왔으니까요. 네. 잘 들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든다 하는 네.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딱 던져주십시오.
0: 네, 번호만 쑥 넣으셔도 돼요.
1: 네, 오늘 주간베스트 장원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H마트 상품권
0: 그러니까.
1: 100으로 우송해드릴게요.
0: 살림 장만에 도움되시고 하늘은 갈 때 정말 어깨를 펴고 들어갈 수 있는 네, H마트 상품권을 100으로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바로 첫 번째 주간베스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 별미가 되겠습니다.

0: 1번 사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DJ 성우님, 영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욕 뉴저지 더위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1: 아니죠, 아니죠. 네.
0: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고 여자분이구나. 들어오더니 혀를 덜덜 차면서 여보, 나 더위 먹었나 봐. 입맛이 1도 없어 하면서 소파에 기절하듯 눕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엄마의 여름 별미식인 참외씨 국수를 하기로 했죠. 참외씨 국수? 참외가 들어가는 국수가? 보통 참외는 씨를 긁어버리고 속살만 과일로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배가 아파갖고 씨를 아예 안 먹어요.
1: 그렇죠. 네. 그런 분 많으세요. 네.
0: 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전수해주신 비법은 바로 참외 씨 부분, 참외 속을 체에 받쳐 숟가락으로 꾹꾹 짜내는, 이런 방법 있어요? 참외 착즙을 양념장에 섞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씨는 빼고 딱 그 참외 단 부분, 그 부분을
0: 이걸 양념장에다.
1: 그렇죠.
0: 설탕이나 설탕 시럽 대신 자연산 참외즙으로 인공적이지 않은 감칠맛. 아, 그렇군요. 단맛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고추장 두 스푼, 고춧가루, 간장, 액젓 한 스푼에 마늘과 식초, 그리고 방금 짜낸 고 참외즙을 섞어서 특제 양념장을 쓱쓱쓱 만듭니다. 그리고 껍질을 살짝 남겨 깎아둔 참외 속살을 오이처럼 아삭아, 맛있겠다. 이거를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쫄깃하게 삶아낸 소면을 찬물에 바락바락, 말이 재밌네요. 바락바락 헹궈서 그릇에 담고 소면은 바락바락. 양념장을 만들어 놓은 양념장과 참외채를 수북이 올려서 쓱쓱 비벼내면 됩니다.
1: 되게 아삭아삭하네.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양념장에 환장하는 사람이라 양념장이 또 가뜩이나 맛있는데 거기다가 참외가 막 씹힌다 그러니까 야, 맛있겠는데.
1: 그러니까요.
0: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그렇듯 한입 크게 베어 물면 온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 여보 이거 장모님 레시피 참외국수는 죄송합니다. 신랑 목소리가 이렇진 않습니다. 참외국수는 진짜 냉면보다 10배는 시원하고 아삭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국수 대접을 싹싹 비워내죠. 참외의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이 매콤한 양념이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여름 별미예요. 한시의 막다방 애천자님들 그리고 성훈씨 영화씨도 입맛 없는 날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버릴 게 없네요.
1: 아니, 성훈 씨, 참외국수 드셔보신 적 있어요?
0: 한 번도 없어요.
1: 전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0: 이거야말로 정말 별미네.
1: 네, 처음에 참외국수 하길래, 나 그 씨가 씹히는 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딱 체에 받쳐서, 즙처럼 이렇게 착즙을 해가지고 넣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씹힐 때 씨는 안 씹히고,
0: 그러니까.
1: 네, 참외 이 살만 아삭아삭 씹히니,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0: 저도 반세기가 넘게 진짜 살았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듣도 보도 못한 네, 국수.
0: 특보국이에요. 특보국.
1: 특보국수.
0: 특보국수. 야, 이런 메뉴가 있었다니.
1: 궁금하네요.
0: 당장 이번 주말에 시급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외 좋아하시지 않아요?
1: 참외 맛있죠.
0: 한국 참외.
1: 그러니까요.
0: 여기 또 우리 H마트에서 파는 거 정말 잘 고르면 정말 맛있거든요. 올려놓은.
1: 아, 요즘에 참외가?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요.
1: 예, 맛이 잘 들었어요.
0: 요거에 그 네. 감칠맛 나는 양념장. 고구마 먹어서 찍어 먹어도 나는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국수
1: 그러니까
0: 바락바락 씻은 이 소면에 양념장에 오이 넣고
1: 아니 상상으로 탱탱한 국수 면에다가 와. 이 아삭한 그 참외 속살 괜찮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복 방송인데 이 먹방을 하다 보면
1: 아니, 둘이서 침을 잘 흘리고 있습니다.
0: 진짜 그래요. 흥건해요.
1: 네. 막 소리 안 나면 다행이에요. 꼬르르.
0: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자리 바꿀 때 우리 비타민 하시는 김주환 씨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마이크가 왜 이렇게 흥건하냐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오늘도 또 흥건하겠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맛있겠습니다. 자, 1번 사연 참외씨 양념장으로 만든 국수였습니다. 참외국수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자, 또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고고스가 부르는 Head Over Heel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식의 막대방 주연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 신나네요. 네. 이 박수 소리 뒤에 들어가는 착 소리를 맞춰갖고 뭐 쳐보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박자에다가 집어, 어, 이상하네.
1: 한 번을 못 맞추더라고요.
0: 못 맞추더라고요. 네. 네. 네. 고고스가 불러준 Head Over Heels 였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저희 음악다방을 찾아주시는 분들이에요.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죠. 에스더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으로 24시간 365일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끈질긴 그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그리고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버 엑스트라버지 올리브 오일을 또 뺄 수 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0: 게임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1: 네, 여름철 우리 집만의 특별한 레시피, 특별한 별미를 좀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오늘 그거로 정말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신박한 그런 레시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메뉴들.
0: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네. 한 번쯤 해보실 만한.
1: 정말로.
0: 네. 그 레시피 네. 들으시면서 하나쯤 꼭 찾으실 수 있을
1: 겁니다. 거예요.
0: 네. 네.
1: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2: 빔덴탈.
11: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12: 빔 덴탈.
13: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성훈 영화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주간 베스트 코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가끔 사연 듣다가 혼자 빵 터져서 웃을 때가 많답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폭염이 아주 사람 잡죠. 얼마 전에는요 밖에서 놀다 들어온 아이들도 징징거리고
0: 아 그래요 진짜로 아,
1: 퇴근한 남편도 다 같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 하나씩 들고 기절하듯 누워있더라고요.
0: 아 이거 우리 집 CCTV 카메라인가요?
1: 뭐라도 시원한 걸 먹여야겠는데 사실 제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단한 여름 보양식 레시피 같은 걸 전수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진짜 기발한 레시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0: 그렇죠.
1: 이름하여 불 한 번 안 쓰고 3분 만에 만드는 땅콩 버터 두부 토마토 콩국수.
0: 땅콩 버터 콩국수?
1: 이름이 네 만드는 법도 너무 간단해요. 믹서기에 마트에서 산 두부 한 모, 시원한 두유 한 팩, 잘 익은 토마토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인 땅콩 버터 한 큰술을 넣고 네. 드르륵 드르륵 그냥 강하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 찰지게 삶아둔 소면 위에 얼음 몇 개 동동 띄우고 이 고소한 특제 콩물을 주르륵 부어줬죠.
0: 콩물 막 흐르는 그 상상이 된다.
1: 결과는 어땠냐고요? 밥 생각 없다던 남편이 한 입 먹더니 이거 뭐야? 어디 유명한 콩국수 집에서 사온 거야? 아니 왜 이리 고소하고 끝맛이 아주 그냥 산뜻하네.
0: 남자 목소리 잘하는데?
1: 하고 눈을 번쩍 뜨더니 그릇째 들고 국물을 그냥 드링킹 하더라고요.
0: 드링킹이죠.
1: 입맛 없다던 아이들도 엄마 이거 매일 해주면 안 돼? 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이야. 온라인에서 우연히 건진 레시피 하나로 그날 밤 우리 집 더위가 한 방에 싹 날아가서 종종 해먹게 된 레시피 한시의 음악다방에 공유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0: 감사합니다. 이것도 시급하네요. 요번 주 해먹어야
1: 돼. 아니, 저희가.
0: 너무 쉬운데, 이거?
1: 콩국수 하면은.
0: 저 좋아하거든요.
1: 콩물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0: 그래서 우리 H마트에서 사서 하시는 분들 많죠.
1: 맞죠. 그런데 두부 한 모에다가 두유에다가 땅콩버터.
0: 내가 다 좋아하는 조합이야.
1: 아, 요거를 싹 갈아버리면 바로 그냥 콩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0: 그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네. 싹 배어 들어가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거기에다가 잘 익은 토마토 하나.
0: 토마토. 아, 토마토도 좋아해.
1: 네. 그럼
0: 앞으로도 토마토, 뒤로에도 토마토. 기러기 우영우.
1: 동투더 끝투더.
0: 그러니까 네.
1: 축제 콩물.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아주 이거 정말 잘 건지셨고
1: 네.
0: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이 레시피를 또 많이 찾아봐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였는데 오늘 공유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1: 근데 이 이름만 외워놓으시면은 뭐 만드는 방법이야 믹서에다가 그냥 전부 다 때려놓고 두루루 갈면 되니까. 땅콩 버터, 두부, 토마토, 두유국수.
0: 두유국수.
1: 네, 이렇게. 이렇게. 네.
0: 네, 요게 2번, 주간베스트 후 2번 후보였습니다. 자,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집안 내력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만 해도 이렇게 괜찮은 레시피가 네, 이렇게 하고 나타나니까
0: 이렇게 해서 주간 그 레시피 집안의 레시피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우리 집안의 별미 네. 레시피가 되는 거죠.
0: 그리고 그걸 먹고 자는 아이들이 그 엄마의 맛을 또 기억하고 엄마가 또 결혼식 갈 때 지난주 사연처럼 거기다 또 적어줘서
1: 맞아요.
0: 토마토 갈고 이렇게 해서 갈아서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0: 네. 그럼 또 그게 또 대를 물려서
1: 맞습니다.
0: 손주가 또 먹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그게 바로 우리 집만의 별미 네. 음식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1: 저는 이 콩국수 땡기는데요.
0: 땡겨요.
1: 네.
0: 여기에 그 겉절이라든지 취향에 따라 김치 딱 얹어가지고
1: 성훈 씨는 콩국수에 설탕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0: 저요? 네. 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1: 그날이 오늘이에요.
0: 아, 오늘이에요.
1: 네. 저는, 설마.
0: 저는 소금이요.
1: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0: 아, 근데 설탕 넣어 먹으시는 분도 계신다니까?
1: 아니, 저는 아직 한 번도 설탕을 넣어서 먹어보지 않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콩국수에다 설탕을 아니요, 넣는
0: 넣어서
1: 게.
0: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1: 일단 몇 스푼만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0: 근데 여기 이 왜 맛있냐면 이 당도가 여기 네. 땅콩 버터가 들어가서 설탕 대신
1: 아하 그래서 그리고 토마토도 또 잘 익다 네, 보면은 아 그러네요 아, 또
0: 식감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걸 간 다음에 네. 땅콩 버터가 중간중간에 달달하게 하면서 토마토가 또 이걸 또 잡아주면서 느끼함을
1: 아, 듣고 보니 또 아, 소금 대신 설탕 넣어야 되나 싶기도 아, 하네요
0: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아, 네. 네. 네,
0: 거기에 겉절이 딱 올려가지고 아.
1: 이번 레시피 마음에 드신 분들 네. 지금 투표해 주십시오.
0: 자 이제 3번 지금 에서 3번 후보 만나볼게요. 우리 집만의 여름 별미 3번 후보입니다. 성훈 씨, 영원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 추억박물관 코너를 들으면서 옛 추억에 젖는 맛에 사는 찐팬입니다. 요런 분들이 지난주도 계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분인가요?
0: 아, 요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추억박물관. 자, DJ님의 그 달콤한 옛 추억에 반해 화요일만 되면 라디오 볼륨을 저절로 싹 올리게 돼요.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를 듣고 우리 집만의 이열치열 비밀, 뭐야? 비밀 별미가 생각나서 네. 참여해 봅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커다란 수박을 한 통 사왔는데 기대하며 썩썩 갈라보니 어머나 세상에 아니고도 색도 푸르스름 아 푸르스름해? 이건 완전히 아닌데
1: 푸르스름은 아닌데, 아닌데 정말
0: 단맛이 단 1도 없는 맹탕 수박 환불하러 야,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1: 이 정도면 환불해야죠 네.
0: 환불하러 가기도 그렇고 너무 속상했는데요
1: 네.
0: 그러나 주부 구단들이 우리들에게 수박에 줄 구워서 호박 만드는 일쯤이야 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저희 집안의 비밀 이열치열 메뉴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수박과 수박 껍질을 통째로 넣고 끓이는 어?
1: 찌개에다 수박을 넣는다고요? 수박 껍질만 넣는 게 아니라
0: 수박 껍질 찌개입니다
1: 네.
0: 오, 이런 게 있어요? 찌개에 수박을 넣는다고 하시는 분, 있네요. 찌개에 수박을 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드는 비법은요, 안 익은 맹탕 수박 살은 믹서기에 과즙으로 갈고요. 수박 껍질에 초록색 겉껍질만 칼로 벗겨낸 뒤, 하얀 속껍질을 무나 박나물처럼 큼직큼직하게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무채 썰듯이.
1: 근데 원래 수박 껍질, 그 김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거 맛있잖아요. 네. 네.
0: 냄비에 돼지고기 큼지막하게 썰어놓고 고추장 두 스푼, 청양고추 팍팍 넣은 다음에 물 대신 아 수박즙을 넣고
1: 물 대신에 네.
0: 채를 썬 수박 껍질을 마치 물을 넣듯이 넣어서 요거를 뽀글뽀글 볶은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겠는데?
1: 이것도 상상이 안 되네요. 고추장찌개 수박 껍질을 네.
0: 그다음에 수박 한 거를 넣고 네. 물 대신 넣고 네. 그거를 샥 팬에다가 달군 다음에.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수박즙이 고추장의 텁텁함을 싹 잡아주고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는 데다 찌개 속 수박 껍질이 노각이나 무처럼 훨씬 더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흑착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뻥 뚫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이니까 또 이 청양고추가 넣어가지고
1: 그렇죠.
0: 아, 알겠어 무슨 맛인지. 이 더위가 싹 달아나는 쾌감이 아주 기가 막힌 맛으로 강추합니다. 성훈 씨, 영화 씨, 한시의 음악다방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름에 잘 안 익어서 맛없는 수박 사오시더라도 절대 속상해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껍질까지 싹싹 털어넣고 고추장찌개 끓여 드시면 세상 최고의 이열치열 보양식이 된답니다. 야, 일단 추억박물관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1: 네. 네. 아니, 근데요. 수박이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0: 달달하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수박을 사왔을 때는 요 찌개 못 끓여요. 그 아까운 살을 또 어떻게 국물을 내가지고 찌개에 넣을 수 있겠어요?
0: 아, 우리 또 주부구단들의 이런 정말 대단한 생활력.
1: 그러니까 맛없는 수박이 걸렸을 때만 할 수 있는 찌개인 네. 것 같아요.
0: 뭐 물론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지만
1: 맛없는 그, 수박 주세요.
0: 뭐 그럴 순 없잖아요.
1: 그럴 순 없죠.
0: 근데 어쨌든 걸렸다 그러면 네. 오늘은 고추장찌개를 한번 해먹는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1: 네. 물 대신 수박즙을 넣는다.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을 샀어. 통통 두드려보고, 뭐 꼭지, 꼭지가 이제 마르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위주로 사잖아요.
1: 그러니까.
0: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1: 네네.
0: 두드려서 맑은 소리 나는 거. 이런 소리 나는 거. 이제 그러면 수박을 사갖고 왔어. 쩍 갈라서 먹었는데 잘 익었어. 그럼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1: 그렇죠.
0: 근데 쩍 갈랐어. 근데 칼이 벌써 들어갈 때 알잖아요.
1: 이게
0: 안 들어간다?
1: 하고 갈랐어.
0: 안 날아간다?
1: 그렇죠,
0: 안 들어가.
1: 그렇죠.
0: 그래갖고 쩍 벌렸더니 안 익었네? 그러면
1: 바로 오늘은 고추장찌개.
0: 오늘은 수박 고추장찌개 해먹는 날이에요.
1: 맞습니다.
0: 하고 만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리고 겉으로는 빨간데 막상 먹어보면 맹탕인 물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박도 있어요.
0: 그런 날이 오잖아요.
1: 그런 날은
0: 옳다구나.
1: 네, 오늘은
0: 수박 고추장찌개를 해먹는 날이구나.
1: 네. 아, 또 재미있는 야. 레시피를 또 하나 배웠습니다.
0: 이건 또 언제 해먹을까. 수박도 좋아하는 데다가.
1: 네, 수박 고추장찌개 3번 우리 집 별미 레시피였고요.
0: 제 고추장찌개를 또 잘 끓이는 편인데 집에서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자, 사연 보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번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3번 사연 보내주신 숙녀분께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변지석
1: 숙녀에게.

0: 여름에 들으면 특별히 좋은 그런 발라드죠. 변진섭 씨의 예, 숙녀에게 였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H마트 저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두 번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반값, 여름 캐주얼 75%, 아니 여성복은 75% 할인, 국보 2불은 60% 할인해드립니다. 올여름 이 정도면 가장 시원한 쇼핑이죠.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국보로 렛츠고.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주는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여기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있으시다 그랬죠?
1: 저요?
0: 네. 집에 강아지 없나요?
1: 없어요.
0: 저희는 고양이가 네.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식품면이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믿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가 선상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929-845-0958 올게닉 1.
1: 올 여름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K-좀비의 시초 영화 부산행이 10주년을 맞아서 더욱 선명해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옵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맞서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 영화 부산행 10주년 리마스터링. 오늘, 바로 오늘
0: 그렇죠.
1: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올여름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는 압도적인 긴장감,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 테라스, 여기 베이사이드 있죠?
0: 네.
1: 베이 테라스 6에서 상영을 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을 합니다.
0: 여름철 또 무더위에 그 좀비들로 또 보면서 큰 스크린으로 여러분 또 시원한 그런 또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저는 부산행을 못 봤는데 이번에 리마스터링 버전 봐야 되겠어요.
0: 그러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액션, 뭐 다양한 가족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주간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남은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명화님 안녕하세요. 요즘 뉴욕 뉴저지 날씨가 어찌나 푹푹 찌는지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쏙 빠지잖아요. 올 봄에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요, 남편이 어깨에 힘을 쫙 주고는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진짜 기가 막힌 물회 레시피 하나 알아왔어. 내가 오늘 시원하게 물회 한 그릇 말아줄 테니까 기대해. 아니, 집에서 회도 없는데 무슨 물회를 만들어요?
0: 아, 회가 없어.
1: 속으로, 아니, 이 사람 진짜 더위 먹었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살코기 참치캔 하나를 뜯더니요, 기름을 체에 받쳐서 쫙 기름을 짜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대접에다가 체를 오이를 썰어가지고 오이랑 양배추를 썰어서 그 위에다가 참치살을 듬뿍 얹더니 마트에서 사온 그 차가운 냉면 육수를요 주르륵 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고추장 두 스푼, 얼음 동동,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내왔더라고요.
0: 아, 비리지 않을까 이거?
1: 그러니까요. 솔직히 비주얼 보고요. 아니, 차대찬 육수에다 참치캔? 어우, 이걸 비려서 어떻게 먹어? 하면서 눈 딱 감고 그냥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요. 어머머, 세상에, 저 진짜 너무 맛있다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기름 뺀 참치살이 이 차가운 얼음 육수를 만나니까요. 아니, 무슨 회처럼 탱글탱글 쫄깃해지면서 기름내는커녕 고소한 맛이 입안가 탁 터지더라니까요. 초고추장의 이 칼칼함, 그리고 또 냉면 육수의 감칠맛이 어우러지면서, 아니, 횟집 물회가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물회 생각날 때마다 마트에서 활어회 대신에요 참치캔이랑 냉면 육수부터 사온답니다. 3분 만에 만드는 이 참치캔 물회, 여러분도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강추 강추 초강추입니다.
0: 야, 3분 카레가 아니라 3분 물회?
1: 오, 야.
0: 대박이다, 정말. 이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1: 저는 이번 주 요거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네네.
0: 저도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0: 궁금해. 참치캔으로 물회를 만들 수 있다고?
1: 그러니까요.
0: 자, 이제.
1: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0: 5번 사연 만나봅니다. 성우님, 명호님, 가끔 운전하다 짜증날 때 더위에 지쳐 헤롱거리다가도 두 분의 라디오 환상적인 쿵짝을 듣다 보면 꽉 막힌 도로 위에 짜증과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순식간에 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1등을 하시려면 이런 멘트들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라디오 듣다 보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더위에 어디까지 먹어봤니 주제를 듣자마자, 아, 이건 우리 집에 비밀병기로 든 고 레시피를 해야겠다 싶어서 얼른 사연을 했습니다. 보통 여름 별미하면 다들 냉면이나 콩국수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희 집은 차원이 달라요. 이름하여 진분홍 살얼음 오미자 묵사발. 야,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 와. 보통 묵사발은 멸치 육수나 동치미 국물을 쓰지만 저희 집은 오장육부를 그야말로 시원하게 깨우는 다섯 가지 맛 오미자 우린 육수를 씁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첫째, 찬물에 하룻밤 우려낸 오미자물에 차가운 생수, 식초 두 큰술, 소금 한 꼬집. 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벌써 투표하시면 안 되죠. 매실청을 섞어 새콤달콤 특제 오미자 육수를 만든 뒤 냉동실에 살짝 넣어 살얼음도 동동 띄워줍니다. 둘째,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아우, 맛있어. 정말 저 묵 좋아하거든요.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큰 대접에 담고 그 위에 아삭한 오이채와 달콤한 배채. 배. 그리고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힌 신김치. 신김치. 요걸 고명으로 듬뿍 올립니다.
1: 맛있는 거 다 들어갔는데요.
0: 여기에 살얼음 동동 뜬 고운, 바로 이게 이제 메인이죠. 진분홍빛 오미자를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주고 고소한 잣 3알. 4알 넣으면 안 되나요? 3알을 통깨를 톡톡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아, 침이. 아. 숟가락으로 살얼음 오미자 국물과 탱글한 묵을 크게 떠서 입에 쏙 넣는 순간 굉장히 괴롭네요. 아, 새콤달콤 쌉싸름한 오미자의 그 오미 다섯 가지 맛이 입안으로 아주 쭉쭉 들어오면서 시원한 폭죽을 펑펑펑 입안에서 터트리 드린다니까요. 탱글한 묵과 아삭한 오이, 고소한 참기름, 저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아, 힘들다.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던 땀이 쏙 들어가고 가슴 속까지 서늘해집니다. 5번 사연이었습니다.
1: 이야, 오미자 묵사발.
0: 정말 묵사발을 내버리는 사연이었네요. 네.
1: 아니, 오미자도 그렇고 묵사발도 그렇고, 아,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 여름 별미들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시피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투표 저희 방송 끝나고도 계속 해주십시오.
0: 네.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요.
1: 네, 네. 일주일 동안 네, 제가 음악다방 주인장이에요.
0: 네, 완전히 차지해버렸어요, 음악다방을. 한 주 동안 우리 영아 씨 많이 도와주셔서 한 주 동안
1: 네, 즐거운 방송 함께 해주세요. 네,
0: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성령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포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텍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더위와의 싸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근데 말복이라고 꼭 닭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닭 대신 여러분의 처진 기분을 잡아보겠습니다. 뉴욕의 오후 2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눈은 반쯤 감기고 커피는 이미 한 잔 했는데 또 마시고 싶고 이럴 때는 필요한 건 삼계탕보다도 비타민이 아닐까요? 오늘은 말복답게 기운 제대로 채워드릴게요. 나른한 오후 2시 볼륨 살짝 올려주시고요. 금전의 2시 비타민 여러분의 오후에 기운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로제 브루노 마스 앞.

키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금요 퀴즈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라디오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US,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중화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 정답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정답자 두 분 뽑아서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에서 건강한 식단 드시라고 올가닉 식품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 드립니다.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바로 퀴즈 나갑니다.

말복맞이 비타민 금요 퀴즈 준비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 어떻게 해요? 어떤 것들 들으셨을까요? 맞점들 하셨죠? 자, 우리가 복날 할 때 그 복자 있잖아요. 그 복자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복복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날의 복자, 이 복자가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그럼 말복의 그 복은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가 오늘의 금요 비타민 퀴즈 되겠습니다. 자, 복이 나갑니다. 오늘은 복이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1번 사람 플러스 개, 2번 사람 플러스 닭. 아,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잠깐 점검 중이에요. 자,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복날, 그 복날의 복자, 이 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복자가 아니죠. 두 개의 한자가 딱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그럼 말복의 복자는 과연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는 두 개예요. 1번 사람 플러스 개, 2번 사람 플러스 닭. 비타민 퀴즈는 만만하지 않아요. 맞추시는 여러분이 챔피언.

0: 오늘의 말복맞이 비타민 금요 퀴즈. 우리가 말하는 이 복날의 복자. 보기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 딱 반으로 나뉘네요.
1: 와, 함정이 있었어.
0: 야, 또 만만치 않네요, 오늘도. 저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은 여유롭게 있으니까요. 저 마리카리하다 아닌 것 같다. 저의 어떤 카톡 답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영향받지 마시고 멘탈을 붙으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말복의 복은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1번 사람 플러스 개, 2번 사람 플러스 닭,

네, 요즘 정말 장수 혁명 시대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감이 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110세, 120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의 119세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령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꼽은 장수 비결이 참으로 소박합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셨고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데요. 그리고 쌀과 콩, 과일 같은 음식을 먹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가려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을 적당히 운동을 해주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자, 생각해보면 예전에 보양과도 조금 달라졌죠. 예전에는요, 보양식 하면은 삼계탕, 장어처럼 뭔가 특별하고 진한 음식을 떠올렸잖아요. 기름진 거 막 이런 거요. 아유, 근데 그런 게 또 맛있긴 해요. 근데 요즘의 보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고 또 스트레스 덜 받고 또 사람들과 웃으면서 지내는 것. 한마디로 한 번의 기운을 채우는 것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잘 돌보는 것으로 어떤 보양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9세, 와우, 119세 할아버지도 특별한 비법 대신에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장수혁명 시대의 진짜 보양은 어떤 거창한 기름진 한 끼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보양식 한 그릇도 좋지만요. 우리 몸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몸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세요. 너 오늘 고생 많았다. 아유, 내 몸뚱아리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생 많았다. 쓰담 쓰담.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기분 좋게 웃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보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세상이 살맛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요, 지금 요양원 봉사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카톡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짱! 진짜 멋지십니다.

0: 오늘 두시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타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특별한 특별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자원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고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우더당 2불99, 시험류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우더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우더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우더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우더당 16불99.
1: H마트는 어...

0: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C,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 아닌 답을 올려주셔가지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패스! 자,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 많잖아요. 뭐, 흥부 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콩쥐팥쥐, 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줄줄 나오는 그런 전래 동화들이죠. 근데 요즘 이 이야기들을요, 지구의 반대편 중남미 아이들의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서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 의 좋은 형제,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흥부와 놀부가 실리고요. 심지어 토끼와 거북이는 현지 마야 언어로도 번역됐다고 합니다. 자, 콜롬비아에서는 아예 한국 전래 동화와 신화를 모아서 만든 특별 교재까지 등장을 했고요. 동화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지리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재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한국 옛 이야기 교재는 우루과이 국립 디지털 도서관에서 올라가서 두 나라 학생들이 함께 읽고 있고요. 또 엘살바도르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자료에 흥부와 놀부, 은혜 갚은 호랑이, 청개구리가 등장한다고 해요. 와우, 재밌다. 야,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옛날에 할머니 얘기해 주세요 했던 그런 엄마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중남미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어떤 반응일지 참 궁금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곳일까 하고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자, K-POP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또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흥부가 제비를 도와주고 복을 받고, 또 콩쥐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행복을 찾고, 토끼가 거북이와 달리기를 하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정말 멀리까지 갔습니다. 동화책 한 권이 한국의 작은 문화 대사가 된 셈이네요. 우리의 전래 동화가 자라나는 세대의 글로벌 컨텐츠 격이 된 것 같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 계시네요. 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복날 할 때 그 복자 있잖아요. 네, 이 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복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복의 복자는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한자일까요? 자, 보기는 두 개입니다. 1번 사람과 개, 2번 사람과

0: 여론이 헷갈리죠.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크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건강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지금 한창 세일 중이래요.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스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 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가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장애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 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자, 오늘 금요 비타민 퀴즈. 이 복날의 복자, 어떤 한자와 어떤 하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일까요?가 문제였죠. 자, 정답 발표의 시간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바꾸셔도 됩니다. 라고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요. 자, 정답은요. 복날의 복. 복은 사람 인자와 개 견자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예,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라는 모양에서 유래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정답은 사람하고 개였어요.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분 뽑아서 비타민 방송 후에 축하드립니다. 카톡 드릴게요.

하나 배웠네요. 자,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라는 모양에서 합쳐져서 만든 복날의 복자, 엎드릴 복자였습니다. 자, 말복, 말 그대로 이 삼복더위의 마지막 복날이라는 뜻인데, 뭐 사실 아직은 바다가 또 팥빙수가 아이스크림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 자, 오늘은 말보, 또 마음은 이미 주말의 시작, 그래서 마음은 이미 광복. 81년 전 그날의 빛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요, 광복의 기쁨은 누리고 그 의미는 잊지 않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기분 좋은 이야기와 노래로 채워드리는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 날인 말복입니다. 예로부터 말복은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낸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말복이 되면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되고요. 어느새 계절은 가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인데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계절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힘든 순간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순간은 지나가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니까요. 오늘만큼은 맛있는 음식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올여름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로 건네보는 건 어떠세요? 조성모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0: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말복이기도 합니다. 말복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난 뒤 처음으로 오는 날인데요. 삼복 중 가장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날로 엎드릴 복자를 써서 더위가 너무 심해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지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친 몸의 기력을 채우기 위해 일명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보양식을 먹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음식은 역시 뭐 삼계탕이죠. 닭고기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끓여서 먹는. 이 밖에도 닭백숙, 장어, 오리고기, 그리고 지금은 뭐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멍멍이탕까지. 또 제철 과일인 수박 등을 먹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말복답지 않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마치 가을을 맞이하는 듯한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말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오늘도 금요일이죠.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세일 품목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베스트케어 치과가 에난데일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환자 여러분을...

0: aqui e aqui.
1: 영국에서 승객 150명가량을 태운 열차가 탈선을 해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탈선 원인이 고온에 따른 선로 변형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4시 런던 빅토리아역을 출발해 이스트본으로 가던 열차가 이스트 서식주 루이스 인근에서 탈선했다고 합니다. 탈선 사고 당시 열차에는 150명가량이 타고 있었는데 열차 후방 객차 3개가 선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졌으며 객차 하나는 철로 옆 비탈면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국 교통경찰은 사고 초기 2명이 중상을 입고 추가로 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2명이 중상을 입고 추가로 18명이 더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밖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철도 노선들은 폐쇄를 했고 철도 운영사는 열차 탈선과 인근 철도 노선 폐쇄를 공지하면서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철도 사고 조사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선로가 휘어진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고온에 따른 선로 변형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탈선의 주요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며 객차가 흔들리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니 갑자기 위로 튀어올랐다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차가 큰 물체를 친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럽을 휩쓸고 있는 역대급 폭염과 산불에 이어 영국에서도 중부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의 연중 최고 기온의 폭염 속에 소방대원들이 강력한 산불과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산불과 최악의 폭염 속에서 이 지역의 주택 여러 채가 한꺼번에 불에 타서 무너지는 바람에 현지 소방대장은 자신이 이 지역 소방대 역사상 최악의 중대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며 벌써 어린이 한 명과 소방대원 세 명이 스타워 브릿지 시 일대의 산불 속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웨스트 미들랜드 시장 또한 현재 이 지역 전체에서 불타고 있는 산불은 가장 빠른 속도와 최악의 강도로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국 총리도 이 지역 산불 사태를 함께 주시하면서 웨스트 미들랜드의 산불 진화와 구조 작업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와 자원이 있다면 인력이든 물자든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런던 서쪽 지역인 이곳의 화재는 기온이 38.1도로 연중 최고 온도를 경신한 날에 발생을 해 아직도 진화에는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화재의 원인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이곳 기온은 지난 5월부터 최고 기온을 무려 10번째 연속 초과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상당국은 올해 폭염이 인류가 원인을 만든 기후변화의 결과로 역대급 고온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가까운 프랑스도 올해 벌써 5회째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프랑스 여러 지역의 최고 기온은 41도에 가깝고 남서부 아키텐 지방 론강 계곡 일대까지가 가장 폭염이 심하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같은 극한 폭염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올 여름에도 드러났는데 예컨대 에어컨조차도 상점이나 관청 사무실 외에는 거의 드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어서 적절한 냉방시설이 없는 병원들의 간호사들이 근무 중에 병원에서 더위에 탈진해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영국 왕립 간호대학교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병원들이 폭염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과 얼마나 심하게 온도 관리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산불 경보와 폭염 경보를 함께 발령한 가운데 영국에서도 아직은 이렇다 할 비 예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산불은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최대 위험으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폭염과 가장 강력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동쪽으로 유럽을 향해 오늘부터 더 강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당분간 유럽의 기후 재앙과 주민 피해도 더 빠르게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 DMB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및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또 쏟아질 것 같죠?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오후와 저녁에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뇌우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I-95 고속도로 남쪽과 서쪽, 특히 I-66과 또 50번 도로 남쪽 지역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워싱턴 남쪽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악천후 발생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강한 뇌우는 돌풍, 잦은 번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를 동반해 돌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으나 폭우는 아니겠지만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에는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밤은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녁까지 소나기와 간헐적인 뇌우가 이어질 수 있고요. 북쪽에서 고기압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강수 활동은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은 약해지고 습도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 보여주겠는데요. 고기압이 전선을 캐롤라이나 지역으로 밀어내면서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와 눈에 띄게 낮은 습도가 예상이 되는데 최고 기온은 80도대에 이르겠고요. 워싱턴 DC는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습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지역의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체감 온도가 90도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울러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 또한 예상이 되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일요일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전선이 아직 가까이 있어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80도 중후반에서 90도 가까이 오르겠고 이슬점도 높아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강한 뇌우가 발생할 경우 돌풍과 국지적인 폭우가 우려되지만 전선의 최종 위치에 따라 강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이 돼서야 날씨가 좀 맑아지겠는데요. 전선이 해상으로 이동하고 고기압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 8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요. 북서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는 바람이 습도를 낮춰 답답한 날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월이 가면 최고

문철기로 입추로부터 첫 번째 오는 경일입니다. 오늘 날이 날이다 보니 말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드는데 초복, 중복, 말복에 삼복이 있습니다. 초복과 중복의 사이는 10일 간격이고요. 중복과 말복은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이 사이가 10일이면 평복이라 하고 20일이면 월복이라 하는데 월복은 복날이 건너뛰었다라는 말이고 경일이 세 번 들었다 해 삼경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경일이라 함은 절기가 아니라 60간지의 경자가 들어가는 날 경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이후 세 번째 경일을 초복,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으로 정하는 거죠. 이 삼복을 경일로 정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간 또는 십간이라고 하는데 이 중 일곱 번째인 경일을 복날로 삼은 것은 오행으로 볼 때 경은 금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의 금 기운이 내장된 경일을 복날로 정해 더위를 극복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새로운 시기를 여는 금화교역의 이치 때문인데요.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인과 개견을 합쳐 만든 글자로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굴복하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이곳은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여름은 불화에 속하고 가을은 쇠금에 속하는데 가을의 금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 불화의 기운이 강렬하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굴복한다는 화극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 앞에 굴복시켰다는 뜻인 거죠. 복일에 농가에서는 충재를 맞고 풍년을 기원하는 복제를 지내기도 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진덕공 2년에 비로소 사당을 짓고 개를 잡아 처음으로 삼복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성한 사대문에서 충재의 피해를 막았다고도 했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에 모두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초복이나 말복에만 지내기도 했는데요. 복날에는 만귀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을 삼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또 복날 풍습으로 먹는 음식은 당시 게장국과 삼계탕이었는데 게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을 복다림, 복놀이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화기가 극성을 부리는 복날은 더위에 허한기를 보충하고 금 기운이 왕성한 게장국을 먹어 부족해진 체력을 보충하는데 삼계탕은 왕성한 금 기운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닭은 12지간지에서 10번째 방향으로 정서쪽에 위치하는 금 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운 복날에 열기가 많은 삼계탕을 먹어 영양을 보충하고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더위를 물리쳐 쇠약한 몸의 기운을 채웠습니다. 또한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박이나 참외 등의 과일을 먹었다고 하는데 복날은 더위를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여름의 새시이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결실에 앞서 재구축하는 날입니다. 과거 선조들은 천지 운행 질서를 담당하는 하늘의 신께 삼복 제사를 지내며 더위를 극복하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보고자 하였다고 하네요.

써먹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정옥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이고.
1: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9: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10: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10: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3: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위치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러시아 국적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을 준강간과 가늠 목적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이 됐는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러시아 남성은 술에 취해 잠든 몽골 여성을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찰은 남성의 여죄를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1: 이런 배라먹을 놈을 봤나이. 아무리 여자라도 말이오 술 취하면 엄청이 무거운디 아이고 괜히 욕만 받구머니 차라리 돈을 죽지 그려.
0: 결혼식을 앞두고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영국의 20대 여성이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 눈이 심하게 붓고 충혈돼 한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는 26세 폴리 비비라는 여성의 사연인데요. 평소 화장을 많이 하지 않던 비비는 결혼식을 앞두고 변화를 주기 위해 7월 초 약 88달러를 내고 클래식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술 전 알러지 반응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술 후 불과 4-5시간 만에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눈이 심하게 충혈이 되고 노란색 분비물이 나오면서 눈꺼풀이 달라붙었고 눈 주변 피부까지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여성은 긴급 의료 상담을 받았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병원에서는 속눈썹 연장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으며 부기가 가라앉은 뒤 인조 속눈썹을 제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안과협회는 속눈썹 연장시술과 관련해 접착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뿐 아니라 눈꺼풀 각막의 외상이나 감염, 속눈썹 손실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속눈썹 연장을 다시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겪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며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마스카라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사실 속눈썹 붙이면 이뻐 보이지요. 화장도 얼마나 빨리 끝나는디 흘게 없다니까요. 아이 근데 80달러면 아이고 무지하게 그냥 싸게 죽은 것인디 근게 싼게 피지떡이라고 하자뇨. 요새 본게 최소 150불은 줘야 하더만 반값에서 그렇지.
0: 미국 명문대학들이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방식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신입생의 첫 학기 성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격, 불합격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는 반면 하버드대학은 A학점 비율을 제한해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기로 했습니다. 미시간대는 2027년 가을학기부터 문이과 대학 신입생들의 첫 학기 성적을 기존 A에서부터 F 방식 대신 합격, 패스 또는 학점 미이수, 노 크레딧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며 1학기 성적은 학생의 전체 학점 평균 GPA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만 학교 측은 행정 업무나 학술상 선발 등을 위해 실제 알파벳 성적을 내부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시간대는 이번 제도가 신입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활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낮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어려워하는 분야 분야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수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교육 공공정책학 교수는 대학들이 성적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아울러 성적을 통한 학생 간 비교가 불안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합격, 불합격 방식이 학생들의 번아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1: 그래도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오라고는 안 하잖요. 예전에 통지표 주문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몰래 찍느라 욕받쇼. 그거 들켜서 개맞든 맞은 애들도 허다하구만.
0: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도소에서 벼락이 떨어져 수감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그라프틴 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생활동으로 복귀하던 중 낙뢰가 발생을 하면서 16명이 외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응급수송 헬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교정국은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직원 가운데에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까지 9명은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왔으며 나머지 7명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오하이오를 비롯한 미 중부 지역에는 강한 폭풍이 몰아쳤는데 당시 폭풍은 강풍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대규모 이동성 폭풍 때인 테라초의 일부로 발생을 했으며 이 폭풍으로 미 중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988년에 문을 연 그라프턴 교도소는 최소 중간 경비 등급의 수감자를 최대 2,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네요.
1: 그래도 벼락 맞고 뒤질만한 짓은 아니었나 보구먼. 이 애지간하면 뒤질만두었니. 이참에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이.
0: 인도 중부의 다이아몬드 산지 판나에서 노동자 7명이 약 500만 루피, 약 7,400만 원 상당의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인생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인도 중부의 다이아몬드 산지 판나에서 임차한 광산을 채굴하던 중 17.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는데 다이아몬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원석이 천연 다이아몬드 가운데에서도 좋은 품질로 평가되는 보석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산을 임차한 이들은 약 2년 동안 채굴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광산을 1년간 닫았다가 최근 다시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폭우가 내린 뒤 광산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판나라는 곳은 인도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있는 지역이지만 빈곤과 물 부족, 실업 등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생활 형편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광산을 찾고 있는데 특히 이번 발견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발견한 7명이 수익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부 대부분은 다른 임차권자 밑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여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더라도 수익이 임차권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다이아몬드는 10월 상반기 정부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며 정부는 판매 대금에서 12%의 로열티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7명에게 균등하게 나눌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이런 걸 두고 빈집에 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건 소가 아니라 그냥 소 떼거지가 몰려든 격이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
0: 한국에서 고아원에 맡겨진 뒤 네덜란드 가정에 각각 입양이 된 두 여성이 10대 시절 입양인 모임에서 만나 친구로 지냈고 약 30년 뒤 서로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황당한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43세의 미나 겔딩크라는 여성과 44살의 미날 티센이라는 여성인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각각 다른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이 돼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들은 1996년 열린 입양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서로 자매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닮았다고 말했고 두 사람도 농담삼아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15년간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생은 지난 4월 각각 재미삼아 진행한 글로벌 유전자 분석 서비스 마이 헤리티지 검사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이 친자매일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결과를 믿지 못했다며 이후 SNS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찾아본 뒤 검사 결과의 상대가 30년 전 10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고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다시 만났으며 3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울었으며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고 하더만 아예 큰디 고아원에 있었으면 서로가 알텐디 우치게 모를 수가 있대요. 갓난 애기 때 입양이 됐나? 아이고.
0: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굳센 믿음과 또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 평화와 돌풍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하는 나비 문화제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평화 돌풍, 그들의 굳센 바람과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를 주제로 기림일 행사를 준비했는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쟁 추방,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혐오 근절 등을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목소리 내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바람이자 우리 지금 우리의 바람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돌풍이 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장 한편에는 기림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쓴 다카이치 사나이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성폭력 가해자 강력 처벌.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부터 등의 글귀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는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으며 또 이후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의 참가자들은 할머니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려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1: 이 지구가 끝나는 날 거정 사과도 받아내고 이 돈도 받아내고 이 제대로는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지가 봐도 그것은 사과가 아니지요. 이 유태인들 봐봐요. 걔들은 다 받을 거 받고 해마다 사과 받아내고 예 평생 죄인으로 살자니요 독일인들. 아 근데 우리는 왜 못요? 정 때문에 아이.

일본에서 고급 포도 품종인 샤인 머스켓이 잇따른 절도 사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세상을 떠난 조상의 영혼을 집으로 맞이해 공양하고 추모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오봉을 앞두고 선물과 재래용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수확을 앞둔 샤인 머스켓을 대량으로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샤인 머스켓의 거래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각지에서 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가격이 높은 만큼 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과수원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확을 앞둔 샤인 머스켓 약 400송이가 사라져 피해액만 약 80만 엥에 달한다고 하는데 범인은 비닐하우스 뒤편에 사각지대를 노려 샤인 머스켓 송이를 가위등으로 잘라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들도 작게는 50송이에서 많게는 200송이를 훔쳐가기도 했는데 그중 체포된 남성의 말에 의하면은 훔친 포도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도 못 자고 순찰을 하고 있다며 1년 전 재배한 농작물인 만큼 절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고작 1년 일본 농가들한테는 조금 쓰미만 생 흐지만 서도 말이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마디 지가 덧붙이자면 말이오 작게는 13년 많게는 30-40년 넓게 곱게 키워온 딸들 놀이개감으로 훔쳐간 그 값은 오치갈경 시방 포도값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이브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곡. 무한도전 힙합 콘서트 중에 위대한 유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힙합으로 했는데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 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 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니퍼님께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설사 다른 분이 예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은 서로 양보들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 퀴즈 당첨이 되면은 서로들 축하한다고 카톡들도 보내주시고, 아 이거 정말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임영웅이 부르는 보랏빛 엽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이명웅의 보랏빛 엽서 들려드렸습니다.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도와주시는 분들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주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자그마하고 소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추억의 날이 되셨나요?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품고 하루의 피로를 라라랜드를 들으며 흘러가는 구름 가듯이 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뜨므로 내일의 걱정은 마시고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송은경님 수고하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트라이를 해보는데 그래도 이 불쑥불쑥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 이 사람을 용서하니까 제가 이 사람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좀 편안해야 저를 핍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내가 착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한 분씩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으시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우리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요. 비지스가 부릅니다. Don't forget.

한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 나누며 마음껏 웃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우리 조석진님께서 오늘 불금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늘 참 좋은 글귀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또 불금 저녁에 특히 좋은 글귀라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잘 견뎌낸 나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쉬고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세요. 불금은 신나게, 주말은 여유롭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멋진 금요일 밤 되세요. 근데 오늘 밤 비 온다는데 혹시 밤늦게 운전하게 될 일이 있으시다면은 각별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금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한 주의 무거운 마음.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붉게 물든 저녁 하늘 바라보며 참 잘했다. 나에게 말해준다. 바쁜 날들은 지나가고 기다리던 주말이 왔으니 좋은 사람과 웃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쉬어가자. 오늘 밤만큼은 걱정도 잠시 쉬어가기를.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주시고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총 네 분이 정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세 분은 맞고요. 한 분은 틀리셨어요. 그 틀린 분이 누구신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0: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박상철의 무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홍자먼의 항구의 남자, 세 번째 곡은 금잔디의 오라버니, 네 번째 곡은 김희철 옛날 사람, 마지막 들으셨던 곡은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또 드리는 상품이 있지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립니다. 단 50불 이상 드셔야 20불 할인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금요일의 남자,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떤 또 세일 품목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0: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정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리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제품들 많이 갖고 오셨나요?
1: 예,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0: 그러게
1: 더 반가운 것
0: 같아요. 반가, 반가. 네. 혹시 지구촌 소식 끝에 못 들으셨죠?
1: 아, 내가 그거를 제가 그
0: 샤인머스캣.
1: 그게 핸드폰을 항상 제가 듣고 와요.
0: 네네네.
1: 근데 오늘 인터넷 그 방송이 중간에 막 딱딱딱딱딱 끊어졌어.
0: 그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일본에서는요, 샤인머스캣 도둑들이 난리가 아니래요.
1: 아, 그럼 가수원을 터나요?
0: 예, 가수원을 턴대요. 작게는 50송이, 많게는 400송이를 가위로 뒤로 들어가갖고 샤인머스캣을 털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판대요.
1: 아.
0: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오봉이라서 우리 추석과 같은 뭐그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샤인머스캣이 30%가 지금 올라갔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걸 듣는데 우리 방부장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우리는 그 샤인머스캣을 세일로 먹잖아. 세일로. 예.
1: 아주 근데 착한 가격, 맛있는 가격으로 먹고 있죠.
0: 개돌 보고 일로 오라 그랬어.
1: 거기 그 이렇게 절도를 하시는 분들이 샤인머스캣보다가 비싸다는 걸 아는 거야.
0: 아는 거죠. 아,
1: 그리고 또 고개 또 따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게 우리 가수원은 그래도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근데 뭐 농장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위로 쭉쭉쭉쭉 잘라버리니까
0: 그러니까.
1: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얼마나 쉽겠어. 그냥 다 먹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0: 그래요.
1: 아무튼, 서리는 안 좋아. 저에게 어렸을 때 서리에서 먹은 거는
0: 해보셨죠?
1: 뭐 그냥 그런
0: 장난이었어.
1: 장난이었지만은 그건 진짜 도둑이죠. 도둑질은.
0: 어쨌든.
1: 예. 제가 오늘 네.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또 밖에서 있을 때 보니까 날이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주 덥지 않고 아주 좋아요.
0: 오늘 또 말복이에요. 근데 날씨가 이래요.
1: 그런데 한여름에 우리 무척 더웠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근데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매장 안에 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닥에.
0: 왜 그랬어요?
1: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깥 공기는 덥고 안에는 차가우니까 이게 결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냉장고 문을 따라가지고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물기가 많이 고여있는데 근데 네. 거기에 우리가 미끄럼 주의 사인판을 이렇게 놔둬요.
0: 그렇죠.
1: 왜냐면은 손님들이 지나가시다가 그거 밟고 자칫 이제 미끄러지시면 크게 다치시니까 그 사인판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보통 우리 쇼핑하시는 분들이 바닥을 안 보셔요.
0: 거의 안 보죠.
1: 전방 30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안만 보고 가면 그걸 또 쭉 밀고 가세요.
0: 그거까지?
1: 네, 그걸 쭉 밀고 가시고 그러면서 또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뜸해졌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매장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이런 사인판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약간 물기가 있거나 위험하다는 표시니까
0: 네.
1: 그거를 꼭 피해서 주의해서 고기를 쇼핑카트를 놓고 지나가셔야 된다고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 자칫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0: 엉덩이, 뼈
1: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0: 맞아요.
1: 그 제가 한 1년 전인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핸디캡이 계신 분이
0: 네네,
1: 목발을 짚고 오시다가 저희 페팩스 매장에서 그걸 못 보시고 그냥 그게 미끄러진 거야. 그냥 앞으로 그냥 꽈당하셨어요. 그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분.
0: 진짜.
1: 정상인들도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그런 사건 사고가 매장 안에서 일어나니까
0: 네네.
1: 그거를 우리 고객분들이 먼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안내드리는 거 우리 건강 코너에서 세일 나온 거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건강 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에브리타임 아톱토 콜라겐 샷 두 종류를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0: 먹는 샷 아니고, 네. 아니, 먹는 샷이고, 맞는 샷 아니고,
1: 네. 이게 근데 보통 보면 내 몸에, 그, 내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걸 세일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네. 이제 외적으로. 피부 건강, 그 다음에 수면 지원, 면역력 지원에 아주 좋은 아탑토 콜라겐 샷. 이게 정상가 39불 99 하던 거 네. 지금 29불 99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피부를 한번 생각하셔서 네. 한번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구매해서 한번 피부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뭐 한두 번 먹어갖고 뭐 너 편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단 낫죠.
1: 예, 일단 드셔보시면
0: 일단 한번 잡숴봐.
1: 한 달 드셔보시면 바로 효과가 나오실 겁니다. 네. 다음은 40주년. 이게 말복이잖아요. 네네. 그래 또 말복이면 또 보신을 해야 되잖아요. 아,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면 삼계탕 하나 드셔야 되는데 네. 할인 삼계탕. 요거 지금 7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일할 때 899 정도 세일을 냈는데 네. 또 말복이라고 또 799 아주 착한 가격, 맛있는 가격으로
0: 냈습니다.
1: 근데 이 할인 삼계탕 진짜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요?
0: 네네네. 어?
1: 그냥 갖다 데펴서 드시면 끝. 그냥 빡 끝. 거기에 뭐 부연 재료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0: 없습니다.
1: 뭐 그다음에 쌀일이 아주 잘 퍼져 있어요. 찹쌀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거.
0: 이 할인 때문에 삼계탕집 문 닫아야.
1: 아 직격탄을 맞았죠. 정육부가.
0: 그렇죠. 네, 조금. 저는.
1: 저희가 이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초복이나 중복이나 만복 때 되면 이제 냉동 연계라든지. 예, 예. 냉장 연계를 많이 팔았어요. 그럼 또 그루서리 제품 보면은 이렇게 삼계탕 하는 재료, 티백 재료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같이 이렇게 노숙 끓여서 많이 세일이 일어났는데,
0: 네.
1: 저희도 사실 세일을 냈어요.
0: 근데, 제가 밀렸어.
1: 세일을 냈는데, 세일을 내고 나서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네. 거의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삼계탕 내가 직접 해서 먹는 게
0: 그렇죠, 그렇죠.
1: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할인 삼계탕 제품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0: 편하고 일단
1: 편하고 또 그걸 구태여 날 더운데 그걸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나?
0: 게스비 버려가면서 냄새 풍기며.
1: 네. 예. 그래서 요 할인 삼계탕을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799 가격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이제 광장제약 비타 500.
0: 비타 500.
1: 요것도 세일이 나오는데 요게 보통 우리 한 박스에 10개 들어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한 9불대 정도 나와요.
0: 네.
1: 근데 두 개가 들어가 있어.
0: 오.
1: 그게 한 박스로 세트가 돼 있는데
0: 예.
1: 요게 9불 99점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엄청 싼 거죠.
0: 엄청 싼 거죠.
1: 거죠. 이건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매장 안에서도 보고 하니까
0: 예.
1: 손님들이 두 개, 세 개씩 막 사가요.
0: 저도 이거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사오는 것보다 이거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반가워.
1: 그 우리 그 요즘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0: 네.
1: 다른 거래처를 가면은
0: 네네네.
1: 뭔가를 빈손 들고 가면 뭐해.
0: 아니 안 되지.
1: 그럼 뭐 바카스라든지.
0: 바카스지. 만만한 게 바카스죠.
1: 뭐 바카스락도 하나 들고 가고 하여튼간 뭐 음료수락도 하나 들고 가요.
0: 그렇죠.
1: 근데 요거 비타 500이 너무 싸잖아요. 9불 99죠. 한 박스에 한 세트에 두 박스 들어있으니까
0: 네.
1: 요거 지금 뭐 이렇게 방문할 때 이거 그냥 가볍게
0: 이건 다 좋아하세요.
1: 다 좋아하시고 요게 비타 500이 비타민C가 500mg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0: 네.
1: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성인 남자가 1일 권장량이
0: 네.
1: 비타민 100g이라 그러더라고요.
0: 그래요.
1: 비타민 100g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드셔도 되기는 하지만
0: 네.
1: 보통 권장량이 100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비타 500이니까 다섯 배 들어가야 돼.
0: 아유,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야.
1: 근데 이게 비타민C가 우리 결석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0: 네.
1: 드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비타민C가 이게 소변을 위해서 배출될
0: 그쵸?
1: 때 이게 거기에 칼슘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 딱딱한 결석을 형성하는데 그런 작용을 한대요.
0: 아이고.
1: 혹시라도 그런 결석 질환이 계신 분들은 이걸 드시기는 할 때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분은 그냥 바꿔서 드시라 그러세요.
1: 아무튼 이거 비타오백 가격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이거 9불 99전 두 개 완세트로 묶여 있는 게 9불 99전입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이제 CJ 모험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투스쿨이에요.
0: 아우, 그럼요.
1: 네. CJ 제품 중에 백 미투 스쿨에 관련된 상품들이 꽤 있어요.
0: 네.
1: 그냥 저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학생들이 햇반.
0: 햇반.
1: 햇반 아유, 많이 저, 가져가시죠.
0: 저 오늘 우리 색재가 갔거든요.
1: 어, 맞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0: 네. 예. 아, 지금 같이 갔어요. 네. 저는 방송 때문에 못 가고. 근데 가면서 어머니 햇반. 그래서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워낙에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엄마가 갖고 내려갈게 했는데 세일을 하네.
1: 근데 요 햇반이 보통 네. 12개짜리가 12불99에 세일이 나와요.
0: 네.
1: 근데 요게 18개예요.
0: 오 땡큐 땡큐.
1: 6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0: 네네.
1: 요게 가격이 또 착한 가격 14불99에요.
0: 이건 감사하죠. 뭐 안 살 이유가.
1: 안 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네. 만두.
0: 만두. 만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1: 만두 빠질 수 없죠.
0: 고추장도 있어요.
1: 찜에도 좋고 구워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은 두루두루 만두가.
0: 맞아요.
1: 요게 4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저 우리 학생들이 사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게 식사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구내 식당에서도 먹지만 또
0: 비싸요.
1: 또 그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0: 아유 그거 비싸요. 엄청 비싸요. 네.
1: 그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또 한국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0: 매일 생각난대요.
1: 그러니까 요거 네. 지금 CJ 그 세일 진행하는데 백두스코 관련해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뭐 대표적으로 제가 햇반하고 두루두루 만두 말씀드렸는데
0: 네.
1: 요거 말고도 뭐 바베큐 소스, 비비큐 왕교자, 프라이드 라이스 뭐 이런 제품. 그다음에 냉면도 나와 있고요.
0: 네. 네.
1: 컵반도 나와 있습니다.
0: 두루두루 만두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1: 예,
0: 네,
1: 두루두루 만두. 제가 이 왜 두루두루 만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찜에도 좋고 찜, 구워도, 구글도.
0: 아, 그것 때문에 두루두루
1: 먹을 수 있는 만두라고 해서 두루두루 만두라 그러더라고요.
0: 아, 바로 아주 좋은데 다시 한번.
1: 찜에도, 국에도. 구워도
0: 튀겨도
1: 튀겨도 두루두루 먹을 수 있는 만두 두루두루 만두
0: 네 요거. 알겠습니다
1: 요거 4불 99죠 요 제품 말고도요 백투스쿨 관련 상품 외에도 일반 상품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CJ 상품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도 꼭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40주년 아이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 네네.
1: 다음은 이제 야채부,
0: 청가부.
1: 예. 저 야채부라고 그러면 혼내는데.
0: 왜요?
1: 야채부는 안 돼요. 야채부는 야채만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과일이 있잖아.
0: 그래서 청가루 해야 된다.
1: 청가루 해.
0: 아하.
1: 이거 우리 대표님 들으시면은.
0: 아하.
1: 아무튼 청가부 안내 드리는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안내 드린 게 라운드 망고. 요 박스가 9불99전 나와 있습니다.
0: 맛있습니까?
1: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0: 지난주에 맛있다 그러셨는데? 네.
1: 지난주에 먹어봤을 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거는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0: 아.
1: 하지만. 단연코 에치마트 망고 맛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아보카도, 요게 지금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요게 그 백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1: 그 다음에 허니도 파운드에 69센트. 그림자도 전주와 동일하게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시 없는 총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분들은 과일 드실 때 열대과일 잘 안 드셔요. 사실 뭐 이렇게 봐도 이게 맨날 먹던 과일이 아니니까 선뜻 손이 안 가죠.
0: 생소하죠, 사실.
1: 생소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람부탄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
0: 네, 람부탄. 근데 생긴 게 성게알 같이 좀 조금 징그러워.
1: 이 람부탄이 네.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나오는 그 과일인데, 열대과일인데, 요런 모양을 보고 이게 람부가 머리래요. 말레이자 말로 람부가 머리래요.
0: 머리.
1: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아
0: 사람 머리.
1: 어. 그래서 저게 머리카락처럼 생겨서 람부탄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거
0: 네.
1: 딱 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드시면은
0: 네네.
1: 우리 리치 먹는 거하고 리치
0: 어,
1: 과일하고
0: 예, 예.
1: 비슷한데 그 안에 이제 씨가 이제 들어 있는데 먹으면 네. 아주 달콤하고 시큼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0: 이야, 이게 심혈관에 좋네요?
1: 그럼요. 근데 과일은 사실 우리 건강에 다 좋아요.
0: 네.
1: 어.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0: 집는 게 좀 징그러워서.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뭐 너무 징그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0: 네.
1: 아, 우리 처제도 제가 이걸 사다가 먹자고 네. 해가지고 네. 사가지고 갔는데 보자마자 기겁을 하더라고. 네. 모양을 보고. 아, 그렇지만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격이 요게 파운드에 1불 99전이에요. 그 안에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 예. 뭐 람부탄 파운드 199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요. 그 다음에 K타운드부 요게 1불 1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번에 1불 19전이에요. 그 다음에 꽈리 풋고추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는데요. 저는 풋고추보다도 꽈리고추가 너무 좋더라고. 저는 꽈리고추를 이렇게 사면은 거기에다가 멸치 넣고 이렇게 지져가지고 국물 자작하게 해서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거 꽈리고추하고 풋고추가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네, 뭐. 생대추. 아~ 대추. 요거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식감 아주 좋습니다. 요거. 너무 달죠?
0: 웬열, 웬열.
1: 생대추 너무 달고요. 요것도 또 람부탄하고 동일한 가격인 네.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대추 먹을 때 우리 가끔가다 먹어보면은 진짜 안 단 게 많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이거 아주 당도가 아주 너무 좋아요. 생대추. 또 요철 아니면 생대추 못 먹습니다. 또 이제 금방 말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요때 한번 생도치 사가지고 한번 드시면 좋은 것 같고 요게 가격이 파운드에 1불 99전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고요. 네. 빨간, 노랑, 오렌지, 피망이 1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파운드에. 아, 그 다음에 한국 참외 요거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지금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아주 단내가 밖으로 솔솔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참외 박스에 12불 99전이고요. 네. 허니즈사가 요거 2파운드 패키지에 3불 99전이고요. 파운드에는 1불 9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가 박스가 8불 99전이고요. 씨 없는 수박은 전주와 동일하게 개당 4불 9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가 3개에 99센트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0: 야, 이 대추
1: 너무 맛있죠?
0: 진짜 강력 추천. 왜냐하면 대추는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딱 대추를 가져왔어요. 씻어서 가져왔는데 네. 아, 안 드시면 안 되는데 10년은 늙어버릴 건데
0: 아니야 지금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대추 한 개가 양반 아침 해장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추 요때 아니면 또 이렇게 신선한 생대추 먹기 힘드니까는 가격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삼복의 대추 H마트에서 나는 대추 너무 맛있습니다.
1: 예.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이고요. 네. 오뚜기 진라면 이거 백투스쿨 관련 상품인데 이게 1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짜리가 799 이것도 백투스쿨 관련 상품으로 세일이 나왔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라거푸더 박스 17불 99 알이 아주 좋아요. 탱탱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요거 라거포도 요 시즌 아니면 사실도 못 먹거든요.
0: 못 먹죠, 못 먹죠.
1: 못 먹잖아요. 요게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포도 맛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 한국 포도는 달고도 시큼하면서 이런 맛이잖아요. 네. 또 미국 포도는 그냥 달기만 하잖아. 그냥 달기만 해.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새콤하면서 달콤한 이런 요런 과일을 무척 좋아하잖아요. 네. 요 라거포도 박스에 17불 99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투스쿨 관련 상품 진가 쌀떡국. 쌀떡국이 네.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그 박스에 6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드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요거 강력 추천.
0: 어느 거요?
1: 남대문, 감회골, 야채, 김치, 손만두. 9불 99전 세일 나왔습니다. 요거 지금 페펙스점, 센터빌, 버크점, 상계점에서 지금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한국 방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0: 많이 하시죠. 예.
1: 그러면 남대문은 웬만하면 한 번씩 들리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남대문에 가면은 먹거리가 많잖아요.
0: 많죠, 많죠.
1: 그게 제 1순위. 가맥골 왕 만두.
0: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1: 아, 지난주는 얘기 안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가맥골 왕, 손 왕만두가 요게 9불 99전인데, 남대문에서 먹는 맛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0: 알겠습니다.
1: 가격 9불 99전이면 너무 싸요.
0: 괜찮습니다. 네.
1: 그 다음에, 아, 이건 내가 무슨 맛인지 모른다, 좀 아리까리 하시면은, 네네. 센터빌점이나 페펙시점, 네. 버커점에서 시식행사 하고 있어요.
0: 네.
1: 드시면은 바로 손이 갑니다.
2: 새우깡이야?
1: 바로 손이
2: 만두개의
1: 가요.
2: 만두개의 새우깡?
1: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 한국 가서 남대문 시장 가면 꼭 우리 한국 분들은 꼭 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제가 전 앞전에 이제 한국 갔다가 저희 집사람들도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이거를 가서 먹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가서 또 사 먹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요거 가맥골 야채 김치 손만두 요거 박스에 9불 99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반반미가 15파운드짜리가 15불 99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투스쿨 상품은 청정원 순차 현미철 고추장이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투데이즈팜 백랑 큰 사이즈가 2불 49전 진가 사골곰탕 요게 박스에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그레 싸만코 아이스크림 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장에 좋은 윌 요게 3불 99전
0: 오,
1: 세일
0: 사야겠다.
1: 나와 있습니다.
0: 네네네.
1: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리는데 또 네. 말복이라 가지고 전복
0: 아,
1: 개당
0: 너무
1: 2불
0: 좋아, 너무
1: 99전
0: 좋아.
1: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네.
1: 홍더미가 파운드에 8불 99전 살아있는 홍합이 요게 백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금병어 파운드에 4불 99전이고요.
0: 네.
1: 흰새우가 파운드에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육부 쪽 첫 번째로 냉장속골이 파운드에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냉동 우족 요게 파운드에 4불 99전 냉동 연계 말복 본보신용으로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는데
0: 근데 할인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1: 이게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무튼 아주 좋은 가격 착한 가격 2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훈제오리 이게 24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와 동일하게 양념 마늘 벌침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데 남대문 가맥골 왕손만두 요거 9불 99전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도 푸짐하게 갖고 오셨고요. 셀프도 아주 푸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비롯해서 내일과 모레 또 백투스쿨 데뷔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정말 값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골라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으실 텐데 다음 주 더 좋습니다.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있죠.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을 가지고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특별전. 천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를 비롯해서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120년 천종 삼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 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다음 주는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TUN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가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카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은입니다.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복더위의 끝인 말복을 지납니다. 과연 이 날이 올까 아득했던 시간이 지날 때 여름 내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장 뜨거운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 편안히 쉬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4일 금요일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미스밥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남희와 늘푸른 합창단이 함께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보내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부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주님, 영화로운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77장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베스퍼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이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찬송을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늘의 평화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대서를 선한 능력으로 님께서 청해 주셔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홍순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신영옥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90번 샬롬 우리 친정어머니 이봉남 권사님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를 좋아하셨습니다. 씩씩한 찬송이 좋다고 현관 번호를 513513으로 하셨죠. 늘 기도대장이셨고 강건하고 담대하셨어요. 대표 기도 구역장 청소반장 전도회 회장 주방 총책임까지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그림자가 너무 커 믿음 생활을 쉰 적도 있죠. 근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뇌경색으로 의식 없이 누워 계십니다. 어제 요양병원에 옮겨드리고 와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버지를 찾으시던 그 음성만 생각나 눈물이 납니다. 아주 작은 아이처럼 계신 모습이 너무 슬픈 밤. 하늘나라 가기까지 잘 버텨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아하시던 찬양 보내드릴게요. 헛된 욕망 길을 가며 유창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얀 고래님께서 샬롬하고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저녁에도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이 들어오셔서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들으니 시작과 마무리가 은혜롭습니다. 같은 데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시간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용은님께서는 샬롬, 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회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라신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와 잠자기 편한 밤이었죠? 정말 그렇죠. 이정호님께서도 절기상 입추를 지나 아침 저녁 기온차가 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중보기도로 시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딸기님 친정어머님이 위가 아프셔서 병원에 위내시경 받으러 가시는데 보호자로 함께 갑니다. 아무 이상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아들의 건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감사가 넘치는 삼님. 매번 아버지 은혜로 지내면서도 부족하다고 떼쓰며 구하고 있는 이 딸을 부디 용서하시고 제발 주신 아들 유빈 치유해 주시고 유빈 스스로가 희망과 꿈을 갖고 살게 하소서. 함께 유빈 씨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바람이 계절을 바꾼다더니 요즘 바람과 그늘이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이렇게 쉽게 가진 않겠죠 하셨는데 그렇다고는 하죠. 아직 더위가 남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이광희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청하신 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수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주님의 사랑 크록스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풍기를 켤 때 보통 몇 단부터 누르세요? 한낮에는 고민도 없이 바람 세기를 강부터 누르게 되고요. 더위가 조금 가시면 한두 단계씩 낮추게 되죠. 요즘 선풍기는 3단은 물론이고 12단, 24단, 심지어 100단까지 바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초미풍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바람도 누군가에게는 시원하고 누군가에겐 차갑게 느껴지듯이 취향도 견디는 온도도 모두 다르니까요. 낮에는 강한 바람을 찾다가도 잠들기 전엔 또 조용한 약풍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루 종일 애쓴 마음이 조금은 잔잔해지길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위에 지쳐 무심코 누르는 바람세기의 강 버튼. 우리 삶의 속도도 강에만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선풍기 바람을 한 단계 낮추듯이 삶의 속도 역시 조금 줄여보세요. 살짝 느려져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장 바티스트 마리가 주연한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선풍기는 바람도 참 섬세해졌죠. 강하게만 부는 게 아니라 내게 꼭 맞는 바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가장 약하게 틀어놔도 사실 밤에 잘 때 틀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강했었는데 진짜 이 초미풍 기능은 참 좋아요. 틀고 자기도 좋고. 저는 사실 에어컨 온도도 조금 높은 듯 맞춰놓는 걸 좋아하고 선풍기 바람도 아무리 더워도 막 그 센 바람이 닿는 게 싫어서 약하게 틀어놓고 또 멀리 있거나 아니면 회전을 시켜놓거나 이런 편이거든요.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식당 가서 덥다고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바로 앞에 가서 앉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 삶의 속도는 몇 단계인지 또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4A 꿈을 꾼 후에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023번님, 클래식 음악을 풍성하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바쁜 일 가운데 시간 날 때마다 불쑥불쑥 들어온답니다. 이곳에 더 많은 애청자분들이 오시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이렇게 일부러 찾아온다는 건 정말 진심이잖아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에드워드 디카프라의 마리아 마리 듣겠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에드와르도 디카파의 마리아 마리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였습니다. 보라보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올 6월에 정년 퇴임하고 수납정리학원에서 배운 걸 실천하면서 집안 정리하는데 덥고 힘들고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음악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시간이 많아 요즘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6월로 또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또 제2의 생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수납 정리 학원도 있나요? 아, 너무 좋은데요. 마음은 있는데 또 정리 마음껏 뭐 마음처럼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잘하는 편인데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생각이 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굳건히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날들 속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을 대충 넘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올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에 내리쬐는 날에도 마음속에는 거센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숨쉬는 순간에도 문득 깊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머물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크게 웃다가도 웃음이 지나가고 허전함에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에도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숨막힐 만큼 할 일이 쌓인 날에도 생각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잠시 잊고 오늘만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 머물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시 흔들린다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기만 하다면 그 평온함 뒤에는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속에는 새로운 도약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울림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사람다운 삶입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흰 구름 보내드렸습니다. 라비니아 메이엘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서정의 책 위로의 말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책 이름이 위로의 말이네요. 읽으면서도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겠죠. 만약 오늘 마음이 좀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것도 살아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또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자, 빠르다 김선생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종교와 무관하게 그저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강서구님 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곳만큼은 음악이 중심이 되고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악이 중...

0: 에드워드 엘가의 변덕스러운 여인. 두 명의 훌륭한 연주자이자 또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교육계의 정말 거목이셨던 고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그리고 또 김대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왈츠로 이 대장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아, 19번 A단조입니다. 화려한 무도회의 왈츠라기보다 한편의 짧은 서정시를 듣는 듯한 작품인데요. 이 간결한 선율 속에 쇼팽 특유의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왈츠입니다. 자,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깊이 있는 피아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마지막 왈츠 19번 A단조를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주 넘도록 함께했던 쇼팽 왈츠 전곡 감상 시간이었는데요. 그 여정은 오늘 마칩니다. 쇼팽의 왈츠는 그래요. 화려한 무도회의 음악 같은 그런 음악도 있었고 또 정말 재잘재잘거리는 밝고 명랑한 왈츠도 있었고 오늘 마지막 왈츠처럼 이렇게 애잔한 마음의 시 같은 그런 왈츠들도 있었는데요. 녹턴 마주르카와 함께 이 왈츠도 정말 쇼팽의 음악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제우스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사연 처음이시래요. 아침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클래식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윤주님의 그대와 여는 아침을 시작으로 계속 CBS 고정입니다. 아침을 차분하게 열어주심 감사드려요. 나중에 꼭 피아노 연주에 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CBS를 아껴주시는 CBS맨이시군요. 감사드리고, 저희는 아침, 그대와 있는 아침 듣다가 갑자기 클래식 음악 나온다고 딴 데로 도망가시는 분들만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듣습니다. 리베란테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리베란테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쇼팽의 녹턴 B 플랫 단조 작문호 9의 1을 듣겠습니다.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십니다.

쇼팽의 녹턴 비플렛 단조 오프스 9의 1 마리아 조앙 피에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스메타나의 현악 4중주 1번 2단조 내 생애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 듣겠습니다. 파벨 하스쿼트스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제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라.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2: 헬스장을 1년
1: 권을
2: 결제해놓고 지금 석달째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1: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란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나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 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함, 분노, 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된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끔 아프긴 합니다. 축이 가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고요. 아, 이때는 조금 그래도 운동도 조금 쉬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몸은 그 부모 자식 관계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꼭 명령하고 몸이 말을 듣는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일단은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뇌가 명령을 하는 하향식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전달하는 상향식 신호도 있고 그런 어떤 몸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굴러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뇌가 명령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그 감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의 움직임으로 뇌를 바꾸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저희가 몸의 감각하면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내장에도 감각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내장감각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고유감각에 대해서가 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내가 팔을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감각들은 정서하고 또 인지기능, 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꼭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걸로 막 풀고 이런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그런 고유감각의 변화로도 기분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자세로 있을지 어떤 고유감각을 만들어낼지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또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내부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반대로 끼칠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은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 장비로 제일 중요한 거를 삼각대를 말씀드려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누워서 보는 거랑 앉아서 또는 조금 서서라도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같은 얘기를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혈액순환이 되는 정도나 내가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더 좋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끊어놓고 어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지 헬스장 1년권이 총 금액을 12로 나눠보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제로 1년을 끊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중에 6개월이나 꾸준히 다니더라도 절반밖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게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싼 겁니다. 정말로요. 그 금액 자체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이라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도 가시면 아 회원님 뭐 1년권이 훨씬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지금 뭐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딱 한 달만 끊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 물에다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봤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결심을 너무 대단하게 하거든요. 뭐 키로를 빼겠다가 아니라 사실 600g도 굉장히 빼기 힘들거든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는 게 2시간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경험이란 게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진짜 1분 철봉에 매달리는 거를 할 것 같아요. 3분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같이 할 거고 10분이 주어진다면 앞에 거 3분하고 7분 정도 달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하는데 저도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저희 100m 달리기 전력질주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30초 안엔 다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줄넘기가 맞다고 하세요. 자기 10분이라도 줄넘기를 하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굽은 어깨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생활이 저도 뭐 수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그 주변의 근육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철봉 매달리기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등 근육이란 게 등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도 모두 디스크 주변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잘 받쳐줬을 때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는 그냥 하고 굽은 어깨, 말린 어깨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반대로 해주기 위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운동은 없다. 막 달리기가 막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의외로 요가가 뭐 스트레칭 이런 쪽은 힘든데 격투기 쪽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싫은데 또 그룹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나기가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야 하는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고 조금씩 등록하고 그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엔 그게 또 재미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할 때 사실 걷는 것부터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 염려와 공황장애가 오고 또 불면증이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나서 특히나 더 운동하기 어렵다. 내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한 네다섯 번쯤 오실 때마다 좀 그래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300m씩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뜻밖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그 걷는 것도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오히려 달리기가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걸으려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짜증나는 기분은 그대로고 또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달려버렸더니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약을 줄였고 이제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데 나도 이걸 너무 딱 공식화해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번 자해도 하고 또 막 문도 부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격투기 쪽 같은 걸 하면 뭐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운동은 잘 맞지 않았고, 오히려 격투기 같은 걸 하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관장님 같은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제한된 세팅에서 공격성을 발산을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나 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차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저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이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많은 데서 운동하는 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데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화할 틈도 없이 하는 운동도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 걸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오히려 그룹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분들이 절대로 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반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실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I는 뭐 사람이 적어야 돼. E는 사람이 많아야 돼. 꼭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IMFP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울증에 가장 많다고 알려진 MBTI 타입이긴 합니다. 우리 우울증을 할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사람 좀 만나봐 이러잖아요. 근데 IMFP분들은 이야말로 진짜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사람을 만났다가 상처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INFP는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제 책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출판사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이미 샀으면 그냥 두라 그래. 그 정도로 그냥 움직여라. 표지를 보고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운동을 했는데 그냥 그때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또 너무 우울해진다. 이분들한테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맞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정서, 내 일주일 후의 기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흙탕물이 담긴 컵을 씻어야 할 때 먼저 비눗물을 이제 붓는다고 했을 때 그 비눗물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씻겨내는 과정으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 짠 하고 180도 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운동으로 기분 전환이 확 될 수 있는 거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 매일매일 끌고 가는 문제들, 아침에 눈뜨기만 해도 막 화부터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다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 가지 활동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짠하고 해결된다.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란 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에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생략되어서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0이었으면 운동을 했다가 10이 됐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1이나 2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예 운동할 때 좋은 기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우울증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고 뭘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겪었고 그 터널에서 딱 확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한순간의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그간 노력했던 게 쌓여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쟤 갑자기 좋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맛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 절대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써놓고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의 운명은 굉장히 바위상과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 된 것도요. 사실 제가 되게 뭐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된 것도 제가 못나서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옮기자. 내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하는 게 삶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 나쁘고 더 가치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여기서 작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는 움직이면서 성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직장도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괜히 했어. 별로야. 그런 생각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배신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관화가 제가 완전히 아직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기쁘다 이거는 의사는 당연히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왜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의사지? 이렇게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거를 약간 보험처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제가 복싱을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그 스파링을 하는데 1년 넘게 했는데 사실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죠. 그날 이제 저와 경쟁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쟁심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는 게 이렇게 분하고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무너질 정도로 아 되게 내가 나약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기 성찰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심리학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운동도 너무 오래 막 3, 4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듯이 그 심리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걸 파고드는 게 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떤 기억 때문에 왔구나. 아, 그거를 한 번쯤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막 심리학 쪽 책만 읽고 또 뭐 유튜브도 너무 그런 쪽만 편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삶에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자꾸 나쁜 기억만 불러오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그걸 너무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물론 애착이론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거는 거기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 과잉의 시대라는 게 너무 그 심리학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 집착을 하면서 조금 그냥 충격적인 일도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사실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인데 그것을 뭐 그냥 무조건 트라우마야. 그리고 약간 용어 인플레가 사실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속상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 나는 그냥 무조건 자존감이 나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조금 그냥 나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해. 사실은 심리학 용어들이 모두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름 붙이기 위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옷의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도지신학과 문화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두현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 강의에서 이영훈, 신해철, 김현식의 음악을 통해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중음악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나 조금은 신선하고 조금은 어색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란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초월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 하늘과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문화에서 신앙은 개인의 사적 신념의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현실의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문화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답과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 안에 서로 다른 정답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어차피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날 현대 문화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란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대 문화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현실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버리니까 절대적 정답과 진리는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은 정답이고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대 문화는 결코 온전할 수 없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주의는 결국 세속적 신앙과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을 앉혀놓고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즉, 세속적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저급한 형태의 미신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둘째로, 상대주의는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서로의 문화와 상황을 헤아리며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정답이나 진리가 없다 또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용주의는 결국 돈, 성과,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현대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신 하나님이 배제될 때 가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결국 돈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고 내게 만족을 주는 쾌락이 됩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현대 문화 가운데 현대인들의 마음에 늘 자리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정답을 잃은, 가치의 질서를 잃은 현대인들은 근원적으로 불안합니다. 어쩌면 그 불안을 잊으려고 별거 아닌 것들에 그렇게나 욕심내고 걱정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 문화가 문제라면 우리는 그저 현대 문화를 멀리해야 할까요? 현대 문화는 우리 신앙에 그저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이자 현대인으로서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신학자 폴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문화를 할지라도 그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적, 궁극적 관심과 물음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신앙과 미신에 빠진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면 참 궁극적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면 참 진리, 참 정답은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돈, 성과, 쾌락주의에 빠진 실용주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러면 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문화 속에 이런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하고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궁극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진리, 정답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문화 가운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대 문화를 무조건 긍정하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대 문화를 죄악시하며 그저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면 현대 문화의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물음들에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결국 대중이 만들고 향유하는 대중문화의 다름 아닙니다. 대중문화 중에서도 대중음악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가장 쉽게 접하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그저 문화를 유흥이나 오락으로 즐긴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점을 가지고 문화 가운데 표현되고 반영되어 있는 궁극적 관심과 물음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 나아가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삶에 대해 진실한 나눔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강의 동안 우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영훈, 신해철, 김현식의 음악을 즐겨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가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대중음악가들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작곡가 이영훈의 슬픈 사랑의 노래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해철의 음악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식의 노래소리가 우리 마음에 주는 울림에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음악의 시대성입니다. 대중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그 시대를 살아간 대중의 정서와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하게 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비틀즈의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친구 말이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1960년대 영국의 리버풀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중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 시대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느껴보는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거리를 봐도 빠지지 않고 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대한민국 어느 거리에나 십자가가 붙어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대중음악을 통해 그 시대와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느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소위 트로트와 비교되는 스탠다드 팝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의 노란샤스의 사나이,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입니다.

밝은 코드 진행에 풍성한 악기 편곡으로 이루어진 스탠다드 팝을 들으면 전쟁의 폐허 위에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밝고 긍정적인 노래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를 원조해주던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왔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그 당시 미국 문화에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절정을 맞이하고 있던 미국 복음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0년대 메이저 코드의 밝은 노래들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도록 해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준 복음의 능력을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1970년대. 1970년대는 소위 청년 문화가 꽃피우며 포크 음악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김민기,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나 트윈폴리오의 음악, 세시봉의 음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포크 음악을 들으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분위기 속에서도 돈이나 출세보다 청년의 순수를, 아침 이슬의 가치를 노래할 줄 알았던 그 시절 대학생들, 청년들의 낭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포크 음악을 주도했던 음악가들이 대부분 교회와 교회 연합 단체에서 음악을 했고 실제로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70년대 포크 음악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가치를 지키라고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어떻습니까? 독재와 산업화가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최고조로 격해졌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거칠게 말해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동아기의 사단과 민중가요 진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아기의 사단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려 했다면 민중가요 진영은 투쟁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김현식이 그랬듯이 동아기의 사단에는 기독교인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민중가요 진영에도 진보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 양쪽 음악을 들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기도소리와 정의의 기도소리를 함께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음악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댄스나 힙합 음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 노래가 아마 이 시대의 시작을 대표하는 음악일 것입니다. 이런 음악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오늘날 K-POP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부족한 게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K-POP을 들으면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낙원이라는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여러분,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공과 꿈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청소년, 청년들이 힘들었을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크게 쓰임 받으라고 그들을 몰아붙였던 게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며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래퍼 비와이에게서 듣습니다. 비와이의 The Time Goes O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인데 정말 라임이 예술입니다. 큰 비전이나 성공,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만의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낙원이고 자존감이고 비전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문화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 안에서도 참 존재와 진리와 가치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이해하며 대답해 주는 것이 문화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나의 유흥이나 오락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중심, 즉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하고 대중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실한 삶의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중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시대를 느낄 수 있고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모든 강의의 결론으로서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음식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음악과 음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의 범위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말을 단순히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적절히 활용한다는 의미로 확장한다면 세상에 못 즐기게 대중음악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혹 다칠까봐 불이나 칼 주위에는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 딸이 앞으로 크게 되면 당연히 불이나 칼에 접근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렸을 때는 해로울까봐 대중음악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며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이만큼 자라왔고 이제 문화에 대한 문화를 통한 선교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적절히 즐기며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밖에 없는 대중음악을 그저 부정하다 여기며 피하지 않기를,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바르게 즐겨버림으로써 더 풍성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며 사람들과 즐겁게 삶을 나누기를, 바르게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의 김홍렬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홍렬 목사입니다.
2: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부담 갖고 거리가 들 것 같은데.
3: 제가 직책은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이 그러면 격 없이 잘 네네. 지내고
3: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 네. 그냥 목사님 그렇게
2: 편하게 학생들 네네. 잘 대해주세요.
3: 그렇죠.
2: 그래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 학생들이 이제 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가능하면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들의 얘기라든가 그들의 관심, 그들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호흡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2: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3: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3: 교사들이라든가 네. 교육 시스템의 교육 과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2: 아,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3: 맞습니다. 굉장히 네. 잘 돼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취업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안아주고 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3: 아, 저희 학교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종종 오면은 학교 시절이 그리웠다. 또 여기에 다녔던 시절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피겨 선수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전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고 뭐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네. 선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런 데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네. 또 윗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졸업여행 때 그 제주도 가는데 섭지코지를 가는데 친구들은 뒤에 가는데 혼자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야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혼자 걸어? 그랬더니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니 자연을 보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와가지고도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 만나고 교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대학생활이 자기는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갈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2: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에 보통 졸업하면은요 국내보다 이렇게 해외 대학을 더 많이 가나 봐요.
3: 네네.
2: 이유가 뭘까요?
3: 한국은 이제 검정 저기 수능이라는 거에서 한정된 대학에 딱 보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2: 네, 네.
3: 그러나 외국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가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수업료가 얼마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얼마나 그 대학이 전문성이 있는지
2: 네.
3: 이런 걸 전부 가려서 선택해서 가죠.
2: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제가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대안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기본 학교에 부정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완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우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서 그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영어가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국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공립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킨다니까요.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기 유학을 시키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2: 네.
3: 유학시키는 동기는 좋은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성장기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하고 피부가 부딪히고 말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니까 이제 성장해서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녀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기숙학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로그램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 이게 그 대한 학교는 아들을 유학 보낸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3: 네.
2: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반성을 하셨다는 거죠?
3: 제가 필리핀에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그때도 한 8천 명 체육관 집회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지가가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또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미국은 뭐 보통 LA 같은데 13시간, 뉴욕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3시간 반? 뭐 길어야 4시간인데 그러니까 자주 이제 방문했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에, 엄마 아빠 이제 안 왔으면 안 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번 왔다가 하면은 두 주간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아 이걸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유학도 좋고 공부시키는 것도 영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렇다면 국제 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
3: 유학을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네. 국내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 아이들과 14년간 떨어져 지내시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는데요. 국제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 또한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하셨을까요?
3: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와주고 지원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가 아닌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사실 그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3: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그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지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간에서 친구들하고 베어링을 이렇게 몇 개 빼가지고 다마치기 하려고.
2: 베어링.
3: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갔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내가 1년간 얘네들을 지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무 지게 지고 이제 산에 등 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굉장히 남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신혼 때였어요. 방 두 칸인데 한 칸은 선생님이 쓰고 한 칸을 우리 친구들 세 명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그 정신에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2: 그러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대안학교 초창기에 생겨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3: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하는 중에서도 이제 예절교육에서 인사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 예절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네 번째는 한 번 더 인사해라.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50% 점수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기해서 그 청소년기 행복이 청소년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인이 돼서 가정의 행복, 또 사회성 발달이 돼서 사회의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2: 이 정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행복이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3: 그러니까 저 요즘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다 보면 조금 부적응한 애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국립학회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켜요.
2: 오.
3: 잘해도 왕따.
2: 네.
3: 못하면 못하도 왕따.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그 하나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네, 교수님 딸이었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2: 네.
3: 근데 선배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친구가 되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친구 되죠.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2: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김남혁 학생, 박시윤 학생. 네. 둘이 남매 아니죠?
4: 아니에요.
2: 약간 닮았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학년 고2 올라가는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10학년 올라가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2: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남혁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5: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 학교를 추천해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이 그렇게 그런 입시 준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자꾸 공부에만 약간 얽매여서 되게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입시만 준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전화 오게 됐습니다.
2: 우리 시은 양은요?
4: 저는 이제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권유로 오게 돼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 온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이신 우리 김홍렬 목사님께서 학교를 세우실 때 이제 저희가 슬로건이 있거든요.
2: 네.
4: 항상 학교에서도 말을 해주는데 Building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이게 기독교 리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리더를 세우자 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부 면에서도 다른 학교 이제 막 부모님이 길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커리큘럼대로 몇 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에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찾아서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이 친구는 리서치 그 학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니까 제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쁜데 부모님들 얼마나 이쁠까. 근데 말하는 중에도 신앙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게 느껴져요. 진짜 너무 예쁘게 컸네요. 네.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지? 목사님 너무 흐뭇하게 지금 계시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야, 결국 아까 전에 이 저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지도자와 학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 자랑 좀 해봐 주세요.
5: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 자체가 한 학년에 20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 그룹 같이 그냥 20명 안팎의 이제 그 정도 멤버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 같이 수업을 듣고 또 반이 바뀌질 않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를 엄청 잘 받아주고 좀 착하게 많이 대해줘서 좀 적응하는 것도 늦게 왔지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적응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이제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서로 간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실 그 나이 또래면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때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저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 야, 부럽습니다. 네, 시윤 씨는요?
4: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친절하신 건 뭐 기본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일단 다 자기 과목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저 이해 못했다고 찾아가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막 질문 몇 개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해도 다 잘 왔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영어 쌤이든 막 가르치실 때 눈이 반짝이시니까 저희도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가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 신앙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이 계셨어요. 제가 위트리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기도회 끝나고 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 편지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제 상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주제를 듣는데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지인들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봐 하는 걸 통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여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신앙 선배님들이죠,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거.
2: 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네.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2: 아, 선교도 가요?
4: 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제 딱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는데 아,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를 느꼈고요.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분님 분들이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아기들 있잖아요. 뭐 코피노 과정 방문도 했고 아에타말도 들렸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시고 아이들이 웃는 걸 보시면 선교사님도 이제 막 엄청 밝게 웃으시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한테는 아,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 나중에 학교나 도서관에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든 아 차려보고 싶다 나중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든 해서 아 사회에 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0: 그냥 항상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실 분이고.
1: 미안해요. 내가 계속 처음에 쉬운 양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어른스러워서 쉬운 씨라고 그랬네.
0: 밖에서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자, 남혁군은?
2: 일단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도 시엔이랑 마찬가지로 네. 필리핀 선교를 저번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필리핀 빈민가 쪽으로 갔었어가지고 그쪽 환경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바닥도 더럽고 그렇게 사람이 언뜻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환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제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행복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채우면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가끔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선생님끼리 이렇게 다 다녀오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재밌는 활동들 하면서 이제 좀 더 서로 친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3: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정기문 교수입니다.

0: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1: 네.
0: 기독교 성립할 때 바울이 이제 독자적인 신앙을 펼치면서 서쪽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죠.
1: 네.
0: 그때 가장 큰 성공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하급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1: 네.
0: 그 사건을 바울이 얼마큼 선교를 잘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에베소 데메트리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1: 네.
0: 그러면은 누가 큰 타격을 받냐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던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요. 그럼 아르테미스 신전은 방귀가 되겠죠. 거기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데메트리예요. 무슨 장사를 하더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또 예배할 때 필요한 향이라든가 동물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 팔던 사람들.
1: 네.
0: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일거리를 잃게 생겼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무직자 된다 하고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사도행정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사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사실일까? 저는 상당히 그 초기에 이렇게 빨리 성공을 거뒀을까? 저는 의심을 갖는데 사도행전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번 강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12년 로마의 비트니아 속주의 총독인데
1: 네.
0: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습니다.
2: 네. 네.
0: 요게 플리니우스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1: 네.
0: 영춘 씨 한번 읽어볼까요?
3: 신문을 멈추고

0: 서둘러 당신에게 상의드립니다. 이 일은 상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이와 계층, 성이 구분 없이 매우 많은 사람이 위험스럽게도 이미 이 미신에 빠져들었고 미래에도 빠져들 것입니다. 이 미신이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1: 대명 씨, 이 미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 바울이 말하는. 복음.
1: 예, 복음. 이제 이미 112년이니까 기독교는 독립해서 별도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 미신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니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로마의 통치자니까. 로마 통치자가 보기에 이거는 황당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신인 종교다. 그래서 이 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와 계층, 성은 남녀를 말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도시와 시골에 상관없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거 때문에 신전이 방기가 되고 로마의 전통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걸 누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요? 로마의 총독.
0: 로마 총독이. 예.
1: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죠. 네. 그죠? 기독교가 뻗어나갔을 때 로마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매우 좋은 종교이다. 매우 감동스러운 종교다. 정말 감동을 받은 거야, 막.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막 돼요. 네. 요게, 그래서 기독교의 팽창이 매우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이걸은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낸 건데, 당시에는 통계란 게 없습니다. 없고, 네. 마지막 이 기독교 박해가 끝난 데가 312년인데, 그때쯤 기독교 신자들이 전 인구의 약 15%가 돼요.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연, 제일 처음에 시작한 120명이 나중에 890만 명이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까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돌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연 평균 뭐 3.42%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0: 복리효과.
1: 예, 복리효과인데요. 10년마다 40%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312년이 되면 약 900만 명이 믿었다. 이 가장 유명한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학자들 사이에 기독교 신자들이 몇 년에 몇 명이었을까? 그러면 이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초기의 통계가 조금 작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거기에 매력을 느꼈을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나는 이방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게
1: 들려요. 정답입니다. 네. 오.
0: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믿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예.
1: 기독교가 매력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희망이 의미가 지금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현세 중심 종교, 국가 중심 종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가 중심 종교라는 것은 국가가 임명한 관리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국가 중심 종교입니다. 네. 현세 중심 종교라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겁니다. 아직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바울이 얘기 나와가지고, 네. 이, 자기가 박해받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왜 박해를 받느냐.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이방인들한테 박해받고, 로마로도 박해받고, 세 군데서 다 박해를 받거든요. 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부활과 천사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바리사이파, 당시 유대교회에는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요. 네. 바리사이파는 바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가 가졌던, 바울이 주장했던 가장 매력적인 거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였어요. 현세 중심 종교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그 사람의 죽은 것을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나올 겁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별명이 배교자예요. 원래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배교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전혀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데 그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 그 아킬레우스라는 그리스의 영웅이 있어요.
0: 네.
1: 그리스의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을 썼고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고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그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씨 한번 읽어볼까요?
3: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이미 죽은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시골의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가산도 많지 않은 사람 밑에서 품팔이를 하고 싶소.
1: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왕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머슴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하데스는 천국 지역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희미하게 유령같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다. 없었는데 당신들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거 참 매력적이다. 그게 큰 매력을 느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열정 또는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적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마을에 큰 곤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는 기독교 신자들뿐 아니라 유대교에도 이런 마술사들이 많았고 다신교 세계도 다신교 사제들도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처럼 이 시기에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다신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더 기적을 행할 능력이 강하다.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병을 고칠 수가 있구나. 실제로 많은 병을 고쳐줬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얘기들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있겠죠. 기독교의 영성이 매우 뛰어난 시대였고 성령이 막 내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는 상당히 사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사회개혁적인 요소인데요. 아가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0: 예.
1: 고대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0: 네.
1: 종족의 차별, 종족별로 달라요. 뛰어난 종족이 있고 약한 종족이 있고 성의 차별, 남성, 여성이 있고 계급의 차별, 귀족, 평민, 노예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을 줬다. 누구에게 매력을 줬겠어요?
4: 가난한 있는 사람들.
1: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또 여성들. 이 애나 지금이나 교회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당시 기록에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남녀가 평등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 초대교회에 따른 여성들이 성직자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못지않는 역할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요. 그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거죠. 마지막 네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 사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0: 돕는 거.
1: 그렇죠.
0: 누군가에 베풀고.
1: 재산은 자기의 일부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만든 쌓은 거잖아요. 그것을 남한테 주는 겁니다.
0: 기부.
1: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백년경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클레멘스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에 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철 씨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네. 우리 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속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1: 예,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0: 대단한...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짧게 읽어봤고 너무 과장한 걸 거야. 그리고 뭐 어쩌다 또 이런 특이하게 신앙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거 다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굶주린 사람 줬다. 이거는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안 믿어져. 저는 속으로 제일 처음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 이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 라는 사람인데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또 나올 겁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한번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늘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는 그냥 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자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선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모을 거냐. 상당히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 내잖아요.
0: 네.
1: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2: 못 내요.
0: 몸으로 이렇게 노동을
1: 굶습니다. 우리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2, 3일 굶어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빈민 구제를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사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빈민 구제뿐 아니라 병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전염병에 누가 걸렸어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다 보통 도망가고.
1: 다 도망가죠, 자료. 그 당시에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돼 왔습니다. 네. 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알렉산드리아는 곳에서 다신교를 믿는 의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끝까지 다 기독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돌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0: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구만.
1: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기독교 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가장 감명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1: 조금 전까지 주장들은 누가 한 얘기예요? 역사관은 항상 사료를 보는데요.
0: 네.
1: 누가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0: 네.
1: 저 같은 경우 역사관은 항상 객관적인 거, 역사관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0: 네.
1: 거짓말이 아닌 사실. 걸 밝혀내는 거, 사실, 팩트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색안경을 가지고 봅니다. 예, 기독교 신자가 한 얘기니까 좀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비기독교적 신자들의 자료를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다 뒤져봤어요, 문헌들을.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썼다 그랬죠?
2: 네네.
1: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차별 읽어볼까요?
3: 그들은 정해진 날에 날이 밝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겨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절도, 사기, 간음을 범하지 말며 신의를 지키자고 엄숙하게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1: 자기가 기독교 신자들 잡아다 조사해봤어요. 누가 미신이냐 돼가지고 애들 대체 뭘 믿는 거야? 그거 봤더니 잘못이 없어. 매번 모일 때마다 교회 예배 보는 매 주일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범죄에 연루되면 안 된다. 절대 사기나 뭐 간음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항상 다른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더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기록을 의심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0: 맞습니다.
1: 그죠?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렌, 영어로는 갈렌인데요. 로마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2세기 후반에 로마에 살았는데요. 그때 로마에 기독교 신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에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도. 기독교 신자들은 약간
0: 이상하다.
1: 과도하게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자들은 술과 이렇게 음식 이런 걸 항상 규제하고 절제한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한다. 이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수준이 철학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철학자에 도달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0: 되게 저 당시 철학자는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1: 고대 세계에서 종교는 윤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쁜 짓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죠.
5: 맞아요.
1: 그런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복을 받는 것이 고대 종교입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삶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글을 봐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철학이냐? 이 사람들 만나서 맨날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0: 좋은 얘기만.
1: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것이냐? 이게 논의하고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못지않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 네.
1: 자, 아까 좀 율리아누스 배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을 믿지 않는 갈릴리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2: 믿지 않는 사람.
0: 믿지 않는 갈릴리인.
1: 아까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신자들이. 근데 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배교자가 됐으니까 다신교 신자죠.
0: 네.
1: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을 믿지 않는 저 무신론자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까지 먹인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3: 세상에나.
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
1: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들 가난한 자들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가난한 자들 돕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를 기록에 봐보면 우리는 매우 윤리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렇게 많이 썼고 많이 또 선전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선전이냐? 선전이 아니고 진짜다 그거는. 왜 진짜냐?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들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착하게 삽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남을 도웁시다. 우리가 우리를 굶어서라도 남을 도웁시다.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돌봅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있겠죠.
0: 맞습니다.
3: 그렇죠?
1: 지금도 뭐 기독교 신자들 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0: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1: 아름다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뭐 그렇죠. 기독교 신자들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네 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매력이 있었느냐.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다. 사회개혁을 요구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다.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해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 석학 중에 석학에 계신데 그분이 기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쇠망설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계몽시대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도 계몽주의는 상당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조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로마사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팽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팽창한 원인이 이 다섯 가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개는 제가 제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글을 먼저 보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나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누구나 공부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기독교에 팽창했던 원인을 봐보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지.
5: 배교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 예.
5: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제 그 왕한테 나쁜 사람들이다 미신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윤리적으로도 좋고 되게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배교자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러고 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1: 예.
5: 결국에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배신하고 이렇게 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보고 다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도 했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가진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얘기인데 로마 세계의 대부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신들을 잘못 숭배하면 우리는 큰 재앙을 받는다. 그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6: 네, 무섭지.
1: 자기가 제우스 신을 철저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우스 신이 안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제우스 신이 나한테 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관념을 대부분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긴 했지만 대본에 한 번에 그냥 우리 다 기독교 신자가 되자 그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jik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정복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즉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인가도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산의 땅이 아니라 토착 세력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주변국들이 각축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 먼저 길갈에 본부를 설치하고 약 6년 동안 주요 거점을 정복하였습니다. 주전 1445년 가데스바니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시점에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무려 85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정복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두 도시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북부 세력과 남부 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아모리 5개 동맹군, 즉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5개의 동맹군을 공격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실제로 달이 멈추었고 태양이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호수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전무후무한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마게다 굴로 도망하여 숨은 다섯 개의 동맹국의 왕들을 찾아 모두 쳐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는 마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정복하였다고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여러 족속들과 동맹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에 나와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볼 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야빈과 북부 동맹군을 습격하였고 그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다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하솔을 취하여 진멸하고 불살랐으며 나머지 북방 동맹국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재물과 가축들을 취하였다고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빠짐없이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여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의 한락산부터 북부의 레바논 골짜기까지 모든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왕들을 쳐죽였습니다. 그 멸망한 왕들이 모두 31명이나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볼 때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까지도 대부분 진멸함으로써 가나안 주요 거점의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요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지역의 세부적인 정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거처할 땅이 정해지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복에 힘썼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주전 1400년부터 여호수아가 110세로 생을 마감한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 동안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째,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받은 후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에, 갓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분배는 1차적으로 길갈에서 이루어졌으며, 먼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즉 가나안 거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영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배에 앞서 가장 먼저 1차 군대 개수에서 개수된 60만 3,550명 가운데 생존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지파였으므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5장에, 그리고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실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을 본부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으나 이제 본부를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기고 먼저 일곱 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함으로써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지파, 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갓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나머지 일곱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남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일곱 지파에게 세 명씩 대표를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 볼 때,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여호수아서 18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21명에게 그들이 떠나기 직전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21명은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습니다. 특별히 몇 장 정도가 아닌 책으로 그렸다라는 것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의 책이 될 만큼 아주 자세히 그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가 세 명씩, 21명이 흩어져서 그 땅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오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적의 영역이었으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 상황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낱낱이 그리는 일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후에 이 21명이 그려온 그림 그대로 기업 분배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그러한 질책과 단호한 지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려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중부의 땅을, 시므온 지파는 남부의 땅을,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는 북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으며 각 지파에 흩어져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모두 나눈 다음 이미 요단 동편에 택한 세 성읍과 요단 서편에 세 성읍 총 여섯 군데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볼 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진하여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여섯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성읍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은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었으며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됨으로써 땅에 대한 횃불언약의 내용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요단 동편 지파들을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되 그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한 후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안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으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으로 맹세하거나 이방신을 섬겨 절하지 말고 이방과 피차에 왕래하거나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것을 어기면 필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고 딤낫세라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 16년 총 56년간 메고 다녔던 요셉의 뼈를 마침내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는 횃불언약이 체결된 지 692년 만에 요셉이 유언을 남긴 지 416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큰 세 번째로 각 지파별로 영토를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전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각각 자기 기업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단계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족속이 뒤를 이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였고 이어 각 지파별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에는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다시 망각과 재범죄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약속하신 땅 전부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 즉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실제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땅에 대한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왕 시대를 거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 볼 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각기 제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지만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무려 1110여 년이나 지났으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여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려 1110여 년이 지나고서 약속대로 성취가 된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두었던에 쓰인 히브리어는 찾다, 발견하다, 탐사하다라는 뜻의 투르로서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서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으셨던 것을 말씀할 때, 또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을 말씀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거할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갈 가나안 천국도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체비라는 단어로서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뛰어나고 사람과 짐승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넓다,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하브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은 억압당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비교할 때 자유가 보장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생활했지만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광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광대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볼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중심지를 가나안 땅으로 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땅,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 행복은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하셨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스펠전 목사님, 그분 영국의 목사님이시면서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할 정도로 귀하신 목사님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펠전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네요. 스펠전 목사님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을 스펠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아무런 상처가 없고 완벽하고 거룩하면서 성도들이 늘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참으로 행복하고 흠없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우리들이 찾고 있는 그런 교회와 같잖아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 또 참으로 행복하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내가 찾고 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네가 찾는다면 나에게도 그 교회를 소개해주고 나도 그 교회로 옮기고 싶다. 그랬다는. 그러나 만약 너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 한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놀랐네요. 왜? 내가 그런 교회를 찾았는데 왜 내가 거기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할까, 목사님. 목사님은 그러시라는 게,

0: 장면이요. 만약에 너가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네가 등록을 한다면 그 교회가 죄인인 너가 등록하는 그 시기에 그때부터 그 교회는 행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행복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거냐?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가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있습니다.
1: 네.
0: 행복한 교회를 우리는 다 꿈꿉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꼭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곳.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써주면서 서로 힘써주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이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행복한 교회, 하나님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무슨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영어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쉬운 말로만은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보존해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힘쓰는 것, 그 성령의 방면처럼 오늘 이 말씀 사도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그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교회, 그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 그래요. 힘썼다는 거. 힘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또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념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 그렇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라고 성경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시대가 도대체 언제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가장 행복해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데가 언제 있을까? 보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다 포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인가요? 거기를 성벽을 다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요,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이 곧 모세가 지어졌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좀 와달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그곳에 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그럴 때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없이 몇 시간 동안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럴 때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함이 뭐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한 모습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영적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강력했고 행복했던 시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진행했던 겁니다. 한국교회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 때 그랬어요. 대부흥회 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자기들 돌아켜보면서 그 장로들이 먼저 모든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대에 대해서 그 놀라운 부흥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울 때 그곳에서 나의 행복,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4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족같이 사랑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오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 봤던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가슴에 묻고 사니까 그들이 한 가족과 같이 소유가 다 변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사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의 가슴속에 섬기고 나니까 그들이 생명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신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만난 것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그 이제 건강 경비를 하려고 경기도 하남 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우리 차대 집으로 내려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누구냐면 우리 백기현 장관의 동생 백명숙 우리 성도님과 정병명 박사님.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줘. 그래서 깜짝 놀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들었대요. 목사님 오는 거. 그러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지금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일단 제가 차가 없어서 차편이 없어서 제가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하남까지 내려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두 분이 70이 넘으시고 80이 가까운데 그분이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병원에서 이제 진찰 다 하고 뭐 내시경 하고 다 하고 일어나서 깨어갖고 12시 반에 그분들을 만났어.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나를 맞이했는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몇 주 못 봤어요. 몇 주.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몇 주 걷지는 못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그리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 복요리라고 하세요. 복요리라고. 들어나보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는 걸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서 맛있는 음료수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또 보답으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자. 예수를 위해 믿어야 돼. 전번에 예수 믿는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만, 아니,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백수정, 우리 지사님께서 수강경을 한 가지 두 개나 사줘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예수 믿자. 그렇게 했어. 근데 그분이 다 가시고, 다 이야기 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을요, 거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했더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를 만나러 갔어요. 제 후배보다 동생일 걸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장애인. 장애인인데, 교회에서 그를 사역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오라고는 하는데, 장애우 목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장애우 목사가 사역을 하면 불편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어렵고 말도 어눌하고 불편해. 그래서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아직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던. 그래서 나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그걸 사주고 우리 박사님 주셨던 그 돈을 그에게 좀 줬어요. 그래서만 이 친구가 저를 껴안고 형으로 바뀌더라고 돈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정말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청년 때 함께 보스턴에서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인데 정말 수제예요. 한국에서 법대를 공부하고 보스턴 유니버시티 와서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또 박사 여기 목사를 받았어 한국에 했는데 안타깝게도 혼자가 돼서 차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한 2박 3일을 엄청 싸웠어요. 정말 막 뜨겁게 싸웠어요. 막 열이 나는 만큼 싸웠어요. 신학을 가지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목회에 가서 싸우고, 엄청 싸워요. 정말 막 열차에서도 싸우고, 맥도날드 안 돼갖고 싸우고, 호텔에서도 싸우고, 화가 여기까지 침으로 올 정도로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왜? 복음이 서로 안 맞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에게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난 너가 그냥 이렇게 한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내가 알기로는 수련 중에 수련인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가 정말 하는 것 앞서 다시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장롱 주시고 또 제가 거기서 만났던 다른 분들 용돈 준 것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막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음 제가 가방에 꽂아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미국을 들어오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장롱아 그러면서 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벌써 고맙다 그래. 그래서 제가 쑥스럽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가 이런 말 하기 참 그렇고 그렇다면은,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픔을. 이 아이들 듣고 오는데, 내 가슴속에 정말 불을 넣고 기도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것, 백명수 성도, 정병원 박사님이 제 손에 두어졌던 그 물질이, 또 제가 만났던 다른 분들이 저에게 줬던 그 물질이, 그들에게 증거를 했대. 그들이 그들에게 넘겨주게 될 때, 그들이 지금 살아남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형제단에 예수 안에서 만난 그들에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요 그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아세요? 그들은 처참하게 몇백 년 동안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자들에게 먹이를 줬고 화형시켰고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보면서 경탄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저들은 자신들의 친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00몇 년이 됐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받는 그 나라가 로마가 된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런 삶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사람, 내 조그만 손길, 그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눈물로 번복시키고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게 그 행복한 교회는 2장 47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이제.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온 백성을 칭송,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칭송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칭송을 받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압도적으로 행복한 에너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증거로 또 도덕적 감동을 주었다는 뜻이다. 너무 좋은 말 같아. 칭송받았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했다는 그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너무 기쁜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도덕적인 감동을 그들이 받았게 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칭송을 받는 것이라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와,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하니? 나도 네 교회에 갈 수 있겠니라고 물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삶,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온몸은 피멍댕이들로 또 손과 발에는 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찬송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될까?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감옥의 벽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더라.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이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했을 때 간수들이 그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그들이 무릎 꿇고 그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이 지진 때문에 너희들이 풀려 도망간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과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니라고 묻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단 한마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그게 해야 될 일. 내 삶이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나를 보고 달려와서 목사님, 아니 권사님, 지사님 어떻게 해야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라 할 때 우리가 단 한마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그것이 행복한 교회였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그 젊은 청년이 저는 이 땅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고 완벽하고 거룩하며 성도들이 늘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흠없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보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할 때 오히려 교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데 나는 저런 교회를 원하는데 하면서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그들이 들어오는 교회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상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라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사람들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이 썼던 성경이 그 찬송시가 있는데 그가 이럴 만해. 다윗이 그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던 다윗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행복의 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보기로는 다윗이 나는 행복하구나. 내가 이 궁전에 있는 것이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한국 가니까 무슨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난 아파트들 몇십억 되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줄비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롯데타워로 올라갔어요. 제 그 동서가 풍경이 시켜진다고 데리고 올라가서 롯데타워에서 보니까 너무나 작은 집들이 대부분 롯데타워 500m 됐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그 아파트 높고 화려한 것 같은데 너무나 작고 초라해. 근데 그 아파트 한 동도 아니고 그곳에 한 아파트 방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거기다 허비한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짠하게. 그 위에서 500m에서 위에서 보는데도 그렇게 작고 초라한데 저 높으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떠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뭔가 더 누렸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행복이라니. 예수라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세상 말하는 조건의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내 가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로 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영혼이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시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워싱턴 비전 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 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모세 오경에서 희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교를 35번째 오늘 합니다. 네, 민수기는 오늘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제 신명기만 그러면 남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000년 전 고전의 작품인 오디세이를 천재적인 영화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재해석해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호르메스의 대서사시인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은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우리 성지순례 튀르키예로 가신 분은 이스탄불 바로 밑에 트로이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죠. 네, 그 곳에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오디세이 책은 3000년 전에 추정으로 기록된 걸로 아는데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번째 권의 뒷부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과 또 초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아는 이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10년 전쟁, 10년 귀향,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의 시간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거지로 변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게 왕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젊었던 20년 전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부터 키웠던 사냥개가 있는데 이젠 병들어 쓰러져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개만 가장 먼저 이 변장한 주인을 알아봅니다. 상당히 깊은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귀향은 장소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돌아온 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다닌 이 오디세우스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놀란 감독이 주목했던 포인트입니다. 바다와 폭풍과 수 없는 어려움, 전쟁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떠났던 그대로였을까? 길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에도 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 전체가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면 3주 정도면은 사실 여유롭게 걸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허기졌던 순간들에 하나님 만나를 먹기도 했고 또 목말랐던 순간에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반역을 꾀하기도 했으며 깊은 용서를 받는 체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눈에 그 앞이 펼쳐 보여집니다. 앞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나는지 기억하라.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기억하라.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도 샅샅이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많은 지명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걸어왔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지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지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대로에 그들이 4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의 노정은 이러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도착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떠났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전부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여행 안내서가 아닙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직후에 3절부터 그 지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지나갔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머물렀습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르비님, 시내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워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33장에 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에서는 반면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쉼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원망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풍성했었고 또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목말랐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원망했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걸었던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까지 우리의 길에 포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안에는 42곳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을 이들은 끝없는 방황을 했다라고 결론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머문 곳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전부 죄다 기록에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공부했던 곳, 내가 첫 직장을 갔던 곳, 서울, 부산, 뉴욕, 퀸즈.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원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어떤 병원의 병실,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일했던 가게가, 또 어떤 이에겐 처음 내가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면 장소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도 기록해라. 거기도 삭제하지 마라. 거기도 네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잘 되는 것이고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앞으로 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지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몇 년째 같은 곳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을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40년 동안은 계속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머문 기간이 이틀도 한 달도 때로는 몇 년도 오랜 기간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선 걷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추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인 것만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것도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기다립니다. 자녀가 내 마음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같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속의 뿌리는 한겨울에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33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이 땅 해서 저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도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누구도 명령하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서 꺼낼 애굽이 훨씬 많았다는 걸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 해방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고작 하루 남짓 걸렸지만 애굽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내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데 지방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합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저 군산 더 넘어인 옥구라고 하는 곳에 아주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어른 설교는 21살 바로 그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학교 수업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례적으로 목사님께 출타를 하신다고 주일날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인생의 어른들을 향한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필 그 설교가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지를 않고 손으로 써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저 시골까지 내려갑니다. 그 여정은 학교에서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익산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버스를 기다려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쓴 거를 계속 보며 긴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설교하러 왔죠. 아니 설교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순간 당황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벽만 찍고 다시 똑같이 버스를 타고 자정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있는 2번 버스가 들어가는 길을 열대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방공용 쌀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마을인데 그게 한 열대자 된다고 해서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갑니다. 열대자 된다고 해서 그거를 걸어서 한 뭐 한 시간가량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니 너가 설교자가 아니야. 너 집에 가. 뭐 이런 뉘앙스로 듣고 거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풀이 죽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한 건가?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왜 여기에 왔는가? 허무했습니다. 허탕이죠. 그런데 그 열대자를 다시 돌아가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 보리를 심고 또 빠른 시기에 벼를 심습니다. 보리 푸른 보리밭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꺼내서 그 보리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게 익숙했던 절망들, 수없이 막혔던 벽들,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부정적 감정들, 이런 것들을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라는 그 설교를 제가 친필로 써 놓은 설교 원고를 들고 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선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좋은 강단에, 좋은 타이밍에, 미리 정해진 플랜에 따라서 내가 예측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돌고 돌아 내 눈엔 허탕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군. 더 많은 깊은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대학교 4학년, 신학교 4학년 때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이 만들어낸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게 놀라운 것은 그 우회로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들어선 길마저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 내 실수건, 누구의 실수건, 어떤 실패이건 우리가 돌아가고 우회하고 멈춰서고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희망의 근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한 당부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길을 기억해야 됩니까? 길을 기억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내가 만들어낸 사건, 내가 마주쳤던 순간, 나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주로 깊이 매몰되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명들을 민수기 33장에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 길을 통해 그 길 위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붙들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인생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라암새처럼 이제 막 떠난 자리입니까? 마라처럼 물이 쓰게 느껴진 자리입니까? 엘림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르비딤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바닥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자리입니까? 어쩌면 아무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는 광야 어느 지점의 한복판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행간의 메시지는 그 어디든지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에 있습니다. 더욱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면 머문 자리조차 길이 됩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르비딤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장소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모두 길 안에 넣으셨습니다. 과거를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팠다고 말하면 됩니다. 돌아간 길은 돌아갔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길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펜을 들고 오늘의 민수기 33장처럼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오디세우스가 긴 여행 끝에 돌아왔을 때 늙은 아르고스 사냥개가 그를 알아봐 줬습니다. 그때 이 감독의 아마도 연출은 이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끝에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었네, 이제 힘이 빠졌네, 왜 이렇게 변했나, 다 잊어버렸군. 내가 가진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날도 안다. 마라에서 울었던 날도 안다. 르비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폭폭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너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길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꾸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길이 돌아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길로 만드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걸으십시오. 걸어야 할 때는 걸으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된다. 길에서 사람이 빚어집니다. 그 길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걸어야 할 땐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머물러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실패와 우회로마저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 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어라디오 꿈꾸고 나누고 안녕하세요. K라디오 꿈꾸고 나누고의 정준영입니다. 역사 공부 시간은 한반도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도 거대하고 독창적인 족적을 남긴 한 여성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건국을 이끌었던 역사 속 유일무이한 인물 소선호, 소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아사달 역사 연구의 주 강사이자 아사달 역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충복 강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기 소선호, 네. 소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선호 하면은 보통 주몽의 무슨 아내, 온조 비류의 어머니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2: 네, 네.
1: 예, 소선호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면.
2: 네. 우선 오늘 방송하는 내용이 이제 제목이라면은
1: 예.
2: 백제인에게 보내는 초대장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
1: 그 백제인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요?
2: 네. 그래서 백제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1: 예.
2: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배웠던 백제라는 내용의 그 백제를
1: 예.
2: 우리가 너무나 잘 그 백제는 아주 엄청난 나라가 올라가요. 잃어버린 대륙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1: 아,
2: 또
1: 예.
2: 700년 해양제국의 대역사를 일궈냈던 나라가 백제예요.
1: 예.
2: 그래서 한반도 내상으로서의 백제를 이해하면 안 되고 워낙 우리 예. 역사 속에서 배운 내용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 그 백제의 건국의 주인공이면서
1: 예.
2: 그 이전에 또 고구려 건국의 주인공이면서 백제 건국의 주인공이었던 소선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 역사의 시작을 오늘 좀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1: 백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네. 좀 해볼 수 있는 거군요.
2: 네. 네.
1: 그러니까 백제 건국의 실질적인 어떤 기반을 다졌던 인물 중에 이제 네. 소선호라는 인물을
2: 네.
1: 놓고
2: 네.
1: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니 여인이 어떻게 이 백제 건국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까?
2: 그래서 우선 백제 건국의 주인공인데
1: 네.
2: 그전에 또 고구려 건국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1: 예.
2: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하여튼 백제 역사의 시작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
1: 네.
2: 백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면서
1: 네.
2: 우리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백제라는 나라 뭐 온조왕이 BC 18년에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1: 네.
2: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그 형이 또 비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2: 그와의 비루. 관계 백제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 쓸쓸하고 측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당연합에서 최초로
1: 멸망당했으니까
2: 백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백제가 뭐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부여계의 그 부여의 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북부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루어진 나라지만 특히나 백제는 부여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백제 왕들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부여씨.
1: 아.
2: 그러니까 특히나 백제는 부여의 나라를 바탕으로 했던 이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정통성을 얘기할 수가 있고.
1: 네.
2: 그 다음에.
1: 왕족 성씨가 부여다.
2: 네, 부여씨다. 예, 부여씨. 예. 그래서 이름이 뭐 부여융, 부여태, 이렇게 부여풍 돼서 이렇게
1: 아,
2: 이름을
1: 네.
2: 전하고 있는데. 부여의 후예로서 고구려 건국에 막중한 역할을 했던 그 우두머리랄까요? 소선호. 그 소선호, 그녀는 그 고구려 건국의 주체였기 때문에 남편이

0: 구주몽이에요.
1: 구주몽. 네, 예, 주몽.
0: 네. 남편 주몽에 이어 주몽의 그 동부에서 있었던 아들, 미리 낳았던 아들 유리가 동부에서 와서 그 고구려로 와서 2대왕으로 즉위하니까 유리가 왕위에 오르자 그 자기 소생의 아들 비루와 그 다음에 온조 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신하와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망명길에 올라요.
1: 예. 새로운 땅을 찾아서
0: 망명길에. 예. 근데 그 주도세력이 이제 결국 백제를 건국하는데 그 망명길에 오르는 경로가 어떠했냐면은 우리는 그 삼국사기의 내용 속에서는 압록강을 건너고 이쪽에 뭐 대동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임진강을 건너고 뭐 예성강을 건너고 해서
1: 네.
0: 한양 근처에 하남 일회성을 세웠다. 하남 일회성을 건축해서 거기서 이제 백제를 시작했다 이런데
1: 시작했다.
0: 그게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1: 소선호가 이제 네. 온조와 비루 데리고,
0: 네. 데리고 망명길에
1: 남하한
0: 올랐는데.
1: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0: 남하는 했는데. 망명길의 그 길이
1: 네.
0: 경로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1: 아, 그 경로는 아니었다.
0: 예.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1: 보통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네. 아마 했을 네.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역사의 기록이나 중국 측의 기록이나 우리의 네. 기록을 또 더듬어서 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1: 예.
0: 그 한사군이 뭐 한반도 내 평양 지방에 있었다는 내용도 틀리지만 그 고구려가 건국해서 졸본부여가 출발했던 고주몽 이치가 지금의 만주 장춘에서 압록강으로 내려오는 상태에 그 요동반도 중간 우회 지점에 있어요. 거기가 졸본성인데
1: 완전히 이제
0: 네.
1: 중국
0: 예. 예. 만주의 이제 중국인데 만주. 졸본성에서 이제 결국 망명길에 오르는 상태에서 거기 앞으로 내려오는 남하하는 상태에서는 발해만이 있어요. 발해만이 요동반도 옆에 이제 발해만이 예. 거기서 배를 타고 망명길에 오는데 배를 타고 그 발해만 인접의 산둥반도 우에 보면은 등주라고 있어요. 등주. 그게 이제 중국의 중원과 옛날 발해
1: 여전히 중국이죠.
0: 거기에 예. 그 해상 루트예요.
1: 예.
0: 그 등주로 와서 거기서 또 남하하면서 낭랑 대방 밑에 지역의 산둥반도 지역 남쪽에 거기에 이제 하남 일회성을 건국한 거예요.
1: 아.
0: 그 대방 땅에.
1: 예.
0: 그래서 하남 일회성을 건국해서 거기서 이제 둥지를 틀다가 그 낭랑 대방의 압력하에서 계속 온전히 이렇게 그 건국의 사항을 바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선호와
1: 예.
0: 그 당시는 첫째 아들이 비루니까
1: 비루가
0: 왕이었죠 사실은 초기 단계는
1: 예.
0: 비루가 온조에게 명해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10여 명의 그 중신 신하들이 있었고 한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여기서 둥지를 틀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바닷길을 건너서 황해를 건너서 지금의 우리가 서울 근처
1: 예.
0: 그 지역으로 다시 일부 세력이 넘어온 거예요.
1: 아~
0: 거기 가서 무슨 너희 터전을 잡아봐라.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강 근처에 한강 남쪽으로 해서 일회성을 건국한 거예요.
1: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네, 네. 이게 아니라
0: 네, 무슨 바다를
1: 건너서
0: 그래서 원래
1: 왔다.
0: 백제를 해상 왕국이라 하는 것이 원래 해상 백제예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의 존재 자체를 아까 내리는 상태에서 삼국사기 기록이 고려시대 1145년에 인종 때 기록이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기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제가 전성기 때 기록한 역사책이었던 375년에
1: 예.
0: 근초광 때 만들었던 고흥의 서기
1: 예.
0: 그때 그 역사책은 김부식이가 12세기 역사책을 쓸 적에는 남아있었지만
1: 네.
0: 그 후에
1: 근거는 없어졌다.
0: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변화된 왜곡된 역사의 사항 속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하여튼
1: 그렇군요.
0: 이런 내용 속에서 이 소선호는 결국 그렇게 일부 세력이 먼저 온조 세력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백제를 건국하는 상태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1: 네.
0: 그 후에 이제 소선호와 비루도 그쪽에서의 산둥반도 일대에서의 그 백제 건국의 사항에서 힘이 들었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둥지를 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조가 건너온 항해를 건너서 미추월 인천으로 바다를 건너와요.
1: 건너왔다.
0: 왔는데 이제 먼저 들어왔던 온조 세력이 둥지를 튼 상태에서 지금의 마한 땅에서 이제 생리국이라는 그런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강 근처에서 백제의 둥지를 틀었는데 그 어머니와 형이 미추월로 왔다는 것을 알고 온조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1: 어, 네.
0: 그래서 어머니 소선호와 비루가 왔다는 통지를 이제 온조에게 하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상태로 그 온조가 반기질 않으니까.
1: 네.
0: 결국 그 온조는 그 어머니와 형이 온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선호가 온조 백제의 그 한강 지역을 공격을 해요.
1: 예.
0: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전사네요. 그런 역사가 백제 건국 초기 단계의 역사예요.
1: 일단은 어쨌든 소선호와 네. 비루 온조가 함께 이제 건너와서 바다를 네. 건너서
0: 아, 바다, 이제
1: 바다를 건너서
0: 온조는 먼저 건너오고 네. 비루와 소선호는 나중에 건너온 거죠.
1: 예.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왔는데 그 지역이 한강 뭐 이남이겠죠?
0: 네. 그렇죠.
1: 예, 한강 이남. 네. 한강 이남에 뭐 지금의 뭐 위례성이라든지 하남, 네. 하남 위례성이라든지 그 미래 그 아래 천안 쪽에 뭐 그쪽 천안 쪽이라든지 위례성이라든지 뭐 이런 곳인데 어쨌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0: 있었죠.
1: 예. 아까 말씀하 잠깐 언급하셨는데 마한
0: 그 기존 세력이 이제 중원의 산둥반도 밑에 있을 적에는 대방이라는 한사군 자녀 세력에 의한 그 지역이 이제 대방이 있었고
1: 예.
0: 대방 땅에서 좀 이렇게 움직일 틀었고 나중에 바다를 건너와서 한강 근처에서는 그 지역에 마한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마한. 근데 54개나는 이렇게 소수연합체 국가였잖아요.
1: 마한의 54소국.
0: 네, 그래서 예. 마한의 그 목지국의 왕이었던 진왕이
1: 네.
0: 그 북쪽에 있는 말갈 세력 또 일부 네. 동해 세력
1: 예.
0: 맥쪽의 동해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온조의 백제를 그 중간에 그 마한의 54개 중에서 생리국에게 생리국이란 땅에
1: 예.
0: 동지를 틀도록 그걸 허가해요.
1: 아, 그런 거군요.
0: 네, 근데 마한의 왕은 그 생각이 북쪽부터 밀려오는 말갈 세력,
1: 예.
0: 그다음에 맥쪽의 동해 세력 그들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상태에서 이제 온조를 갖다 한강 근처의 생리국 땅에다 살게 했던 거죠. 네.
1: 아.
0: 그게 이제 백제 건국의 초기 단계예요.
1: 이제 말갈 세력들.
0: 네, 네.
1: 예,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0: 네,
1: 이제
0: 네.
1: 아, 소선호 세력을 네. 이제 받아들였다.
0: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볼 적에 이렇듯 백제는 소선호라는 한 여인의 죽음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백제의 초기 상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녀의 한간 눈물과 웅지가 뒤엉켜 핏빛 선언한 한 송이의 꽃을 소선호는 피웠으나 이것이 곧 백제였으며 온조에게 그것은 형과 어머니를 죽이고 피운 악의 꽃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1: 아하하,
0: 예, 예. 고국을 등지고 망명한 백성의 서름과 한을 담은 눈물의 꽃으로 이루어진 건국이 백제의 건국이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1: 어쨌든 고구려와 백제라는 이 삼국시대의
0: 네.
1: 두 축이
0: 네.
1: 같은 형제 그리고 한 여인의 결단에 의해서 생겨난
0: 그런 나라죠.
1: 예, 나라이지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 백제를 다루고자 할 때 이 소선호의 역할을 왜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우선 그 고구려 백제 건국이 아주 주동인물로서 역할을 아주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결국 결과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도 이렇게 결국 배신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죽음으로써 맞이한 그런 내용을 볼 적에 하여튼 그 소선호의 상황을 이렇게 고구려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원래 소선호가 고구려가 건국됐던 고주몽이 동부여에서 남하에서 졸본부여로 오잖아요.
1: 예.
0: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어도 계속 뒷받침한 게 이제 소선호인데
1: 네.
0: 그때 그 삼국사기에 전하는 내용은 그래서 그 소선호와 고주몽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비루와 온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또 한편으로는 다른 기록을 또 거기 같은 책에 보여요.
1: 더 아들이 또 있었나요?
0: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 비루와
1: 예.
0: 온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1: 어.
0: 그 소선호는 이미
1: 있었다.
0: 왜냐하면 소선호가 주몽보다 8살이 우예예요.
1: 아, 나이가 많았어요.
0: 아, 나이가 많으면 소선호와 고주몽이 만난 시기가
1: 네.
0: 소선호가 29살이었고 고주몽이 21살 때 만나거든요.
1: 8살 차이.
0: 8살 차이인데 물론 나이가 여자분이 옛날에는 뭐 많은 경우가
1: 있죠.
0: 많으니까 그렇게
1: 예, 그럴 수 있죠.
0: 하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 고주몽이 올 때까지 동부에서 넘어올 때까지 그 소선호가 그런 대단한 세력의 그 연탑 아래 딸로서 또는 그 당시에 그 졸본부의 그 왕으로서의 딸로서 공주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29살까지 있었다. 이것도 기록상의 내용 속에서 볼 적에 좀 언밸런스하고
1: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군요.
0: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편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소선원은 네. 원래 그 동부여의 헤브르의 서손, 서자 손자인 우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1: 아, 첫째 남편이 있었군요.
0: 우태가 첫째 남편인데 우태와의 사이에서 네. 비루와 온조가 태어났다. 이런 식의 또 기록이 또 별도로 보여요.
1: 아.
0: 평사기에.
1: 그러면 그 기록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0: 그게 더 어떤 지식적인 상황이었던 예. 접근하기 이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더 감각적으로 맞는 표현 같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하여튼 고구려의 그 건국의 그 고주몽의 건국으로 이루어진 고구려는 그 왕의 바톤이 유리로 이어졌으니까 망명길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그런 상태에서 백제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처음에는 10명의 중신 신하가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10명의 신하가 다른 나라에서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어요. 십제.
1: 아, 십제.
0: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많은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에 백제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 아, 이름을 바꾼 거죠.
1: 십제라는 이제 이름에서 예. 이제 백제로 예. 바뀌어진 거군요. 네. 소소노라는 그 여인은 어떤 성품이었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0: 대단한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라를 두 나라에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여자라면 아주 대단한 여걸이었다고 보는데 결국 자기 어떤 그 혈족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 첫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나중에는 또 온조로부터.
1: 온조로부터.
0: 근데 그 내용을 또 재미나게 묘사한 상태에서 어느 그 역사책의 그 야사 내용 속에서는
1: 예.
0: 소선호가 고주몽과의 사이에는 비루는 원래 남편이었던 우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1: 예.
0: 온조는 나중에 고주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동복 같은 어머니의 이부 아버지가 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온조가 또 비루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내용도 또 이렇게 재미나게 그 묘사하는 상황에
1: 아, 일리도 있네요.
0: 예,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
1: 어, 이복 동생이니까 네, 그래서 형제니까.
0: 결국 나중에 온조가 예. 어머니하고 비루가 형이 오니까 자기가 이룬 네. 먼저 와서 이룬 그 근거를 자기가 형한테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데 예. 이제 소선호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비루니까
1: 그렇죠?
0: 비루니까 온조를 제치고 비루를 세우려는 그런 상태에서 비루를 갖다 왕으로 하려는 상태. 또 처음에 망명길에 올랐을 적에 십제라는 상태의 그 건국사항이 시작될 적에는 산둥반도의 그 대방 땅에서는 그 비루가 왕이었걸라 해서 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 온조를 나머지 어떤 둥지를 틀기 위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먼저 선발대로 보낼 건데
1: 아.
0: 그가 이제 기반을 잡자 형과 그 어머니가 오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못하고. 분개한 소선호가 온조를 공격하는 상태에서 전사하는 그런 역사가 삼국사기의 내용 속에서 전하고 있어요, 사실.
1: 참 비련의 여인이네요.
0: 네.
1: 어떻게
0: 비련의
1: 보면
0: 여인.
1: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대담한 여인이기도
0: 그렇죠.
1: 했지만 네. 그 마지막은 네. 좀 아쉽다.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러면은 이 백제는 온조를 중심으로 이제 네. 나라가 형성이 될 텐데요.
0: 나라가 형성이 되고 네. 강한 백제로서 이제 발돋움이 되죠.
1: 예.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마한 세력과 어떤 뭐 네. 트러블은 없었나요?
0: 있었죠.
1: 아.
0: 마한의 의도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북방의 말갈족.
1: 예.
0: 말갈족이 여진족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 당시 삼국시대 초기에 말갈족은 7개 부족으로 나눠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멀리 뭐 흑룡강 저쪽에 뭐 우수리강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7개 부족으로 나눠 있었는데 그 한반도에서 이렇게 세력을 펼쳐나갔던 부족은
1: 네.
0: 백산 말갈족이에요, 백산.
1: 백산 말갈족.
0: 그 세력이 계속 한반도에서 웅지를 틀기 위해서 남하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마한과 부딪히는 그런 상태에서 마한은 그 말갈족을 이렇게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 생리국이라는 마한 54개 부족구 중에 하나인 생리국 땅에다 그 백제가 건국될 수 있도록 웅지를 틀게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1: 그리고선 이제 온조를 네. 중심으로 백제는 점점 더 왕성해졌고,
0: 네. 네. 그렇죠.
1: 예. 강해졌고.
0: 그런데 네. 아. 이제 그 많은 쇠퇴하고 백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근거는
1: 예.
0: 삼국이 처음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출발을 못했겠지만 점차 그 의식이 예.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국가의 추구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1: 이미 마한이 54개국으로 아주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다가.
0: 네.
1: 네. 사실 응집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어떤 시기를 느꼈군요.
0: 그런데
1: 네.
0: 이제 마한이나 진한이나 변한의 국가의 네. 뭐 54개, 12개, 12개 국가의 3한의 그 형태의 국가는 어떤 중앙집권의 강력한 왕권 구사가 아니라 자기 땅만 이렇게 다스리고 네. 있는 상태에서 사는.
1: 말 그대로 소국.
0: 네, 소국의 연합체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 부족국가. 네,
0: 백제가 이렇게 건국돼서 강성량에 마한을 병합하는 관계에서는 마한도 결국은 다 백제 땅으로 다 편입이 되죠. 결국.
1: 아, 결국은 백제로 이제 네. 편입이 된 거군요. 네. 아,
0: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이제 뭐 남아있던 마한이 완전히 병합되는 것은 사색이나 대서야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한 세력이 백제권으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다 병합이 되고 일부 백제권에 거기 포함되길 원치 않았던 마한 세력은 이렇게 북쪽에 고구려에게 이제 고구려에게 예. 편입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런 게 초기 단계가 이제.
1: 예. 온조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백제가 북방계의 네. 이제 이주 세력이 뛰어난 어떤 정착 능력 네. 또 한강 유역의 우수한 어떤 입지 조건을 네. 이제 가지고선 네. 나라가 아주 탄생합니다.
0: 네.
1: 해양국가라고 하셨는데. 그쵸?
0: 그래서 이제 원래 해양국가라는 표현의 내용은 이제 원래 출발이 그 산둥반도 그 네. 지역에 하나미래이성의 그 흔적의 근거지가 있어요.
1: 예.
0: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미래이성이라는 것은 산둥반도의 남쪽을 연결하는 큰 강이 중국의 중원을 흐르는 황하강이에요.
1: 황하강.
0: 황하강 남쪽에 세워진 성이 백제 초기의 하나미래성이에요. 그러니까 아, 한강의 그 남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1: 한강의 위, 네. 남쪽이 아니군요.
0: 한강은 사실은 그 아리수예요, 아리수.
1: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위례라는 어떤 지역 이름이 진짜 한국에도 있기도 하고, 하남, 뭐 이런.
0: 글쎄요.
1: 아.
0: 그래서 그걸 왜, 그래서 이제 지금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강단의 역사 교수들이.
1: 예.
0: 하남 이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례성이라는 것이 이로하면서 A를 갖춰서 보답하는 의미로 세운 성이 이례성에 위로한다.
1: 아.
0: A를 갖춘다. 대방에서 근거를 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초기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남 이례성을 황하강 산둥반도를 끼는 남쪽에 황하, 하수 남쪽에 세운 강이 그 성이 하남 이례성인데 그걸 삼국사기의 내용 속에서 연결되는 사항으로 보려니까 삼국사기에서는 그 중국의 산둥반도 밑에 대방 땅에 있었던 하남 이례성의 사항을 기록상의 내용에서 인정을 못한 거죠, 김부식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남이례성이가 아, 강 남쪽인데 하남이례성이 강 북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제 건국상에서 보면. 우리
1: 하,
0: 한강에서는.
1: 예, 어. 하북.
0: 그래서 나중에 명칭을 그냥 하남이 아니라 하북이례성이라고 이렇게 또 붙여버렸어요. 이 역사에.
1: 그렇죠. 우리 하시면. 건국 초기 때 하북이례성, 네. 하남이례성 뭐 이런 식으로.
0: 근데 하북이례성은 없어요. 건설된 이례성이 없다니까 하남이례성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조가 하남이례성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방 땅이었던 중원에서도 남쪽으로 서울을 옮겨요. 그래서 네. 하남이례성은 남쪽으로 옮긴 성이 그 성이 한성이 한성.
1: 한성. 우리가 한성.
0: 예, 네, 그 한성이 그게 한성인데 그 하북이례성이 한성이다. 이렇게 끼워 맞춘 게 이제 역사에 이게.
1: 아.
0: 그러니까 세밀히 관찰한 상태에서 기록이나 이런 것을 견주어서 고증을 해보면 너무나 안 맞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우리 역사인지 이렇게 식민사관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네, 그런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더 고고학적으로 더 넓은 어떤 역사적인
0: 네, 기록에 대한 기록기를, 넓은 폭을 예,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아는데
1: 아.
0: 그게 너무나 이게 안쓰러운 얘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한둥반도 일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강을 건너, 저기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토인 대방 땅으로 진출해요. 그 진출한 초기 단계가 다시금 대륙을 섞어 나는 그 상태로서 시작이 3세기 때 고이왕 때고
1: 네.
0: 완전히 장악한 것이 4세기 근초광 때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해상 백제고 대륙 백제고 그게 맞는 상태인데 우리가 공부한 백제는 너무나 적소한 협사고
1: 예. 아.
0: 한반도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제로서 삼국사의 기록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쓸쓸한 백제역사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 아, 우리가 하북, 뭐 하남 이랬을 때 그 강하자의 그 강은 사실은
0: 한강.
1: 한강이 아니라
0: 한강.
1: 황하강이었다.
0: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한반도 내 중심인 한강은 원래 강개토 대왕비의 비석을 보면은
1: 예.
0: 아리수예요, 아리수.
1: 아리수.
0: 아리수가 우리 대한의 한강이에요. 근데 결국은 신라에서 삼국 통일된 이후에 그 통일 신라 이후에
1: 예.
0: 결국 당나라의 영향 하에서 한반도에 있는 강도
1: 네.
0: 대한의 대한 아리수의 한강이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 한강으로 명칭이 명명이 된 거예요. 원래 강이 왜 중국의 그 한나라 한강이 왜 한반도에 있어요?
1: 아.
0: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아리수에서.
1: 지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뉴욕이
0: 글쎄요, 영국에서 온 상태,
1: 영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0: 이시되는 상태 지명이 많잖아요.
1: 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예. 비슷한 의미.
0: 비슷한 의미예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원래 이름을 찾아야 돼 사실은. 그게 네. 역사의 어떤 복원이에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고.
1: 그 백제가 원래 또 다스렸던 그 장소 중에 중국의 요소 지역 뭐 이런
0: 그러니까
1: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그게 이제 다시금 그 대륙으로 진출하는 상태에서
1: 네.
0: 시작이 고유양 때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정착된 상황이 4세기 때, 전성기 때,
1: 근초고왕 때
0: 요소,
1: 요소
0: 그 낭랑 땅, 그 대방 땅 완전히 석권하잖아요.
1: 그게 원래 이제 네. 백제 땅.
0: 네. 그러다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또 계속 네. 영토 확장을 하면서 백제와 부딪힌 상태에서 이축이 되고,
1: 예.
0: 그 관미성이 그래서 함락되고, 뭐 아신왕 진상의 백제왕들이 항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넓었던 대륙의 땅들이 다 축소되는 상태도 이렇게 밀려오다가,
1: 예.
0: 또 5세기 때는 고구려가 남진정전을 통해서 장수왕이 한반도의 중점적인 상황으로 중국의 그 땅은 좀 유보되는 상태로 그래서 유지되다가 6세기에 신라가 반도 내에서 한강까지도 차지하고 결국 쫓기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 대륙의 땅도 잃어버리고 한반도로
1: 네.
0: 축소된 상태에서 결국 무왕 때 증후을 시도한 상태에서 의장 초기까지도 신라의 압박을 가했지만 신라가 나당연합을 결성시키면서 백제를 그나마 멸망시키면서 대륙 백제, 해상 백제였던 그런 백제는 완전히 나라를
1: 네.
0: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1: 아쉽네요.
0: 네, 아쉬운 백제 역사죠.
1: 예. 마무리하면서 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0: 네, 네.
1: 우리 강사님께서는
0: 네.
1: 고구려가 통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백제가 통일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신라 통일하는 게 맞겠다 싶었겠습니까?
0: 네.
1: 만약 그때
0: 그,
1: 당시
0: 그
1: 돌아간다면
0: 가설은 만약이라는 그런 가설을 갖게 되는데
1: 예.
0: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어떤 역사의 변화 속에서
1: 예.
0: 어떤 모르는 어떤 개천적인 상황의 어떤 전개가 역사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 생각해 볼 적에 지금 볼 적에는 고구려는 사실은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먼저 시간에 제가
1: 예.
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광개토왕 때.
1: 예, 광개토왕 때.
0: 다 정복을 하고 그냥 유지만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연방국가로서 유지가 된 건데 그것이 그러면 그냥 통일의 상으로서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로 남아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1: 좋지
0: 이런
1: 않았을까.
0: 아쉬움은 갖게 되죠.
1: 아,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마무리한 상태에서 역사학이라는 그런 관념을 좀 도입을 해서 역사학은
1: 예.
0: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작업이 아니고
1: 예.
0: 없는 것을 지어내는 작업도 아니고 동시에 역사학은 있는 것을 또 감추는 작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작업도 아니고 어떤 틀을 만들어 두고 그 틀에 맞게 끼워 맞추는 작업도 아닐진데 역사학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작업이 역사학인데 지금 백제사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도입하는 이 시간에 백제사의 그 아쉬움을 전하면서 백제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대한 것도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학문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그 백제라는 어떤 엄청난 역사였던 해양 백제, 대륙 백제에 대한 거인을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백제의 거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의 그 백제사를 도입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목을 오늘의 강의의 제목을 백제인에게 보내는 초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1: 백제인에게 네, 보내는
0: 제목을
1: 초대장.
0: 적용해서 오늘의 백제사를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상황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국의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뭐 최근 대륙사관이나 민족의 뿌리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런 역사 관점이 굉장히 넓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진복 강사님께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소손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네. 또 백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굴곡진 역사와 갈림길마다 주체적인 어떤 결단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이뤄내고 민족의 지도를 바꿔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오늘도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기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꿈꾸고 나누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17편 다윗의 기도.
3: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0: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들었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0: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0: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0: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8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1: 맞아요.
2: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1: 마음이 좀 짠합니다.
2: 아, 찡해요. 네. So,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1: yeah.
2: 알아요, 그 기분. 네.
1: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2: 그렇죠.
1: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2: Right.
1: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to make it work.
2: It's hard, but it is doable.
1: Of course.
2: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1: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Yes, to be in a relationship.
2: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2: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1: No.
2: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자, 여기서도 전치사철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0: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작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1: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0: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그렇죠.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1: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0: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1: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0: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그러니까
0: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1: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0: 그렇죠.
1: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0: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1: Like a proverb, for example.
0: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1: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0: 타격을 입었다.
1: Right.
0: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1: Yes.
0: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1: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0: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0: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0: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1: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0: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1: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0: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1: yeah.
0: 하나는 안타까운 거.
1: Yes.
0: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1: You're saying it's sad.
0: 그래서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1: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0: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1: 같은 의미가 되죠.
0: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1: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0: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1: yes.
0: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1: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0: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0: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Mm-hmm.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1: Right. 네.
0: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1: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1: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0: 아, 이게 그 뜻이군요.
1: Yeah.
0: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1: Right.
0: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0: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1: No.
0: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1: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패턴 practice.
0: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이티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1: Spend time apart.
0: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1: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0: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So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0: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0: Do you agree?
1: Yes, I do.
0: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Weren't
1: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0: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1: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0: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Mm-hmm.
1: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 번요.
1: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1: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0: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1: We had some ups and downs.
0: In between.
1: Right.
0: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1: 맞아요.
0: 이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0: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1: 네.
0: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1: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그렇죠. Oh, we made it.
1: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0: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요.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2: 헬스장을 1년
1: 전을
2: 결제해놓고 지금 성장했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1: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란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막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한 분노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된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끔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가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고요. 아, 이때는 조금 그래도 운동도 조금 쉬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몸은 그 부모 자식 관계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꼭 명령하고 몸이 말을 듣는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일단은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뇌가 명령을 하는 하향식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전달하는 상향식 신호도 있고 그런 어떤 몸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굴러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뇌가 명령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그 감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의 움직임으로 뇌를 바꾸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저희가 몸의 감각하면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내장에도 감각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내장감각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고유감각에 대해서가 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내가 팔을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감각들은 정서하고 또 인지 기능, 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꼭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걸로 막 풀고 이런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그런 고유감각의 변화로도 기분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자세로 있을지 어떤 고유감각을 만들어낼지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또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내부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반대로 끼칠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은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 장비로 제일 중요한 거를 삼각대를 말씀드려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누워서 보는 거랑 앉아서 또는 조금 서서라도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같은 얘기를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혈액순환이 되는 정도나 내가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더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끊어놓고 어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지. 헬스장 1년권이 총 금액을 12로 나눠보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제로 1년을 끊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중에 6개월이나 꾸준히 다니더라도 절반밖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게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싼 겁니다. 정말로요. 그 금액 자체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이라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도 가시면 아우 회원님 뭐 1년권이 훨씬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지금 뭐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딱 한 달만 끊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 물에다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봤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결심을 너무 대단하게 하거든요. 5kg를 빼겠다가 아니라 사실 600g도 굉장히 빼기 힘들거든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는 게 2시간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경험이란 게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진짜 1분 철봉에 매달리는 거를 할 것 같아요. 3분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같이 할 거고 10분이 주어진다면 앞에 거 3분 하고 7분 정도 달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하는데 저도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저희 100m 달리기 전력질주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30초 안엔 다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줄넘기가 맞다고 하세요. 자기 10분이라도 줄넘기를 하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굽은 어깨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생활이 저도 뭐 수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그 주변의 근육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철봉 매달리기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등근육이란 게 등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도 모두 디스크 주변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잘 받쳐줬을 때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는 그냥 하고 굽은 어깨, 말린 어깨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반대로 해주기 위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운동은 없다. 막 달리기가 막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의외로 요가가 뭐 스트레칭 이런 쪽은 힘든데 격투기 쪽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싫은데 또 그룹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나기가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고 조금씩 등록하고 그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엔 그게 또 재미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할 때 사실 걷는 것부터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 염려와 공황장애가 오고 또 불면증이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나서 특히나 더 운동하기 어렵다. 내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한 네다섯 번쯤 오실 때마다 좀 그래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300m씩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뜻밖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그 걷는 것도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오히려 달리기가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걸으려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짜증나는 기분은 그대로고 또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달려버렸더니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약을 줄였고 이제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런 공식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데 나도 이걸 너무 나 공식화해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번 자해도 하고 또 막 문도 부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격투기 쪽 같은 걸 하면 뭐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운동은 잘 맞지 않았고, 오히려 격투기 같은 걸 하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관장님 같은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제한된 세팅에서 공격성을 발산을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나 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차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저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이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많은 데서 운동하는 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데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화할 틈도 없이 하는 운동도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 걸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룹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분들이 절대로 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반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실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I는 뭐 사람이 적어야 돼. E는 사람이 많아야 돼. 꼭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IMFP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울증에 가장 많다고 알려진 MBTI 타입이긴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할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사람 좀 만나봐 이러잖아요. 근데 IMFP분들은 이야말로 진짜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사람을 만났다가 상처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INFP는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제 책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출판사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이미 샀으면 그냥 두라 그래. 그 정도로 그냥 움직여라. 표지를 보고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그때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또 너무 우울해진다. 이분들한테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맞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정서, 내 일주일 후의 기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흙탕물이 담긴 컵을 씻어야 할 때 먼저 비눗물을 이제 붓는다고 했을 때 그 비눗물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씻겨내는 과정으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 짠 하고 180도 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운동으로 기분 전환이 확 될 수 있는 거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 매일매일 끌고 가는 문제들, 아침에 눈뜨기만 해도 막 화부터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다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 가지 활동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짠하고 해결된다.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란 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에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생략되어서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0이었으면 운동을 했다가 10이 됐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1이나 2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예 운동할 때 좋은 기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우울증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고 뭘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겪었고 그 터널에서 딱 확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한순간의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그간 노력했던 게 쌓여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쟤 갑자기 좋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맛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 절대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써놓고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의 운명은 굉장히 바위산과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된 것도요. 사실 제가 되게 뭐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된 것도 제가 못나서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옮기자. 내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하는 게 삶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 나쁘고 더 가치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여기서 작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는 움직이면서 성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직장도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괜히 했어. 별로야. 그런 생각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배신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관화가 제가 완전히 아직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기쁘다 이거는 의사는 당연히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왜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의사지? 이렇게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거를 약간 보험처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제가 복싱을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그 스파링을 하는데 1년 넘게 했는데 사실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죠. 그날 이제 저와 경쟁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쟁심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는 게 이렇게 분하고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무너질 정도로 아 되게 내가 나약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기 성찰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심리학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운동도 너무 오래 막 3, 4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듯이 그 심리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걸 파고드는 게 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 때문에 왔구나. 그거를 한 번쯤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막 심리학 쪽 책만 읽고 또 뭐 유튜브도 너무 그런 쪽으로 편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삶에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자꾸 나쁜 기억만 불러오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그걸 너무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물론 애착이론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거는 거기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 과잉의 시대라는 게 너무 그 심리학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 집착을 하면서 조금 그냥 충격적인 일도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사실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인데 그것을 뭐 그냥 무조건 트라우마야. 그리고 약간 용어 인플레가 사실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속상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자존감이 나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조금 그냥 나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해. 사실은 심리학 용어들이 모두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름 붙이기 위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누운 나, 앉은 나, 걷는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내 몸부터 한번 자세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는데도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낮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 자동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이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살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수박이 담기고 초록빛 오이, 제철 과일들이 담깁니다. 달력은 여름의 끝을 말하지만 하지만 여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창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늦여름이지만 쓰르라미 소리는 아직도 이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가 봅니다.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뜨거워지고 괜찮아진 줄 알았던 걱정이 잠들기 전 불쑥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마음을 혼자 들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그런 다정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1938년 겨울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좁은 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공기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의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임시 수용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방 한쪽에 앉아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불안해할 때,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을 때, 내일을 아무도 말해주지 못할 때, 그 침묵을 아이들은 먼저 압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영국에서 한 청년이 프라하에 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 29살의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그는 여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윈터는 프라하의 한 호텔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창한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식탁이 책상이 되었습니다. 종이와 사진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국 조건도 맞춰야 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돌봐줄 가정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했습니다. 기차는 국경을 여러 번 지나야 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도 모든 답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본업을 했고 저녁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받아줄 가정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서류를 채웠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프라하와 영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기차에 태웠습니다. 누군가는 국경을 통과할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낯선 아이가 지낼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두려움이 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써야 할 편지 한 장을 쓰는 일, 한 사람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는 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살피는 일, 그런 조용한 움직임인지도 모릅니다.

1939년 봄부터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프라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외투 단추를 다시 채워주는 손, 목에 걸린 이름표를 바로잡아주는 손, 기차 창문을 향해 오래 흔들리는 손. 부모들은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기차를 타고 독일을 지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역에는 아이들을 맡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들, 처음 듣는 언어들, 처음 들어가는 집,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두려움까지 역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잠들 방을 보여주고 새 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69명의 아이가 영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차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기로 한 마지막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쟁통에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88년 그의 구조기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윈터는 영국 BBC의 한 방송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오래된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콜라스 윈턴에게 생명을 빚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일어나 달라고. 윈턴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프라하역에서 기차를 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휘어진 그들. 윈터는 일어나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종이에 적었던 이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민 손이 얼마나 먼 시간까지 닿을 수 있는지 방청석의 침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어둡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건넨 작은 도움은 미처 보지 못한 미래를 살게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시작에는 한 장의 편지를 쓰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준 평범한 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아주 조금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겁이 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잃고 싶지 않은 일상이 있고,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이미 한번 겪어서 다시 올까 겁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밤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오늘 당장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작은 계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서워도 내디딘 한 걸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여러분의 속마음 한마디,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다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들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자리 하나만 찾으시는 이번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평안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더 좋은 찬양들로 조용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책 안 넘기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아, 이럴 땐 진짜. 혹은 억울할 때 있죠? 아, 이거 법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피해본 거 같은데? 아,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갈등될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자, 모든 문제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언제 어떤 얘기를 꺼내도 똑 부러지게, 똑부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의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매달이나 매주 이렇게 뵈면 좋은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뵈면 저는 이 시간 너무 기다리거든요. 아~ 나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로요. 정말
2: 어느 면에서요?
0: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그 경력도 있고 당당하고 아 이 그 뭐랄까 똑똑함이랄까요?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든 당당한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2: 제가 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희 아니 원래 타고 태어난 성격도 있겠지만 뭐 20년 동안 김변호사랑 저랑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는 그리고 네. 그죠 아이들과도 그런 게 있고
0: 아니, 이런 것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두 분이 만나서 20년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추셨을까? 네,
1: 진짜 네. 운인 거 진짜 그건 우리가
2: 그럼 저희가 좀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좀 성격이 똑부러진 사람들이 내 마음은 착한 것 같아요. 마음은 제가 봐도
1: 허술해요. 마음은 좀 허술해요.
2: 누군가 네. 다 불쌍하고
0: 오 네. 그래요. 마음은 허술하다는 표현이 참 허술한 표현 같은데
2: 허술한 게 뭡니까?
0: 너무 착한 거죠 진짜 그야말로
2: 휴머치라고 천피라고
1: yeah, yeah, yeah.
2: 아 yeah.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검사 생활을 할 때 네. 김 변호사는 그래도 딱 보면 좀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검사 역할 할 사람같이 생겼는데 저는 젊었을 때도 검사한다고 하면은 제 친구들도 네가 검사를 너는 교회 다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꽃만 보는 사람이 무슨 검사를 해 그랬어요.
0: 오, 네.
2: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0: 맞는 말이었어. 맞는 말이었어.
1: 네. 맞는 말이었어.
0: 자, 여기까지가 부드러운 예.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민단속 심해지면서 예.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기 권리를 챙겨라. 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챙겨라. 알고 있어라. 네. 라고 나온단
2: 그렇죠.
0: 말이죠.
2: Know your rights.
0: 네. 우리의 권리가 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1: 이민에 대해서.
2: 왜? 여자로서?
0: 아니 그 이제 단속이 나왔을 때.
2: 아이스가 네. 올 때?
0: 네. 단속을 당했을 때.
2: 오케이. 우선에 김 변호사님 제가 시작할까요?
1: 예.
2: 우선에 아이스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 얘기로는
1: 저도 듣죠. 네. 얘기를 들으니까.
2: 근데 아이스가 오면은 우선에 이름을 묻고 그다음에 그 당신 신분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 이게 좀 힘든 게 딜레마인 게 답을 해도 이제 신분이 없으면은 네. 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네. 답을 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0: 계속 답을 안 해.
2: 근데 만약에 네. 그 질문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0: 네. 진행 중이고
2: 네. 그다음에 신분이 없어도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지금 변호사랑 일을 해 가지고서는 법원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0: 네.
2: 네. 그럴 때는 내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변호사랑 같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뭐라 하지? 변호사를 인발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발브 시켜서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해라. 뭐 네.
1: 그건 검거됐을 때 그때는 네. 그 묵비권에 대한 행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어떤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권리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이
3: 신분이
1: 예, 네, 신분이 합법적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3: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이 나와서 이름대라 뭐 신분 없어 그럼 데려가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 과정 거치도 않고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없었던 권리예요.
3: 네.
1: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왔는데 들킨 건데 거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없어요.
3: 네.
1: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피해가 이제 원래 그런 분들은 요즘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외진 곳에 다니시면 스탑돼서
3: 네.
1: 예, 이거 아이디 달라는 이민국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네. 지금 너무
3: 일상적으로
1: 예, 예 네. 일상으로 되진 않지만 항상 있었어요. 근데
3: 예.
1: 그렇게 될 때는 신분이 없으신 분은 그래서 이제 사시는 게 힘드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3: 네.
1: 영주권자나 영주권은 아직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망명
3: 네.
1: 망명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은 분이에요.
3: 애매하네.
1: 왜냐하면 진행 중인 분이시잖아요.
3: 네.
1: 그러면 내가 신분이 진행 중인 분은 이민국의 스탑이 되게 되면 내가 뭘 만약에 이렇게 뭐 망명 신청서가 들어가고 하면 항상 이렇게 리시트란 게 있어요. 이게 이민국에서 당신 신청 서류 받았습니다 하는 뭐가
3: 네,
1: 항상 날라오거든요.
3: 뭐 이렇게,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신분이 없으니까 혹시 요즘 시국이니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혹시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나. 내가
3: 네.
1: 이게 지금 아이디가 지금 없다. 근데 나 이거 뭐 신청이 돼 있다. 뭐 하든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을 이렇게 끼우면 좋은데
3: 네.
1: 그 사람들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3: 소문났죠.
1: 끼워줘야지 끼어들어가죠. 그렇죠? 안 끼워지는데
3: 네.
1: 어떻게
3: 맞아요.
1: 끼워들게 전화라도 하들 살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신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3: 네.
2: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1: 네. 그러니까 너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시민이야. 왜 이렇게 하는데 그건 prove it 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은 액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근데 원래는요.
1: 안
2: 법적으로 네. 가지고 다녀야지 돼요. 네. 원래는.
3: 네. 영주권도 들고 네.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 네. 원래는 그게 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원래는.
3: 근데 한번 이게 뭐 분실하거나 이러면 재발급하는데 몇 년이
2: 그렇죠.
3: 걸리니까 무서워서 다들 두고 다니죠.
2: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카피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1: 카피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요즘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3: 네.
1: 요즘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3: 네.
1: 위어 아이디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은 그 신분 체크가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면허증 그냥 일반 운전면허증이 아닌
3: 리얼 아이디로
1: 예 그런 네. 걸 들고 다니시면 그게 대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카피 들고 다니시던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들이 그런 거 어드바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에 잡혀가서 데려가서 추방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3: 네.
1: 이론에 대한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2: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전화기로 서 녹화를 해라 녹음을 해라.
3: 네.
2: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증거물이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3: 네.
2: 아이스랑 누가 죽었다. 아이스한테서 죽었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녹음을 해주면은 제일 도움이 되고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김 변호사님 그런 손님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사사건 손님인데
3: 네.
2: 갑자기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네. 막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법으로 형사법 위반했다고 해서 체포가 되면은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 헌법적인 권리가 많아요. 그
3: 네.
2: 과정 자체가 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픈 코트
3: 네.
2: 법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도 받아야 되고
1: 변호사도
2: 어떤
1: 지정이
2: 되는지
3: 네.
2: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형사 사건에 걸리면은 권리가 훨씬 더 많고
1: 이민은 아니에요.
2: 이민법은
1: 네. 좀
2: 그냥 손님으로 있으니까
1: 네. 이민법은 조금 이게 법이 아니라 제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서
3: 네.
1: 이것도 바뀌는 그런
3: 정책이,
1: 예. 네. 정책이 바뀌면서 그 정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루고 나가고 싶은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이민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있냐 따라서 뭐, 여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영주권 주는 말을 위도 하기도 하고 신분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3: 이렇게.
1: 예,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가 그 최고 권리자로 있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책, 이민은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는 법이에요.
3: 네.
1: 법으로 주어진 권리가 있고 하는데 이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3: 네.
2: 근데 한국에도 요즘 제가 궁금한데
3: 네.
2: 요즘에 보니까는 외국 분들이 많이 거기에
3: 맞아요.
2: 이민 가더라고요.
3: 맞습니다.
2: 가서 일도 하고 결혼도 네. 하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길에 걷고 있으면 그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한국은.
3: 네. 이민 그런 분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단속하는 걸 본 적은 없고요.
2: 예. 근데 체크는 해요. 그리고 그런 증 그런
3: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예.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무슨 패스포트나 뭐 그런 거.
3: 그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워낙 많은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찬반 논란이 한참 진행 중인 거죠.
1: 그리고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국 가면 길거리에
2: 외국
1: 진짜 너무 많아서
3: 그렇다,
1: 그렇게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게 그 옆에 동남아시아 다른 분들도 한국 분이라고 비슷한 있고 네. 그리고 얼굴 봐도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2: 근데 맞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을까요 한국에?
3: 많죠.
2: 그래요? 많죠. 여행 왔다가 그냥 거기에서 일하면서
3: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들어왔다가 그냥
1: 인건비가 세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3: 많다고.
1: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듯이 비슷한
2: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3: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하는
1: 나라고
3: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민 단속이 워낙 시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님보다 두 분을 뵈면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하네요. 네,
2: 그리고 뉴욕 도시는요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1: 이민자들 많이 네, 너무 많이 네.
2: 하도 많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는 그럼 저희들이
1: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많은 동양 사람들 중에 누가 불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를 하려 그러면 여기 한번 베이사이드나 플러싱 한번 다녀보십시오.
2: 근데 형사 법원에 뭐 아이스가 와서 기다린다고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3: 네.
2: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1: 저도 보지 못했어요.
2: 그렇죠. 근데 네. 우리 형사법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본 거는 이제 저희 손님들이 보석금을 못 내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아서
3: 네.
2: 집행유예한테 뭐 이렇게 체크인 하러 간다든지 프로베이션한테 아니면은 교도소로 가야 된다. 그때는 거기에서 만약 불법 체류자면은 아이스가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홀드해놓으라고
3: 네.
2: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형사 사건 형벌은 끝냈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변호를 하면서 그런 형벌을 안 받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네. 특별히 원래 네. 그렇지만 요즘엔 특별히.
1: 근데 이제 형사법이 아까 라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3: 네.
1: 형사법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검거대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권리들이 있어요.
3: 네.
1: 신분이랑 상관없이.
3: 상관없고.
1: 불법이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동등합니다.
3: 네.
1: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게 하지 이민국은 신분만 체크하는 사람이다 보니 약간 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3: 네.
1: 그래서 이제 형사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법원 앞에서 뭐 잡히고 이런 건 진짜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그런 일이 있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리아로 너무 많이 하니까
3: 네.
1: 이게 매일 이런 일이 있나 그렇지 않 밖에서 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1: 네, 그렇죠. 네.
2: 타지에 사는 제 친구들은요 저보고 야, 뉴욕 도시 괜찮네요. 그래서 왜 what's the matter 하니까.
1: 위험하다고.
2: 막 길에 걸어 다니면은 막 강도 사건 일어나고. I said no.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몇 가지만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
3: 맞습니다.
2: 메라톤 가면 네. 안 그렇잖아요.
3: 직접 보질 못했지만 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네. 나오고.
1: 맞죠.
3: 사실 뭐
1: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3: 네네,
1: 그 대신 인구도
3: 있고.
1: 워낙 많아서.
2: 하루에 몇 명이
1: 걸어다니는
2: 당하겠지,
1: 말 길거리에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이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1: 워낙 많은데요.
3: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하루에 몇 명 정도를 강도를 당하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2: 그건 그런데 우리가 몇 밀리언이 살았으니까.
1: 네. 얼마나 많은데요.
3: 네. 자, 오늘 이풀기 시간을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이제 준비하신 얘기들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어요.

0: 생활백서.
1: 자,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인 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2: 두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네. 네, 우선에 저는 양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워커스 컴펜세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실 거고, 네. 제가 시작하죠. 그러면
1: 네, 네.
2: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뉴욕 주에는 네. 어떤 거냐, 이게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사시다가 뭐 이민을 왔던지 아니면은 뭐 잠깐 일하러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1: 네.
2: 잠깐 동안.
3: 거주하시는 거.
2: 네, 그렇지. 그냥 이민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거주하러 오셨는데, 일하러 오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뭐 9살, 10살 이렇게 그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엄마, 아빠 따라서 와서 이제 뉴욕에서 열심히 플러싱해서 생활을 하죠.
1: 네.
2: 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예. 네.
2: 안 좋아지는데.
1: 네.
2: 아빠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고, 엄마는 미국에 계속 있고 싶고,
1: 어떡하지?
2: 아이들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싶고 한 명은 한국에 가고 싶고 이런 와. 상황이 없지가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뉴욕에서 아이들을 키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뭐 양육권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이러면은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뉴욕 주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양육권을 이제 신청을 해요. 네. 판사님한테. 그런데 이 가족은 이분들은 한 분은 한국에 가고 싶고 짐 싸서 갈 거고
1: 네.
2: 내일 그다음에 한 분은 뉴욕에 계속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을 또 한 명은 누나는 한국에 가고 동생은 뉴욕에 있을 거고 이러니까는 되게 복잡해졌는데
1: 완전 복잡하네요.
2: 그죠?
1: 네.
2: 그러면은 소송을 갖다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왜냐면 두 분 다 지금 한국 시민이세요. 한국 시민이시고
1: 네.
2: 아이들은 또 한국 시민이고
1: 네.
2: 근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 네.
2: 그럴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어쩔 때는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먼저 가시면 한국에서 이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1: 네.
2: 이민 한국 법은 네. 한국 법은 미국이랑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도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런데 미국에 지금 뉴욕에 계속 계시는 어머님도 어떤 분들은 빨리 퀸즈 법원에 가가지고서는 가정 법원에 가서 우선에 양육권이랑 그다음에 그 아이들 차일드 서포트랑 그다음에 커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양육권.
1: 네.
2: 그거를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네. 아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송 서류를 갖다가
1: 네.
2: 아빠한테 전달을 해요.
1: 네.
2: 근데 엄마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되니까는 그 전달하는 회사를 써서 그래서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은 뉴욕 법으로서는 아빠한테 그 서류가 전달이 돼야지 그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이 그 아빠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 다 한국 시민이지만은
1: 네.
2: 아이들이 뉴욕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뉴욕이랑 커넥션이 있고 여기에서 또 생활을 했으니까는 뉴욕 가정법원은 이 아이들을 어떤 누가 키워야 되고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이게 빨리 아빠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서류를 갖다 아빠한테 전달해야지 돼요. 전달을 네.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이런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는 근데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갔다고 합시다.
1: 네.
2: 서류를 한국에 못 가서 네. 서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셨어요.
1: 네.
2: 뭐 서류를 받아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1: 네.
2: 가서 거기서 양육권 사건을 한국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1: 네.
2: 제가 한국 변호사는 아니 한국 법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1: 네.
2: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는 한국 법은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법원이 그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친자, 뭐,
2: 네, 사실 한국
3: 시민이니까.
2: 틀려. 한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한국 법원 보니까는 뭐 한국 그 부모가 적어도 한 명이 한국 시민이고 아이들이 또 한국 시민이면은 그러면은 그런 네. 한국 법원이 권리가 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 이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딴 변호사니까 제가 와 미국 법원이랑 뉴욕에 있는 법원이랑 너무 틀리다. 왜냐하면 뉴욕 법원은요 시민권을 안 따져요. 네. 당신이 뭐 한국 시민이든지 남미 시민이든지 they don't care. 그냥 아이들이
1: 네.
2: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1: 네.
2: 여기서 최근에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뉴욕 법이 뉴욕 법으로
1: 적용된다
2: 적용이 네. 돼서
1: 네.
2: 뉴욕 법원이 판결을 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려요.
1: 네.
2: 그죠? 저도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빨리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런 상황에서
2: 미국에서 뉴욕에서 네. 소송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나 누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시기 전에
1: 네.
2: 빨리 그 서류를 전달해야지 돼요.
1: 오.
2: 그래서 뉴욕 법원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가 생기고
1: 네.
2: 그다음에 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아니면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서 그런 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1: 뉴욕에서 이 판결을 딱 내려줬는데 남편이 아니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할래 이런 것도 되나요?
0: 그럴 수 양쪽으로 변호를 네. 해야 되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1: 네.
0: 양쪽으로 소송이 들어가는 이혼 소송이 여기서도 시작되고 여기서도 네.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2: 근데 한국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한국 법원은 이걸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 법원은 우선에 이혼 소송 사건은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줘요.
1: 네.
2: 그런데 양육권은 미국 가정법원이 되게 이거는 엄격하게 취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한국 시민이라도 거기에서 나중에 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했다고 해도 우선에 아이들이 여기에
1: 있고
2: 예, 네. 지금 1년 동안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에 살았고 플러싱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고 가정법원이 그 권리를 갖다가 나주진 않을 거예요.
1: 네. 네. 이쪽에서 양육권
2: 네. 나주진 않을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판결이 여기에서도 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날 수도 있겠죠.
1: 네. 일단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2: 네. 시작을 빨리 해서 근데 시작만 해서 아니 빨리 전달.
1: 아, 전달까지. 네.
2: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만약에 이제 플러싱에서 살았기 때문에 퀸즈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어떤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1: 네.
2: 엄마랑 계속 살아야 되고 뭐 아빠랑 방문을 할 수 있고 이런 판결이 임시 판결이에요.
1: 네.
2: 임시 판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갔어요.
1: 네.
2: 할머니 방문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 네. 안 와요. 네.
2: 이럴 때는 이거는 인터내셔널 법, 국제법이라고 해요.
1: 네.
2: 국제법을 어겼다고 이거는 신청할 수 있어요.
1: 아,
2: 그거는
1: 네.
2: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지만.
1: 네.
2: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지 돼요.
1: 네. 그런 케이스를 사실 뭐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을
2: 그래요?
1: 잠깐 데려가서
0: 맞아요.
1: 안 돌려보내줘서 네. 찾으러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0: 근데 네. 양육권 싸움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싸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1: 네. 네. 잠시 후에 네. 살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백서.
1: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718-321-9797번입니다. 맨해튼에 본점이 있고요. 베이사이드에도 있습니다. 맨해튼은 29 웨스트 36 스트리트 402호고요. 그리고 베이사이드는 215-10 노던 블러버드 201호. 111 경찰서 옆 건물입니다. 네. 양육권 소송 관련 사건 살짝 얘기를 좀 했는데, 예.
2: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 퀸즈에 사니까는 이제 퀸즈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서는, 우선에 임시로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빠는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임시, temporary. 네. 그러니까 임시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게 아빠도 다 이제는 받았어요. 그죠? 네. 소송 페이퍼도 받았고 그 임시 명령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와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방문을 하고 이제 가을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빠가 안 와요. 그죠? 아빠가 안 와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둘 다 동의한 그런 계약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
2: 헤이그 컨벤션 트리티라고 나라끼리 네. 나라끼리 이렇게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0: 그 계약서 같은 거, 그 컨벤션 그 트리디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 이제 임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을 보면은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야 되고 뉴욕에 있어야 되고 엄마 밑에서 이제 커야 되니까 임시로.
1: 네.
0: 그런데 아빠가 데려가서 안 와요. 그럼 이럴 때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뭐를 도와주냐? 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를 도와줘야지 돼요.
1: 네.
0: 왜냐면 이거는 납치한 거랑 이제 비슷해, 그렇게 네. 취급을 받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벌써 엄마가 받아놓은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 이 나라의 법을, 법 안에서 권리가 있으니까는
1: 네.
0: 한국도 그거를 리스펙트를 해줘야지 돼요.
1: 네. 한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국에서 예, 있다가 미국으로 그렇죠. 데리고 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2: 네.
0: 그럼 미국이 또 그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을 네. 또 도와줘야 되고.
1: 네.
0: 왜냐 아빠가 또 한국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었으니까는.
2: 판결이.
0: 아이들이 사는, 네. 아이들이 한국에 살았다고 하면은.
1: 네.
0: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국제법으로서 막 싸우는 거죠.
1: 네. 일단은 이제 퀸즈나 뭐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혼 문제를 겪게 되면 뉴욕이나 여기서 이제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어떤 판결을 받고 상대한테 전달하는 게 서류
0: 네.
1: 전달.
0: 그 판결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1: 네.
0: 우선에 소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건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사건 빨리 법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꼭 그 상대방한테 정식적으로
1: 전달.
0: 법을 예. 따라서 정식적으로 전달을 빨리 해야죠. 입니다.
1: 네, 여기까지.
0: 예.
1: 네. 자, 참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사람들이 사는 데다 보니까 그렇죠.
0: 네.
1: 아이들도 있고 이혼들도 있고 양육 케이스도 있고 양쪽에서 요즘은 또 이게 듀얼 시티즌십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쪽도 시민이고 저쪽도 시민 양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 법이 굉장히 나라가 아니라 이 인터체인지 되고 인터크로스 컨트리 되는 이게 적용되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네.
1: 예.
2: 자,
1: 그것도 그렇습니다.
2: 어떤,
1: 여기에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이게 얘기하려던 토픽이 아니었는데
2: 네.
1: 이 한국 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미국에 살기 싫어서
2: 네.
1: 한국으로 가서 리타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많잖아요.
2: 많게
1: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재산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2: 근데 네.
1: 미국 시민이었는데 거기 가서 사시면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기 아파트도 사고 사니까
2: 네네
1: 예 뭐 딴 것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아 나는 시민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 네.
1: 한국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국에는 상속법이 세지 않습니까
2: 네
1: 세금이 워낙
2: 세고.
1: 다 책정이 되고 세금이 네. 세다 보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탁해서 거기 사시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는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일단 와이프한테 가요. 그렇죠? 집도 이제 와이프한테 어떤 것들은 곧장 와이프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2: 네.
1: 집 같은 거, 특히 집. 뭐 나머지는 상속에 대한 거는 뭐 한국도 비슷하지만 뭐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나누는 그런
2: 몇 대 몇
1: 네, 네, 그렇지만.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갑니다.
2: 네.
1: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남편 이름으로 소유되어 있는 게 와이프한테 넘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고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가면 또 세금을
2: 내야 되고.
1: 근데 이제 미국 시민 이거는 이제 시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세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한 생활이 길어 얼만큼이었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리타일하실 생각을 하시면 꼭 그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0: 네.
1: 의도하지 않고
2: 네.
1: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0: 근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상속법을 따라서
1: 한국에,
0: 처리가 된다고
1: 예,
0: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재산
1: 그것도 약간 애매해지기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2: 네.
1: 예,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시민이 아무리 한국 이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도 이 시민에 따라서 한국은 책정을 하지 않아요, 세금을.
0: 이런
1: 이게 거기서 거주, 레지던시 때문에 이 세금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살았냐,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 하는 거지 시민이냐 아니냐로 심플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더라도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소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물건 정리할 때는 한국에 대한 상속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 아예 거기서 평생 살 거다 하면 생각을 하시고
2: 네.
1: 그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2: 네.
1: 그냥 가셔서 되는 게
0: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도.
1: 네. 미국에 살아도.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자녀분들이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이고 그 한국 법이 생각하는 residency requirement, 이제 거주에 대한 게 미트되게 되면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0: 한번 상속에. 상담을 받고 한국에 네.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상속 받는 사람도 외국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속세가 있어서 세금을 혜택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무슨 조금만 퍼센티지에 대한 해금 이게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든지 이렇게 있는데 외국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자식들이 외국일 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 와이프도 만약에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셔야죠.
0: 근데 이런 건 있나요,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데.
2: 네.
0: 근데 우리 한국이, 네. 우리나라 한국이,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아직도 한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2: 네.
0: 근데 우리 한국이.
2: 네.
0: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2: 네. 인구가 줄고.
0: 그죠.
2: 네.
0: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같이. 제가 그렇죠. 미국 시민이지만은 그래도 Korean American이잖아요.
2: 네네.
0: 저는 한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태어났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받고 거기에 좀 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한국 나라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0: 요즘에 그런 일이.
1: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나라 정부는 돈을 어떻게 봅니까?
0: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이민도 오고
2: 네.
0: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재산을 갖다가 오은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네. 사람이 오히려 제가 원하면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Korean American 걔네들한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2: 네.
0: 제가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서
2: 재외동포청에서 비슷하게 이제 한국으로 예. 완전히 돌아와 정착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0: 있어요,
2: 알고
0: 요즘에?
2: 있는데 네. 이 여기서 대신 싹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1: 여기 그렇게 되면 다시 한국 시민권
0: 받을 수 있다고요?
1: 65이 넘어가는 분은 네. 한국으로 다시 가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시리즌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살 수 있게끔 한국에서 허가를 주는 걸로.
2: 65세 이상이 되면 두 네.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선택적으로. 나 한국 국적도 가지려면 이렇게.
0: 둘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걸 허락을 할까?
1: 그럼 미국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고.
0: 미국은 시리즌십.
1: 레코넌스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시민권 따시는 거 유심.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속세는
2: 재산이죠.
1: 상관이 없이 네. 다 모든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0: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을
1: 미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도 상속세가 여기에 영주권자도 시민권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상속에 right. 대한 게 되듯이 한국도 거주. 그러니까 꼭 네. 시리즌십에 시민권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상속세가 됐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든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진짜 재벌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밑에 있는 분들 다 내야 되는 거 같아요.
0: 근데 제가 한국 정부면은
2: 네.
0: 잘 들으세요 한국 정부. 제가 한국 정부라면은 그 나라를 그래도 좀 살리려면은
2: 네.
0: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그쵸.
0: 할머니한테서 뭐 이렇게 내려왔고 거? 그러니까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주고 싶다.
2: 네.
0: 근데 나는 Korean American이다.
2: 네.
0: 그러면은 내가 좀 쉽게 받아서 그거를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좋죠.
0: 그 나라를 살리는데 좀 한 방법인 거예요.
1: 받는 분들은 다
2: 받는
1: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네.
0: 아니 왜냐면 나는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도 알고 그래도 코리안 그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2: 네.
0: 잘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부.
2: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쪽으로 확 기울기는 했는데
1: 네. 현재로서는 네. 일 될 그렇죠. 일이 아닙니다.
2: 네. 네.
0: 근데 좀...
1: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의도가 없이.
2: 네.
1: 아니, 그러면은 근데... 내야 되는 세금은 진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항상 그걸 찾고 갖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0: 그쵸.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 집을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네.
0: 한국에 집이 있는데 대구에 네. 집이 있는데
2: 네.
0: 이제 그 집을 저희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다 뉴욕에 살아요.
2: 네.
0: 뉴욕에 미국 시민이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2: 거의 뭐 세금으로
0: 네.
2: 거의 반 가까이 내야 되고.
0: 네. 그래서 안 받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네.
1: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
0: 그러면은
1: 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도 미리 내야지 되고 또 받으시면서 또 이슈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이 되더라도 조금 되더라도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하시죠. 근데 이게 타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세금이 크면 그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 이슈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크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지 그 재산을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팔아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크면은 이것도 네. 내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이거 못 내잖아요.
0: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1: 그럼 팔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
1: 아직까지.
0: 어떻게 되지? 그럼 어디가요?
2: 그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1: 만들어서 빌려서 내지 않으면 정부에다가 넘기는 거죠.
0: 바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럼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하지?
2: 그건 모르겠어요.
0: 듣고 있습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리타이어 하겠다 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가시기 전에 재산 부분의 상속 문제
1: 네,
2: 잘
1: 상속에
2: 짚어보셔야
1: 대해서는 알아보셔야지 되고 거기에 사시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2: 네.
1: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거기서 일을 하실 거 아니니까 이게 상속세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세금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의논하시고 여기에 있는 걸 싹 다 이제 이게 한국에 나중에 살 생각을 하시고 미리 뭘 사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2: 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미국에서는 아, 내 와이프니까 와이프한테 가겠지. 근데 와이프한테 가는 것도 이제 한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0: 내야 된다.
1: 네. 상속세를
0: 그러면
1: 내야 되기
0: 그
1: 때문에
0: 있는 와이프가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1: 받을
0: 그
1: 수가 없어요.
0: 남편 이름으로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도 못 받는다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1: 예.
0: 와. 아니 뭐 이름을 갖다 같이 넣어놓으면 미국은 같이 넣어놓으면
1: 같이 공동명의라 그래도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0: 또 세금을 내야 되고
1: 남 무조건 이게 누가 남편이고 이게 릴레이션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만약에 위원장이 없으면
0: 근데 집 이름 그 집 문서에다가
1: 그렇죠.
0: 허스밴드 앤 와이프 이름
1: 그러니까
0: 넣어놓으면
1: 미국에는 이제 집이
0: 자동적인
1: 집에 대한 그 밸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는 집 아니에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0: 아니, 난 이게 좀 안 믿어져서 그래요.
1: 근데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는. 사는 요 집이 하나뿐이고 미국에서는 이 집에 내가 살게 되면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름이 두 개 있으면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가지 않습니다. 집만.
2: 부인한테. 예.
1: 부인한테만 100% 가요. 나머지 재산은 부인도 자식이랑 나눠서 가지셔야 되는데 집만. 근데 한국은 집이고 뭐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속이 될
0: 갈 때는 무조건
1: 그 상속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거기 한국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와이프고 와이프한테서 자식한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혜택도 뭐고
0: 아니
1: 있다고
0: 근데
1: 하는
0: 제일
1: 내기는 내야지
0: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허스밴드랑 와이프가 한국에서 집에 네. 같이 사는데 집 문서에 허스밴드 와이프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0: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그 살고 있던 집에 계속 그 와이프가 살 수는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그러면 그래도 허스밴드에 대한 50%에 대한
2: 상속세는
0: 거기에 내야. 대한 상속 세금을 내야지.
2: 그럼요.
0: 와, 네. 그게 저는
1: 내야지 됩니다.
0: Make sense가 안 돼. 왜냐하면
2: 네, 납득이 안 돼.
0: 네. 네, 그러면은 와이프가 못 내면은 어떻게 해요?
1: 못 내진 않죠.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 집이 있기 때문에
0: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1: 그럼
0: 뭐
1: 어떻게
0: 세금을
1: 하든지,
0: 내야
1: 어떻게 하든지 내야지 돼요.
0: 오케이. 근데 뉴욕이랑 틀려요. 뉴욕은 집을 사면 보통 남편이랑 와이프가 이름을 둘 다 넣어놓잖아요. 거의 다 같이 문서에.
2: 네.
0: 그럴 때는 남편이 먼저 갑자기 죽게 되면은
2: 그냥 자동
0: 와이프 집이에요.
1: 네.
0: 와이프 집이죠.
1: 네. 네. 네. 자동적으로
2: 사실 납득은 되는데
1: 네.
2: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0: 오케이 그냥 큰 차이네요.
1: 네. 네. 네.
0: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혹시나 모르니까 그 네. 세금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2: 그렇죠. 만약에 한국으로 가서 살 생각이 있다 아니면 한국의 재산이
1: 알아보시고.
2: 상속 문제를 꼭
1: 네, 알아보시고
0: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1: 알아보시고 맞아요.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세금이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2: 네. 네. 자, 어느새 이래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네. 관련해서도 말씀을
1: 하려고 했었는데
0: 아니, 이것도 비즈니스지 뭐. 보통은 세금, 집, 상속 뭐 이런 거
2: 한국 방송 비즈니스. 보면 잠시 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어.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아. 빼가지고 라디오는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0: 그럼 그 비결을 네. 솔루션을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고요. 이렇게
2: 자, 아, 또 한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라인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했고요. 맨해튼 베이사이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718-321-9797번. 오늘 말씀 나눈 건 정말 세 발의 피고요.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아, 그죠. 저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항상 막 설레고, 들뜨고, 아, 재밌고. 아,
0: 그렇게 항상...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즐겁고.
2: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오늘 네, 보내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T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EBT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1: 맞아요.
2: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1: 마음이 좀 짠합니다.
2: 아, 찡해요. 네. So,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1: yeah.
2: 알아요, 그 기분. 네.
1: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2: 그렇죠.
1: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2: Right.
1: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to make it work.
2: It's hard, but it is doable.
1: Of course.
2: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1: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Yes, to be in a relationship.
2: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2: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1: No.
2: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자, 여기서도 전치사철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1: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2: Okay. 문에서 문까지인데 그렇죠.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3: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2: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3: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3: Yeah.
2: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3: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2: 그렇죠.
3: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3: Like a proverb, for example.
2: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3: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2: 타격을 입었다요.
3: Right.
2: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3: Yes.
2: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3: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3: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2: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3: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3: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3: yeah.
2: 하나는 안타까운 거.
3: Yes.
2: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3: You're saying it's sad.
2: 그래서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3: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3: 같은 의미가 되죠.
2: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3: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2: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3: yes.
2: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3: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2: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3: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Mm-hmm.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3: Right. 네.
2: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3: It's easier said than done, mm-hmm.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3: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2: 아, 이게 그 뜻이군요.
3: Yeah.
2: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mm-hmm. 내가 너 챙길게.
3: Right.
2: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3: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Mm-hmm. Yeah.
2: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No.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3: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패턴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3: Spend time apart.
2: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3: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2: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So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3: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2: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Mm-hmm.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3: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2: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3: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2: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3: Faith in him.
2: Faith in him.
3: Faith in him.
2: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3: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2: Do you agree?
3: Yes, I do.
2: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4: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1: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4: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4: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Mm-hmm.
3: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3: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Mm-hmm.
3: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3: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3: We had some ups and downs.
2: In between.
3: Right.
2: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3: 맞아요.
2: 이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3: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2: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다는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3: 네.
2: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그렇죠. Oh, we made it.
3: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2: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에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3: We'll see you next time.
2: Bye.
3: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구독자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한다. 구사부일체의 마음으로 1화부터 지금까지 초심 그대로 함께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현직 영화배우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원래 군사부일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영화의 역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두사부일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재밌긴 했어, 그 영화.
2: 아, 전 재밌어, 진짜요. 아.
1: 그때가 그런 약간 조폭 코미디물이 많았고요.
2: 맞습니다, 뭐, 예, 예.
1: 오늘 썬문답은 하늘같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영국은 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나요?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구사부일체 구독자가 해달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럼요. 네. 네,
1: 분부하신 대로 썬킴표 총정리.

0: 그렇죠.
1: 네,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국이고. 예.
0: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네. 북아일랜드는 영연방, 영국 그렇죠. 소속이고요. 예. 왜 쪼개졌을까? 놀랍게도 다 민족들도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0: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서.
1: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묶이게 되었는지 연합 과정을 좀 개괄 느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저번에 이제 바이킹의 역사 때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할까요?
0: 아,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서 켈트족이 건너갑니다.
1: 켈트족이.
0: 켈트족이요. 켈트족의 기원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독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죠.
1: 네.
0: 약간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켈트족이 정착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원래 있던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켈트족의 세상이 됩니다.
1: 아, 저기 이제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한 거죠.
0: 브리튼 섬에 정착이 예.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켈트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하 기원전 55년에 영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발생을
1: 해요. 뭐죠? 왜요?
0: 카이사르가
1: 예.
0: 갈리아 지방이라고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1: 예.
0: 카이사르가요. 예. 시저가요. 예. 야야 바다 건너 있는 저기 뭐냐 브리튼 섬이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간 좀 볼까 해서 건너갔는데 네. 의외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해봤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군인데
1: 예.
0: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접수할 만하네 해가지고 기원전 55년부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1: 예예예.
0: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템즈강에 있는 습지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1: 네.
0: 거기를 론디니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0: 현재 런던이에요.
1: 아, 론디니움이 아, 런던이에요?
0: 습지의 요새란 뜻이거든요.
1: 어허허.
0: 하여간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1: 네.
0: 원래 있던 켈트족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가겠죠.
1: 그렇죠. 예.
0: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켈트족을 밀어버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버립니다.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웨일스가 되고 북쪽으로 밀려온 나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거든요.
1: 아하. 약간 좀 구분이 생기네요, 이제. 예.
0: 아, 일단 로마가 예. 지배를 한 400년 동안 해요.
1: 예, 예, 예, 예.
0: 그 말은 뭐냐면,
1: 예.
0: 일단 잉글랜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잉글랜드도 켈트족이 있겠죠.
1: 있겠죠, 당연히.
0: 위로 안 밀려 올라간.
1: 네.
0: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로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렇겠죠.
0: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래에 있는 켈트족은요?
1: 400년이면 당연히 동화되죠. 예.
0: 북쪽으로 올라간 켈트족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1: 오, 예.
0: 원래 뿌리는 같았지만.
1: 그렇겠죠. 예.
0: 그런데 서기 5세기경.
1: 5세기.
0: 세계사의 대격변이 발생을 해요.
1: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아싸라, 아르다, 하이, 브라브라브라브라!
1: 누구야?
0: 아르라! 훈!
1: 훈족이 침공을 합니까?
0: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예.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1: 네.
0: 하여간 동쪽에서부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예. 야만족이죠.
1: 네.
0: 이 어마무시한 야만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거든요.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게르만족도 자기보다 더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혼족이요.
1: 그렇지.
0: 그래서 밀려 내려와 게르만족이.
1: 예, 예.
0: 로마도 야 내려오지 말라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아, 게르만족이 몰려오니까.
1: 그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구나.
0: 대이동이죠.
1: 아,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격변 하에
1: 네.
0: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야 우리 이사간단다. 야 같이 가자.
1: 아 철수.
0: 로마군 철수.
1: 다시 유럽 대륙으로.
0: 유럽 대륙 철수.
1: 그럼 거기는 이제 없네요. 로마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는?
0: 일단 무주공산이
1: 예.
0: 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때 유럽 대륙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게르만족의 일파 중 두 파가 있었습니다.
1: 누굽니까?
0: 앵글로족, 그다음에 색슨족.
1: 앵글로색슨이 하나가 아니구나.
0: 원래 두 개구나. 범 게르만족, 야만족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야, 지금 로마 애들이 이제 브리튼 섬에서 방 뺐단다야. 거기 가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 야, 우리 한번 털까? 하면서 로마가 빠진 무주공산에 앵글로족과 색슨족이 들어와 버립니다.
1: 빈지털이를 했다.
0: 빈지털을 해요.
1: 예.
0: 앵글로족도 나라를 만들고,
1: 네.
0: 색슨족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총 7개 왕국이에요.
1: 아, 그래, 기억난다. 예.
0: 이른바 영국의 앵글로 색슨 7왕국 시대가
1: 있죠. 맞아, 맞아. 예.
0: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른 바이킹족, 게르만족, 대인족이라고.
1: 그러니까 대인족, 덴마크에.
0: 덴마크에서.
1: 대인족.
0: 거기서 건너오면서 대학살을 그걸 벌여요.
1: 예, 예, 예.
0: 그때부터 바이킹 이제 그 이른바 잉글랜드 대침공이라는
1: 아, 예.
0: 그때 거의 이제 칠 왕국이 다 망할 뻔해요. 네. 칠 왕국이 다 망할 뻔했는데.

0: 웨섹스, 일곱 개의 왕조 가운데서 어. 웨섹스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라는
1: 아,
0: 왕이
1: 그래, 그래. 네.
0: 결국에는 이 바이킹족의 공격을 막아내요.
1: 네, 네.
0: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세운 일곱 개 왕국이 망할 뻔했는데 네.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 선 긋고 요쪽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의 동쪽 지방이거든요. 네. 여기는 데인족들이 사시고 나머지 서쪽 서남부 지역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1: 서남부 쪽을. 예.
0: 그러면서 웨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1: 어허.
0: 이것이 앵글로색슨이 만든 나라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가 돼요.
1: 잉글리시도 거기서 나오고.
0: 잉글리시. 그래서 저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대왕 더 그레이트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영국의 뿌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는 잉글리시를 통합한 왕이다.
1: 안 그러면 이제 바이킹 땅 다 될 뻔했어요. 그렇죠.
0: 그렇죠. 안 그러면 예, 예. 지금 우리 덴마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
0: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대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라는 정체성과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1: 아, 예. 1066년은 왜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0: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앵글로 색슨 왕조예요.
1: 네, 그렇죠. 예.
0: 쭉 이제 알프레드 대왕부터 이어지니까.
1: 예, 예.
0: 요때 요것도 바이킹 역사에서 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이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바이킹인데요.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맞다.
0: 알았다. 너희들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 땅 해. 감사합니다. 메시 복금.
1: 네.
0: 해서 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바이킹 왕조가 생겨요.
1: 그래서 노르만족의 세운 노르망디가 된 거죠.
0: 그렇죠.
1: 네, 알려주셨죠 그때.
0: 거기에 이제 기욤.
1: 기욤?
0: 물론 제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1: 예, 귀여우시죠. 예.
0: 자, 기욤이고 네.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이고.
1: 아, 기욤이 윌리엄이야. 예예예. 예, 예.
0: 윌리엄이 마침 그때 이제 앵글로색슨 왕조 때 그 네, 네.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윌리엄이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 어떤?
0: 그 지금 왕이 계승이 복잡했던 그런 앵글로색슨 왕조의 잉글랜드에게 만약에 왕이 안정해지면은 내가 그쪽 가서 왕을 하겠다.
1: 아, 약속을 했어.
0: 밀약을 해요.
1: 밀약을.
0: 왜냐면 예. 그 먼 반계에 또 앵글로색슨이 있었어요.
1: 예, 예.
0: 윌리엄이요.
1: 예.
0: 근데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1: 아, 네.
0: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1: 예.
0: 보통 그래. 야, 왜 약속 안 지켜? 난 약속 내가 왕위를 받을 약속을 했으니까 있어. 내가 치겠다.
1: 예.
0: 아무리 예. 내가 뭐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1606년이면은 네. 교황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1: 아, 교황. 예.
0: 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촌.
1: 중요하죠.
0: 명분.
1: 예.
0: 가장 큰 명분은 교황의 지지거든요.
1: 예.
0: 이때 윌리엄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 잉글랜드가 너무 멀어요.
1: 멀죠. 예.
0: 보니까 교황이 딴지를 걸어.
1: 뭐라고요?
0: 우린 독재적인 무슨 종교 시스템, 그러니까 가톨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지만 네. 교황 간섭을 안 받겠다. 섬나라인데 넘어와 봐라.
1: 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교황이 좀 싫어했구나.
0: 교황이 굉장히 너 딱 기다려 했는데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잉글랜드를 치려고 한다. 교황께서는 지지해 주시겠냐? 나는 너를 지지한다. 명분 잡았다.
1: 그렇지, 땡큐죠.
0: 땡큐죠.
1: 예.
0: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건너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박살을 내버리고 헤이스팅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1: 예.
0: 지금도 영국 헤이스팅 가면요.
1: 네.
0: 영국의 역사를 바꾼 장소라고 거기 표지석이 있거든요.
1: 예.
0: 그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하면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1: 맞아 맞아.
0: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앵글로색슨 왕조는 거기서 끝나요. 지금부터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색이 확 생겨버리고.
0: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에서 고급 표현.
1: 맞아, 맞아.
0: 그 다음 일반 표현.
1: Beef cow.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0: 다 네. 그때 정착이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래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세력 확장에 나선 곳은 바로 웨일스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야기는 사실 잡지사에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웨일스도 그러면 독자적인 좀 왕국을 세워둔 상태였나요?
0: 굉장히 독자적인 왕국이라기보다 소왕국들, 소왕국. 자잘한 왕국들이 많았어요.
1: 네.
0: 웨일스가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웨일스를 잉글랜드가 접수한 거는 헨리 2세 때였습니다. 1171년이에요.
1: 1171년.
0: 헨리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왕이었어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일단 노르만 왕조가 이제 건너왔긴 건너왔지만 네. 와, 지금처럼 확고한 왕국은 아니었거든요.
1: 네.
0: 수많은 뭐 영주들과 귀족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1: 예.
0: 이들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웨일스 너희들 영주하라고 하면서 감시도 좀 할 겸 해서 귀족들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1: 네.
0: 근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네.
1: 아, 왕노릇을 해. 예.
0: 이게 안 되겠다. 그럼 쟤네들이 현재 웨일스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노르만 왕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 네.
0: 일단 1차 침공을 하고 확실하게 이 웨일스가
1: 네.
0: 이제 그 잉글랜드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으로 넘어간 거는
1: 네.
0: 정복왕 파괴의 대왕이라고 했던 에드워드 1세가 있어요.
1: 아, 파괴의 대왕입니까? 에드워드 1세.
0: 파괴의 대왕이라고 에드워드 1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예. 스코틀랜드를 다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웨일스까지는 합병을 해요.
1: 웨일스는 성공하고 예.
0: 스코틀랜드는 합병을 실패합니다.
1: 아.
0: 그리고 나중에 헨리 8세 있죠. 네. 결혼 6번 하실 분.
1: 어, 그렇죠. 예.
0: 아휴. 이 헨리 8세가 1543년경에
1: 네.
0: 공식적으로 웨일스를 병합을 합니다.
1: 아, 그때.
0: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해요.
1: 네.
0: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는 1707년, 1801년에 각각 그 잉글랜드랑 합병을 하거든요. 어, 국가 대
1: 예.
0: 국가로.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언잭 있죠.
1: 네.
0: 영국 국기를 보면 세 나라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1: 아, 예. 예. 자,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유나이티드 킹덤의 한 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지훈 박사님이 나와서 좀 풀어주셨는데.
0: 뭐라고 했어요?
1: 또 선생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좀 압축해서.
0: 분명히 또 에드워드 1세 얘기했죠.
1: 했죠, 했죠. 예. 했죠.
0: 자. 예. 스코틀랜드가 어떤 로마의 침공도 막아낸 사람들이잖아요.
1: 맞죠, 맞죠, 맞죠.
0: 대로마 제국을요.
1: 예.
0: 와라. 들어와! 들어와! 에드워드 1세가 뭘 하냐면. 네. 레빅 항구라고 있어요.
1: 어, 그게 뭡니까?
0: 아,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아, 예, 예, 예.
0: 레빅.
1: 네.
0: 그러니까 당시에 스코틀랜드, 물론 수도는 에든버러지만
1: 예.
0: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경제 수도였거든요.
1: 네.
0: 레빅 이용.
1: 네.
0: 저기부터 치자.
1: 어.
0: 치고 올라가자.
1: 네.
0: 에드워드 1세가 포위를 해요.
1: 예.
0: 아, 나와라. 항복해라. 사흘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1: 어허.
0: 레빅 시민들이요.
1: 네.
0: 나오겠나요?
1: 안 나오죠.
0: 우리가 누구냐? 도전적인... 로마와 싸워서 이긴
1: 켈트족 아닙니까?
0: 켈트족이다.
1: 예예예. 예, 예.
0: 덤벼.
1: 예.
0: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죠.
1: 네.
0: 죽여. 지금 아직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1: 아...
0: 진짜로 교회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죽이고
1: 아...
0: 살려달라고. 당시에 레빅 인구가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거의 모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1: 학살을 했네. 학살.
0: 대학살이었어요. 왜냐? 앞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거니까 스코틀랜드. 네. 봐라. 나한테 덤비면 이 꼴 난다.
1: 어허.
0: 경고성이었어요.
1: 아, 그럼 좀 아무리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겁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0: 겁이 난리가 없겠죠.
1: 아, 난리가 없군요.
0: 야, 복수다. 저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1: 아, 그때입니까?
0: 윌리엄 월리스잖아요. 아, 저,
1: 예, 예,
0: 저 양반이요.
1: 예, 예, 예.
0: 멜 깁슨 형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멜 형.
0: 멜 형이요. 저때 이제 그 윌리엄 월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복수하자. 치고 싸우자.
1: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양반은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1: 윌리엄 월리스가요?
0: 윌리엄 월리스가 잡힌 다음에 런던으로 끌려가요.
1: 네.
0: 끌려간 다음에 최대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1: 예.
0: 에드워드 1세가요.
1: 예.
0: 참수하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시를 해요.
1: 아, 전시까지 해.
0: 그래서 이른바 죽인 다음에도 고문을 했다고 해요.
1: 아.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프리덤 하고 끝나버리죠.
1: 그렇죠. 예.
0: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왜? 아. 제2의 윌리엄 월리스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1: 본보기로.
0: 본보기로.
1: 거죠. 예.
0: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아까
1: 오히려,
0: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0: 겁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켈트족이 아니냐.
1: 아, 대단한 민족이야.
0: 싸우자.
1: 예, 예.
0: 윌리엄 월리스 복수를 하자.
1: 예.
0: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 결론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예, 예. 말씀하시면.
0: 에드워드 1세가
1: 예, 예,
0: 스코틀랜드
1: 예.
0: 정복을 실패해요.
1: 에드워드 1세가 실패해요.
0: 그래서 독립전쟁의 성공을 해냅니다.
1: 아, 스코틀랜드가 버텼어요. 예.
0: 그래서 이때 네. 에드워드 1세의 침공 실패가 네.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이다. 아,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 그렇게 버틴 나라인데 어떻게 나중에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랑?
0: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1: 뭐예요?
0: 결혼이죠.
1: 타이밍 좋았다. 이게. 들어온 호흡이 좋았어요.
0: 예. 아, 딱 좋았지 이게. 아, 네.
1: 결혼이 더 위험했다.
0: 결혼이 딱 위험했다.
1: 무슨 말이죠 그게?
0: 헨리 8세 결혼 6번 하셨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1: 네.
0: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에는 집권을 해요.
1: 네.
0: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1: 안 했죠.
0: 그래서 Virgin Queen, 처녀 여왕이라고 하고 이 처녀 여왕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1: 버지니아.
0: 버지니아,
1: 네.
0: 그렇죠.
1: 네.
0: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잖아요.
1: 후사가 없죠.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1: 네.
0: 뭐 이건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6세가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조지 1세가 됐다.
1: 아,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게 된 두 나라를. 그
0: 동군 연합이라고, 동군이 같은 군주 연합이라고.
1: 네.
0: 한 나라는 아니라 한 군주가 두 개를 통치하는
1: 그렇죠.
0: 동군 연합이라고 하는데
1: 예.
0: 왜 그랬을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요.
1: 네.
0: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 알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 없었죠.
0: 아, 오늘 내일. 당연히 분명히 여왕이 죽으면은 이거 대혼란, 정치 혼란이
1: 그렇죠.
0: 빠질 것이다. 잉글랜드. 이거를 수습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1: 누구죠?
0: 로버트 세실.
1: 아, 세실?
0: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1: 예, 예.
0: 거의 뭐 재상급이었는데 네. 로버트 세실이 딱 봤을 때 여왕이 죽으면은 정말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1: 네.
0: 하시면서 스코틀랜드의 왕 조지 6세에게
1: 네.
0: 연락을 해요.
1: 예.
0: 만약에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1: 네.
0: 정치적 혼란이 터지기 전에
1: 네.
0: 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접수해줄 수가 있냐? 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요.
1: 스코틀랜드의 왕한테?
0: 스코틀랜드 왕한테 로버트 세실이 서신을 보냅니다.
1: 스코틀랜드 왕이 조지 6세입니까? 제임스 6세.
0: 아, 제임스
1: 6세죠. 6세죠.
0: 너무 예. 많이 타보니까.
1: 네, 제임스 6세.
0: 제임스 예. 6세한테 네. 그 편지를 보내요.
1: 예.
0: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네. 제임스 6세가 넘어와가지고 네. 같이 통합을 좀 해달라. 제임스 6세는 오케이를 해요.
1: 네.
0: 왜 했을까?
1: 왜냐면 더 많이 자기가 관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동군 연합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0: 아직 한 나라
1: 된 건 언제예요? 네.
0: 1707년에 네. 스코틀랜드에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나라를요. 잉글랜드에.
1: 돈 때문에.
0: 이게 스코틀랜드의 흑역사예요.
1: 아, 파나마 운하. 파나마의 스코틀랜드가 운하를 팔려다가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실패해서.
0: 왜 팔려고 했을까요? 파나마에다 운하를?
1: 왜죠?
0: 그때가 스코틀랜드도요.
1: 예.
0: 그때쯤이 되면 슬슬 잉글랜드의 약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배를 마다하진 않았어요.
1: 네.
0: 돈 때문에. 이때쯤이면 슬슬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영국이
1: 네.
0: 대영제국의 발판을 닦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뭐 대영제국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 스코틀랜드도 굳이 뭐 우리가 독립할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대영제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데 게다가 요때 슬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등이
1: 그렇죠.
0: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1: 재미를 보고 있었고
0: 야, 우리 네. 스코틀랜드도 그럼 왜 식민지 좀 우리가 한번 건설해보자.
1: 그래, 맞아.
0: 그럼 어디가 하냐? 그 우리 지리 공부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기 지금 나중에 파나마 운하가 뚫리는 거기 지역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1: 거기 물길을 만들자.
0: 거기 물길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면 우리 대박이야.
1: 아, 예.
0: 실패하죠.
1: 네, 투자 실패한 거죠.
0: 그래서 망해요.
1: 예.
0: 그때 영국이 손 내밀죠. 너희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1707년에 한 나라가 되자.
1: 아.
0: 그때부터 The Great Britain,
1: 아,
0: 스코틀랜드가 한 그래, 나라가 됩니다.
1: 맞아. 스코틀랜드 역사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0: 어디
1: 북아일랜드 얘기해봐야지. 북아일랜드.
0: 아, 아일랜드요?
1: 에? 북아일랜드.
0: 아일랜드 짧게 말씀드리면은 헨리 2세 때부터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 네.
0: 정확하게는 여기도 점령한 것이 헨리 8세였습니다.
1: 아, 헨리 8세.
0: 이것도 종교 때문에 그래요.
1: 어떻게 왜요?
0: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너 나가!
1: 박해.
0: 한 다음에 성공회라는 나름 개신교를 만들었었어요.
1: 그랬죠. 예.
0: 그럼 딱 보니까 아일랜드는 골수 카톨릭이에요.
1: 네.
0: 아무리 봐도 쟤네들 가만 놔두면은 또 카톨릭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1: 아, 아일랜드에.
0: 그래서 헨리 8세 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 헨리 8세 때 아일랜드가 식민지가 됐다.
0: 예. 또 짧게 확 줄여드려버리면 저 식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아예 그냥 우리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자.
1: 예, 예.
0: 해가지고 1801년도에 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1: 합병을 했어요. 예.
0: 합병을 합니다.
1: 예.
0: 그런데.
1: 그런데.
0: 합병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한 나라니까 이제.
0: 그렇죠.
1: 어, 네.
0: 근데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등등등 작물들을 싹 다 영국 본토로 다 실어 나르면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너희들은 감자, 포테이토 칩 먹고 살아라.
1: 아,
0: 해요.
1: 예.
0: 감자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데 네. 1845년에 이른바 감자 대기근.
1: 감자병이 그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0: 감자병이 돌면서
1: 예.
0: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이 합병됐지만 반식민 진짜 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에서 야 들고를 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1: 아.
0: 우리 아빠 엄마 다 굶어 죽었다고.
1: 그래, 그렇지.
0: 야 들고를 나자. 네.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1: 독립운동.
0: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코가 적자인데 독립시켜줄게. 독립은 아니지만 자유국가 프리스테이트로 만들어줄게
1: 아.
0: 하면서 자유국 스테이트를 줘요.
1: 독립은 아닌 거고요.
0: 1920년대에요. 아. 1차 대전 직후에.
1: 예.
0: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떡해요.
0: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해요.
1: 예.
0: 어떤 파냐면 이 정도로 자유 그냥 자치권 받은 걸로 됐다. 라는 온건파가 있고
1: 네.
0: 뭔 소리야 끝까지 독립을 쟁취하잖아 강경파가 있어.
1: 예.
0: 이른바 아일랜드 내전이 더블린 수도를 바탕으로 이제
1: 아, 네. 내전이 실시가. 있었구나.
0: 아일랜드 내전이 진짜 끔찍해요.
1: 예, 예.
0: 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9년에
1: 네.
0: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도 영연방을 이제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연방 안에만 있으면 각자 다 독립하세요. 19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1: 아, 예.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이 아. 이때 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요.
1: 예.
0: 아일랜드도 우리도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진짜 1949년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무력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영국도 독립해요.
1: 네.
0: 하시라고.
1: 그게 흐름이었으니까. 예.
0: 여기에
1: 네.
0: 얼스터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반발합니다.
1: 얼스터. 예.
0: 여기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1: 아, 또 성격이 달랐구나. 예.
0: 여기는 오리지널 아일랜드 인도 있었지만
1: 예.
0: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과
1: 아.
0: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과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 조그만 쥐파먹은 저기 북아일랜드가 지금도 영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1: 쥐파먹다니요. 예. 예. 그리고 19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예, 지금의 국경을 따라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럼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저희의 요청을
0: 아유
1: 딱 한 시간 만에
0: 벌써 한 시간이요?
1: 한
0: 자,
1: 시간
0: 여러분들
1: 만에 거의 대학 한 학기 강의 내용을 한 시간 만에
0: 아유야 입이야
1: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이자 거성유적인 스톤헨지. 대략 5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돌들에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금 잉글랜드 땅에 있는데요. 원형으로 세워진 거석들 안쪽에는 비를 맞으면 푸른 빛이 난다 해서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225km 떨어진 지금의 웨일즈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 가장 가운데 눕혀져 있는 6톤짜리 재단석이 있는데 그 돌은 무려 750km 떨어진 지금의 스코틀랜드 땅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죠. 물론 뭐 북아일랜드는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됐지만 먼 훗날 영국이 연합국이 될 것을 내다본 듯한 그 고대인들의 흥미로운 돌 배치 또 무엇보다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석을 대체 어떻게 옮겨온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재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통일가족 여러분들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계십니다. 탈북 후에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탈북 가족 속의 청일점이시죠. 강일규 씨,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본인 소개 좀 해주시라요.
3: 네, 저는요, 지옥의 땅, 악마의 땅, 북한,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살다가 2011년도 7월 1일날 이와인 진짜 세계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야~
2: 목소리가 영화배우 같이 쫙 일부러 까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평안남도 맹산이면 맹산의 여자 네. 우리 은정씨
1: 그러네요. 네.
2: 아니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둘이 닮았어요.
3: 딸입니다. 오~
2: 진짜요?
1: 닮아? 오~
4: 저희 아버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그냥 네. 방송 하나 찍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네. 아직도
3: 아직도
4: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시고
2: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 있는 줄 알고 왔어? 응. 모르고 왔지? 그치 네.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제 빨리 우리는 또다시 하늘 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너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냐 이러고 계세요. 나 진짜
3: 저는요 교회는 다녀야 돼 같다는 마음은 큰데요 네. 교회 가면요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사상을 봤던 그 혁명 역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네. 그 강연의 사상 혁명 활동 그거 배우던 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드라마가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딱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왜냐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베낀 거예요.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나한테 계속 따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베꼈어요.
1: 자 오늘 이야기 주제를 또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너는 부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6: 아, 아무래도 뭐 군입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
2: 뭐라고?
6: 야 상태야, 네 방이 왜 이렇게 깨끼 나니? 좀 정신하고 좀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생활 1년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니
2: 맞아 맞아 같이 붙어 있으면 툭툭 걸고 들고 맞아, 하지만 맞아, 맞아. 그래도 가족이 최고잖아.
6: 맞아.
2: 아니 근데 우리 또 남북 분단 때문에 그게 또 부모님을 놓고 오는 탈북민들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할 거야.
6: 맞아 맞아.
2: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일 거야.
6: 상상할 수 없지.
2: 없지.
6: 너 근데 또 그거 알아?
2: 뭐라고?
6: 한국으로 먼저 탈북한 딸들이 이 피 타는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 이 부모님을 모셔온 그런 것도 있대.
2: 아니 혼자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 가족까지 탈북을 시켜
6: 한 편이면 영화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1만 킬로미터의 사랑 부모님 군철작전 빠밤
2: 구출해야 됩니다.
6: 아, 구출해야지.
2: 아, 구출해야 됩니다. 아,
6: 구출하고 오셨어요. 네.
1: 여련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 단어는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2: 오.
1: 뭐 피 타는 노력.
6: 아 피 타는 노력.
1: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닐까요?
2: 그러게.
1: 피나는 노력, 맞죠?
7: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딱 두 가지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뭐.
7: 네 방은 왜 깨끼만이야?
1: 깨끼.
7: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6: 아, 더럽다. 어, 선배님, 그렇게 안 봤는데.
1: 아, 깨끼만. 아니, 안 그래.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뭐
6: 툭툭 걸고 들고
1: 아, 네 그래, 맞아요 걸고 들고?
5: 툭툭 걸고 들면은 시비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시비야 왜 이렇게 입고 껴들어 할 때 네 걸고 든다 그거요 네
1: 자유를 향한 여정 1만 킬로미터 아 상당한 거리죠 1만 킬로미터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에 계신 그 부모님을 탈북시켜 모셔온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 사실상 금기어라고 하는데 가족한테 사실 나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잖아요.
6: 아, 못하죠.
1: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5: 그렇죠. 가족들도 네.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들이 6.25 전쟁에서 이렇게 후퇴하다가 네. 아버지 집에 들리거든요. 아버지 집에 항해도인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재산을 탁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이거면 3대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후퇴길에 올라야 되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싸 죽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필독 영화로 계속 보여줬어요.
6: 필독 영화야?
5: 네. 선전 영화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다 감옥에다가 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수직수평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인이 있으면 누가 보이부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탈북 이야기입니다.
4: 이게 네. 특별히 부부관계가 네. 좋으면 몰라도 이게 조금 안 좋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운데 어떤 당과 사상의 그 충성심이 어떤 그 걸려들 만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장비서한테 갖다 신고한다고.
1: 아, 부부끼리.
4: 이렇게 부부도 서로 못 믿고 살게 만드는 게 북한 그 당국인 거죠.
6: 그렇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을 올 때 그만한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2: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8: 그렇죠. 뭐 저희는 외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가족이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 오빠랑 제가 오게 되고요.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저희가 온 이후에 1년 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해서 근데 또 엄마는 북한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내의 도리로서 3년 상까지는 꼭 차려야 된다.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7: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은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 네. 이제 몇 년 있으면 60도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6: 60부터 시작인데.
7: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한 번 베트남에서 잡혔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아. 되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긴다고 하시더라고요.
4: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으로 네. 오려고 딱 작정을 하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동네 언니가 은정아 중국에 가서 있잖아. 네. 한 달만 식당이라면 있지 천위안 벌어 천위안. 예, 이러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듣는데 막 진짜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5: 그렇지 엄청 큰 돈이지.
4: 저 그때 한 달 월급이 네. 800원인데
1: 800원.
4: 예, 쌀 1kg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산해보니까 400년 받을 돈을 한 달에 400년? 버는 거예요. 예.
1: 400년?
6: 400년?
4: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만 벌어 갖고 나오면 진짜 갑부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4: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모두를 이제 다 밥도 먹이고 네. 진짜 순전히 돈 벌어 갖고 돌아오려고 네, 네. 집에다 편지를 딱 써놓은 거죠.
1: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네.
4: 그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불장 속에다 편지를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시작하게 됐죠.
9: 아니 근데 아버님 그 갑자기 어느 날 따님이 사라져버리시고 네. 뭐 어떻게 편지를 발견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3: 석 달 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떠난 후에.
1: 석 달?
3: 예, 3개월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야 중국 편지를 보고 중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요.
1: 예. 왜요? 왜 철렁하셨어요?
3: 아, 이거 저는 성분 타대가 나쁜데 네. 예, 우리 딸이 또 중국까지 도주한 걸로 되면은 네. 우리는 악착 같은 거에 또 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두려움 속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히 아... 예. 말하면은 북한은 전체 다 노예입니다. 김일성이 하나 내놓고. 예. 그런데 그 노예 중에도 두 가지의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노예가 있고 하나는 천대받는 노예가 있습니다.
1: 아, 노예인데도 예. 사랑받고 천대를 받는가요? 예.
3: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는 저 성분 터대 좋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성분 터대가 나쁜 놈들은 네. 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 이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1: 근데 네. 왜 천대를 받으셨어요?
3: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55년생인데요. 네.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으로 아~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영원히 아직까지 사실을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성분 터대가 나쁘니까 우리는 천대만 받는 노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을 지금 살아온 생각을 하면요. 끔찍합니다.
2: 딸이 그 편지를 남겨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이 있겠구나. 두려움. 네. 그러면 또 딸은.
3: 두려움 속에.
2: 그쵸. 근데 네. 또 딸은 그 편지를 쓰는 심정.
1: 맞아요.
2: 그리고 부모님을 북에 두고 떠나는 심정. 얼마나 진짜.
1: 맞아요.
2: 우리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우리 주옥 씨도 그렇고.
1: 어렵네.
2: 네. 그때 길을 떠나던 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8: 저희는 좀 그날 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뭐 유학 보낸다, 새로운 네. 세상을 향해 보낸다란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빠 엄마가 진주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아,
1: 네, 네.
8: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진짜 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 나네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만날 건데 만나는 날까지 우사하자. 그리고 건강하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1: 네네.
8: 라고 하고 저를 얼렸어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식사를 즐겼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간다. 평양 애들도 유학 못 간 뒤 너희는 간다.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랬던
10: 긍정적이셨네요.
8: 네.
6: 그럼 유나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전에 부모님과의 또 마지막 대화 생각나세요?
5: 저는 부모님한테 아이야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5: 정확하게 저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6: 독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5: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본 상태니까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친구, 제 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 언니가 국경음미대 중대장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통하면 국경음미대한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쳤는데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때 당시에.
1: 1200불? 네. 북한 돈으로 어느 정도예요?
5: 1200불이면
8: 네.
5: 그때 이야. 뭐 집값이 뭐 아무리 좋아도 뭐 300불, 500불 이렇게 맞아요. 산 때예요.
10: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에서.
1: 큰 돈이네 진짜. 네.
5: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겁이 없으니까 네. 국경미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대장지 저는 이 두만강 걸 좀 넘어야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니 50불만 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제가 네. 기차를 타고 그 탈북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힌 거예요.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 있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을 우리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려면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야 아버지 깰까 봐 조용히 하다가 나간 다음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1: 눈치는 채셨고.
5: 예, 말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중국 갈라기래?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했더니 너 설마 남조선 갈라기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몰래 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1: 앞장서라.
5: 예, 그래서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섰어요. 그래서 네.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9: 네.
5: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 아.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유나 믿어.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나오지만 않겠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버지야 여기서 다 살았는데 내가 너 육체적인 생명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이 부모한테는 없다는 거.
10: 어머니가 진짜 대박이다.
5: 저희 어머니 거기서 막 명언을 다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기차까지 얼려 태우셨죠.
9: 아, 너무 진짜.
1: 자, 그래서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 탈북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는
5: 없어요.
1: 진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7: 그 감정이 젖을 때가 아니야.
1: 맞아요. 어. 근데 헤어짐을 맞아요. 실감한 그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8: 네.
1: 그죠?
8: 그렇죠. 탈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런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1: 네.
8: 그리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가자가 목표니까 거기에 다 전념했는데 어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시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과는 우리 살아서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포옹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강을 건너니까 더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건넜다. 부모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데 이게 네. 가능할까? 한국 오니까 더 했어요. 아침이면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 다 들어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럴까. 밥을 먹는데 그전까지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먹는 식탁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1: 네.
8: 우리 식구는 항상 네 명이었는데 왜 지금 여기 둘밖에 없나. 언제 네 명이 다 채워지나.
10: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난 혼자서.
1: 아이고야.
8: 죄송해요.
1: 그 와중에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야.
7: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1: 네.
7: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국경을 성공했을 때 이제 다시는 북한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왔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조선이 왔으니까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제 촤르르 나오더라고요.
1: 그제서야.
7: 네네.
1: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든지 떠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감시들을 받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7: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함경북도 화성에서 한 140리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하셨어요.
1: 추방이요?
10: 추방.
7: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고 갔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계시겠지. 뭐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을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다 모르는 거예요.
10: 그치.
7: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여기서 막 땅 치면서 울었어요. 혹시 정치범 쪽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나? 네,
5: 저희도 제가 탈북하니까 3일 만에 정확하게 집에 들이닥치더래요.
1: 3일 만에?
5: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바로 그냥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서 32일간을 치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그만큼 억울하지 않겠더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욕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정신적인
9: 스트레스.
5: 그 다음에 조그만 요 독방에다 가다 놓고 때리는데 요 옆에서 마주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찰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달 정도 받고선 노동교화소를 받아, 형으로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오히려 사랑받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격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굉장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거처를 겪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야, 탈북이 참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10: 그렇죠, 그렇죠. 탈북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9: 맞아. 아니 근데 은정 씨 아버님도 엄청난 감시와 도청까지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한번 들어 주시죠.
3: 네, 저는요. 계속 물어봐요. 어디 갔나? 딸이 모른다. 평안남도 장사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게 됐는데
1: 네.
3: 그러다가 3년 만에 얘가 남한에 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브로커하고 전화하는데 국가보위부 도청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엄마 만나 주소 성명 이 좀 다 대줘야 된단 말이요. 브로커한테요. 네. 그러니까 벌금 그거 다 알죠.
11: 걸린 거.
3: 다 안 돼. 네.
11: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그때 전화 통화만 시켜주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잡기 힘들어서 선을 한번 봐주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결혼 마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이것까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부모님 데려올 거잖아요. 그거 알려줬는데 고개 딱 걸린 거예요.
9: 아, 어떻게.
3: 그렇게 돼서 벌부가 그때 얘가 야, 남선으로 갔구나 남쪽으로 갔구나 한 거 알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저 집중 감시가 들어오죠. 항시 감시인데 자기는 옆집, 앞집, 뒷집 이민만장은 무조건 오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요. 네. 장사꾼을 딱 하나 배치했어요. 예. 장사하는 척하면서 항상 무조건 우리 집을 감시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가 그리고 새로 뭘 사람이 오는 건 있으면 제가 보이브에 연락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네. 다행히 네. 김정일이가 명령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를 잡으러 하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잡으러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1: 아,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덜
3: 나를 없애버리면은 네. 감옥에 쳐내면은 브로커를 못 잡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보임과 우리는 놔두고 미끼로 미끼로 놔두고 완전 감시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브로커를 잡으려고 예.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예. 고생을 그래도 조금 덜 하셨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좀 하지만 예. 그래도 은정 씨는 그런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예. 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탈북시킬 때 그 비용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
8: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막노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네. 제가 만으로 18살이고 오빠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둘 다 갔죠. 그래서 오빠는 샤시 반, 저는 청소 반으로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일했어요. 와.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18살짜리 여자애가요. 입술이 다 까져 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요. 네. 아. 그래서 그날 오후도, 네, 그날도 10시에 퇴근하고 오빠랑 같이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확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지 못 봐주겠다. 네. 내가 위해서 이거 하는데 네가 진짜 조그만 애가. 그때는 지금보다 키도 작았어요. 체격도 작고. 40 키로도 안 됐어요. 아. 마대 자루 끌고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다니는데 못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할 건데 네. 너는 이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빠 방에서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멈췄고 스토프에 오빠는 더 했죠. 근데 문제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일생일 때 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데리고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보니까 최소 또 저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피나게 어찌됐든 그래서 한 1년 되니까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런 사정은 있었죠.
1: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탈출하기 네. 위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네. 주겠다는 건 그 빚이고
11: 네.
1: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각난 부모님 또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쵸. 또 자금을 네. 또 마련해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진짜로. 그때 그러면 그럼 네. 부모님 탈북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였어요?
8: 그때 2천만 원은 모았어요.
11: 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모으려고. 야.
8: 왜냐면 소강을 시켜야지 중국을 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없는 걸 서러워서 엄마가 올 때는 그래서 밥은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는 했었죠. 네.
11: 얘기 듣는데 네. 자꾸 남의 일 같지 않고 오물에
1: 빠져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이 송지영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시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꼭꼭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6: 뭘까요?
1: 자, 과연 그 덕에
6: 한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8: 이거? 십자가?
6: 이거?
5: 전화? 아니면 네. 중국 돈? 북한에서는 팬티에 다 이거 주머니 있잖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12: 뭐?
5: 돈이랑 전화. 달러, 달러입니다. 그게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7: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타국에서 네.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달러를 한 비상용 돈으로 한 1000달러 정도를 비닐에 싸서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몰래 소소하게 쓰셨는데 좀 예감이 좀 싸드래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별로 사놨고 그래서 야 저 돈 뭔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파가지고 비닐을 버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쓰레기꾼이 많고 따기꾼이 많아가지고 여기 팬티 속옷 거기에 네. 제 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네. 돈을 항상 넣고 다녀요.
8: 아 이거 상품이 있어요?
7: 그래서 속옷에다 이제 달러를 넣고 그걸 꼬맸대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속옷을 입고 자고 맞아. 어디 나갈 때도 이 그 속옷만은 꼭 그저 여기다 이제 네. 차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오더니 오늘 이제 추방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화물차가 오면 동네 인민반에다 달라붙어서 한 두 시간 내로 짐을 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모였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굴더래요. 근데 경찰에 있는 분이 짐을 다 실을 동안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니시고 어머님을 어머님 화장실 가면 그 앞에 가시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놓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추방당했다.
8: 네.
7: 네. 네. 그래서 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1: 돈.
8: 네.
1: 세상에.
6: 근데 우리 은정 씨 아버지 저렇게 멋지게 딱 앉아 계시는데 강일기 씨가 끝까지 네, 탈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딸이 애타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진짜요? 왜?
1: 아, 왜요?
3: 저는 마누라고 아들이 네. 같이 은정이한테 남한으로 가지는 거 난 안 네. 가겠다. 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들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안 걸려고 했던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으로만은 역적입니다.
1: 역적이요?
3: 네, 네, 네.
1: 왜 역적이에요?
3: 모르지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김일성이를 네. 반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건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1: 아, 그거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8: 아, 그럼요. 네. 억울하죠.
1: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왜 역적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급 받았을 때
3: 그래서
1: 네, 뭐 어떤 항변이나 이런 거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3: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1: 그냥?
3: 네, 왜?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네. 받고 살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남들처럼 애국자가 못돼도 왜 나라에 반역을 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천대시키는가 천대받게 만드는가
1: 그러니까.
3: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뭘 결심했는가?
1: 네.
3: 김일성의 사상은 완전 부정됐지요. 예.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버지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아버지처럼 역적 반역질은 안 하겠다.
1: 무장이 됐었어도 전혀 네.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3: 안 바뀌었지요.
1: 안 바뀌었어요.
3: 네, 그래서 안
1: 가. 더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3: 아버지요 내가. 전 바보입니다.
1: 아이 그거는 네. 또.
3: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가갔다고 난 역적 반역은 안 하겠다 김일성이 네, 김정일한테 네. 이런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에 속고 마누라에 속고 딸한테 속아서 두만강을 넘어서
1: 네 일단은 속았습니다.
3: 대한민국 TV를 봤습니다. 처음에
1: 어디에서요?
3: 중국에서
1: 네,
3: 그것은 던마들에 넘어가서
1: 네.
3: 그날 저녁부터 대한민국 TV를 봤는데
1: 네.
3: 그때 뭐 KBS, MBC, SBS
1: 네, 네.
3: 그거 한 프로가 한 열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부터 진짜 북한에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머리가 좀 깨기 시작했지.
8: 네.
3: 대한민국 TV를 보고 아 김일성이가 우리 김일성이한테 속아 살았구나. 저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정말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그때 한 보름 만에 남한으로 가겠다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8: 아, 진짜 정말 환장하겠는 거.
5: 아, 그래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장하겠는 거야.
2: 아, 그래. 우리 엄마
3: 환장을 너무
2: 여러분 그렇게 고급스럽게 환장해요?
1: 오리 내면은
2: 이런 식으로 가 엄마가 근데 갈지 이렇게라도 할 텐데 완전히
1: 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 한국으로 와야 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은정아 나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2: 야,
1: 누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2: 역시 이게 여자들이
1: 살려야지. 그래서 오빠도 오겠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근데 글쎄 아버지만 죽어도 절대로 자기는 조국을 배신 못한다.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저 영감탱이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술에다 수면제 타서 맥에서 마대에다 너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 옥하니 방법 없어 중국에서 만나자 골라 돈 주니까 엄마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집값에 중국 오면 어디로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하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한 배낭 달러랑 섞어 줄 테니까.
3: 한 배낭.
1: 예, 너무만 어시라요. 나 네. 진짜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또 그 속에서도 너 비행기도 타니? 이건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네. 두꺼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이게 딱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가에 모셔놓고 진짜 진수성찬에 소주 맨날 갖다 드리고 한국 드라마 계속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전화와가지고 야! 이놈 만나자! 암석으로 알아! 뭐 댕댕 알아요? 속였다고. 그래서 너 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

0: 볼게 지더라고. 샛말 같은 게 볼게 지더니
1: 옅어졌어, 옅어졌어.
0: 그 다음에 한 보름 내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그 다음에 한 보름 내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1: 새까매져? 네. 바뀌어버렸네, 이제요. 네.
2: 새까매져.
0: 제일 감동받은 것은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4월달인데, 전철이 늦었는데, 11분이 연착이 돼서 출근하는 분들께 지장 줘서 죄송하다고.
2: 아, 멋있어!
0: 완전히 거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북한 기차가 한 달을 가도 그래, 두 달을 가도 그래.
2: 그래, 북한에 어제 사죄가
0: 사죄라는 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죄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뭐가 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 상관없이 오직 군부에만 전쟁 준비만 날치고 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할 때단 말이야.
1: 아, 선군 정치. 네.
0: 그래서 선군 정치를 알면서도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생각 못 했는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니, 네. 아, 이거 맞네. 이?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정확하네. 김정일이와 북한이 인민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인민들은 상관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하는 게 맞네. 아... 예, 대한민국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서야 아 이거 그때 머리가 깼단 말입니다. 예, 완전 예, 뉴스가
3: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옥 씨도.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과정 중에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엄청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바로 이것 덕분에
4: 이것 덕분에
3: 이것 덕분에 예, 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4: 이것 덕분에
3: 요거
1: 아까 돈 하나 나왔는데
5: 전화기
3: 전화기?
5: 예, 네, 전화기. 전화기. 양강동은 전화기가 중국 전화기.
3: 아니에요.
2: 아니에요.
3: 지옥씨 아니에요.
2: 아니에요.
4: 전화기 아니에요.
1: 전화번호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2: 아닙니다.
1: 그것도 진짜. 아니에요?
2: 아마 이걸 이용한 사람은 나침판? 없을 거예요.
1: 나침판?
5: 나침판일 수 있다.
2: 는 아날로그죠. 이거는 아날로그? 디지털이에요.
4: 디지털?
2: 지도네.
4: 라디오. 라디오.
2: 그럼 지도네.
4: 라디오. 라디오.
1: 지도?
2: 맞아요. 저희가 구글 지도 때문에 엄마를 살렸어요. 아,
1: 구글 지도요?
3: 구글 지도를 썼다고요?
2: 네네. 네. 그 사연을 아, 이야기하자면, 네. 네. 자, 우리 그 탈북을 할 때는요. 자, 내가 지금 국경까지 그 이제 여기 받아줄 사람과 이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요. 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자, 준비가 이렇게 됐다. 네. 가기 전날에도 밤에 지금 뭐 강가에까지 왔다. 네. 강 건너서면 강 건넜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받아주기란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자 두 명을 강에서 받았는데 니네 엄마인 것 같다. 확인해봐라. 네. 그리고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시도는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동하다가 어디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는데 며칠한테 못 찾고 있다. 이래요. 네. 그러고 약간 그 브로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외모 평가라던가 무슨 쓰는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것이 약속한 단어가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쪽 현장을 보면요. 브로커는 여기에 있고 현지 약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자 여기 가면 사람 두 명 있으니까 태워서 뭐 장백까지 가도 장백에서 백산까지가 백산에서 뭐 어디까지가 시키는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본인 짐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에서 욕을 먹겠죠. 도망가요. 저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동시키던 사람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거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확률이 다가오는 거예요. 와, 이럴 수 있구나.
3: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2: 구글 지도를 그때 켰죠.
3: 구글 얼스?
2: 네, 구글 얼스를 켰죠. 딱 켜고 계속 정말 개미새끼 하나까지 볼 정도로 막 보고 봤어요. 그리고 총책 브레이크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몇 시간을 사람이 전환당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를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딱 드리고 한 2시 40분쯤에

0: 나왔는데 오빠한테
1: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됐다.
0: 근데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보니까 이쯤에서 전환이 됐는데 왜 전환이 됐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차를 안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요파맣게 뭐가 하나 보이는데 귀틀집처럼 보여요. 귀틀집.
2: 아, 처소인가?
0: 처소. 처소인데 완전 개구멍 처소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 처소인 거죠.
2: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중국말로 뭐라 했겠죠. 이 산을 가리켜서 우회오라 하라 했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산으로 모르지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3: 아이고.
0: 자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그래서 벼랑 끝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밑에 무슨 안테나도 없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1: 거기 가니까 됐어.
0: 벼랑 올라갔는데 저희는 전화를 계속 했어요. 거기서 전화 딱 30초 됐어요.
1: 와, 야 이거 완전.
0: 네. 이제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린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야. 그 순간 통화됐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우린 산으로 올라왔다. 이래요. 그러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라.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내려오라. 그러고 30초가 끊어졌대요. 네, 방금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또 브록한테 얘기했죠.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산에 다시 가라. 거기 다 내려왔을 것이다, 분명. 네.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가서 산을 수색했어요. 하니까 산 거의 다 내려와서 여자 둘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1: 어머, 어떡해.
0: 그래서, 아우, 데려다가 막, 온몸이 엉어요. 신발을 벗겼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랑 살이랑 양말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 수술 몇 번 했어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그냥 다 온 거죠. 네.
4: 와. 근데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 벼랑 끝에서 전화가 터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또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기도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0: 아, 사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그날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동시에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목숨 구한 것도 너고 너는 오는 과정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은 없었냐. 편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해서 그리고 마음 놓고 그냥 울고 오니까 이런 해결돼 있더라고요.
3: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벼랑 끝이 사람의 끝, 주님의 시작 같아요.
0: 아, 너무 거기 갔는데 뭔가 다시.
3: 맞아. 그러니까 사람의 끝을 갔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1: 거예요. 와, 아멘.
3: 기도 덕분에. 기도를 하니까.
1: 맞아요.
5: 저희도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막 이제 추방은 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땐 저는 그냥 교회에 용돈 타러 다녔었어요. 첫 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뭐 이제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무 사람을 붙잡고 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해서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해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다. 무릎 꿇고 빌었다. 어머니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다. 제발 종치범에 가지 말라고 빌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6: 네. 내가 참해.
5: 맞아 맞아.
7: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교회 분들 다 힘써주셨잖아요.
5: 네네.
7: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5: 특히 그때 이제 남서울 운해교회라고 거기 통일 선교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었을까 정치범에 과연 갔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정말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 탈북하는 가정에 네.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른 탈북민들은 다 산길을 통해서 이제 네. 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래서 그 꽃돼지 목사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뭐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넘어가는 기차에 타고 기차로 통과를 하셨어요.
4: 아,
5: 네, 아마 탈북민 중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기차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아, 네.
4: 진짜.
0: 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교회도 하실 것 같아요.
3: 아니 안 그래도 이 탈북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정 씨가 고백한 게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6: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혀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 딱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할 때 엄마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다 이렇게 썰고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그걸 계속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저 따라 교회 갔다 오더니 은정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어요.
0: 어머 어떻게 알지?
2: 그래가지고 기억난 거지.
6: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14살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살다가 대형단으로 추방됐거든요. 근데 이제처럼 북한 안 알려져요. 왜 그 추방이 되는지.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랬대요. 몰래. 아니 장로님은 예수님 품에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계속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샘물 떠오라고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은정아 생명수 떠와라.
0: 어머
6: 생명수. 북한은 샘물을 어디 생명수라고 써.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됐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딱 쳤죠. 제 두만강을 딱 건너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두만강 반쯤 왔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 목덜미를. 그 다음에 저 딱 굳어졌어요. 식은땀이 순간에 나면서 아, 나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죽었구나 했는데 저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돌려다보니까 그 자리에 그 어렴풋이 딱 보였는데 그 군인인 거예요. 인민군대 군인, 우리 넘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미도 아니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두 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남편 될 분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직접으로는 지금 못 만났고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힘들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안 알려졌어요. 딱 그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진짜 간절히 3, 4일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고 양강도에 살다 돈 벌러 왔고 그 상황을 내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만에 일본으로 가는 북한 언니가 저 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정착 과정에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팔려간 그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도 팔려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30년에 팔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뭔가 나를 이게 그 데려오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였구나.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엄마 애기 봐야지 간증원고 안 갈게. 야, 너 정신 나간? 너 은혜 다 잊었어? 가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고 엄마가 예, 그렇게 지원군이 됐었어요.
7: 자, 역시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 또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딱 보던 날.
6: 네.
7: 야, 과연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아, 벅차오르고 막 그 기쁨이 막 말도 못했을 텐데.
6: 그렇죠.
7: 예,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네. 어떻게?
6: 네. 저 사실 여기부터 코미디입니다.
7: 코미디요? 왜?
6: 그 하나원에 이제 엄마 왔다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딱 가서 나는 그때 상상했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막 그게 가기 전부터 눈물이 엄청 났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딱 갔는데 하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면회장이 맨 입구 쪽에 있고요. 네. 거기 앞에 철문이 쇠사슬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 세고 들어가는데 저기 철문에 누가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자같이 생긴 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막 아 이러는데 이빨이 다 썩어서 흰 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응팔의 엄마들처럼 빨빨하고 막 새까맣게 박혀 있는 여자가 거기서 막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7: 아이고야.
6: 야 내가 이걸 달려가서 엄마해야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엄마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죽은 개가 가득히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국정원이랑 하나원 와서 네. 이판 먹고 엄청 하얘지는 거야.
2: 저는 얼굴 또 다 동상 입었잖아.
6: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 근데 까맣길래.
6: 저를 면회 왔던 네. 저희 또 외삼촌이 너도 그랬어 임마. 네.
2: 저는 이제 그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10분 면 저희 언니 하나원 생활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국정원에서 10분 면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 쳐다보고 전 앞에 턱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추억기처럼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앞에 턱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걸어오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네. 평안도 여자들의 그런 저희 어머니 정말 우아함이 장착되신 분인데 네. 그렇게 오시는데 유나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주혁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해서 까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너무 매맞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7kg대였고 곰보솥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운 짓이십니까?
7: 아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전혀.
3: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2: 너무 맞아서 이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땅 쳐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또 땅 쳐다보고 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럼 몸에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 여기 붙잡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뻥뻥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10분 다 갔대요. 면회 시간 다 끝났대요. 와, 근데 너무 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국정원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왜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나야, 그만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마가 뭐라냐면 유나야, 구석에서도 여기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유나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어떻게 엄마 비행기 태워. 그래서 엄마가 떠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나 우리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조사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유나 나도 조사받을 때 얘기했지 너 나가서 조금 잘한다고 너 누나한테 너의 어머니한테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지 하니 어머니는 그냥 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오는 분 없습니다. 딸을 정말 잘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얘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맞아요. 너무 죄인 같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도 거울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 쌍방떼기를 거울에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딨나. 저 때문에 그런 거처를 겪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8: 북한은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대단해요. 북한 전 남자들은요, 저 바보들이에요, 나처럼.
9: 근데, 아니,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죠?
3: 예. 네.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7: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딸들.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따님 때문에 한국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
9: 그래, 그러니까.
7: 말이에요.
9: 마음껏 딸한테.
7: 따님한테.
9: 네.
8: 딸은요. 네. 진짜 구세주지요. 우리 집안 안에.
6: 세상 예수님이죠.
8: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들 딸들을 잘 되게 공부도 시키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우린 그런 게 없이 얘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앤 막내가 우리 온 가족을 다 데빌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니 내가 이거 이 구세주고 우리 집에 부모죠. 부모보다 나요. 얘 아버지 엄마보다 나요.
6: 아버지 네. 구세주는 하나니.
8: 그러니까.
6: 교회 갈 거지.
7: 그게 그 아버님의 가장 큰 표현이야.
3: 맞아.
7: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3: 왜냐면 또 언제 오셔도 네. 예수님의 마음을 했으니까.
7: 그러니까요.
8: 원래 이거 네.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7: 네. 아버님 보고 예수님 만나면 네. 교회 좀 다니시라고.
8: 저희 왜 그런 거거든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만져서 중얼중얼 이래. 그래서 나는 저거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거 뭘 저래. 그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한데 뭐 일을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교회예요. 네. 일 잘, 좀 내 일을 잘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게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온 가족이 다 한 거를 알고 있어요.
7: 훌륭하게.
8: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9: 그렇죠. 네. 그럼 아버님, 저 카메라 보시고, 예, 네.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8: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갖 행복을 주고, 슬픔을 풀어주고, 네. 권한을 없애주고 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9: 아멘. 네. 아, 역시. 아니. 우리 진짜 오늘 이야기처럼 1만 킬로의 여정인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으면 절대 잊지 않았을 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 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남은희 씨, 배우 김영옥 씨, 배우 변희봉 씨, 배우 한석규 씨의 공통점.
0: 내노라는 연기자이신.
1: 예. 그런 거 말고.
0: 연기 경력도 수십 년은 되실 것 같고.
1: 그런 거 말고.
0: 개성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1: 그런 거 말고.
0: 또 어떤 공통점 있어요?
1: 많이 찾아내 주셨는데, 네. 목소리에 힌트가 있어요.
0: 그러면 성우신가요?
1: 맞아요. 이분들이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목소리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다가, 지금은 연기자 인생을 걷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처럼 아름다운, 대처럼 신비로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2: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그럼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3: 이리 오너라! 대아무도
4: 이곳에 곧 괴물이 나타날 거다.
5: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1: 악당에 보고 싶으세요?
6: 그래서 이제 요새 악령벗고 찍습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요.
6: 이성민 주창님이랑 목사님이 앉아서.
1: 네,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1: 네, 개성파 배우 김익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6: 네.
0: TV에서 자주 뵙습니다.
6: 아유.
0: 근데 TV에서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다 했는데 성으로 시작하셨네.
6: 우연치 않게 기독교 방송 성우 모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성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1: 아, 진짜요?
6: 네, 연극하다가 그냥 대학을 늦게 가서 어머니한테 등록금 탕행이가 못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우연하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그것이 신문을 봤어요. 바로 그날 준비해서 다음날 원서 내고 그렇게 해서 성우가 됐죠. 국민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셨는데 라디오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성우가 그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우 시험을 봤죠.
1: 언제세요?
6: 그게 82년 초죠.
0: 그럼 연극은 얼마나 하시다가 성우를 이렇게?
6: 제가 77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뭐 한 5년 정도 한.
0: 연극 생활 하시다가요? 네.
1: 연극 하시다가 거기서 또다시 탤런트가 되신 거잖아요.
6: 아니요. 이제 거기서 1년 조금 넘어 성우, 전속 성우로 있다가. 이제 제가 연극을 그때도 계속 했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도. 그랬더니 이제 전부 20대 젊은 외국인 선교사들 주인공만 했어요. 아펜셀러, 안드로우드 이렇게 전부 좋은 소리만 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가. 한국 왔을 때가. 젊은 역만 했는데 자꾸 연극 갔다 오면 아무래도 소리가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녹음할 때 왜 소리가 굵냐, 뭐 왜 연극하냐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갈등을 참 많이 했었죠.
1: 근데
6: 그때 이제 먼저 옮겨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KBS는 전속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 없으면 좀 자유시간이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KBS를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죠.
1: 그래서
6: 또 그냥 1등 당선돼가지고.
0: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6: 남자는 한 200대1이고 여자는 한 300대1이 넘었죠.
0: 엄청 힘든.
1: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너무 쉽게 얘기하셨고 뭐 지원만 하면 뚝딱 되는 그런 너무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좋다고.
6: 아니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연극할 때는 소극장이 없고 대극장 무대만 있을 때라서 뭐 그냥 제가 편하게 평상시 쓰던 말로 하면 알타리가 작아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소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70년대만 해도 우이동 골짜기 가면 예. 예, 그 8번 종점 가면 집이 몇 채 없었어요.
1: 예, 예.
6: 그래서 산에 야산에 올라가서 예.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1: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합격이 쉽게 되시지 않았을까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6: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때도 사실 교회도 그때 잘 나가지 않을 때고.
1: 네.
6: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면접을 사장님 면접을 잘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예, 그때 이제 사장님이 김관섭 목사님이신데 그 저 사람은 꼭 뽑아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0: 예, 예, 예.
6: 그 발표 날 기다리면서 마침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서 그 성경책을 집었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출근하라고.
1: 네.
6: 그래서 참 그때부터 참 많이 도와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면접 볼 때도 사실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교회도 잘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 오기 전에는 우리 집 앞에 교회 이름도 대고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0: 예, 예.
6: 면접하면서 내가 그거 예, 차마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예, 예. 붙여주면 열심히 다니겠다.
1: 예. 예.
6: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1: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꽂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0: 그런데 그 성우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있으시죠?
6: 기독교 방송에서는 주로 전부 유명한 선교사님들만
0: 예, 예,
6: 했고,
0: 예, 예, 예.
6: 그다음에 이제 KBS 가서는 그게 참 배우의 숙명이 배역을 한번 잘못 맡으면.
1: 예. 예. 예.
6: 그런 악순환이 또 돼요. 제가 KBS 가서 연수 받을 때 바로 투입이 됐어요. 운이 좋게. 근데 그때 노역을 했어요.
1: 예.
6: 노역을 했더니 또 노역이 좋다.
1: 예.
0: 계속
6: 그다음부터 계속 노역만 했어요.
2: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린 젊은 그들의 목숨 또한 소중한 것이 형이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행위로운 의사들이 무사해서
6: 그래서 결국 제가 신인상을 KBS에서 받았던 게 그 대원군 역할로 신인상을 예, 받았고
1: 예, 예. 네.
6: 연기상을 받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로 받았고
1: 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사실은 지금처럼 TV나 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의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6: 예.
1: 그 차를 타거나 이러면은 어디 가죠?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들 저희는 당연하고 그랬으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셔서.
6: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요. 성우들은.
1: 예.
6: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목소리 좋으시네요. 성우하시면
1: 예.
6: 좋겠다.
1: 예.
6: 성우하시면 좋겠다였지
1: 예.
6: 성우라고는 안 하죠.
1: 아, 만약에 역할이 들어오면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6: 네네.
1: 그러면 그 호흡이나 이런 걸 다 따라서 해보시나요? 어떻게 인물을 잡으세요?
6: 참 많은 배역을 했기 때문에
1: 네.
6: 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라서 그런 걸 했으면 더 훨씬 네. 지금보다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6: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초견이 있다라고
1: 예, 예.
6: 국보를 보듯이
1: 예.
6: 저희도 대본을 보면 초견이 예. 생겨가지고
1: 예.
6: 그걸로 그냥 쉽게 이렇게 성장해 오니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느낌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뿐이지 실물이나 뭐 잘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네요 뭐.
6: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실은 출생이 이제 부산이라서 서울로 전학 와서 초등학교 때 왔는데 1년은 묵고 갔어요.
1: 왜요?
6: 예, 그때 이제 미동국민학교가
1: 예.
6: 대한민국에서 학생수 많기로 3등이었는데
1: 네.
6: 우리 어머니 공부 잘하는 학교 3등인 줄 알고 그 학교 아니면 안 넘는다고
0: 예, 예.
6: 저희 이제 편모수라에서 자라서
1: 예.
6: 그 어머니 고집이 세셨는데 그래도 뭐 그게 사람 많았던 게 다음에라고 줄 리가 없잖아요.
1: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서대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하는데 도시락 싸왔어? 그러길래 안 싸왔는데요. 이랬더니 아이들이 웃어가지고
1: 아~
6: 저희가 쌍시옷 바람이 약하니까.
1: 잘 안 되죠. 예. 쌀 예. 이런 거.
6: 그래서 안 사왔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는 바람에 빨리 고쳤어요, 말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뭐 국어 시간에 뭐 사투리 있으면서도 읽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랬던 게 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어떻게 연극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어요?
6: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찰리 채플린의 그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7인의 신부라는 걸 보고 뮤지컬 영화 7인의 예, 신부요. 예. 아, 배우가 멋있구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꼭 법관이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학교는. 예. 그래서 이제 재수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연기 학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밝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 중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단을 해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이성희 집사님처럼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1: 아, 코미디언이요?
6: 그래서 희극 연기를 좋아합니다.
1: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6: 그래서 77년도에 제가 MBC 처음으로 시험을 한번 봐봤던 게 네. MBC 코미디언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 아, 그러세요? 아, 선배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6: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은 낙방한 이후에 아, 이 얼굴 갖고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네. 또 개성도 없고 그래서 네. 연극이나 하자 그러고 연극하고 있었죠.
1: 근데 연극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배고픈 직업이라고 지금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네. 당시엔 더 배고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6: 배는 고팠는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목표의식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또 연극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긍심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아, 어렵지만 예. 제가 당돌해서 예. 어릴 때부터 연기 시작하면서 제가 3년 안에 뭐 이름을 크게 낼 테니까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바로 데뷔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모드에서 계속 연극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연기의 어려움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1: 그래서 너무 무대도 빨리 잡으셨는데요, 지금? 네,
6: 무대도 예. 빨리 섰고 예. 또 제가 그 무대 잡일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거 누구보다 풀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를 안 시키면 예. 우리 애들도 못, 우리 동기도 일 안 한다. 예.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출연을 빨리 하게 됐죠. 예.
0: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문화공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장소들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요.
6: 그렇죠.
0: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시절 있으셨나요?
6: 이제 처음 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가고 하는 건 너무 예. 뭐 도식적이니까 그렇고 사실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밤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뭐 그때 뭐 한참 뭐 이게 또 그 남자 고등학교만 있으니까 여자 뭐 기회가 없으니까. 예,
1: 예. 그렇죠. 예, 그렇죠.
6: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문학의 밤 그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뭐 신앙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여자들도 보고, 여학생도 보고. 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다음 12월쯤 됐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예, 예.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가대에 또 떨놈 앉으라 그래가지고 또 성가대에 예? 앉았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는 받았냐고. 예. 안 받았다고. 예.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성가대에 섰냐. 예.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냥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말씀이 아,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냐고 그러시길래 글쎄요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교회의 모습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선배가 합창단을 만들 테니까 너 그 발성 연습도 할 겸 합창단에 들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명의 짝을 만났죠.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성교합창단 초대 반주자로 와서 예. 사실 그 친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또 엮이려면 어. 예, 그렇게 엮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계속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지휘자 따라서 이렇게 반주자가 같이 지휘자랑 다니니까 이제 3년마다 이제 교회 순례를 한 거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지휘자 임기가 끝나서 딴 교회로 네, 가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뭐 애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네. 그 중계동의 제자교회라고 아, 예. 네, 거기에 이제 여기 그냥 당신도 뭐 페이 받지 말고 그러면 지휘자 안 따라다녀도 되니까 그냥 같이 예배만 보자. 그랬는데 또 그걸 거기서도 또 알고서 이제 또 반주로 봉사한 거죠. 뭐.
1: 궁금한 게 있는데 연애 결혼하신 거잖아요.
6: 네네.
1: 그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6: 후자가 맞죠.
1: 아, 그래요?
6: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당돌해서
1: 예.
6: 제가 그 결혼관이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6: 나는 이제 배우를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하고
1: 오.
6: 아이들은 악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노래하고
1: 예.
6: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1: 예.
6: 다행히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을 만나서
1: 예.
6: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1: 예.
6: 사실 그 어머니들이 보기에 예.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으신가
1: 며느리감이다.
6: 보더라고요.
1: 며느리감이다.
6: 아니, 우리 어머니는 뭐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보지 말라 그러고
1: 네.
6: 저쪽 집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1: 네.
6: 그 이제 공연을 갔는데 네. 저희 집사람 졸업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그 연주복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1: 네. 네. 네.
6: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어머니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신 누군데 이 차에 타냐고
1: 예.
6: 어머니가
1: 예.
6: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예, 난감해서
1: 예.
6: 버스 타고 이제 그 뒷부리 장소를
1: 갔어요.
6: 갔어요. 예. 그 옷을 전해줘야 되니까
1: 예.
6: 그러니까 이제 미안했나 보죠.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전박대 당해서
1: 예. 예. 예.
6: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합창단 외에 또 그래서 만났죠.
1: 예.
6: 이제 만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살도 좀 있고 그랬지만
1: 예.
6: 그때는 뭐 연극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가난한 연극 배우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길래 연극 배우라고 그랬더니 뭐 즐겁으로 하셔가지고
1: 그렇죠.
6: 한참 하는 데다가 조금만 하죠. 뭐 이러니까
1: 예.
6: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1: 예.
6: 자꾸 반대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저희 집사람은 궁요란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저렇게 대접받아서 안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셔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구제해 준 거죠. 뭐.
0: 아, 예, 예.
1: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설렁설렁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어려움도 힘듦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6: 글쎄 저는 그걸 참 뭐 제가 하는 일을 좋아서 하니까
1: 예.
6: 그걸 뭐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1: 좋아서 하신 거예요?
6: 네.
1: 어느 게 제일 좋으셨어요?
6: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닌 남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하고 또 수입은 성우 수입으로
1: 예.
6: 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1: 예.
6: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들을 갈급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연극하고 예. 싶으면 가서 하고 예, 예, 예. 뭐 성우 일 많고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별 그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IMF가 되면서
1: 그렇죠.
6: 갑자기 이제 성우들이 어려워졌죠.
1: 네. 네.
6: 이제 남들한테 얘기하면 IMF가 성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0: 그렇게, 예.
6: 성우가 직격탄이냐 예. 그러는데 이제 성우들이 주 수입이 이제 외화 더빙인데 외화 수입을 외화 반출을 못하니까 수입을 못하게 된 거죠.
0: 예, 예.
6: 이제 그때 폐해가 이제 재방이 시작되고 또 이게 영화를 하나 수입하게 되면 거기 따라오는 이제 그 소위 B급 영화랄까 뭐 이렇게 예. 흥행 안 된 영화들을 예. 이제 같이 묶어서 사와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영화들을 틀으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1: 예.
6: 자꾸 이제 더빙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불행하게도 항의를 정부에 많이 하셔서 예. 한국 영화를 예. 의무적으로 한 편씩 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은 한국 영화,
0: 예.
6: 한 편은 더빙, 두 편은 재방. 이러니까 갑자기 송호들은 한 달에 일거리 토요명화 영화극장이 한 편씩으로 줄은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웠죠. 그러면 생활하기도.
1: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탤런트 쪽으로 가신 거예요?
6: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영화 그 평론하는 예. 오동진이라고 있어요.
1: 예.
6: 그 평론하는 오동진 기자가 저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내 연극을 어느 날 보고 와서 아 형님 왜 연극 영화는 안 하세요? 그러길래 아 시켜줘야 하지 내가 무슨 뭘 가서 하냐.
0: 예예. 예, 예.
6: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1: 아.
6: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박찬욱
1: 예,
6: 감독
1: 예, 예. 예.
6: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1: 예.
6: 그러니까 제가 참 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자긍심이 강하니까 제 딴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1: 예.
6: 가서 배역을 주는데 뭐 예. 대사도 없는 걸 주더라고요.
1: 예.
6: 맨 마지막에
1: 예.
6: 송강호 이렇게 칼로 찌르는 그 무정부주의자들 예. 중에 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말이 특기인 사람한테 이게 대사도 안 주고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0: 예.
6: 자기는 이걸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면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1: 예.
6: 그 사람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을 시작했죠.
1: 아, 예. 그게 처음 시작이셨네요. 네.
6: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절한 금자씨, 뭐
1: 예.
6: 오로라 공주
1: 예.
6: 영화를 꽤 많이 했죠. 예. 제가 성우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0: 예,
6: 연극은
0: 예.
6: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0: 예, 예.
6: 성우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1: 네.
6: 혹여라도 우리 성우들이 또다시 이런 길로 건너오면
0: 예.
6: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0: 너무 많이 받는다.
6: 예,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우협회 이사장이 됐어요.
0: 아, 예, 예.
6: 성우협회 이사장을 하면서 또 더빙을 한다고 또 하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난 쓰지 마라.
1: 예.
6: 이제 그 PD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협회의를 보는데 또 저도 생활인인데
1: 예.
6: 제가 뭐 크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0: 예, 예, 예, 예.
6: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만 받고 살아서 뭐
1: 네.
6: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네.
6: 당장 손벌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0: 네, 네, 네, 네.
6: 그러던 차에 또 누가 선생님 테레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또 우연찮게 테레비를 하게 됐어요.
0: 어떤 프로그램들?
6: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한 회 두 회짜리 하다가 이제 대사 많은 것들을 주로 네, 네. 많이 하죠.
0: 네, 네.
6: 뭐 한 두 회 나와도.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해품달이라는 작품.
1: 예, 예.
6: 제가 사극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품달, 예. 뭐, 봉제 남자, 뭐, 성균관 스캔들.
1: 예.
6: 아, 예. 굉장히. 그래서 사극을 많이 했죠.
1: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6: 그 수도 없이 나름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자음영화도 좀 맞는 배역이 그 해품달의 해각도사가 한
1: 예.
6: 대사가 제 예. 기억에 남아요.
1: 아.
6: 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0: 잘 어울리시네요.
1: 역시 목소리가.
6: 이제는 성우 일이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0: 예.
6: 제가
0: 예.
6: 또 거기 기왕에 발을 들였으니까 우리 식구들 사는 데 발 들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지금 TV 드라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0: 예. 그럼 성우, 연극. TV 연기
6: 네.
0: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6: 저 개인의 생각으로 예,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연극은 관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예.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예, 예.
6: 조금 과장된 연기를 해야 되고 성우는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가 특별해야 되고 이제 TV 연기는 생활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못하죠 뭐.
1: 아직 잘 못하시면은 나이가 있으신데요.
6: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1: 네.
6: 제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서부터도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1: 예.
6: 네, 존경하는 편입니다.
1: 예. 그래서
6: 그분의 연기도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이성민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의 직업적인 정년을 늘리고 계시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1: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6: 그래서 그게 그분의 연배로 따지면 아직 저도 뭐
1: 애기죠, 애기. 네.
0: 그분 연세는 지금 몇이신가요?
6: 지금 84세 정도.
0: 네. 오, 근데도 아직 정정하시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렇구나. 말 나온 김에 저기 시를 한 편 준비했으니까 느낌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서핑할 때 느낌도 다르시고 또 연극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네. 저희가 예. 부탁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7: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0: 예.
7: 프란체스코의 기도.
0: 예, 예.
1: 그러면 이번에는 연극 톤으로.
0: 연극 톤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1: 예.
7: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0: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
1: 완전 다르네요. 절절하네요.
0: 예.
1: 예.
6: 잘 네. 표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0: 너무 잘 됐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오늘 부탁하게 된 건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
6: 아니요.
1: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0: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오십니까?
1: 저희 교회 기초 부인인가요?
0: 좀 더 읽겠습니다. 네.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말없이 잔잔한 미소로 부족한 목사를 응원해 주시는 귀한 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새벽 출근길 전도를 할 때에도 오셔서 멋진 목소리로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시는 분. 저는 비록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지만 집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 스타가 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려 할 사람, TV를 여기저기 돌릴 때마다 저 역할은 우리 김 집사님이 훨씬 더 멋지게 잘하실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주로 섬겨주셨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재영이가 애들이 둘인가 봐요.
1: 네.
0: 예, 믿음의 반석에 서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화이팅. 제자교회 담임 목사 유충국 드림.
2: 아이고. 유충국 목사님 계세요. 네. 목사님의 애틋한 마음, 예.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1: 제가 그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어서
2: 예, 예.
1: 사실 이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0: 네.
1: 제가 세상 것에 아직 자유롭질 못해서
0: 예.
1: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2: 예.
0: 예.
1: 목사님 제가 아직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임직을
2: 피택도 받으셨구나.
0: 네. 네. 네. 그러면 부끄러우시겠지만 답사가 있어요. 이제
2: 예, 그렇죠.
0: 받았으니까
2: 예, 예.
0: 답사 한번 목사님께 해주시면 예, 어떨까 싶은데 예, 예.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1: 네,
0: 예, 카메라 보시고.
1: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갑자기 저런 깜짝 이벤트로 너무 놀란 가슴에

0: 방송실에 예비 시작하면
1: 예. 예.
0: 가서 딴지 못하게 제가 지키고 있죠.
2: 예.
0: 이제 성가대 마이크 좀 더 볼륨 올려라 내려라. 예. 뭐.
1: 아,
0: 목사님 그럼... 마이크 좀 더 올려드려라.
1: 아, 예. 방송실에서 예. 일을 하고 계시고요.
2: 누구보다 소리에 대해서 예.
1: 민감하시니까. 예. 예.
0: 이제 예비 시작하기 전에는 안내 서면서 주차장 안내하면서
1: 아, 예. 예.
0: 기왕에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서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1: 예.
0: 제 나름대로 그게 소명이다 생각하고 예. 예. 주차장
1: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 저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약볕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일화가 있는데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차키를 주면서 차 좀 대나? 예. 그러는 분도 가끔 계시다고
0: 예.
1: 별 희한한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0: 예, 뭐 저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럼 뭐 아유 차 못 대면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차 못 대면 집사님 두고 가세요. 내가 될 테니까
1: 아,
0: 차는
1: 아,
0: 꽂아놓고 제가 운전하고.
1: 예. 예
0: 저는 뭐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2: 예.
0: 이제 아이들 왔을 때
1: 예.
0: 아이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죠. 예, 맨날 하이파이브 해주고
1: 예.
0: 예, 반갑게 맞아주고.
1: 예.
0: 근데 제가 교회 제자교회 가서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게 이제 영화부에서 네, 네. 성경 읽어 주는 거 그 봉사가 제일 처음이었죠.
1: 아~
0: 그 애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1: 우와.
0: 그렇습니다.
1: 감동이네요.
2: 너무 즐겁게 들었겠네요.
1: 예.
0: 어, 옛날 할아버지 톤으로 읽어주는 거죠.
2: 대초에 너무 너무
0: 하나님이 그러면서 했죠. 네.
2: 그런데 그 연극 하시다가 TV 연기자를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나요?
0: 네, 제가 참 그게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2: 예, 예, 예.
0: 그냥. 저는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고 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제 TV로 갈 때 어떤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역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정하고 나갔는데
2: 네.
0: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결국 더 많은 드라마에 더 좋은 배역으로 많이 출연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TV도 가면서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예선 그거 잘 됐다라는 얘기를 꼭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대 우리도 교회 가자 이럴까 봐 뭐 그런 소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필립보서 4장 13절에
2: 예,
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0: 그 말씀을 가지니까 뭐 제가 뭐 못할 게 없겠다 싶어서 사실 TV로 넘어갈 때 TV 매체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저희 쪽 일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솔담배 문제도 늘 고민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부대낌은 없으세요?
0: 사실 이제 피택 받고 나서 네. 그래 뭐 저한테 소명을 주시는 참 뭐 어떤 직분을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다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에 예. 마침 그 즈음서부터 예. 술을 마시면 자꾸 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 예, 예. 아,

0: 술 먹으면 안 되겠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술온그 기간에
1: 예.
0: 교육 기간 이제 두달
1: 예.
0: 받을 때 이제 당연히 끊어졌는데
2: 네.
0: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드라마를 가면
1: 예.
0: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2: 그렇죠.
0: 예. 이제 주인공들 뭐 위주로 찍고 뭐또 순서에 의해서 찍더라도 앞에 신경 쓰다 보면 무한정 기다리고
2: 밀리죠. 뒤로
0: 예.
2: 계속.
0: 그러니까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을
2: 예.
0: 이기지 못해서 사실 담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2: 예.
0: 그래서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이제 뭐 그냥 우습게 말로
1: 예.
0: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1: 예.
0: 담배를 피임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2: 어떤 점이요?
0: 이제 교회에서 그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항상 왜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왜 혼자 와 같이 오지? 아 우리 신랑이 담배 때문에 못 나온대요. 아이 괜찮아 나도 피는데 뭐 오라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어.
2: 전도용으로 수임받는
0: 네.
2: 아직은.
1: 근데 나중에 네. 담배 끊고 장로님 되셔도요.
2: 네.
1: 어 우리 장로님도 그 전에는. 태우시다가 이제 끊었어 은혜로 뭐 너무 간절거리가
0: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명장이 되겠죠.
2: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기도 제목을 무수히 내놓지 않았을까.
0: 네.
2: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아내분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0: 저희 집사람은 뭐 어쨌든 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2: 그렇겠죠.
0: 네, 이제 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건강 때문에라도
2: 예.
0: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죠. 그러다 이제 지금은 서서히 포기 단계로 넘어왔지만
1: 예.
0: 물론 저 자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2: 그렇죠. 예.
0: 네, 그래서 뭐 서서히 끊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 네.
0: 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2: 네.
0: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죠. 네,
1: 지금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0: 가진 게 또 그 말밖에 없으니까.
2: 네.
1: 사회도 보고.
0: 네, 제가 주로 사회 보고. 네. 성경 퀴즈나 저희 행사가 많아요. 네. 전도 특공대 뭐 갈대식
2: 네.
0: 뭐 이런 거 뭐 제가 다
1: 그렇다고 하죠. 마이크 잡으시고
0: 네, 네.
1: 예.
0: 잘 세워주셔서 또 다행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은혜롭다고 그래서 저렇게 그런 또 재주가 주셔가지고 봉사하고 있죠.
1: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고3 시험 볼 때까지도 수련회 다니고 뭐
1: 예, 예.
0: 제가 주동해서 다니더니
1: 예.
0: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잠깐씩 잠깐씩 이제 빠지더니 요즘은 그렇게 아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뭐 태어나자서부터 좋은 믿음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조금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면 예. 오리라고 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닥달을 안 합니다. 가자고 얘기는 매주 하지만
1: 네.
0: 닥달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2: 네.
0: 누구보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2: 네.
0: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1: 아, 예. 네. 연극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0: 제가 다른 역할들은 참 많이 해봤는데
1: 예,
0: 뭐
1: 예, 예.
0: 재밌는 희극 요소가 있는 배역도 많이 하고
1: 예, 예.
0: 뭐 또 뭐 판사 제일 많이 한 게 뭐 현대극에서 의사, 변호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악질을 못 해봤어요. 악당을.
2: 악당을요? 네. 악당 해보고 싶으세요?
0: 네.
1: 그런데 악당은 조금 악하게 보여야지 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요새 안경 벗고 찍습니다. 좀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진짜 뭐 악당 역할을 좀 해서 동정, 그 악당 속에도 페이소스가 있게끔 연구해서 항상 그 속에서도 주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런 연기자로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신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네.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 네. 네. 접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간 열심히 앞으로도 예, 꾸준하게 제가 뭐 믿음 생활이 특별하게 제가 참 이 자리에 서 앉아 있는 것도 참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게 제가 뭐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왔지만 어쨌든 뭐 저로 인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구나라고라도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2: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0: 이제 뭐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음 방송 쪽에
2: MC. 예.
0: 네, 뭐 사회나 뭐 이런 거
2: 네,
0: 하면
2: 네. 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0: 이성민 집사님이랑 같이 할까? 목사님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토크로 사실
2: 토크쇼. 네,
0: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같은 간증의 얘기들도 예. 중요하지만 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를 감추는 편이에요. 예. 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성적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나중에 한번 나이 더 먹어서 해보면 어떨까. 네. 예, 예. 예.
2: 앞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찍어보신 작품이나 계획된 작품들이 있으세요?
0: 불행히도 아직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2: 네. 네.
0: 이제 하겠죠, 뭐.
2: 그렇죠. 네, 네. 예,
0: 영화를 그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예 네. 이거 저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려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2: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0: 묵묵히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 예. 그런데 그분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내 자신이 반성하고 사는. 그래서 그런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이 네. 네, 늘 감사합니다.
2: 네.
1: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할 만큼 제가 속한 분야에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댈 것 없는 세상에 누구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2: 예. 네.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셔서 또 한번 간증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집사님 모셨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1: 그 성우라는 연극배우 TV 연기자 아주 두루두루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든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지 받은 은사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 네, 저는 오늘 집사님 뵈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은 막 뭐가 됐다 일어났다 불이 붙여졌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의 간증 속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문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2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 에드넌트 요원이 맨손으로 까마득한 암벽을 올라요. 마침내 정상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헬기 한 대가 타타타타다 다가오더니 뭔가를 툭 던지고 호련이 사라지네요. 그건 바로 에단에게 전해진 미션. 미션 말미에는 휴가 갈 때는 행선지라도 알려달라는 당부도 따라오죠.

참, 휴가지에서라도 푹 좀 쉬면 좋으련만. 아슬아슬 절벽을 타는 애단도 대단하고요. 굳이 그 오지까지 찾아와서 미션을 전하는 상사는 더 대단하고요. 자, 일단 떠나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어보시죠. 무엇보다 떠난 사람은 찾지 마시고요. 최강의 영화 음악 쥐를 찾고는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루퍼트 홈의 이스케이프 더 피나콜라다 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근한 두 곡 들으셨죠? 금지된 장난, 로망스. 앞서 들은 곡은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우리 영화 정사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흘렀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출석 1일차입니다. 강희 씨 엄청 좋아해요. 수수 꽃다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정면을 맞아서 오전 시간이 널널해졌거든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수수 꽃다리님의 사연인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어요. 수수 꽃다리님. 네, 파주 텃밭님. 주말에 파주 텃밭에 가면 늘 항상 CBS 음악부터 켜고 일 시작합니다. 절친이네요, 절친. 체험 듣다 보면 일도 금세 끝나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601님,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가 뷰티 인 더 비스트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얼마 전 피보 브라이슨 별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셨다고. 맞아요. 피보 브라이슨이 지난 6월이었죠? 별세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알라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도 이분 작품이었죠? 참 반짝반짝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쵸? 그래도 음악은 영원히 남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Down in the Love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For Once in My Life,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우는 남자 중에서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였습니다. 1596님,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딱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봤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시리, 주라기 공원. 매번 영화관 의자에 앉으면 잠들어버리는 걸 보면서 그와 영화 보는 걸 그만두었어요. 그 후 영화는 혼자 봐요. 최근 죽은 시인의 사회 연극 소식을 들으니 40년 전 남편과 신촌 신영극장에서 봤던 그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제 환감을 넘어 다시 보자 하면 남편이 따라 나설까요? 하셨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가자 해서 외출해 보시면 대학로 따라 나가서실 것 같은데요. 모처럼의 데이트, 휴가처럼 기분 전환 되실 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같이 클로저하는 오만석 배우님이 그 연극을 하셔서 키팅 선생님 역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봤는데 밥을 드시고 보시니까 제 같이 봤던 동료 배우들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서 주말에 주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절대 지루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울면서 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저는 영화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중에서 블레어의 Have a Fun Go Mad,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12명의 웬스들 2 중에서 슈가레이의 썸데이였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초콜릿 중에서 장고 라인하르트의 마이너스 인 띄우면서 적만 인사드릴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우리 오늘도 여자중학교 교실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신 있는 분 계십니까?
0: 저 어머님들 눈썹에 하신 것도 해당이 됩니까?
1: 아, 이것도 문신. 네, 그 문신 또 문신. 근데 외국에는 문신을
0: 진짜 많이 해요.
1: 네, 조금 더 이렇게 한국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문신에 뭐를 그렇게 새기나, 어떤 글을 많이 새기고, 그림 또 어떤 그림 많이 새기나. 일본 사람들 야쿠자는 주로 이 도깨비 같은 거 많이 그린답니다.
0: 아, 무서운 도깨비.
1: 도깨비. 하고 잉어. 잉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문신에 뭐 있는지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베스트 뭐 3 정도.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뭐가 나올까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문신에 뭘 새겨 넣을까요? 어떤 글자요?
0: 아, 글자?
1: 예? 러브. 러브. 맞습니다. 러브. 러브. 옛날에 한글로 러브라고 한 분도 있었어요. 러브. 러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뭘 자기 몸에 그렇게 새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2: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1: 맞습니다.
0: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1: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놓는답니다. 자기, 그, 연인의 이름이나,
0: 그렇죠.
1: 어머니의 이름.
0: 어머니의 이름.
1: 아버지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주로 아버지는 안 새긴답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름.
0: 아니면?
1: 그리고 와이프 이름.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미국의 그 소리나는 아주 큰 오토바이. 바이크. 우리 아마 교회 근처에 그 가게들
0: 맞아요.
1: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할리 데이비슨을 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리아.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많은 게 자기 어머니 이름이랍니다. 아니면 마더라고 하거나.
0: 마더. 네.
1: 근데 몸 어디를 살펴봐도 아버지 이름은 거의 없다.
0: 아, 무슨 희한하네.
1: 이런 씁쓸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같은 아버지로서.
1: 아버지는 발꿈치에도 안 한다. 엄마는 자기 엄마 이름은 여기 심장에다가.
0: 아, 심장에다가요?
1: 네. 엄마 이름. 저는 이렇게 생기죠. 한경자 이렇게 저희.
0: 아, 경자 자.
1: 조금 유치하네요. 아니, 경이 아니고 정입니다, 저. 아,
0: 정자 자.
1: 정자, 아,
0: 자차.
1: 저희 어머니 이름이 정자 자차.
0: 아하.
1: 참 에로틱합니다.
0: 그러시네요.
1: 저기, 정자. 저 중학교 때 놀림 엄청 받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놓을 만큼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이 소중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0: 가까이 있는 사람이.
1: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상처를 줍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은요, 크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고 소중하지만 뭔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0: 너만큼은?
1: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너를
0: 어떻게 키웠는데?
1: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네 애비랑 이혼하려고. 아, 이건 아니네요. 누구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요?
0: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1: 너 때문에. 너만 안 낳았으면 엄마는 이혼을 몇 번 했을까요?
0: 수십 번, 수십 네? 번.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이혼은 수십 번.
1: 그렇죠, 그렇죠. 그 엄청 너 때문에 다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0: 그러세요. 어쩜 저렇게, 맞아, 이렇게.
1: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어쩌면 네 아버지랑 안 살았을지도 몰라.
0: 몰라.
1: 근데 너를 덜컥 가져가지고.
0: 덜컥.
1: 엄마가 이러고 살았어. 근데 어쩜 네가 엄마한테?
0: 전부야.
1: 그럴 수가 있니?
0: 여기 지금 모녀지가 집중 타겟입니다, 지금. 네.
1: 그 또 애들 입장에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래?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야단이야?
0: 맞아.
1: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문제는 항상
0: 있죠.
1: 항상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없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네. 구라입니다. 구라.
2: 구라.
1: 구라.
2: 구라. 네?
1: 구라.
2: 어, 구라.
1: 공갈.
2: 공갈.
1: 공갈이죠. 없는 교회는 없죠. 없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로 무슨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주일날 살짝 왔다가 기둥 뒤에서 예배 보고 얼른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 예배 때도 오고 이렇게 만사형통도 오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2: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주로
1: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봐야죠.
2: 아,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는 계신 거군요.
1: 그렇죠. 제가 보기엔 주로 카메라가 잡히는 저쪽인 것 같습니다. 여긴 카메라 안 나오시는 분.
2: 목사님 주변에.
1: 그렇죠. 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다. 괜히 오해가 사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상처를 받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
0: 맞아요.
1: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만큼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대단한 상처의 끝에는 늘 그렇지만 그 한마디를 꼭 하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0: 맞아요.
1: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0: 맞아.
1: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보필했는데요.
0: 맞아.
1: 정말 목사님 빤스까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목사님 진짜 전도사일 때부터 제가 그냥 얼마나 제가 막 신학교 학비 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어쩜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저 뭐 받았어요?
2: 상처받았어요.
1: 상처받았어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학습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정말 가깝게 지낸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죠.
2: 네.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
1: 그렇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제자.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자로 시작하는 사람. 네?
2: 베드로.
1: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데리고 다니는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고속도로를 많이 탑니다. 고속도로를 막 타는데 꼭 고속도로를 타면 늘 보이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요?
1: 고속도로에서.
2: 늘 보이는 거.
1: 늘 보이는 거. 뭐가 보일까요? 중앙분리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2: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어쨌든 그것도 보이긴 하죠.
1: 네, 그럼 네, 그렇지만 네. 황당합니다. 어, 뭐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다른 거 얘기해 보십시오.
3: 네? 끼어드는 거.
1: 끼어드는 거요?
2: 끼어드는 거. 자, 차선.
1: 아, 이쪽 분은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분은. 자, 이쪽 얘기해 드립니다.
2: 앞차의 뒷공문이.
4: 휴게소.
2: 휴게소.
1: 휴게소. 휴게소. 일반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항상 있습니다.
2: 휴게소.
1: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구석구석을 많이 가봤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뭐가 항상 있냐면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도로는 늘
2: 공사 중.
1: 공사 중이에요. 교회 앞에도 뭐 공사하는 데 좀 있으시죠? 네? 항상 공사 중. 근데 그 공사 중에 그 노란 팻말이 이렇게 있고, 요즘엔 새로 등장하신 형제님이 계세요.
2: 아, 마네킹.
1: 마네킹 형제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추워도 계속 참 신실하셔요.
2: 네? 아주 신실하세요. 네,
1: 그리고 그 모자 쓰시고 계속 이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보니까.
2: 표정의 변화도 없으시고.
1: 네, 저분은 되게 추운 날에도 저러고 계시네.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항상 사람들은 한 80, 90세까지 여행을 하겠죠. 근데 항상 있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받죠. 목사님은 완성된 거 아니야? 완성됐으니까 뭐 이렇게 막 안수받고 그러는 건데 어쩜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어쩜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실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그리고 어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냥 바로 자? 진짜 내가 나 일어나 보니까 여기 파트라시 돼 있더라. 목사님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0: 공사 중.
1: 네.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도?
0: 공사 중.
1: 공사 중. 네, 엄마 엄청 공사 중. 얼굴 완전 공사죠.
0: 어머니 아주 대공사 하세요, 대공사.
1: 엄마 올리고, 뭐 이렇게 찝어서 넣고. 그리고 내 딸도?
0: 공사죠.
1: 아, 내 딸도 공사죠. 이 공사 엄청 긴 겁니다. 70년 공사. 큰 공사 맡은 겁니다. 교인도 공사 중. 내 남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 그래,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고, 우리 권사님도 공사 중이고, 공사 중. 내 딸도 공사 중이고. 근데 사람이 상처받을 땐 꼭 이런 말을 하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는 건 완성을 두고 말한 거거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쩜 엄마가 돼가지고
0: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1: 어쩌면 남편이 돼가지고
0: 나한테 그럴 수 있어?
1: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하면?
0: 안 되는 거야.
1: 안 되지.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닌데.
0: 맞아.
1: 한 달에 한 1억 좀 갖고 오라는 건데. 내가 그게 뭐.
0: 정말 많이 바란 건 아니네요.
1: 그것도 다이아 조그만한 거, 한 3캐럿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걸 안 줄 수가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짜증나, 쥐여. 근데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라는 거.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최고로 큰 상처를 받는 건 딱 한 번이 오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남편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누구도 내 말을 안 듣습니까?
0: 나도
1: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0: 맞아.
1: 그럼 그 나라는 건 누구고 내라는 건 누굴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에게 부르는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네. 내가 소망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네.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에게 삶의 이쪽 방향으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오지게 안 들어요. 누구처럼 안 듣습니까? 자식처럼 안 들어요. 남편처럼 안 들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오지게 안 변해. 오지게 안 변해. 우라지게 안 변해. 우라지게 안 변해. 그 남편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변하는 자기를 보면서. 근데 사람은요, 언제 변하냐면, 전 두 번인 것 같아요.
0: 두 번?
1: 네. 사람은 갑자기 변할 때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대가 됐나, 이 양반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어머, 이 양반이 살 때가 됐나? 이러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전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0: 이제 나도 좀 행복해지려나?
1: 주여, 감사합니다. 새 오빠 만나야지.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실제로 변합니다.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한 번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 아주 큰 사랑이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더라고요. 아주 큰 사랑을 받을 때, 아주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뒤질 때가 되거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사랑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은 뭘 못 받은 걸까요? 정말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애들이 진짜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을
0: 못 받은 거예요.
1: 못 받았어. 사람들은 그거를 딱 한번 정말 알면요. 돌이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아내가 나한테
0: 어떻게 했는데.
1: 어떻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진짜 이러지 말자. 그래,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변화는 결과물로
0: 그렇죠.
1: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0: 반찬이 달라지겠죠.
1: 반찬 같은 거 좀 신경 쓰죠.
0: 그렇죠.
1: 오뎅 같은 걸로 신경 씁니다. 오뎅 엄청 맛있다. 오뎅. 오뎅. 오뎅도 냉장고에 꺼내는 오뎅이 맛있을까요?
0: 막 방금 막한 거.
1: 방금 해가지고 거.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는데 거기다 깨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뭐가 맛있죠. 뭐 큰 돈으로 어떻게 갑자기 남편을 사랑합니까? 있는 범위 안에서 냉장고에 줄 거를 남편 사랑하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0: 바로
1: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해가지고 이제 저기 청산가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지금. 제가 다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면 그냥 남편이 그냥 어우 여보 정말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10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상처를 주겠죠.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때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인데, 어른인데, 엄마가 더 나이도 많고 많이 살았고 나는 엄마 애인데.
0: 자, 오늘 집중 타겟이에요 오늘.
1: 아다리가 잘못 걸린 거죠.
0: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전양반은 변하지 않아. 30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여,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남편도.
0: 맞아요.
1: 공사 중이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남편이 깨닫겠죠. 어느 날 자식이 깨닫습니다. 네. 저는요, 군대 갔는데요, 어머니 사랑이 처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머니 돈을 많이 허락받지 않고 미리 갖다 썼거든요.
0: 미리 썼군요.
1: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뭐. 그리고는 엄마 나 한영사전사 할 거니까 돈 줘.
0: 한영사전
1: 엄마가? 그 뭐 돈 얼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줘 엄마 15,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갖다 쓰고 한 일주일 지나면.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되니까 돈 줘. 그럼 뭐 저번 주 안 샀냐? 그건 한영, 이건 영안.
0: 어머니 모를 줄 알고.
1: 어머니 모를 줄 알고. 제가 계속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타가지고 이제 어디에 썼는지 헌금했을까요? 성경금했나? 뭐
0: 그렇게 유익하게 쓰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1: 두뇌 개발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두뇌 개발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많이 맞았어요.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가을이 됐는데 사람이 힘드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3: 엄마 생각.
1: 엄마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가을에. 강화도에 감이 아주 감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시거든요. 어금니가 없어서. 그래서 탁 보는데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여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코가 찡찡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걸요?
0: 아들이에요.
1: 이게 아들이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많이 우시는데 그날은 우시지도 않고 우냐? 그러시더라고요.
0: 우냐?
1: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에 홍시가 수백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하나씩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쪽 감나무에는 돈빛 당친 거. 저쪽 감나무에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없어서 안 사줬는데 입 나와가지고 2주일 말 안 한 거. 뭐 별게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냐? 그러는데 제가 엄마 감 좋아하잖아! 갑자기 생소하게 감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해는. 근데 이제 고참이 딱 그때 들어오니까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전 얼른 끊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인간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최소한의 공사가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강한 충격이거나 죽을 것 같은 충격, 너무 큰 고통이거나 아니면 큰 은혜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어쩜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는 완전 좋대던데. 나 교회에서 상처 엄청 받았어. 젓갈 그거 여전도에서 젓갈 팔다가 그 연병알놈의 젓갈 팔 내가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근데 이제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2: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나 치사하고 더럽고 말도 못하고.
2: 젓갈 하나 때문에.
1: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곪막하고. 근데 그래. 그 권사님도 공사 중이야. 그래. 장로님도 공사 중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저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
2: 그런 분들 많아요. 네.
1: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참 주님은 마음 넓으시네요.
2: 내가 나를 용서
1: 넓으셔. 우리 주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 저는 제가 용서가
2: 안 되는데
1: 안 돼요. 주님은 저 용서하세요.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되네요.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남한테는 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비판을 다 해놓고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네요. 주님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너 용서했다. 괜찮다. 너도 공사 중이다. 이 땅에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도 너를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이웃도 네 가족도 좀 받아들여라. 사람은 다 공사 중이고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마음에 딱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저희도 이제 신년인데 혹시 작년까지 마음에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으니까 난 평생 그 사람 보지
2: 않을 거야.
1: 않을 거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2: 그럼.
1: 나 진짜.
2: 나 뭐. 똑바른 사람인데?
1: 나는 진짜. 나는 뭐.
2: 난 정확해.
1: 나는 뭐 진짜 한 번 아니면? 난 주님이 기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됐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와 서로를 용납해서 불필요한 상처 받지 말고 불필요한 상처 주지도 않고 새해를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유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창호 선생님.
3: 네. 네. 아유, 전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제가 학생 때 명성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요 예배 또 이제 솔리스트로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네. 근데 그때 들었던 박수 소리가 있는데. 네. 그 박수 소리가 우리 명성제일교회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믿음의 그 유산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2: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3: 약간 이게 정말 약간 북한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근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번 주랑 이제 연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삶은 공사 중이다.
2: 공사 중, 공사 중.
3: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한국은 이렇게 공사 중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늘 공사 중인 것처럼 사람도 다 공사 중이다. 우리 아빠도 공사 중이고 우리 엄마도
2: 공사 중이다.
3: 공사 중. 예. 그리고 우리 누나도 공사 중이다.
2: 얼굴에
3: 네. 공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어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상처받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예. 한마디로 ing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목사님도 현재 진행형이지 목사님이 완성한 게
2: 완성된 게 아니다.
3: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걸 보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2: 아, 목사님도 공사 중.
3: 목사님도 아, 공사 중에 부도 났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자매님 배반했네요.
2: 그러니까.
3: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요? 엄청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중이라고요?
2: 공사 중.
3: 공사 중이다. 네.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화려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2: 오래 가려면 편안해야죠.
3: 오래 가려면?
2: 편안해야죠.
3: 편안해야 되죠.
2: 그렇죠. 네.
3: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라는 분 손 들라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저를 보고 이런 거 한번만 해주세요.
2: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3: 이렇게요.
2: 오케이 오케이.
3: 내 아내는 자, 편안한 스타일이다.
2: 편안하다.
3: 내 남편도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다.
2: 화려하진 않다.
3: 라는 분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만 네.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쪽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뭘까요? 그 인간하고 안 살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오래 가려면 사람이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공간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누구누굴까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괜찮습니다.
2: 뭐 백남준 선생님.
3: 백남준 선생님.
2: 네. 또 뭐
3: 끝났네요.
2: 음악도,
3: 끝났네요.
2: 음악도 되죠.
3: 그냥 백남준 선생님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소나무를 찍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성은?

0: 정말 엄청나다. 그 화가
1: 정말 대단하다.
0: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데도 너무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는데 이분은 주로 소나무를 찍습니다. 소나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때 그분의 사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국의 유명한 가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사진을 탁 샀어요. 근데 이분이 배병우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검색하셔서 네네. 그분 사진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요. 그분은 주로 사진을 언제 찍냐면 새벽에만 찍는데요. 왜 새벽에만 찍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새벽 조명 때문에.
1: 새벽 조명.
0: 새벽에 조명이 없는데 조명 때문에.
1: 그러니까 새벽 일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천연 조명. 햇빛. 좋습니다.
1: 다음.
0: 또.
1: 또.
0: 예? 네? 어떤 거예요?
2: 색. 네?
0: 아, 생동감.
1: 그 아침 새벽에 생동감.
0: 아, 그렇죠. 또요.
1: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0: 지금 목사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엄청 막 사모님이랑 애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작품은 왜 대부분 소나무를 찍으시고 새벽에만 사진을 찍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카메라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공간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전혀 지금 자.
1: 근데 다 자고 계셔서 잘
0: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CBS 지하인데 얘가 지하 3층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조명이 엄청 많죠.
1: 맞아요.
0: 조명이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백 개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조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아, 그냥 어두컴컴하니까.
0: 그렇죠.
1: 없네요.
0: 빛이 없으면 공간이
1: 없죠.
0: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영성에 대한 얘기를 카메라로 해줬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벽에 찍는답니다. 빛과 공간에 대한 예술이 사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예술. 네. 잘 찍는 거, 그거는 전문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빛, 그 공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얘기를 책으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들어가도 일찍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1: 늦게 들어가죠.
0: 엄청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신앙이 또 없어 보세요. 그냥 들어갈까요?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1: 술 취해서?
0: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1: 맨정신이 아니에요.
0: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집이지? 여기가 하숙집이야? 저 인간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1: 잠만 자고.
0: 잠만 자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1: 잠만 자고.
0: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은행에 맡겨놨냐? 그러면
1: 맞아.
0: 돈 주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돈 받고 돈을 받으면 재빨리 어떻게 할까요?
1: 나가죠.
0: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왜 안 들어가냐고. 자기는 집이 없답니다.
1: 어머나.
0: 왜 집이 없냐고 그랬습니다. 일산에 거기 집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1: 아, 집은 없고 집구석은 있네요.
0: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1: 집구석.
0: 집?
1: 구석.
0: 구석. 자, 구석이라는 말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1: 공간이 없다.
0: 집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왜 공간이 없습니까? 집이 30평이나 되시고 26평인데 그 공간을 말하는 게?
1: 아니구나.
0: 아닌 거죠. 무슨 공간입니까?
1: 마음의

0: 와이프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남편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다. 내가 놀 공간이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집을 원해요. 네. 누구나 다 집을 원하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작가이자 강사였던 외국의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일신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리켰던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긋하고 정말 세계적인 일을 했는데 자기가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잘 안 낫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줬던 분이 뭐가 걸린 거예요?
1: 우울증.
0: 우울증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사형통 진행하면서 사람들 소통 엄청 잘해주던 김창옥이 맞아요.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
0: 그렇죠. 거죠. 저 사람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도무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내용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거기 들어가세요? 지적장애인 분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대단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1: 없을 텐데.
0: 없을 텐데요.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신이 한번 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영성교회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벽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와 이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했던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
1: 않았죠.
0: 아는데 인정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간다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성들이 당신이 거기 가는 건 오만한 거다. 왜 당신의 지성이 안 통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당신처럼 대단한 그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치료하라고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치료받으라고 거기에 보내는 것 같은 사인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드디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분들을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딱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설정이 안 됐는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저희는 뭐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뭐 집사님 저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있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집이 어디예요?
1: 다짜고짜.
0: 다짜고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집 어디입니다. 일산 풍동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러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 갑자기 또 물어봐요.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거예요?
1: 아까 그 대답도 잘 안 들었는데.
0: 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1: 오늘 그 집에, 오늘 밤에.
0: 오늘 밤은 그 집에
1: 계실 거예요?
0: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1: 오늘 밤에
0: 그 오늘 집에 밤에는
1: 계실 겁니까?
0: 그 집에 계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네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1: 집이 없어요?
0: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민 그 집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결혼해야 가족이 생기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집이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
1: 구석.
0: 구석. 집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1: 공간이 없다.
0: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 만한 따뜻한 온도가?
1: 아니다.
0: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도상 안 들어가면?
1: 안 되니까.
0: 안 되니까 밖에서 힘을 다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잠만
0: 얼른 자고
1: 또 나와서
0: 호딱 나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결핍돼서 더 열심히 일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집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편히 거할 집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뭐 누굽니다.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또 묻죠. 하버드가 뭡니까?
1: 아, 그것도 잘 모르니까.
0: 그렇죠.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1: 아, 진짜.
0: 아, 예,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그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 야.
0: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또 알아요. 아, 내가 나의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 직업으로 생각했구나. 아, 내가 내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하고 가장 비슷하게 그 지적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 교회도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공간.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떼쓰는 공간.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공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배병우씨라는 사진 작가는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겁니까? 뭐가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그 공간이 생긴대요. 공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까?
1: 빛.
0: 빛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면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네.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빛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 엄마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자녀가 쉴 공간이
1: 없어요.
0: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1: 없어요.
0: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내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난 내 자녀의 실수를 용납할 수
1: 없어요.
0: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1: 나를 위해서.
0: 그렇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1: 자식을 위해서.
0: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는. 너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1: 떡이 떨어져.
0: 떡 생겨. 한국 엄마들은 자는 애들한테 떡을 많이 먹이려고 해요.
1: 맞아요.
0: 목 맥혀서 뒤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 나를 위해서.
0: 나를 위해서고 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1: 없기 때문에.
0: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고 슬퍼서도 눈물이 나더라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요. 주님도 쉴 곳이 없고 아내도 쉴 곳이 없고 내 파트너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1: 내 자신도.
0: 내 자신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쉴 곳이 없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신경 쇠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쉴 곳이 없어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빛이 비치면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공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1: 빛으로 나아가.
0: 빛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헤어졌을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뭔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대로 삶을 실험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편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이 정말 가족다우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는 해결하고 갈게요. 저도 양심은 있는 여자거든요. 제 문제는 제가
1: 알아서 해결하고 갈게요. 네.
0: 제가 좀 지저분한 일이 많은데요.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님께로
1: 나갈게요.
0: 나갈게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나가는 날이 오나요, 안 오나요?
1: 평생.
0: 평생 오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돼서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면 정리가
1: 된다.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그러시겠지만 더 빛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마음 안에 공간이 생겨서 주님도 와서 저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주변 네. 친구들도 네. 그리고 누구도요? 내 자신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겁니까? 당신은 집이
1: 어디냐?
0: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 공간이 아주 크게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 겁니다. 저기에 가면 자기가 쉴 곳이 있다는 것.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폰이잖아요. 원래는 헤드폰에 축소된 모형인데 1979년에 휴대용 카세트가 출시되면서 이어폰이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됐고 이제는 뭐 필수품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그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 모두 더욱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